0: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월드컵 결승전이 열려서 지켜본 분들도 많으실 텐데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전, 스페인이 이겼다고요? 1-0으로 스페인은 2010년에 우승했고 이번이 두 번째 우승이라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월드컵은 축구 팬이 아닌 분들도 관심이 많은 자리인데요. 메시 선수가 뛰는 아르헨티나를 응원한 분들은 서운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아르헨티나 우승을 점치셨죠?
0: 저는 그랬죠.
1: 예. 네. 연장전까지 가는 경기였는데 스페인이 지배한 경기였다는 평입니다.
0: 그렇군요. 월드컵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만 우리 앞에 일이 많습니다. 먼저 장맛비 걱정.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지는데 오늘과 내일은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충청과 남부지방은 폭염이라고 합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도 걱정입니다. 지난 토요일 이른 아침에 불이 났는데 아직 불길을 잡지 못했다고 하네요. 물류센터 주변으로 대피령이 내렸고 인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도 휴원과 휴교라고 하죠.
1: 네, 비도 왔으니 불길이 잡히고 소방대원들의 노고가 좀 덜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보복과 응징을 반복하고 있는 이란과 미국, 중동 사태는 어떻게 돌아갈지, 또 중국 AI 스타트업인 문샷 AI가 오픈소스 모델을 공개했는데 그 영향이 얼마나 클지, 그 2025년 1월에 중국 딥시크가 모델을 공개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을 흔든 것 같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오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태까지 길러온 버티는 내공이 짱짱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어깨 펴고 출발합니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2: 아우, 양치할 때 피가 나고 잇몸이 욱신거린다고요?
3: 뭘 먹을 때마다 부은 잇몸 때문에 불편하시다고요?
2: 치주 전문가.

0: 네, 지금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오시면 게시판 열려 있거든요. 여성시대 라디오 주치 잇몸 건강 특집입니다.
1: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0: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 한얼사이언스 타타타, 휴원스 글로벌,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음주후엔 티맵 대리,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브람산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IBK 기업은행,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자, 오늘 비가 내릴 거 몸으로 먼저 아신 분들 만세 하세요.
2: 예.
1: 두 팔 하늘로 쭉 올리면서 으라차차.
2: 으아.
1: 하루 종일 우산 받쳐 들고 다니려면 손목부터 단단히 풀어야 하죠. 자, 양팔 앞으로 나란히 쭉 뻗어주시고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왼손 손가락 끝을 몸쪽으로 지그시 당겨주세요. 아야야야야.
2: 아, 네.
1: 아프다. 자, 그 다음엔 손바닥이, 아, 그렇죠. 그 다음에는 손바닥을 몸쪽으로 숙여서 손등을 꺾어가지고요.
2: 오.
1: 그래서 손등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2: 예.
1: 이렇게. 네네. 네, 네. 이상하게 엉터리로 하지 마세요.
2: 알겠습니다.
1: 자, 반대로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손 손가락 끝을 쫙 당겨주세요. 아이고, 네. 아이고, 아프다. 네네.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손등을 꺾어서 손바닥이 몸쪽으로 향하게 쭉
2: 아, 요렇게
1: 당겨주세요. 요것도 아파요.
2: 요건 너무 세게 하면 아프는 거.
1: 아파요. 아파요.
2: 네, 살살히 하겠어요.
1: 네. 자, 마지막으로 손목 털기. 탈탈탈탈 털어줍니다. 가벼워진 손목으로 우산을 잘 챙기고 다녀주세요.
0: 자, 그리고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표 행운 선물 나누겠습니다. 자, 기억들 하시죠? 오늘은 100만 원 아니고 200만 원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깜짝으로 선물 꾸러미 준비했는데 아,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1: 아유, 왜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이 숫자만 보내놓고 전화를 안 받으시면 선물이 다음 분께 넘어가는데
1: 네.
0: 그날은 방송 시간 저희가 한 20초 남았나?
1: 맞아.
0: 뭐 이래갖고 꾸러미를 오늘로 넘겼었죠.
1: 네, 그래서 원래 꾸러미에 있던 선물 뭐 커플 스니커스 신발 교환권 두 개에다가 냄비 세트 수저 세트 여기에 또 맛있는 떡볶이 밀키트 세트랑 만능 양념장 액젓 세트 들어있고요. 꿉꿉한 습기 깔끔하게 제거해줄 바다 클리너 여기까지 있었거든요. 원래 꾸러미가.
0: 네.
1: 여기에다 오늘 하나 더 추가합니다. 피곤한 다리 피로를 싹 풀어줄 마사지기 SX XT 순환 부스터까지 한 번에 다 몰아서 드릴게요.
0: 행운 숫자 0부터 9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숫자 두 개를 골라서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마지막에 당첨번호 보내신 분들은 전화 꼭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선물이 확정이 됩니다.
0: 여성시대 참여번호 문자는 샵 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언제든 무료고요.
1: 네.
0: 신은미님이요. 날씨를 몸으로 먼저 알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몸으로 알게 되네요. 희은님의 팩트 폭격으로 시작.
1: 아유, 날씨 몸으로 먼저 알죠.
0: 예. 어제 미리 알지 않나요?
1: 네, 그럼요.
0: 전날부터 네. 아유, 내일 비가 오려나 좀 삭신이 쑤시는
1: 게. 아유, 꿉꿉하다. 이상하다. 네. 그러죠.
0: 그러게.
1: 3895님, 여기는 경상북도 안동인데 사흘간 내리폭우로 저희 마을은 임시 대피소로 대피했다가 어쩌녁에 집으로 왔는데 피해가 만만치 않네요. 아마 피해 복구될 때까지 다른 일은 신경 못 쓸 것 같아요.
0: 그러시구나.
1: 그랬잖아요. 어제 경북 의성. 안동의 폭우로 단전이 되고 단수가 되고 주민들 긴급 대피하시고.
0: 그렇군요. 네. 이게
1: 사흘간 내리폭우.
0: 사흘 동안 폭우가 내리폭우였어. 뭐 그냥 내리는 것도 아니고 폭우로 내리면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1: 무섭죠. 무섭죠.
0: 예. 별탈 없이 진짜 잘 지나가야 될 텐데 말이죠. 아유, 참. 그러니까 이게 예. 아까 날씨 예보에도 나왔지만 남부 쪽은 폭염이라고.
1: 그러게요. 폭염이에요.
0: 네, 이 중부 쪽 또 이 경북 의성 안동 쪽엔 폭우가 이렇게 또 내리고 있고요.
1: 참나 진짜.
0: 날씨가 요란합니다. 무섭습니다. 3620님 안녕하세요. 비가 오고 월드컵도 끝난 월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익산 어머님 병원 및 아버님을 뵙고 오다가 부여를 들려서 희은 진행자님을 뵙고 왔어요. 부여 들리셨구나. 정말 고우시고 활기찬 모습에 좋은 기운 받고 왔습니다.

0: 곱게 피어난 연꽃처럼 아름다우셨습니다.
1: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주 극찬이시네. 아유. 네.
0: 아, 아주 예쁜 표현으로.
1: 네, 아주 해주셨어요. 예쁜 표현이었습니다.
0: 예, 연꽃처럼 아름다운 분. 네. 예, 우리 희은 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말 사이에 진짜 사고가 많았습니다.
1: 많았어요. 인천 화재, 쿠팡 화재도 빨리 진화되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 좀 비나 이런 거에 폭염이나 폭우에 피해 없이 이 여름 건강하게 지치지 말고 버텨야 되는데 말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예. 자, 오늘의 첫 사연은 인천 연수구 원인제로의 윤민경님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딱 50이 되었습니다. 만으로는 49세지요. 이렇게 49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작년부터 생리도 나오지 않았고 지인들과 만나 얘기도 할라 치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0: 너 병원 가봐야 하지 않아? 얼굴이 볼빨간 사춘기 소녀처럼 너무 빨개.
1: 그래서 저보다 8살 위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갱년기 같아. 요즘 잠도 잘 안 오고 아무 일도 아닌데 남편한테 자꾸 짜증을 내게 되고 어떡하지 언니?
0: 아이쿠, 네가 벌써 갱년기라니. 갱년기 잘 넘어가야지. 아니면 건강 해친다. 갱년기 오래가는 사람도 있어. 내가 그렇잖아. 몸 관리 잘하고 언니가 아무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
1: 그렇게 시각은 흐리고 무더운 여름 땀을 비오듯 쏟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0: 자기야, 아니 왜 그렇게 땀을 쏟고 있어? 안 그래도 요즘 자기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1: 하면서 저의 뱃살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편에게 아니 당신은 날씬했을 때의 나의 빈 껍데기를 사랑한 거네? 하, 그럼 지금 내 모습은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네? 그래, 잡은 물고기에는 뭐 먹이를 안 준다던데 내가 지금 그 물고기인가 보네?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면서 할 말을 잊은 듯 그냥 저만 쭉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조용히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0: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는데 야, 나도 갱년기인지 알아봐야지.
1: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인간아 인간아, 어? 아내가 갱년기면 어? 옆에서 도와주고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줘야지. 뭐? 본인 갱년기인지 알아봐야 한다고? 어? 동갑이라 그래도 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줄 줄 알았던 내가 바보지. 아이고, 당신한테 뭘 기대하겠어? 그저 갱년기가 잘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왼쪽 팔이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설마 아니겠지. 그래, 아닐 거야. 갱년기 하나로 좋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50견이 온 겁니다. 병원 가기를 누구보다 싫어했고 건강한 편이었는데 말입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으니 머리도 못 감고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의학의 힘을 빌려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도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0: 어느 쪽 어깨죠? 왼쪽이요? 뼈는 괜찮은 것 같고요. 자, 그럼 끝까지 올릴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1: 그런데 팔이 올라가질 않는 겁니다.
0: 최대한 올려보세요.
1: 아, 너무 아파요. 선생님.
0: 50견 맞습니다. 주사 맞고 도수 치료하고 가세요.
1: 병원비도 꽤 나왔습니다. 갱년기도 모자라 50견이라니. 속상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도 별 수 없이 나이가 들어가는 중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바쁘게 볼일을 보다가 길에서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발목이 접질리고 손목과 얼굴까지 크게 다쳤습니다. 남편은 조심해서 다니지 그랬냐고 창피하지도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직까지 발목이 아프고 무릎이 저립니다. 그런데 저랑 5살 차이 나는 조카가 세상에 영양제 4통을 보내왔어요. 남편은 신경도 안 써주는데 조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며 서럽고 서글픈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이 또한 지나가겠죠. 갱년기와 50견 등등과 부단히 싸우고 있는 모든 분께 힘내라고 응원 보냅니다.
0: 야, 이렇게 힘든 일이 가만 보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1: 꼭 그래.
0: 네.

0: 덮친데 덮친 격으로 꼭 그렇죠.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몰아서 와요. 몰아서. 네.
1: 뭐 갱년기에 50견에 아유 또 넘어지셔가지고 또 손목에
0: 발목 접질리고 손목 아프고 아이고.
1: 근데 이게 진짜 50년 가까이 뭐 어떤 기계도 그렇고 써오면 슬슬 삐그덕거리고 고장이 날 수 있죠.
2: 맞아요. 예. 맞아요.
1: 뭐 나만 겪는 일도 아니고 실은 그 또래 비슷하게 다 이렇게 겪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야, 근데 저는 아직 50경까지는 모르겠는데.
0: 그렇죠. 50배 안 됐으니까. 예. 이게 정확한 원인은 모른대요. 그냥 많이 써서 나이 50쯤에 오는 증상이라서 50견 이렇게 불린다고 하네요.
1: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좀 아프고 잘 안 올라가고.
0: 잘 안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만 올라가고 더는 못 올라가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때까지 어깨 춤을 좀 많이 춰야 되네. 야 그렇구나. 아 근데 이제 슬슬 살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는 건가?
0: 그렇죠. 네,
1: 느끼는 순간들이
0: 느끼는
1: 있죠.
0: 오죠.
1: 네네. 20, 30대는 실은 잘 모를 테고.
0: 맞아.
1: 저도 한 40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아유 그렇구나. 나도 이제 중년이 돼가는구나. 그런 순간들이
0: 이제 내 나이가 이렇게 하시는지 20, 30대도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1: 있을까? 내가 20, 30대
0: 청소년기랑 이렇게 달라졌구나.
1: 아, 청소년기랑 뭐
0: 이런 노래 듣고 올 동안 문자 미니 보내주시면 네 소개된 분들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문자는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예요.
1: 아니 벌써 이 노래가 아닌가 봐요. 주식회사가 부르는 노래. 어 맞아요?
0: 네. 다시 불렀겠지. 요즘은 다 리메이크들을 많이 합디다.
1: 그래. 예, 이걸 몰랐네. 이게 나이 들어가는 증거야. 주식회사의 아니 벌써 듣겠습니다.

0: 네.
1: 하하.
0: 자, 이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은 언제 아 내가 나이를 이렇게 들었구나 느끼시는지 받아봤습니다. 이강옥님, 건널목을 뛰어가야 하는데 어 다리가 안 따라줄 때. 예.
1: 아, 그래도 일중실은 괜찮으시지. 컴파스가 기시니까.
0: 아니 저도
1: 성큼 성큼
0: 빨리는 못 뛰어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1: 네. 7768님, 소화력이 떨어질 때. 노래가 안 외워질 때.
0: 아.
1: 나이를 먹는구나 해요.
0: 진짜 이거 공감합니다.
1: 노래 가사가 오리사리해. 1절하고 2절하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그럴 때 있어요.
0: 그리고 진짜 소화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진짜 이렇게 체했다는 느낌, 뭔가 꽉 막힌 느낌이 예전보다 좀 종종 드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656님, 올해 40대에 진입했는데요. 한 1년 만에 회사 동료들과 축구를 했는데 회복하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네요. 30대까지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했는데 말이죠.
1: 아. 물론이죠. 하루 네. 이틀이면 뭐 하룻밤 잘 자고 나면 거뜬했죠.
0: 아, 이것도 공감합니다.
1: 네.
0: 맞아. 이렇게 격한 운동 혹은 막 격하게 힘들게 좀 어딜 다녀오고 그러면
1: 준비 없이 그냥 뭘 후다닥 급하게 하게 되면 꼭 회복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요.
0: 네.
1: 강민정님, 20대 때는 계단에서 점프해도 무릎이 안 아팠는데 30대 때는 계단에서 점프하면 정말 큰일 나더라고요. 크크크.
0: 큰일 나. 이거는 생각도 안 해. 누가 계단에서 내 나이
1: 점프를 해?
0: 점프 웬 점프?
1: 세 계단 남겨놓고 퍽 뛰어.
0: 저는 40대부터 내리막은 엘리베이터 탔어요. 아유, 큰일 날 소리.
1: 그러게.
0: 예, 30대 초반인 저는 오유빈님은 30대 초반인 저는 20대 때와 확실히 체력이 달라졌어요. 운동을 하거나 집안일을 해도 쉽게 지치고 땀도 많이 흘리고 체력이 자꾸 저질 체력으로 바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슬퍼져요.
1: 아유, 그러시겠다.
0: 그렇지. 30대 초반이신데.
1: 네. 땀이 많이 흘려지고 체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를 느끼면 하기사 좀 슬퍼요.
0: 그래요,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0: 계단에서 뛰어내릴 생각도 하지 마시고 30대 초반 늦지 않아서 그때부터 미리미리 챙기세요.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려요.
2: MBC.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3: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월드컵은 경기 결과 외에 뒷얘기도 풍성합니다.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 리오넬 메시 선수가 한 인터뷰도 화제인데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를 꺾고 결승 진출을 확정한 후에 메시 선수가 그랬답니다. 상황이 어렵거나 일자리가 없고 월급으로 월말까지 한 달을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비록 잠시 동안 일지라도 이러한 승리의 기쁨을 국민들께 선물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는 우리 대표단을 매우 행복하게 만든다. 스포츠가 주는 위로와 기쁨을 생각할 때 당연한 말 같고 별나지 않게 들리는데 그 나라 대통령은 축구 선수들이 경제를 얼마나 아느냐고 비판했다고 하네요. 어느 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다른 건데 메시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도 일자리가 부족해 우리도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기가 버거워 이런 생각을 한 지구촌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만 해도 어제 나온 국가 데이터처 집계에 따르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가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하죠. 이들 가운데 20대와 30대가 전체의 64.2%를 차지했고 취업 무경험 실업자가 늘어난 점도 언론에서는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잘 나가고 있어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올해 4만 달러 가까이 된다는 소식도 있어요. 3만 달러를 돌파한 지 10년 만이고 우리 돈으로는 1인당 5,824만 원 정도랍니다. 나는 그 정도 못 벌었는데 하실 수 있는데 반도체와 다른 업종들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점과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들립니다. 우리뿐 아니라 유럽과 남미 여러 나라도 청년 실업 문제가 커져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죠. 윗세대가 보기에는 이 시대가 풍요로워 보이지만 과연 진정으로 풍요로운가? 사람들이 달리고 꿈꿀 수 있는 시대인가? 다시 묻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지만 스포츠든 노래든 사람 사이의 정과 연민이든 서로를 위로하고 안아주는 마음이 예전보다 더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만은 틀림없겠습니다. 당당히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였습니다. 이게 가사를 들어보니까 한바탕 웃음으로 다 잊어버리자 이런 내용이 아니네요.
1: 네. 네,
0: 웃음으로 잊어버리기엔 그 상처가 너무 크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4213님. 아르헨티나 국민이 아니어도 메시의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1: 그렇죠.
0: 저희 아들도 취준생인데 이 힘든 시기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메시가 그런 얘기를 했군요.
1: 잠시 동안이라도 이런 승리의 기쁨을 함께 하면서 국민들 그 어려운 마음, 그 상처투성이 마음을
0: 조금
1: 좀 어루만질 수 있다면 그건 우리의 자부심이 된다. 바로 그렇다는 게.
0: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스포츠 이벤트에 열광하고 함께
1: 그렇죠.
0: 응원하고
1: 그래요.
0: 힘을 내는 거겠죠.
1: 네. 와 0581님 지금 면접 보러 가는 길인데 여성시대에서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0: 좋아요. 0581님 이 빗길을 뚫고 면접을 보러 가시는데 내가 최고다 파이팅 외쳐드리겠습니다. 둘 셋
1: 파이팅!
0: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1: 네. 최태영님 메시의 메시지가 여성 시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죠. 그러셨어.
0: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1: 예.
0: 네, 고맙죠.
1: 네.
0: 함께하는 이 두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 좀 힘든 거 잠시 잊고 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또 우리네 사는 이야기 귀 기울이시면서 함께 위로가 되고
1: 네.
0: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메시 선수도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고령 선수라고 그
1: 그렇죠. 선수로 보면
0: 39살이니까
1: 와.
0: 하지만 뭐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보여줬죠.
1: 그렇죠.
0: 네.
1: 아마 그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까요?
0: 아 그러게 4년 뒤면 이제 43인데
1: 그러게
0: 글쎄 진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메시 선수도 야 내가 진짜 한 살만 어렸어도 이 결승전에서 왜냐면 저기 슈팅 한 번을 못했다고 그러던데 우리
1: 그러게,
0: 메시가
1: 그러게.
0: 예 네. 본인도 얼마나 좀 속이 탔을까요 그래 자 당당인들이 주신 사연 내 나이가 벌써 아 조금만 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893님 냉장고 문 열고 서 있을 때
1: 저요
0: 왜
1: 접니다.
0: 아, 뭘 꺼내야 될지 몰라서
1: 아. 순간 잊어버리는 거야. 가만 내가 여기 왜 문을 열고 이러고 있지?
0: 그럴 수 있어. 맞아. 공감해요. 이맹순님.
1: 저요.
0: 연예인 이름 생각 안 나서 그 있잖아. 그 하다가
1: 이것도 저요.
0: 포기할 때. 그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있잖아. 왜 우리나라 저기 고려도 세우고 저기 사극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쌍꺼풀 찢어가지고 있잖아. 그 사랑꾼 있잖아.
1: 최수종!
0: 정답. 예. 퀴즈 한번 내봤습니다. 이은영님. 밥 사준다고 후배들 데리고 식당 갔다가 나오면서 계산 깜빡하고 그냥 나갔을 때요.

0: 어머나 어머나.
1: 뭐? 내가 후배들
0: 오늘 점심 내가 쏜다. 가자 하고 후배들 다 몰고 갔어요. 그리고 계산할 때 그냥 나와.
1: 그냥 나왔어.
0: 아니, 나오자마자 또 돌아가셨겠지. 유턴해서.
1: 그래. 아우 맞다. 그러고 돌아가셨겠지.
0: 어머 나 좀 봐. 내 정신 좀 봐. 그러고 가셨겠지.
1: 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어마 내가 지갑을 안 갖고 왔네.
0: 아이고 참.
1: 이러진 않으셨겠죠. 0032님 저는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할 때 옆에서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벌써 몇 번째 얘기한 줄 아세요? 할머니 닮아가나? 그때마다 아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싶어요.
0: 그래 자기한테 좀 뭔가 깊은 인상으로 있어 남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한번 얘기한 것 같고 좀 시원하지 않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싶어.
1: 네 맞죠. 아 삼사일호님 움직일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나올 때 나이 들었다 느껴.
0: 저요 저요.
1: 아니 그럼 진짜 내 기억이 안 나서 그래. 가물가물해. 뭐 10대나 20대들은 일어날 때 어차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나?
0: 안 하죠.
1: 안 해요?
0: 아니 우리 어머니의 저기 뭐야 증손녀가 네. 이제 어머니랑 아기 때 목욕탕에 그렇게 자주 갔었는데 네. 목욕을 데리고 다니셨어. 그 저 며느리하고 조카 며느리하고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엄마가 이런 이제 수도가에서 씻고 또 탕에 들어갈 때 일어나야 되니까 으쌰 하고 일어나는데 그 예. 조그만한 세 살짜리 애가 으쌰 이러고 그래. 일어나 매번 으쌰 걔는 그게 뭔지 모르고 으쌰 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1: 그래
0: 그렇더라고.
1: 그리고 뭐 시작할 때 있잖아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0: 이렇게 계속 노래해.
1: 그렇지 그렇지 보자 보자 소개된 분들한테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까 광고 나가는 동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죠. 아 근데 편의점 상품권 이 쿠폰 보내드리는데 유효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 절대 깜빡하지 마시고 제때 잘 챙겨서 쓰시기 네. 바랍니다.
0: 아낀다고 지갑 깊숙이 넣어두지 마시고 그냥 당장 필요한 거 사세요.
1: 예.
0: 자 맞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1: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아버지에게
0: 네.
1: 예, 라는 아버지께. 사연인데 서울 은평구 수색로의 당당이 분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였나요? 아버지는 평생 저를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눈길은 늘 오빠에게 먼저 향했습니다. 새 운동화도 새 책가방도 칭찬도 모두 오빠 차지였습니다. 저는 늘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왜 나만 미워해? 엄마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0: 아버지는 원래 표현을 잘 못하시는 사람이야.
1: 하지만 어린 제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운동회에서도 아버지는 오빠 사진만 찍었고 졸업식에서도 오빠 어깨만 두드려 주셨습니다. 제가 상장을 받아도 고생했다. 딱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은 아버지와 손을 잡고 놀이공원도 가고 여행도 가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장난처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버지,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아버지는 신문만 넘기며 말씀하셨습니다.
0: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1: 그 짧은 대답이 이상하게 더 서운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저는 결혼했고 오빠는 부모님 곁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슬픔보다도 마음속엔 허무함이 컸습니다. 끝내 한 번도 딸을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하셨네. 장례를 치르고 유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이던 집과 땅은 모두 오빠의 명의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역시 마지막까지 오빠만. 친척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0: 아들이니까 그렇지. 아이 딸이서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잖아.
1: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0: 오빠가 낡은 보석 상자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1: 아버지가 이건 꼭 넣어주라고 하셨어.
0: 속으로 허탈했습니다. 집도 땅도 오빠 주고 나는 낡은 보석 상자 하나?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물건이라 들고 왔습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 물걸레로 조심히 닦았습니다. 그래도 추억이니까. 걸레로 닦다가 열어보니 안쪽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와 어머니의 폐물 그리고 삐뚤빼뚤한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1: 사랑하는 딸아, 평생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줘서 미안하다. 네가 어릴 적부터 내가 너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였다. 너는 너무 여려서 내가 조금만 잘해줘도 세상 사람을 다 믿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일부러 더 엄하게 대했다. 오빠에게 집을 준 이유도 있다. 오빠는 부모님 제사를 지내고 집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너에게는 현금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 이 통장은 네가 태어난 날부터 조금씩 모은 돈이다. 큰 돈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전부다. 그리고 이 폐물은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소중한 것들이란다. 사랑한다. 한 번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0: 편지를 읽다 말고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30년 넘게 한 달도 빠짐없이 돈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아버지의 세월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우산도 없이 저를 기다리던 아버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 얼음주머니를 갈아주시던 아버지.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던 제 책상 위에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놓고 가시던 아버지. 사랑은 분명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는 그저 표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나 아버지 편지 읽었어. 오빠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1: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셨어. 동생은 마음이 약하니까 끝까지 상처 주지 말아라.
0: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왜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고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1: 딸아, 미안했다.
0: 세상에는 사랑하지 않아서 표현하지 않는 부모보다 사랑했지만 끝내 표현하지 못한 부모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통장의 돈이 아니라 평생 가슴 속에만 품고 계셨던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였다는 것을요. 참.
1: 왜 한마디를 안 해주셨을까?
0: 그렇게.
1: 그러니까.
0: 근데 물론 몸소 다 보여주셨어요. 비 오는 날, 예, 딸을 기다리는 그 마음.
1: 예.
0: 또 매달 빠짐없이 입금시켜놨던 그 통장도 그렇고.
1: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 밤새 얼음 주머니를 갈아주시던 그 아버지.
0: 예.
1: 네.
0: 그러니까 늘 행동으로 먼저 사랑한다는 마음을 보여주셨지만 정말 끝끝내 그 직접 말로는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어서.
1: 아유, 정말. 아, 네. 저희 우리 여성시대

0: 당당이님들 너무 재밌어. 예. 윤명숙님 통장에 얼마 들어 있었을까? 그게 궁금해. 30년을 한 달도 벌지 않고 360개월을 아버지가 꼬박꼬박 넣으신 그 금액 총액은 얼마였을까? 깊은 감동에 빠져 있다가
1: 이렇게. 아 명숙님,
0: 아 진짜야.
1: 감정 라인 이렇게 쫙 잡아가고 있는데, 아 저희도 궁금하죠 당연히.
0: 다들 궁금할 거예요, 진짜.
1: 예, 아 그리고 30년 전에 아 이게 저기 반도체 주식이었어요. 아 그래, 거기까지 그만해. 에휴 정말 못 살아 정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인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여성시대의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

0: 커피 세트,
1: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공기 세트,
0: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윤민경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 그리고 아버지께 쓰신 사연의 주인공께는 으라차차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가 갑니다.
0: 9118님, 지금 제2경인 안양 과천 톨게이트에서 요금 징수하고 있는데요. 요금소 옆에 물웅덩이를 과속으로 지나가시는 고객님들께 서행 운전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문을 닫아도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과속을 하시는 고객님들, 빗길에 안전운행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1: 네.
0: 하셨는데. 아이,
1: 빗길에 과속은 아니죠.
0: 네.
1: 조금만 조금 줄이시면서 나도 안전, 또 다른 이에게도 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0: 네. 네.
1: 빗길에는 어쨌든 천천히 운전하세요.
0: 네, 네.
1: 1170님도 진천에서 천안으로 아들 태워다 주는데 반대 차선에 물폭탄이 앞유리에 튀어서 위험천만. 라이트를 안 켠 분들도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자, 전조등 켭시다, 여러분.
0: 예.
1: 하나, 둘, 셋. 아유, 환해졌어요.
0: 예,
1: 환해졌습니다.
0: 확인해
1: 고맙습니다.
0: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1: 네.
0: 전조등 말이죠.
1: 네.
0: 자, 저희는 3, 4부 백인에게 묻습니다. 이어집니다.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5: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7: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 격화로 호르무즈

0: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19일 오후 6시 2분 기준으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3% 넘게 급등해서 배럴당 90.8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달 11일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피가 6,600선에서 하락 출발해 장 초반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보다 177포인트, 약 2.6% 내린 6,643.58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6,515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6,700선을 회복했는데 점차 상승하면서 하락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약 2.35% 내린 773.21로 출발해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요르단 당국이 홍해에 접한 아카바 지역의 국제공항과 항구에 대피령을 내렸다고 요르단 암만 주재 미국 대사관이 현지 시간 19일 전했습니다. 대사관의 경고 직후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들며 인근의 이스라엘 방공망까지 가동되는 등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심화되면서 중국 내 미국 자산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습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휴전에 불만을 가진 이스라엘까지 충돌의 여파가 미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와 아조우해 일대에서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흑해에서 튀르키예 소유 화물선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AFP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9일 우크라이나 해군은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 선적의 튀르키예 화물선인 골든 레호가 오데사 항을 출항한 직후 러시아 순항미사일에 맞아 선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교통부는 승무원 8명이 구조되고 2명이 다쳤으며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미네소타의 고우석이 후반기 첫 등판에서 무실점 투구를 펼쳤습니다. 고우석은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 경기 8회 말 등판에 원아웃 만루 위기를 내줬지만 삼진과 땅볼로 이닝을 끝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최대 80mm, 강원, 대구, 경북은 최대 60mm, 부산, 울산, 경남과 전라권은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MBC 10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올여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지역이 극심한 폭염에 시달렸는데요. 해가 갈수록 더위가 심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에어컨 보급률이 20%대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환경 파괴를 늦추기 위해서죠. 에어컨을 설치하면 당장은 시원하겠지만 미래 세대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요. 냉방기의 숫자만큼 발전소가 돌아가고 냉매가 쓰여서 기후위기가 심해집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는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가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조개선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 건조기 광주 571-5989
4: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0: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0: 100일 후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1: 그래요? 100일 후면 10월 28일이 어떤 날이시길래? 자, 오늘 음성편지는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2: 한결, 우리 아들 송병장 7월 20일이면 저녁 날까지 딱 100일 남았네. 떨어지는 낙엽도 이제부터 조심해야 할 시기니까 지금처럼 무사무탈 아마달나하게 제대하는 그날까지 잘 지내다 전역하길 바란다. 엄마가 2주마다 휴가 나온다고 말로는 우리 아들 구박하지만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 알지? 사랑한다 송병장, 건강하게 또 다음 주에 만나자.

로이킴의 홈 듣고 왔습니다. 로이킴 씨도 해병대 출신 가수로 네.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면은 응. 관객 속에서도

0: 형장 우리 아들이
1: 전역을 하는
0: 전역을 하는군요. 네. 예, 아드님 이름이 송유찬이라고 합니다.
1: 네.
0: 지금 경기도 연천에서 군 생활 중이라고 하네요.
1: 7월 21일 또 휴가 나올 테니까 내일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듣기로 들려주시면 참 좋겠어요. 음성 남겨주신 어머니 김민경님께는 아드님과 함께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맛있는 떡볶이 밀키트 세트 챙겨드리겠습니다.
0: 자, 근데 이제 2주마다 휴가 나온다고
1: 네네.
0: 이렇게 구박을 하셨지만 진심은 아니다.
1: 어떤 때는 집이 이상한 것도 몰랐대요.
0: 그런 경우 있다고 하더라고. 네,
1: 단필충 사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0: 네네. 휴가 나왔는데 어머.
1: 우리 집인데 우리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엄마 아버지가 아니야. 뭐 그래갖고 황당했던 사연들도 있었거든요.
0: 네. 4364님이 공군인가? 제 아들도 2주마다 휴가 나왔거든요. 그래, 공군이 군 생활은 좀 긴데 휴가를 그만큼 조금 그래도 더
1: 그렇군요.
0: 예, 자주 준다는 얘기도 들렸는데 모르겠습니다.
1: 아말다말 네,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저녁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아우, 습하다 습해. 아우, 더워.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시작된 요즘 여름철 보양식처럼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이 있죠. 얼마 전 태어난 손주 사진부터 매일 퇴근 시간에 집 앞으로 마중 나오는 남편, 아침잠을 깨워주는 시원한 모닝커피까지 여름을 버티게 해주는 아이템도 좋고요. 공유하고 싶은 나만의 여름 활용법도 좋습니다. 열린 사서함 참여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편하게 전화주세요.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여성시대 가족들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가 이어집니다.
0: 여성시대 3, 4부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KB국민은행,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데이팩, 음주 후엔 티맵대리, 유니베라, 안 터지는 맥스부탄,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백조싱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유성물산 교역,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 한국농어촌공사 클린농촌 만들기, 음주우엔 티맵대리, 롯데건설, 농업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2: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3: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있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있다 데이팩.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데이.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런 고민 나만 하는 걸까요?
2: 한 사람의 고민에 백 사람의 생각을 더합니다.
1: 여성시대
2: 백인에게 묻습니다.
1: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는 아는 사람을 만나도 슬쩍 모르는 척 지나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0: 이게 절대 기분이 나빠서는 아니고요. 나만의 예열 시간. 주말에서 평일로 넘어오려면 그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누님도 이런?
1: 아, 그럼요, 느낌. 그럼요. 네. 혼자 있는 모드가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몸은 출근했는데 마음은 아직도 주말에 머물러 있을 때. 그래서 잠시라도 혼자 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이나 라디오를 듣거나 창밖에 비 오는 거 보면서 멍도 좀 때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동을 걸 여유가 있으면 좋죠.
0: 그렇게 여유롭게 아침을 시작하고 나면 비로소 입이 좀 풀립니다. 아, 주말에 뭐 했어? 뭐 재밌는 일 좀 있었어? 이렇게 옆 사람이랑 소소한 대화, 수다를 나누면서 이제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는 거죠.
1: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라디오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당당이님들과 사랑방처럼 모여 앉아서 수다를 좀 떨고 싶다 하면서 사연을 주셨어요.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정연호님이 주신 사연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0: 네, 제가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8세 남성입니다. 요즘 먹거리가 참 흔하고 흔하지만 가끔은 어릴 적 추억이 담긴 음식들이 유독 그리워집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잠실 아파트 단지가 건너다 보이던 성동구 자양동입니다.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아서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평범한 밥상을 먹고 자랐죠. 그러다 아버지 월급날이 되면 동네 유일한 통닭집에서 노릇하게 튀겨진 닭을 포장해 오셨는데 그 누런 봉투 속 치킨이랑 케첩, 마요네즈 쓱쓱 섞은 양배추 샐러드, 그리고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봉투에 절인 무가 담겨 있었어요. 통닭 한 마리를 두고 오순도순 온 가족이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학창시절엔 참 다양한 처음을 경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척 잔치로 가본 뷔페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머리가 띵할 만큼 신세계였고요. 100원짜리 오징어 튀김을 30초 안에 해치우던 학교 앞 떡볶이집도 생각납니다. 하루는 바쁜 아주머니를 도와 그릇을 치워드렸더니 고맙다며 오징어 튀김 하나를 슬쩍 더 얹어주셨는데 어린 나이에 아, 이게 노동의 대가구나 깨닫기도 했죠. 아파트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 맛본 파숙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쪽파를 데쳐서 오징어를 넣고 돌돌 말아 초장에 찍어 먹는 반찬인데 어찌나 맛있던지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해달라고 졸랐어요. 채소 안 먹던 아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엄마가 참 흐뭇해하셨죠. 아버지 고향인 전남 구례와 어머니 고향인 경북 울진 덕분에 산과 바다 음식도 다양하게 맛봤습니다. 외갓집 마당에서 만난 홍기에는 주황색 몸통에 까만 눈으로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서 무서움을 참고 먹어야 했고 친가에선 낮에 마당에서 같이 놀던 금빛 닭이 저녁에 백숙으로 올라와 어린 마음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고기를 삶아 먹는 보쌈의 신세계를 알게 됐고 아버지가 포장해 오신 족발의 쫄깃한 발톱 맛에 눈을 떴습니다. 자양동 기사식당 골목에서 처음 맛본 뽀얀 설렁탕 국물과 돼지불백,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하며 먹었던 패스트푸드 치킨과 갓 구운 피자까지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새로운 맛의 탐험이었습니다. 군 생활을 한 광주도 제겐 먹거리 천국이었습니다. 나주곰탕, 담양 떡갈비도 훌륭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부대 회식 때 본 무등산 수박입니다. 당시 제 군인 월급이 13,000원이었는데 한 통에 무려 35만 원짜리 수박을 눈앞에서 직접 샀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대 후 사회생활을 하며 그때 그 음식들을 다시 찾아 먹어봐도 이상하게 옛날 그 맛이 안 납니다. 조리법이나 위생은 훨씬 좋아졌는데 왜일까요? 나이를 먹고 이제는 다 아는 맛이 되어서일까요? 축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지금은 고기를 조금 다르게

0: 먹습니다. 손님이 오면 불을 줄여놓던 습관에서 터득한 노하우인데 센 불 대신 약한 불이나 숯불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구워 먹어요. 성격 급한 사람은 못 참지만 이렇게 먹으면 고기가 비교할 수 없이 부드럽거든요. 가끔 친구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요즘 무슨 재미로 사냐 물으면 다들 똑같이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만나서 한 잔 하는 재미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누구와 어떤 분위기에서 먹느냐가 더 소중한 나이가 되었네요. 당당히 백인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맛은 언제였는지 어떤 맛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 아우, 사연이 정말 맛깔지네요.
0: 그러니까 참 네. 맛있다.
1: 네. 이게 우리네 음식 이야기지만 이게 또 인생 이야기예요.
0: 그렇죠.
1: 그렇죠. 아버지의 월급날 사오시던 그 통닭부터 친구네 집에서 처음 먹어본 파숙지 또 오징어 튀김 잡숫고 그 그릇을 치웠더니 오징어 튀김을 한 잔 하나 더 얻었다. 노동의 대가다. 또 부모님 고향 뭐 영호남의 만남이니 오죽하시겠어. 맛있는 거 너무 많이 잡숫고 잘하셨네.
0: 근데 무등산 수박이 그렇게 비싸요?
1: 아, 그래요. 어마무시하게 커.
0: 그래요? 35만 원짜리 수박?
1: 예, 그럼요. 그게 언젠가 뉴스에 나왔어.
0: 와.
1: 근데 무등산 수박은 동그랗지가 않고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이렇게.
0: 예.
1: 엄청 무겁대요.
0: 어떤 맛이길래? 야, 신기하네.
1: 근데 모든 수박이 다 끝났을 때쯤 나오는 수박이에요. 철이. 철이 수박철하고 안 맞아. 수박철이 하나 지나고 나서 그리고 뒤늦게 이 무등산 수박이 네, 추수가 돼요. 네.
0: 신기하네. 저도 이렇게 쭉 얘기를 그 소개하면서 떠오른 건데 군대에 있을 때 야간 초속 근무를 서고 이렇게 싹 돌아서 총기 이제 반납하고 내무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상황실에서 그때 이제 그 중대장님인가 본인도 이제 근무를 서면서 밤에 보쌈을 시켜 드신 거야.
1: 아, 혼자서?
0: 아니 거기 이제 그 또 다른 병사 있으니까.
1: 네, 같이들 잡으려고.
0: 응. 근데 야, 일주야 너 남아서 한 점 먹어봐라. 김상병. 그러면서 이렇게 한 점 싸서 먹어. 와, 전 보쌈을
1: 그렇게... 처음 잡았었어 그때.
0: 네.
1: 오,
0: 이렇게 맛있다고?
1: 오, 그랬구나.
0: 그 쌈무하며 그 양념.
1: 예, 양념하고 다 해서. 아,
0: 야,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보쌈을 먹었네.
1: 아, 그러셨구나.
0: 네, 네. 아, 참.
1: 참 여기 보면. 9417님이 저는 군대 첫 휴가 나왔을 때 엄마가 바쁘셔서 할머니께서 낙지 호롱이하고 고추장찌개를 해주셨는데 진짜 맛있어서 지금도 잊지 못해요.
0: 오, 그래요?
1: 낙지 호롱이는 정말 그 젓가락에다가
0: 아, 돌돌돌이 많은
1: 네,
0: 건가요?
1: 일단 머리부터 꿰가지고 머리를 고정을 시킨 다음에 낙지에 이제 다리를 칭칭 감아서
0: 예.
1: 양념구이 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고
0: 그래.
1: 고추장찌개도 이렇게 파는 고추장 달달한 걸로 하면 맛없어. 옛날 집고추장
0: 아호.
1: 달지 않은 집고추장으로 해서 잡수면 진짜 예. 맛있지.
0: 그렇구나. 근데 이게 다 공통점이 있죠. 첫 휴가 때 군대에서 먹었던 보쌈.
1: 아, 맞아.
0: 물론 다른 데도 맛있지만
1: 그치.
0: 처음에 군대 가면 진짜 이, 그 우리가 그 일반 사회에서 그 익숙했던 혀에 뭐 이런 조미료 이런 게 싹 빠지거든요.
1: 그래요? 예.
0: 나중엔 건빵도 맛있어지니까.
1: 아, 그래요?
0: 자, 우리 정연호님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맛있는 음식도 좋지만 이제는 누구와 어떤 분위기에서 먹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 자, 여러분이 맛본 인생 최고의 맛은 언제 어떤 맛이었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죠.
1: 그래요? 네.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인생 최고의 맛 무엇일까요? 처음 먹어보고 눈이 번쩍 떴던 그런 어떤 맛의 신세계.
0: 이것도 좋고요. 또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 아니면 첫 월급 받고 내돈내산 처음으로 내가 사 먹었던 음식.
1: 오호.
0: 뭐 여행 가서 먹었던 이색적인 맛도 좋고요. 넉넉지 않던 시절 누군가와 함께해서 더 맛있었던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맛. 지금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우산도 사실 수 있고 컵라면, 떡볶이, 삼각김밥 원하는 대로 사실 수 있게끔

0: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그러면 노래 듣고 4부에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죠. 이 노래 참 재밌으면서도 이 노래도 맛있어요. 우리 희은 누님의 김치 깍두기.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맛, 사는 재미, 먹는 재미를 알게 해준 밥상, 맛있었던 음식, 당당이님들은 어떤 게 있으신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주민화님이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제사 때 꼬막을 올렸어요. 제사 후에 남은 음식을 대청에 넣어놓는데 추운 겨울 몰래 그 차갑고 우동통하고 쫄깃한 꼬막을 훔쳐 먹었을 그때 그 맛. 훔쳐 먹는 맛 이것도 괜찮죠.
0: 그러게요.
1: 그러게.
0: 예.
1: 야, 훔쳐 먹는 맛.
0: 제사상에 올리고 제사 끝나면 이제 그걸 하나씩 뽑아 먹고. 오. 근데 어렸을 때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 중에 우리는 늘 약간 저기 뭐 이렇게 색깔 들어간 과자나.
1: 아, 맞죠. 예, 사탕. 색깔 들어간 사탕.
0: 뭐 이런 거.
1: 그거 동네 애들이 또 막 같이 갖고 와서 나눠 먹고 그랬어.
0: 네네. 네. 뭐 그런 거 이렇게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1: 네. 알밤도 예. 맛있지.
0: 아, 알밤도 뭐. 꼬덕꼬덕꼬덕
1: 생률. 맛있지. 네.
0: 박진경님, 저는 시댁에 처음 인사 갔던 날 먹었던 그 데친 자연산 목이버섯 잊을 수가 없네요. 편식이 심한 제가 고기보다 목이버섯에 손이 더 가더라고요. 도시 촌녀는 처음 먹어보는 식감과 쫄깃함 정말 최고였어요.
1: 오, 식감이 독특하죠, 이게.
0: 이 목이버섯 그거 아니에요? 중국 음식 시키면
1: 들어있는 거,
0: 검정색 이렇게,
1: 네, 까만색에 네. 이렇게 오. 레이스처럼 꼬불꼬불한 오, 거.
0: 네, 네네네, 그 머리끈처럼 생긴 거.
1: 맞아요. 맞아.
0: 거기에 그렇게 손이 가셨어요? 신기하네.
1: 편식이 심하신데 고기보다 그게 더 맛있었다는 말씀이야.
0: 아, 이게 또 그 자연산 목이버섯 이렇게 살짝
1: 아유, 전혀 다르죠 맛이.
0: 다른가 보죠.
1: 네.
0: 하긴 그 송이버섯도 그냥 다 그것만 구워서 먹어도
1: 먹으면 맛있어.
0: 향이랑 엄청 맛있잖아요.
1: 그렇죠, 최고죠. 3666님, 제 인생 최고의 맛은 마른 오징어 간장 조림이에요. 물에 불려서 엄마가 간장에 졸여주셨는데 달걀 후라이 하나 해서 간장 넣고 밥 비벼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어요. 다시 먹어보고 싶은데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마른 오징어 간장 조림을 먹고 싶어도 못 먹어서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0: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마른 오징어를 불려요.
1: 물에 불려서. 식감이 있죠. 우리는 이거를 마른 오징어 간장조림에 풋고추를 꼭 넣었어요. 안 매운 풋고추. 네, 그걸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0: 자, 신기한 또.
1: 풋고추도 더 맛있어요.
0: 맵네요. 네.
1: 간장도 맛있지만.
0: 3316님, 내 인생 최고 최대의 맛은 사우디에 근무하던 시절 84년도 12월 5일 낮잠을 자다가 동료가 생일날이니 시내 좀 나가서 사준 영감님표 치킨 맛입니다.
1: 아, 그 영감님표. 예. 미국 영감님.
0: 켄터키 후라이드.
1: 아, 그러지. 그런데 네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사우디에 우리나라 영감님표 치킨이 있나 그랬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
0: 예.
1: 그렇군요. 그렇지,
0: 맞아. 예. 프랜차이즈.
1: 84년도니까. 아유, 네. 42년 전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오. 네.
0: 그래도 내 생일 기억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가지고.
1: 아유, 그러게.
0: 사줬던 그
1: 따뜻한
0: 치킨
1: 동료의.
0: 예, 여러 가지가 곁들여지니까 더 맛있는 거겠죠.
1: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외국에서 먹으니까 더 예, 못 잊을 맛이 되는 거죠. 네.
0: 그리고 9854님,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학교길에 그 역전에서 팔던 고기튀김이 너무 맛있어서 거의 매일 먹었었는데요. 나중에 생각나서 찾아가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TV 프로그램에서 모 배우가 찾아가는 걸 보고 이전한 사실을 알고 찾아갔는데 첫사랑을 오랜만에 다시 본 것처럼 음식 맛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사장님 부부는 그대로인데 말이죠. 그렇게 제 소울푸드는 다시 맛볼 수 없게 됐습니다.
1: 나의 입맛이 바뀐 것일까?
0: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1: 네.
0: 예, 음식 맛이 변했을 수도 있고.
1: 자, 노전남님, 새벽 산행 끝에 먹은 컵라면은 라면이 아니라 구름을 삶아 고추장에 찍어 먹는 맛이었어요.
0: 야.
1: 땀으로 비워진 몸에 국물이 스며드니 온몸의 세포들이 살아났다며 박수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 제 인생 최고의 진수성찬은 정상에서의 컵라면입니다.
0: 야,
1: 그쵸? 이거 뭐 누구나 다 얘기하는.

0: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저는 맛보지 못했습니다만 상상이
0: 이게
1: 가능하죠.
0: 땀 흘려 올라가야만 이 맛을 내는 거겠죠. 그래요. 그럴 것 같아.
1: 면발도 면발이지만 네. 그 라면 국물을 따뜻한 국물을 들이켰을 때
0: 그래.
1: 야. 온몸에 국물이 있으면 야 왠지 알 것 같아.
0: 국물이 있으면 와.
1: 예. 네. 기가 막힌 표현이었습니다.
0: 표현이네.
1: 7934님, 내 인생 최고의 맛은요. 군 시절에 벼 수확하러 대민지원 나가서 새참으로 먹었던 막걸리 한 잔의 빈대떡이요.
0: 아, 그렇겠지. 아, 군 시절이니까.
1: 예. 아. 진짜 대민지원 나가서 그 얻어먹는 새참.
0: 네, 네.
1: 그 사회의 맛.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0: 아이고, 오늘처럼 비 올 때도 뭔가 지짐, 빈대떡. 먹고 싶죠. 네. 네.
1: 생각나시죠?
0: 네.
1: 자, 내 인생 최고의 맛, 잊지 못할 맛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말이죠. 정엽의 빈대떡 신사.

0: 튼튼한 부스터,
1: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0: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0: 자, 빠르게 행운 선물 이제 번호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회 자리부터 뽑겠습니다.
0: 네, 1회 자리 제가 뽑죠. 1회 자리는 9번이고요.
1: 자, 그럼 10회 자리 뽑습니다. 10회 자리는 4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운 숫자는 49번.
0: 49번.
1: 와, 49번. 네. 자, 49번. 오늘 행운 선물의 주인공 전화 드려보겠습니다. 전화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빨리 전화를 받아주셔야 할 텐데. 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네.
1: 여성시대입니다.
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행운 숫자 주셨죠? 몇 번 주셨죠?
3: 제가 49를 줬습니다.
0: 49. 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3: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당첨되셨어요.
1: 아니, 근데 왜 맨 처음에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상하셨을까요?
0: 이게 아무래도 공이 지역번호로 가니까, 그죠?
1: 그렇죠. 아, 이러셔서. 아,
3: 제가 지금 개인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1: 네네.
0: 예, 예.
3: 손님하고 대화 도중에.
1: 아이고, 그러셨구나. 축하드려요. 정말 이게 지난주에 행운의 주인공이 없어서 더블로 받게 되신 거예요.
0: 그러니까요.
3: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예, 2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보내드리겠습니다.
3: 아, 이거 듣고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성...

0: 좀 알려주세요.
1: 예, 어느 지역에 네, 누구세요?
2: 손병춘입니다요.
0: 네?
2: 손병춘요.
0: 손병춘 씨.
2: 네. 네. 손자 손자 빛날 땅과 범춘자요.
1: 네. 아, 예, 예. 멋진 이름 우리 기사님. 예, 예.
0: 어느 지역이세요?
2: 전라북도 전주입니다요.
0: 어머나 어머. 세상에.
1: 전주에서 지금 운행 중이신 우리 터치 네. 기사님.
2: 예, 예.
1: 아, 예, 예. 아,
0: 오늘도 대박 나시기 바라고요.
1: 거기는 비 안 와요?
2: 감사합니다. 예?
1: 거기 비.
0: 비 안 와요?
2: 아, 여기는 비가 안 오고 지금 현재 좀 흐리고 있어요. 아, 예, 그냥 살짝. 예.
1: 알겠습니다.
0: 대박나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기 바랄게요.
1: 예, 안전운전 하시고요.
0: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0: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3: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시골살이에 대한 얘기를 차분히 적어둔 책 박정미 작가의 한 그루 열두 가지를 펼쳐봅니다. 농촌은 땅 모양이 제각각이라 크고 반듯한 땅을 얻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우선은 조각밭부터 얻으라고 조언합니다. 한 해, 두 해 농사를 짓다 보면 짓고 있던 밭과 붙어있는 다른 밭들도 하나, 둘 더 얻게 됩니다. 볼품 없는 밭도 열심히 이어붙이면 어느새 반듯한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어딘가 미흡해 보이는 우리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다 보면 예쁜 모양을 갖출 겁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5: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6: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7: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11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0: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관 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오전부터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독일과 스웨덴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동행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아 횡령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참관과 직원 역량 강화 등의 명목으로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100차례가 넘는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사건에 재판 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회부하지 않고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소원은 헌법이 정한 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했다며 판결에 불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하기 전 일부 국무위원들만 불러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작년 1월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세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비아파트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해 오늘부터 비아파트 공급 보완 조치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업자에게 선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신축 매입 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은 기존 토지비의 30% 수준에서 10% 수준까지 낮아지고 공사 중 자금 조달 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이 생계곤란 병역 감면을 신청한 청년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양방향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계 체계 구축에 따라서 병무청이 생계곤란 병역 감면 신청자의 가구 환경을 확인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의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신청자의 가구 상황과 소득 재산에 따라 맞춤형 복지 패키지를 연계하고 있다면서 매년 300여 명이 복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매에 붙여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검은색 가죽 재킷이 예상가의 16배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경매 업체 소더비는 현지 시간 19일 젠슨 황의 친필 서명이 담긴 톰포드 브랜드 가죽 재킷이 96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3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낙찰가는 소더비가 제시했던 예상가의 16배, 해당 새 상품 가격의 약 100배에 달합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권은 최대 80mm, 강원, 대구, 경북은 최대 60mm, 부산, 울산, 경남과 전라권은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6에서 33도의 분포로 덥겠습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 새벽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설레게 했던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우승컵을 놓고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불꽃 튀는 결승전을 펼쳤는데요. 아르헨티나는 아쉽게 우승컵을 놓쳤지만 결승까지 오르면서 축구 강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사실 꼭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는 늘 월드컵 무대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혀왔죠. 마라도나 그리고 메시를 비롯해서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들을 꾸준히 배출해온 나라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축구 말고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그래서 오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한영준 기자와 함께 축구를 넘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의 지리와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영화 여인의 향기 OST의 포르 우나 카베사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두 선생의 역사 공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주시는, 또 저희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역사와 지리를 과학적으로 풀어주시는 한영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두 선생 겸 한영준입니다.
1: 오늘 새벽에 열린 월드컵 결승전 보셨어요?
2: 네. 아, 보지는 못하고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로 결과만 봤죠.
1: 일어나자마자 하이라이트 보셨죠?
2: 그렇죠.
1: 저도요.
2: 중간에 한번 새벽에 잠깐 깼는데 전반전에 0-0인 게 있더라고요. 네. 오, 뭐 메시가 우승하 아르헨티나가 아니죠. 메시가 우승하겠지라고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1: 그러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네요.
2: 그렇죠.
1: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는 이 질문을 받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과를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역사의 하나의 사건이 꼭 그 역사적 필연성을 잊진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금 이번에는 아까 대기 시간에도 오승훈 아나운서님이랑 그런 말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뭔가 아르헨티나가 메시가 우승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 라스트 댄스의 뭐
2: 그렇죠.
1: 어떤 마침표를 잘
2: 축구
1: 찍었으면.
2: 황제의 마지막 엔딩을 우승으로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런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역대 월드컵으로 보면은 꼭 이번엔 이 나라가 우승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꼭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꼭 이순신 장군이라고 다 이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이 한 전투에서 패했다고 이순신이 아닌 것처럼 그냥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메시는 역시 축구 황제가 될 것 같다. 메시는 메시다.
1: 메시는 메시로 남겠죠.
2: 그렇죠.
1: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당위성이나 필연성 같은 게 통하지 않을지인데 우리가 긴 나라의 역사를 볼 때는 또 얼마나 그런 게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라는 걸 찾아보면서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2: 그게 또 재밌죠.
1: 오늘은 결승전을 보면서 아르헨티나를 응원하셨던 분들도 또 응원하지 않았던 분들도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알아보면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르헨티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축구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2: 네.
1: 메시의 나라. 마라도나의 나라였다가 이제는 메시의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축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또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2: 그렇죠.
1: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
2: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IMF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우리보다 더 많은 금융 구제를 받았던 나라. 이렇게도 알려져 있죠.
1: 그래서 오늘은 축구를 넘어서 아르헨티나의 역사와 지리를 통해서 어떤 나라인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메시로부터 출발했으니까 메시 계속 좀 이어가 볼 거예요. 시작점은 메시로.
2: 네.
1: 살아있는 축구의 전설 리오넬 메시. 근데 이 메시라는 성이 이탈리아계 성씨라고요.
2: 네. 네. 맞습니다.
1: 왜 아르헨티나에 이탈리아계 성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2: 그렇죠.
1: 네, 식민지.
2: 뭐 뒤에 생각하는데. 할 얘기를 미리 얘기하자면요. 네네. 아르헨티나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은 이탈리아어를 쓰는 스페인 사람인데 스스로를 영국인이라 여기면서 사실은 파리에 살고 싶어한다.
1: 뭐 이렇게 복잡해요? 이탈리아인데.
2: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스페인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중남미 나라랑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가대표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네.
2: 아르헨티나 선수들, 축구 선수들이나 다른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브라질이랑도 좀 느낌이 달라요.
1: 네.
2: 그러니까 뭔가 남미 느낌, 그 뭔가 원주민의 그런 어떤 그 혈통이라든지 외모가 많이 없습니다. 영향이.
1: 맞아요. 맞아요.
2: 좀 더 그러니까 유럽계스럽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이탈리아나 스페인 느낌 그냥 그대로 이거 유니폼만 바꿔 입으면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많이 유럽의 영향이 많은데 특히나 이탈리아계가 되게 많습니다.
1: 예.
2: 아예 그러니까 리오넬 메시의 집안 자체가 조르지 메시인데요. 이게 조르지 메시 집안 조상이 1800년대 후반에 이탈리아 중부 마르케 지방이라는 곳에서 아르헨티나로 건너온 이민자입니다. 그런데 메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름 한 번씩은 들어봄직한 아르헨티나 선수들 이름.
1: 디마리아.
2: 네. 디마리아. 마라도나. 바티스투타. 크레스포. 자네티.
1: 후안 베론.
2: 예. 네. 후안 베론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1: 달라요.
2: 라베찌. 전부 다 이탈리아계 이름이고 성이에요.
1: 그래요. 네. 네.
2: 라베찌도 전형적인 게 이탈리아계거든요. 그만큼 이게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0: 이탈리아 출신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이제 앞으로 이제 뒤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한 절반 정도가 이탈리아계라면서요.
0: 그렇죠.
1: 그 남미 국가들과는 좀 다른 점이 이 지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유럽색이 강한 느낌인데 네. 남미 나라인데 이렇게 유럽색이 강한 이유는 뭘까요?
0: 이게 그러니까 이탈리아 쪽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이죠. 이때 그 이민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미리 이걸 말씀드릴게요.
1: 네.
0: 그 우리 엄마 찾아 산말리 있지 않습니까? 엄마 찾아 산말리가요. 원작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1: 몰라요.
0: 안펜니노 산맥에서 안데스 산맥까지입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일하러 간 엄마를 찾아서 그 주인공이 실제로 대서양을 건너온 그 얘기거든요.
1: 아, 그만큼 그 이민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것도 이탈리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니 굳이 왜 이탈리아 사람이 네. 그 뭐 못 사는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을 거 아닌데 1800년대 후반부터 네. 그 20세기 초반까지는 이탈리아가 아르헨티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때는 1인당 GDP가 미국보다 높았어요. 아르헨티나가
1: 1인
0: 세계 5위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1: 세계 5위요.
0: 네, 그리고 반대로 1800년대 후반만 해도 한참 그때 통일 전쟁하느라 네. 되게 이탈리아가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찾아 산말리에 나오는 이탈리아 엄마가 더 잘 사는 아르헨티나로 일하러 가는 거죠.
1: 아, 그러면 엄마가 좀 뭐라 그럴까요? 안쓰럽게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0: 아, 그래도
1: 좀 더 불편한 엄마가 너무 멀리 가가지고 아, 그렇죠. 안쓰러운 아니, 느낌이긴 한데.
0: 그래도 베트남의 출신의 엄마가 한국으로 그 이민 갔다 그러면은 안쓰럽긴 하겠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1: 돈을 벌기 위해 뭐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가정부로 일하러
0: 그렇죠. 가정부로 일하는
1: 이야기라고 알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0: 네.
1: 근데 유명한 농담이 하나 있다는 건 뭐예요?
0: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사람은 이탈리아어를 쓰는 스페인 사람인데 네. 자기 스스로를 영국인으로 느끼고 실제로는 파리에 살고 싶어 한다.
1: 그거는 이탈리아계가 많다는 데서 알겠고
0: 그렇죠.
1: 스페인 사람이라는 건 스페인 식민지였으니까.
0: 그렇죠.
1: 그럼 영국은 왜 나온 거예요?
0: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한참 잘 나갔을 시기에 아르헨티나가 영국이랑 무역을 많이 했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영국 자기들이 영국이랑 무역을 하다 보니 영국인처럼 느끼고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경우도 한참 잘 나갈 때 뭐라 그랬냐면요. 남미 중남미의 파리라고 불렸습니다.
1: 파리.
0: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지향성은 또 파리에 두고 프랑스에 두고 있는.
1: 네네.
0: 그러니까 되게 정체성이 되게 복잡한 그런 나라다라는 자주 섞인 농담인 거죠.
1: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드는 건
0: 네.
1: 다른 나라들 남미 국가들은 원주민이라든지 유색인종이 그래도 비율이 높고
0: 네.
1: 아직 그 문화가 남아있는 느낌이 많아요. 그런데
0: 네.
1: 아르헨티나만 그렇지 않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아르헨티나 정부 쪽에서 좀 원주민이나 유색인종을 일부러 배제한다거나 좀 지운 그런 역사들이 혹시 있나요?
0: 아, 실제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탈색.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예. 탈색이라고 해서요. 이게 단순히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라
1: 네.
0: 중남미의 뭐 브라질이라든지 칠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조금 더 유럽계가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한참 잘 나가던 1800년대 후반에 그렇게 많이 유럽인들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실제로 그때는 전쟁하고 정신없 어떤 유럽보다 일부 유럽 국가보다는 중남미가 훨씬 더 풍요로운 나라이기도 했고요.
1: 네.
0: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 유럽계가 높아진 비중 그러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1: 네.
0: 이것도 이제 19세기 사건이죠. 하, 그 당시 참 독특했는데 파라과이가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1: 파라과이가.
0: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히려 파라과이가 되게 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되게 뭐 이렇게 철도도 깔고 근대가 많이 돼 있는데
1: 예.
0: 그러니까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3국이 파라과이랑 전쟁을 했다고 해서 3국 동맹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1: 예.
0: 아니면 이제 파라과이가 전쟁을 일으켜서 파라과이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가 실제로 국방 전력을 따지면 나라 인구를 떠나서 훨씬 더 정예화돼 있어서 파라과이가 초기까지만 해도 이 세 나라를 압도했어요.
1: 오, 예.
0: 그러니까 파라과이 같은 경우가 이제 지도를 펴놓으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바다가 없는 나라거든요.
1: 예.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마테차라 그러죠. 요새 다이어트 많이 먹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수출하면서 되게 국방력이라든지 경제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1: 예.
0: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아직까지 조금 뭔가 경제력이 성숙하기 전이었는데 이게 19세기 전반이다 보니 전쟁을 일으켰는데 네. 사실 국가 체급이라는 게 인구로 본격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하면
1: 네.
0: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심

0: 심지어 세 나라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던 그러니까요. 그런 시기다 보니 예,
1: 삼국 동맹이 만만치 않은데요.
0: 그래서 네. 이 전쟁 때문에 파라과이가 거의 나라가 망합니다.
1: 네.
0: 어느 정도 망하냐면요. 너무 성인 남성들 심지어는 이제 소년들까지 징집을 하다 보니 인구비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결국에는 파라과이가 패배했거든요.
1: 예.
0: 파라과이가 패배했는데 9대 1까지 갑니다. 성비가. 거의 성인 그러니까 남성의 90%가 네. 사망을 해요.
1: 예.
0: 그 정도로 파라과이가 폭삭 주저앉은 사건이 있는데 근데 파라과이가 이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서 전쟁을 했으면
1: 네.
0: 당연히 주변 나라에서도 인구 피해가 막심했겠죠.
1: 그렇겠죠. 네.
0: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인구적으로 되게 많이 피해를 입는데
1: 네.
0: 이때 아르헨티나에서 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참 아프리카계 흑인 노예들이 많이 이제 아르헨티나에도 있었거든요.
1: 네, 남미 쪽으로는 많이
0: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원주민들 노예들을
1: 네.
0: 상대로 해서 공약을 겁니다.
1: 네.
0: 너희 전쟁에서 승리해서 살아 돌아오면 노예 해방시켜 주겠다. 알겠습니다. 저 전쟁에 참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삼국 동맹 전쟁, 파라과이 전쟁 때 미친 듯이 전쟁에 참여를 해요.
1: 아, 예.
0: 이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진짜로 너무 이 아르헨티나 군도 이 노예군을 소모품처럼 사용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선봉대를 전부 다 아프리카계 노예군으로 편성을 했던 거죠.
1: 예.
0: 그래서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특히나 많이 사망한 게 아프리카계 또는 원주민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인구가 줄어들고 이러니 아예 잘 됐다.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한참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그 시기에 이제 좀 유럽인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이주민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 예.
0: 영어로는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탈색 정책을 백인화 정책을 본격화한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유럽에 백인 이민자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0: 네.
1: 부유한 나라라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삼국동맹 전쟁의 유생인종들을 전쟁에 앞으로 좀 내모는 그런
0: 네.
1: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는 백인 비율이 90%가 훨씬 훌쩍 넘는다고요.
0: 그렇죠. 예. 뭐 그냥 이제는 사실 그냥 이제 유럽계 국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르헨티나의 특징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1: 오히려 유럽이 유생인종이 훨씬 많아요. 이렇게 90% 이상을
0: 그렇죠.
1: 백인인종으로
0: 아예 최근에는 이제 중동 네. 이민자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 네. 자, 다시 축구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르헨티나는 왜 세계적인 축구 강국이 됐을까? 이거 궁금합니다.
0: 저도 이제 이 질문을 보고 이거는 보통 이제 박문성 해설위원이나 축구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봐야 되는 게 아닌가.
1: 이게 역사와 지리, 문화 이게 또 연관이 돼 있으니까.
0: 그렇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아르헨티나는 탱고 그리고 이제 뭐 브라질은 삼바라고
1: 네.
0: 해서 개인 전술이 되게 강조되는 그런 네. 나라다.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뭐 확실히 이제 사회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 이제 경제적으로 부를 얻는 방법이 축구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1: 예.
0: 그러니까 이제 페론 시대라고 이제 흔히 불리죠. 이제 20세기 중반 무렵에 이제 뭐 독재자 겸 정치가였던 이제 페론 시대에
1: 예.
0: 민족주의 도구로 이 축구를 결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한참 이제 포클랜드 전쟁도 벌어지고
1: 예.
0: 하다 보니까 축구가 우리를 상징하는 그건 뭐 우리나라도 한때 이제 권위주의 시대 때는 많이 활용됐던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페론주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군사독재 시기에도 이런 축구를 하나의 정치 선전 도구로 이용을 많이 했던 게
1: 유럽 백인 이민자들이 많이 왔으니까 축구가 좀 유행하긴 했겠죠.
0: 아, 그렇죠.
1: 네.
0: 근데 거기에 이제 아예 특히나
1: 정책적으로.
0: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아르헨티나라는 국가 정체성을 축구로 투영시킨 경향이 이제 권위주의 정부에서 많이 있었다라는 게 그래서 포클랜드 전쟁 이후에 1986년에 그 잉글랜드전 신의 손
1: 네.
0: 우리로 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1: 네.
0: 그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복수전이다. 포클랜드 전쟁의 복수극을
1: 예.
0: 우리 축구로 복수했다라는 식으로 정치 선전을 많이 하기도 했죠.
1: 2년 전이었나요? 포클랜드 전쟁 후에 2년
0: 네.
1: 후에 뭐 그렇게 했나요? 2년 맞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0: 네, 뭐
1: 마라도나가 손으로 이렇게 헤딩인 것처럼 넣어가지고
0: 네.
1: 영국을 이겼죠.
0: 지금 이제 VAR 때문에 전혀 못하겠지만
1: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뭐 자갈이나 이렇게 산맥 뭐 이런 정글 이런
0: 네.
1: 게 많아가지고 개인기 발재간을 이용한 축구가 많이 발달했고 아르헨티나는 평원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래서 시원시원한 축구가 발달했다 뭐 그게 또 비교가 되기도 하.

0: 하더라고요.
1: 근데 뭐 둘 다 기본적으로 길거리 축구라 해서 이제 포트레로라든지 이런 것들
0: 포트레로
1: 네네 그냥 길거리 축구를 가지고 이제 개인기를 많이 쓴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뭐 아 오늘 굉장히 축구 이야기
0: 아닙니다
1: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만 해도 약간은 둘 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둘 다 약간 개인 전술, 개인기 중심이었는데 특히나 요새 또 축구협회가 개혁이 많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0: 아르헨티나가.
1: 아르헨티나가 네. 최근에.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메시를 위한 이제 좀 단합력이 있는 축구 전술이 또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0: 그래도 결승전 한 날이니까 축구 얘기를 끌고 와봤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국토가 굉장히 넓죠.
1: 그렇죠.
0: 예. 어느 정도로 넓은가요?
1: 278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그러니까 한반도, 그러니까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가 22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0: 10배가 훌쩍 넘네요.
1: 12배 정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아르헨티나 하면은 뭐 소 많이 키우는 그런 평원이 많아요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평원만 많은 게 아닙니다. 서쪽으로 가면은요 우리가 그냥 안데스 산맥 하면 칠레라고만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아르헨티나 서부도 안데스 산맥입니다.
0: 아 그걸 국경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1: 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각종 이제 뭐 자원들도 많고 예. 그리고 좀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파타고니아 우리 뭐 브랜드 이름 아닙니다. 그쵸. 사막도 있고요 고원 사막도 있고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빙하지대도 있습니다.
0: 아, 그러네요.
1: 네, 그냥 단순히 넓은 게 아니라 세로로 길다 보니까 네. 되게 다양한 기후대가 있는 왜냐하면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가 가로로 길쭉해서 네. 기후대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세로로 길쭉하다 보니까 더 다양한 기후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굉장히 넓은 길게 펼쳐진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두 선생 한영준 기자와 함께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땅이 굉장히 넓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8: 네.
7: 근데 이게 넓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라 그래요?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지리를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남쪽으로 가면은 남극과 가깝고 서쪽은 안데스 산맥이 있어서 그래서 또 동쪽 동쪽으로는 또 평원이 쭉 펼쳐져 있고
8: 네.
7: 굉장히 단순히 넓기만 한 게 아니라 축복받은 그런 자원이 또 많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 막상 중남미의 지리로 봤을 때는요. 예. 중남미가 참 안타깝지만 아프리카랑 비슷하게 약간은 이제 자연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주받은 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7: 예, 예.
8: 왜냐하면 남미의 3분의 1이

0: 아마존강입니다. 아마존강 유역입니다.
1: 예, 예.
0: 근데 이제 아마존강 유역하면은 우리가 딱 느낌이 밀림이잖아요.
1: 네.
0: 거기서 무역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옆에 뭐 아나콘다가 있고 폭포가 있고 이런데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 아나콘다 하나로 전 설명이 빡 되네요.
0: 네. 네. 그리고 또 조금만 가면은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0: 세계에서 제일 길고 제일 높은 산맥 중에 하나 아닙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오히려 안데스 산맥이 그나마 사람 살기가 좋아서 잉카 문명이 발전했던 게
1: 네.
0: 그러니까 중남미라고 하는 지역이요. 적도랑 북회기선이랑 남해기선이 다 같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1: 그러니까
0: 북회기선은 멕시코로 지나가고요.
1: 예.
0: 적도는 브라질 아마존 밀림으로 지나가고요.
1: 예.
0: 그리고 남해기선으로 지나가는데 그만큼 세계에서 가장 더운 더운 대륙 중에 하나거든요.
1: 예.
0: 그래서 막상 되게 자연 환경이 좋은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간 거군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안데스 산맥의 안데스가 뭐냐면요. 스페인어로 계단식 밭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북쪽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계단식 논을 지어서 이제 밭 농사를 지은 건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남미에서 자연 환경이 가장 좋은 곳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리학에서는 그 남미 원뿔골 지역이라고 합니다.
1: 원뿔골.
0: 그 원뿔골이 이제 꽃갈콘 같이 생긴 걸 네네. 원뿔이라고 하잖아요.
1: 예.
0: 그걸 뒤집어 놓고 그걸 이제 중남미 지도로 딱 갖다 대면은 우리가 이제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남부입니다.
1: 아 생일에 쓰는 그 원뿔 같은 거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뾰족하게 아래쪽으로.
0: 네. 네. 거기가 그나마 남미에서 살기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이랑 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되죠. 인구도 아마 차이가 큽니다.
1: 네.
0: 뭐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브라질은 뭐 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1: 훨씬 넓으니까.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가 중남미, 그러니까 남미 지역에서 항상 브라질이랑 이게 뭔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자연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거든요.
1: 예, 그렇군요.
0: 네,
1: 여기는 농업이 그렇게 발달을 한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우 툭불 등급 정도의 고기를
1: 네.
0: 담배 한 갑 정도 되는 가격이면은 그러니까 뭐 만 원 밑으로 살 수 있다 한 근을 1kg를
1: 네.
0: 그만큼 굉장히 이제 소고기를 사기가 좋은 곳인데
1: 워낙 많으니까 그렇겠죠.
0: 그러니까 워낙 평원이다 보니.
1: 예.
0: 평원에 심지어 뭐 풀도 잘 자라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처럼 열심히 사육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풀어놓습니다. 그럼 풀도 잘 자라니까 네. 잘 저거가 되고 그런 식으로 목축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1: 농업과 목축업이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게 부를 부유한 나라였다라는 네. 아까 세계 5대 부유한 강국으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0: 그렇죠.
1: 그게 기반이 됐겠군요. 근데 광물 같은 자원도 또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0: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르헨티나 서쪽으로 가면은 안데스 산맥이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특히나 이제 광물 자원들이 많은데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한참 우리나라 2차 전지 주 관련 제가 또 경제지 기다다 보니까 2차 전지 주 관련해서 한참 주목을 받은 광산이 리튬 아닙니까?
1: 네.
0: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데
1: 그럼요.
0: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이 세 나라가 리튬 삼각지대를 이루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 세 나라 국경이 맞닿은 지역에 전 세계 리튬 자원의 절반이 묻혀 있습니다.
1: 절반이나요?
0: 네. 우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무슨 나라가 이렇게 호재 생겼다 그러면 꼭 무슨 아르헨티나나 뭐 칠레의 어디 광산에 뭐 어떤 MOU를 맺었어요. 이런 얘기를 주식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1: 네네.
0: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리튬 개발 투자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 100년, 200년은 소로 먹고 살았다면 앞으로 아르헨티나는 진짜로 리튬으로 먹고 살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정말 자원이 풍부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리튬. 그러면 이 리튬 개발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경제적인 부를 좀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가요? 왜? 아르헨티나 계속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얘기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0: 이게 아르헨티나 얘기를 하려면 아르헨티나 경제 얘기를 하려면은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제학자 중에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총을 한 사람이 70만 발을 맞았다고 생각해 봐라.
1: 한 사람이 총을 70만 발을
0: 70만 발을 네. 그러면은 어떤 총에 죽었는지 그 사람은 알 수 있을까?
1: 아, 예.
0: 그게 바로 아르헨티나의 경제다.
1: 알겠습니다.
0: 네. 곧 뒤에 얘기할까요?
1: 뒤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일단 자원

0: 얘기했으니까 네. 은혜 강이라는 강이 있다면서요?
1: 아, 예, 맞습니다.
0: 그러면은 아르헨티나 이름도 은이 들어간다면서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르헨티나라는 이름이 참 희한한 게요. 그러니까 은, 그 아르겐 은을 라틴어로 네. 아르겐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툼에서 나온 게 이제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네. 티나가 뒤에 붙으면 이제 라틴어로 뭐 어느 무슨 무슨 땅 이런 뜻인데 예. 이거는 헛소문에 기반한 나라 이름입니다.
0: 아 은은 없어요?
1: 네, 은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중남미를 식민화했었던 이제 콩키스타도르라고 불리는 스페인 스페인계의 정복자들이 예. 이제 여기 특히나 이제 중남미 가면은 금광, 멕시코라든지 금광이 되게 많거든요. 그 금광이 많다 보니 이 온 중남미 지역을 탐험을 했겠죠. 막 탐험을 하다가 소문을 들은 겁니다. 저 어디 안데스 산맥 너머에 은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대. 네. 그리고 대충 이제 원주민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라플라타 강이라고 불리는 그 강 유역이거든요.
0: 라플라타 강.
1: 네. 네. 그러니까 거기가 아예 거기를 딱 집어넣고 아 대충 원주민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 은이 많은 그 동네인가 본데라고 해서 이 지역을 아르헨티나라고 불렀고요. 네. 그리고 그 땅을 라플라타, 그 디오데 라플라타라고 리오데 라플라타인데요. 라플라타가 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오 대 라플라타. 리오가 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리오 대 라플라타. 은혜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라플라타 강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마저도 여기 그래. 여기가 원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이 많대. 라고 해서 한참 탐험가들이 하다가 이 지역, 이 나라 이름이 그냥 은혜 나라, 은혜 강이 네. 되어버린 거죠.
0: 이 강은 어떤 특별한 점이 혹시 있나요?
1: 지도를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네. 생각하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랑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있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이랑 접해 있는 도시인데 보면은 오 여기는 만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0: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쑥 들어온 네. 만.
1: 예. 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지역이 희한하게 만이 아니라요. 강입니다.
0: 강이라고 하면 염도가 낮아요? 소금 염도가?
1: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 만같이 생긴 데만 강 느낌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염도 분석한 이제 그런 지도 같은 걸 따로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바다, 그러니까 그 만 밖 밖으로도 민물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지도를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면 부에노스 아이레스 옆으로 쑥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네. 그냥 거기가 바다 같은데
1: 그렇죠.
0: 이 넓은 지역이 다 강이라는 말씀이죠.
1: 네,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보통 이렇게 생기면 삼각주라 그러잖아요. 네. 강하고라 그래서 이제 뭐 강이랑 이제 만의 바다가 만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는 보통 바다라고 하죠, 만이라고 네, 하죠. 그런데 맞아요. 염도가 낮다 보니까 염도가 낮은 이유가 있는 게요. 여기에 이제 우루과이 강이랑 파라나 강 두 강이 한꺼번에 흐르거든요.
0: 아, 두 강이 합쳐지는 곳이에요.
1: 네. 그리고 이제 북쪽에 그러니까 좀 더 상류로 올라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세계 3대 폭포라고 불리는 이과수 폭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수 폭포에서 이 강에 민물이 워낙 많이 쏟아지니까 네네. 만으로 불리는 데가 그냥 강처럼 돼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인지 딱 정할 수가 없어요. 강이 어디까지인지. 네네. 그래서 일부러 강이 어디까지 범위화를 그냥 해안가 도시 두 개를 직선으로 연결해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라플라타 강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남대서양이야.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0: 그렇게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강이 워낙 많아가지고 염도를 낮춰가지고 이걸 다 강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하면 네. 비도 많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강수량도 그렇죠. 적절하게 많이 있고 게다가 평원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는 당연히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땅이 많겠어요.
1: 아, 농사도 잘 되고요. 네.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하자면은 여긴 진짜로 1차 산업 가지고 농업 광업만 가지고 선진국이 돼본 적이 있는 나라가 네. 아르헨티나이죠.
0: 그런데 거기에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으로 발전을 시킬 생각을 안 했던 걸까요? 지금은 농업만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해질 기회는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1: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 얘기를 하려면은 네. 70만 발 이야기를 다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결국 70만 발 중에 제가 한 10만 발 정도는 이야기를 지금 하긴 하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된 이유가 뭔데? 네. 라는 걸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냐면은 중남미 경제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특징인데

0: 중남미의 그 독립 시기부터 엇갈렸어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랑 중남미를 많이 비교하는데 미국 독립하고 얼마 안 있다가 중남미가 독립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미국이 독립을 1780년대에 했죠. 요때가 언제냐면은 유럽에서 가장 혼란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종교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직전이 뭐냐면요. 미국이 독립하고 직후가 나폴레옹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일어나고 나폴레옹 전쟁 있을 때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유럽이 미국이 독립하고 중간 초기 성장할 때 그러니까
1: 혼란스러웠군요.
0: 유럽, 네, 유럽이 혼란스러워서 유럽이 미국을 통제를 못했어요. 예, 예.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런데 중남미 나라는 주로 언제 독립하기 시작하냐면 미국에게 영향을 받아서 18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전쟁을 시작하거든요.
1: 4,50년 늦은 거예요. 네.
0: 이때가 언제냐면요. 네. 유럽이 나폴레옹 전쟁을 끝내고 우리가 비인 체제라고 할 만큼 야 나폴레옹이랑 프랑스 이 혁명 세력들 때문에 지금 우리 백성들이 너무 혼란해.
1: 네.
0: 다시 보수적으로 옛날처럼 돌아가자 해서 보수적으로 똘똘 뭉칠 체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아예 보수적으로 가기 시작한 그 시기가 중남미 독립할 때랑 겹친 겁니다.
1: 여기에서 이제 아르헨티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보수적이라는 의미를 좀 여쭤보면 보수적이라고 하면 너무 우리가 바깥으로 식민지 뭐 이런 쪽으로 갔으니까 이제는 좀 우리 안에서
0: 아니죠. 독립을 더 탄압한다든지.
1: 독립을 탄압한다.
0: 아니면 심지어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준식민지로 만들고자 더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한다든지.
1: 더 강하게 해보자.
0: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 미국은 그냥 미국대로 냅두자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1: 예.
0: 이제 그런 차이가 되게 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번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까
1: 네.
0: 독립하는 과정도 다른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의 미국 같은 경우는 자영농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국이 미국에 이민자를 보낼 때
1: 네.
0: 뭐 귀족들을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사회 불만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뭐 청교도들이라든지
1: 네.
0: 야 너희 어차피 우리나라에 있으면 사고밖에 안 치니까 너희 그냥 가서 알아서 먹고 살아 해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되게 자영농이라든지 자치적으로 되게 그 지역 엘리트들이 잘 커왔어요.
1: 예.
0: 그런데 중남미 같은 경우는 워낙 지하자원도 많고 그리고 뭐 금, 은 뿐만이 아니라 풍요로운 땅들이 많다 보니까
1: 예.
0: 스페인에서 귀족들을 내려보냅니다.
1: 오.
0: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 양극화의 뿌리를 어디로 보냐면은 그 중남미 스페인의 식민 시기인 엔코미엔다 위임 통치로 보는 분석도 많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귀족들부터 시작해서 그 스페인 뭐 평민들 이게 아주 하이오라키가 굉장히 센 그런 사회 분위기가 독립할 때 깨지질 않고요.
1: 아,
0: 계속 갑니다.
1: 지주가 있고 그 지주가 농업에서 이득을 챙겨가는
0: 네.
1: 그런 구조가 계속 남아 있었던
0: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뭐 그 토지 개혁으로 삼는 역사학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1: 예.
0: 근데 그 토지 개혁이라든지 중간에 한번 갈아엎는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1: 예.
0: 그 양극화가 몇백 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도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흔히 뭐 포퓰리즘 때문에 뭐 좌파 포퓰리즘 때문에 중남미가 되게 힘들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걸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가 없고 정치적인 양극화가 되게 큰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약간 좌파나 진보 정부가 잡았을 때에도 이게 뭐 조금 더 합리적으로 중도적인 정책을 실행하기보다는 그래 그럼 노조 확실히 키워줘야지. 왜냐? 그러니까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정책을 되게 세게 걸고요. 그리고 또 군사 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 우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좌파라든지 이런 정부를 확 갈아엎고
1: 네.
0: 또 이제 신자유주의를 확실히 하겠다.
1: 어.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 정책, 정치 지형이 이것마저도 양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1: 아.
0: 이게 뭔가 조금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되게 정치 양극화 심하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무원 사회라든지 이런 그래도 좀 지켜나가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1: 네네.
0: 이게 중남미는 그런 게 없다 보니 특히나 아르헨티나는 풍요로운 나라다 보니 주변 초강대국의 영향도 많이 받아서 이런 것들이 좀 섞여서 좀 힘들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1: 결국에는 양극화가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지고
0: 네.
1: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그러면서 한때는 굉장한 세계적인 부국이었는데도
0: 네.
1: 불구하고 그게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말씀이시죠.
0: 네, 70만 발 얘기를 결국에 어느 정도는 다 한 것 같네요.
1: 그래요. 그러면 이것만 여쭤볼게요. 1900년대 초에는 세계적인 부국이었다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GDP로만 따지 1인당 GDP로 전 세계의 뭐 5대 강국이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0: 네.
1: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어떤 계기 시점을 뭐 하나로 딱 꼽는다면은 어느 시점부터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우리가
1: 아, 그 이야기가 지금 제가 한 말씀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1: 이게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0: 50년대부터
1: 네. 이게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경제를 그러니까는 이제 개발도상국이 경제를 어떤 식으로 산업화 근대화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모델이 네. 두 가지 모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나라가 주로 했던 수출 지향형 산업 구조.
0: 네.
1: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건 철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뭔가 팔아먹을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라는
0: 네.
1: 식의 수출 지향형 공업화가 있고요.
0: 예.
1: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수입 대체 공업화라는 게 있습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수입 대체 공업화는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무역을 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거를 수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풍요로운 거를 수출을 하자 이런 구 메커니즘이 아니라 이 1950년대 수입 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걸 세계 그러니까 세계 공황이나 네. 경제 위기가 있을 때 제대로 네. 수입을 못 받으면 물가가 치솟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냐.
0: 네.
1: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들을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게 키우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하는 걸 육성을 시켜서 네. 이걸 공업화하는 데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요 그 공업화 모델이 한참 중남미에 많이 유행을 했어요.
0: 아, 적어도 수입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보자라는 네. 운동인 거죠.
1: 네. 라고 하는데 네. 막상 이게 중남미에 실험을 해봤더니 실패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게 주고받고인데 어차피 거기에 재능이 없는 나라가
0: 더 싸게 더 좋은 게 계속 들어오는데 뭐
1: 그게 되겠냐. 그래서 한켠으로는 그러니까 수입 대체 공업화가 아니라
0: 네.
1: 정말로 수입을 잘할 수 있게 그러니까는 아예 그러니까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목축업이 발전을 했으니
0: 네.
1: 그런 목축업과 관련된 제조업 통조림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조선업을 발전시켜서 그런 어떤 수출 목축업 소고기라든지 이런 농산물, 축산물을 수입하는 수출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계열의 공업을 잘 진행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이제 사후적으로 분석을 하곤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0: 네, 그런 어땠을까 하는 거를 못했기 때문에 1950년대 이래로 IMF 구제금융을 23번이나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정치적, 경제적 양극화 네. 등이 이제 같이 겹치면서.
0: 왜 위기가 올 때마다 비슷한 문제를 되풀이한 걸까 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해요.
1: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라는 얘기는
0: 제가 정치적 양극화.
1: 그렇죠. 왜냐면 네. 제가 또 그 이상은 복잡해서 잘 모릅니다.
0: 지금의 아르헨티나 상황은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1: 이게 참 예전에 네. 그 국제 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보셨을 광경인데요.
0: 네.
1: 전기톱을 들고 이렇게 무대 연단에 올라서서 내가 모든 무언가를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0: 네, 네.
1: 그게 지금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2023년 말에 취임했거든요.
0: 네.
1: 이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동안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국가가 너무 나서서 뭔가를 한 것 같다라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를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아주 긴축하고 뭐 쓸데없는 뭐 쓸데없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들을 전부 다 끊어내 버리거든요.
0: 예.
1: 그래서 워낙 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이게 한 해의 물가 상승률이 300% 그러니까 천 원이었 어떤 물병 한 병이 1년 새 4천 원이 되는
0: 오.
1: 그런 일들이 그 전에 되게 많이 반복이 됐어요.
0: 네.
1: 그런데 이게 다 사실 이게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0: 지폐를 너무 많이 찍어서.
1: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재정정책도 긴축 화폐정책도 긴축 그래서 우선은 물가부터 잡아보자라고
0: 네.
1: 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취임하기 전에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너무 폭력적이고 과격한 정책을 하면은 위험할 것 같은데라는 예단 또 뭐 예측도 있었는데
0: 네네.
1: 생각보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잡혀 있는
0: 물가는 잡히는
1: 물가가 분위기. 좀 잡히고 네. 빈곤율도 살짝은 잡히는 이제 그런 아 빈곤율은 다시 오르지만 생각보다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어서
0: 네네.
1: 이 밀레이 대통령이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0: 아.
1: 그런데 2023년 말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동안 1950년대부터 켜켜이 쌓여 있던 이 경제적인 문제들이 요 잠깐은 뭔가 좀 극복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요게
0: 네.
1: 또 몇 년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물가 상승률이 잡히곤 있다라는 평가.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정말로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경제

0: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냐라는 데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상황으로 평가를 받죠.
1: 양극화에서 비롯된 것이 크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물가는 잡혔지만 또 빈곤율은 또 더 악화됐다고 네. 하니까 또 양극화는 더 크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상황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그런 것을 또 반복할 수도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또 지켜보면서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네. 풍요로워도 또 장점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역으로 또 단점은 장점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또 사람이든 국가든 다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각자 가진 뭐 무기를 장점을 잘 사용하고 미래를 잘 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아르헨티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아쉬운 너무, 마음이 있습니다.
0: 너무 정신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한영준 기자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TV.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7: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8: 키가 크고 싶다면
9: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1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13: 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예, 오늘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축구 말고 조금 더 들여다본 시간이었는데요. 언제나 하는 생각이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끝곡은요, 마돈나가 부른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흐르고 있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정오 뉴스입니다.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21분쯤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돼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5분간 멈췄습니다. 발동 당시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직전 거래일인 지난주 목요일 종가보다 5.13% 떨어진 1040이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52분쯤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2.35% 내린 773.21로 출발해 한때 5% 넘게 급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1년 만에 우리 국민은 가난해졌다며 정권의 목표는 부자 정부, 가난한 국민이라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정책실장은 본인이 밀어붙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0: 100%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상장 폐지는 없다고 강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방송에 나와서 보유세 인상,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폐지, 양도세 유지를 공식화했다며 부동산 토론회는 하나만한 답정너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어제 KBS에 출연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상장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과 실거주 목적이라도 초고가 1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관련해 청년 기탁금이 너무 높다는 취지로 올린 SNS 글을 두고 국민의힘이 당무 개입이라고 공세를 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몰상식한 정쟁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이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던 것은 그새 다 까먹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윤석열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쩔쩔매면서 수직적 당청관계를 자청하더니 야당이 되니 적반하장으로 대통령의 순수한 의견 개진마저 말꼬리를 잡고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차 종합특검의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나 의원 측은 오늘 소환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올해 3분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대출 행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3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지수가 가계 일반에는 마이너스 14, 가계주택은 마이너스 11로 기준점인 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태도지수가 0보다 낮으면 대출이 까다롭고 0보다 크면 대출이 보다 수월하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린 곳이 많겠고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충남에 최고 80mm, 그 밖의 중부지방에는 최대 60mm가 되겠고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전국적으로 26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 7월 20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57년 전 1969년의 오늘은 인류가 달에 도달한 날입니다. 세상은 닐 암스트롱의 그 유명한 첫 일성을 기억하지만 사실 아폴로 11호의 착륙선 이글호는 연료가 채 30초도 남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 아슬아슬하게 착륙한 것이라고 하죠. 마지막 순간까지 숨막히는 긴장이 있었던 셈입니다. 미국 이란의 전쟁도 그 전쟁의 연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죠.

오늘은 밤사이 미군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나면서 전면전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미국 이란 전쟁 속보와 전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Mr. Blue Sky, Electric Light Orchestra입니다. 이번 주 내내 중부지방은 비 예보가 많습니다만은 노래는 남부지방의 하늘로 가보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 사이언스.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열료.
1: 예, 1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도 문자와 미니 의견들을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을 선정해서 소소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샤프 8001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미니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손석희의 12시를 검색하시면 라이브로도 보실 수 있고 못 들으시면 밤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구촌 사이드 A 시작하죠. 지난 주말에도 미국과 이란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밤사이에 미군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나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트럼프는 미군 사망자가 나오는 걸 이제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삼아왔는데 이걸 계기로 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금 레드라인을 넘어서 전면전으로 다릴 것인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대안인 홍해는 괜찮을 것인지 등등을 중동 전문가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께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 전문가들께서 전쟁은 곧 끝날 거라고 보시는 분도 계셨고,
2: 네네,
1: 아니다, 한참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성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전쟁이 아마도 좀 더 길어지겠죠.
1: 예.
2: 좀 뭐 이번 MOU 체결 이후에 좀 분위기가 좋았다가 긍정적으로 예. 보신 분들은 조금 일찍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은 역시 60일 동안 협상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1: 예.
2: 있었고, 60일도 채 되기도 전에 이제 핵 문제는 논의도 못하고
1: 예.
2: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의 지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른 시일 내에 끝나기는 상당히 어려워
1: 예,
2: 보인다.
1: 그러면 11월 중간 선거가 하나의 계기가 될 텐데.
2: 네네.
1: 그 전에 어떻게든 끝낼까요? 아니면 자칫하면 넘어갈 수도 있을까요?
2: 자칫하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언제라도 빨리 끝내고 싶죠.
1: 예, 예.
2: 승리의 서사를 그리고 싶습니다.
1: 예.
2: 그러나 이란이 그걸 허락해주지 않고 있고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어려워졌다.
1: 예. 그런데 트럼프는 승리의 서사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 쓰기도 하기 때문에.
2: 네.
1: 난 이겼다 하면 또 이긴 게 되어버리는 사람이잖아요.
2: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끝내주면 좋겠는데
1: 예.
2: 그것마저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조금 그 전쟁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종전 양해각서 MOU는 이게 사실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란에서도 이건 다 찢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2: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제는 MOU는 끝났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1: 예, 예.
2: 그 이어서 이제 이란 쪽에서도 참다 참다. 더 이상 이제 우리도 MOU를 지킬 필요가 없겠구나. 미국이 이미 다 MOU를 찢어버렸는데 우리가
1: 예, 예.
2: 왜 지켜야 되냐 했기 때문에 사실상 MOU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지난 주말에 이란이 미사일하고 드론으로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2: 네.
1: 거기서 미군 사망자가 이제 두 명이 나왔고 또 이라크 쪽에서 또 한 명이 나와서
2: 네,
1: 전부
2: 네.
1: 지금 세 명으로 됐는데, 물론 사망자가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이번에 17번째라고 얘기를 하던데 트럼프가 이것 때문에 아무튼 간밤에 더욱더 격앙된 것 같은데.
2: 그렇죠.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물러서기는 어렵다.
1: 예.
2: 지금까지 뭐 계속 공격을 해왔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군사시설 위주로 뭐 8일째, 9일째 계속 공격을 했는데
1: 예.
2: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공격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 트럼프가 측근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인을 직접 살해하지 않는 한 전면전은 안 한다라고
2: 네.
1: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0: 이제 뒤집혀 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상군 투입이나 사실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준비도 안돼 있고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고. 그러나 상황은 또 모르는 거니까
1: 그렇죠.
0: 지상군 투입이나 전면전 가능성도 계속 얘기가 되는데
1: 네네.
0: 성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전면전 가능성은 이미 저는 뭐한80 정도
0: 아,
1: 되지
0: 그렇습니까?
1: 않냐. 왜냐하면 이미 공중 급유기도 계속 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 국민들에서 이스라엘 여행 자제 공고가 나왔어요. 그다음 중동 지역 여행 자제 공고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지금 수위가 높아졌고 거의 뭐 전쟁으로 가는 수순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지상전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9일째 계속 미국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 군사시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호르무즈에 있는 중요한 섬들에 대한 군사작전, 그럼 이것이 그냥 공습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지상군이 들어가서 어떤 섬을 점령하려고 한 것인가, 이란 쪽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상군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러면 성 교수께서는 지상전과 전면전에는 어떤 개념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1: 사실상 그거를 뭐 전면전을 어떻게 보면 지상전을 포함해서 전면전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지상전을 뺀다면 빼도 저는 이미 전면전이라고 볼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는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계속해서 지금 교량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공격을 했지만, 이제는 에너지 시설까지, 발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란의 보복 공격도 상당히 거세지겠죠. 그러면 이건 사실 전면전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0: 근데 거기에 민간 시설이 포함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가 이른바 이제 전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1: 그렇죠.
0: 그거 부담스러워서 그렇게까지 할까요?
1: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걸 보시면 교량을 이미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담수 시설도 공격을 했고, 반대로 이란도 역시 쿠웨이트의 담수 시설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란 역시 지나가는 민간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저는 뭐 티포탯이 그냥 장군 몽군이다 이렇게 봅니다.
0: 그 아까 이스라엘의 공중 급유기를 추가로 보내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면전과 어떤 함수 관계가
1: 저는
0: 있습니까?
1: 뭐 거의 준비 단계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공중 급유기가 총한 100대가 넘습니다.
0: 그렇게 많습니까?
1: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 아, 그 공중 급유기는 미국에서 다 보낸 겁니까?
1: 그렇죠. 이미 배치된 상황도 있었고요. 아직까지 철수를 안 하고 여전히 남아있던 곳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총 100여 기가 지금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군은 아직까지 참전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공중 급유기는 미국 전투기가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0: 이스라엘군은 왜 아직 참전을 안 합니까?
1: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가 아직 안 났습니다.
0: 그 이란도 그 부분 좀 신경 쓰는 것 같은데요.
1: 이란도 지금 조심하고 있죠. 걸프 국가는 다 공격을 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 부담스럽거든요. 이스라엘까지 여기 참전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또 공군력이 강하기 때문에 훨씬 더큰 타격이 우려되므로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러나 트럼프 입장에서 만일에 전면전으로 들어가고 특히나 지상군까지 파견하게 될 경우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전하라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1: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참전하게 되면 이스라엘 또 방공망을 또 미국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드나 패트리어트를 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그 부분에서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이스라엘 쪽에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0: 뭐 아무튼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이제 그 가능성을 위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을 좀 전제로 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번에 미군 사망자가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르단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바로 옆입니다.
1: 그렇죠.
0: 그럼 이란이 최근에 특히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그 사이에도 몇번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1: 특별히 이제 요르단이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초반부터 바레인이나 카타르나 다른 지역에 있던 미군들이 너무 이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공격이 쉽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거리가 먼 요르단 쪽으로 전부 다 이동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르단이 지금 미국의 이란 공격에 가장 중요한 군사시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0: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1: 이번에 큰 공격이 많이 있었죠. 초반에도 초반 공격은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이번 공격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헬기, 전투기 이런 것들에 대한 파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러면 지금 이란 내에는 오로지 강경파만

0: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좀 갈등도 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1: 네.
0: 전혀 뭐 온건파나 협상파는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서요.
1: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강경하지만 이 미국과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상을 하느냐 아니면 무장투쟁으로 가느냐. 이두 노선 차이에서 이제 경쟁을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 협상 파트는 당연히 페제스키안이라든지 외무장관이라든지 갈리바프 국회의장이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풀고 싶지만 혁명수비대 강경 장군들은 그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측 간에 어떤 이견 차가 있는 것이고 상황은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근데 아무튼 이란의 발언 수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모스타파 하메네이.
1: 네.
0: 이건 얼마 전에 장례식 치렀던 그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이잖아요.
1: 네네.
0: 둘째 아들인가요? 아무튼 3대째 최고 지도자인데.
1: 네.
0: 미국을 향해서 대악마, 그냥 악마도 아니고
1: 네.
0: 대악마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까지 한 적은 없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뭐 원래 악마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큰 악마, 예를 들면 미국은 큰 악마, 큰 사탄, 이스라엘의 작은 사탄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어쨌든 이번에 다시 한번 큰 악마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상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고 어쨌든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암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격앙된 표현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반미 투쟁에 끝까지 나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0: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를 이제 원유 수출 우회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1: 홍해 쪽으로
0: 횡단해서 그 넓은 대륙을 횡단해서 아무튼 홍해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조선도 홍해 쪽에 있고요.
1: 네.
0: 예. 근데 여기도 사실 좀 위태위태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 그러니까 이란이 최근에 공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요격망으로 일단 미사일을 방어를 했는데 결국 홍해 쪽에 있는 얀붕항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의 원유 수출 또 다른 대체 항로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0: 예. 네. 그 경우에는 당장 뭐 국제 유가가 또 크게 요동칠 텐데.
1: 네.
0: 당장 최근에도 많이 올랐거든요.
1: 네네.
0: 예.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후티 반군이 결국 이제 그 두 주인공이잖아요. 그
1: 그렇습니다.
0: 지역은.
1: 네.
0: 예. 지금 휴전 중인데.
1: 네.
0: 휴전 끝내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은
1: 이미 충돌했다고 보셔야죠. 왜냐하면 사우디가 먼저 후티를 공격을 했고 후티가 그에 대해서 또 반격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예멘에 또 이란 민간 항공기가 또 최근에 착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우디가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어요. 무기를 더 전해주는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후티와 사우디 간의 충돌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더군다나 후티가 이제 홍해 바벨 만대 해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뭐 살펴봐야 될 게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지금까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이어지는 곡은 스티븐 비숍의 Save It for a Rainy Day가 이어집니다. 어려울 때를 대비하라는 뜻인데 그러나 노래는 매우 차분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 분위기처럼 좀 차분해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듣겠습니다.

0: 예, 잠시 후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첫 순서는 오늘부터 새로 신설되는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1: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0: 예, 오늘부터 2부에도 신설했습니다. 오늘의 국제뉴스 강다은 아나운서가 역시 전담해 줄 예정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4: 네, 7월 20일 월요일 손석희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요즘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도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진 상태를 베어마켓, 일명 약세장이라고 하죠. 미국 증시 반도체 종목들이 약세장에 진입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이 내놓은 AI 모델 키미 K3 때문입니다. 클로드나 챗 GPT 같은 미국 최상위 AI 모델과 성능 격차를 크게 좁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AI 성능 분석 업체인 Artificial Analysis는 구글의 제미나이보다도 키미 K3를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인 충돌이 심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일제히 폭등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를 넘어선 건데 이게 전거래일보다 3.12% 급등한 수치이고요. 브렌트유의 경우 배럴당 $90 선을 넘어선 건 지난 6월 이후 한 달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 시장이 출렁이기도 하죠. 그래서일까요? 미국에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속내를 알기 위한 워시 GPT가 나왔습니다. 1800건에 달하는 문

0: 문서와 회의록을 분석해 앞으로 있을 그의 결정을 예측해 보려는 건데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 FM 인베스트먼트가 만들었습니다. 케빈 어시가 이른바 포워드 가디언스, 즉 선제적으로 금리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친절함을 베풀지 않기로 하면서 연준의 속내를 알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6년 이세돌 9단이 알파고로부터 거둔 값진 1승 기억하시죠? 그로부터 무려 10년 뒤인 어제 바둑 세계 랭킹 1위인 우리나라의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와의 공식 대국에서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290수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4집 반차이 승리를 거둔 건데요. 물론 맞바둑이 아니라 카타고가 2점을 접고 둔 접바둑이긴 했습니다만 신진서 9단은 알파고 때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바둑 AI 카타고의 공식 대국에서 승리한 첫 프로 바둑기사로 등극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대장주인 랜드플래시 제조사 키옥시아가 한 달 사이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미국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서 2억 2,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00억 원의 배상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특허권은 메모리 반도체 소비 전력 감소와 수명 증가와 관련한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전역이 산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산불 정보 시스템은 무려 971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146건은 통제 불능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인접한 미국 북동부의 대기질도 크게 악화했는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산림 관리에 소홀했다,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니 관세를 매기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7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つながる
4: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6: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7: 예, 매일 2부에서는 국제뉴스와 경제 이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죠.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 뭐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고 오늘 시장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증시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AI, 반도체 고점 논란이 도화선이 됐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 빅테크 실적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연달아 실적이 나오는데요.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7: 예예. 예. 코스피를 오랫동안 분석한 전문가들이 이런 롤러코스터는 처음 본다, 역사상 처음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이효석 대표가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8: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요.
7: 예.
8: 그 오늘도 이제 사이드카라는 게 이제 발동이 됐는데요.
7: 예.
8: 이게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빠지면은 주가 주식 말고 선물 거래를 중단하는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이제 사이드카라고
7: 예,
8: 얘기를
7: 예.
8: 하고요. 올해만 지금 매수 사이드카가 18번, 매도 사이드카 19번 있었어요. 그중에
7: 최근 들어서 뭐 거의 매일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8: 7월 달이 지금 이제 13일 되는데 이제 10번.
7: 예, 그러니까 논 날 빼고.
8: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사이드카가 안 걸리면 이상한 느낌.
7: 그러게요.
8: 그런 등 정도이고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더 많이 빠지게 되면은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되거든요.
7: 예.
8: 근데 이거는 올해 7번 있었습니다.
7: 아, 예.
8: 근데 이게 그 코스피 역사상 총 13번 있었거든요.
7: 예, 예.
8: 근데 올해 7번이니까 이거
7: 예.
8: 거의 대부분이 이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역대급의 변동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예, 예. 그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게 좀 그 좀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은 나왔습니다. 그 리스트를 보니까 중요한 기업들이 많이 있더군요.
8: 네. 빅테크 실적이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
7: 예.
8: 있는 메모리 업체들이 AI라는 것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빅테크가 하고 있는 거는 비유를 하자면 이제 고속도로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가 깔리면은 어떤 산업이 생길 수 있냐면은 자동차를 일단 더 많이 팔 수 있겠죠. 그리고 휴게소에서 일하시는 분도 생길 수 있을 거고
7: 예, 예.
8: 주유소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다양한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7: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0: 우리나라에
1: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죠.
0: 그렇죠. 인프라를 깔아주는 예.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메모리 업체는 이제 뭐 고속도로를 까는 회사가 아니라 고속도로를 깔 때 필요한 철근이나 시멘트를 만들어주는 회사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메모리가 들어가서 AI 공장이라는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AI 공장을 만드는 회사들이 어디냐?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들이 앞으로 고속도로를 깔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그 빅테크 기업의 역할이나 이런 거를 굴뚝 산업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0: 왜냐하면 이게 AI가 예. 인프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프라가 깔려야 AI를 더 많이 쓰게 되고 더 많은 경제 활동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예. 수 있다는 거죠.
1: 근데 뭐 실적 발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으나 앞으로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를 깐다고 해서 돈이 되냐? 단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깔아주잖아요.
1: 예.
0: 그런 것처럼 이제 AI 회사들도 AI 공장을 만들면 AI 공장에서 만드는 건 제가 지난번에 지능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예, 예. 이게 진짜 돈이 되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것 같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1: 예.
0: 투자를 어떨 때 할까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아, 금리가 낮아지면 하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하는데
1: 예.
0: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을 때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랑 예.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도 금리가 낮아서 하나요? 아니요. 금리가 낮아서 하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을 것 같을 때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런 것처럼 빅테크들도 이번 실적에서 아 우리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돈이 될 것 같아서 투자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또 한 가지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이 될 것 같아서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거 안 하면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아서도 해요.
1: 그러니까
0: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지금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 메타가 됐든 구글이 됐든 이런 회사들은 내가 만약에 이 AI 경쟁에서 뒤지게 되면 우리는 저 회사에 먹힐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기도 하다.
1: 예.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효석 대표가 보시기에 투자의 여력이나 투자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0: 그 투자를 하는 방법은 이제 투자를 할 것이냐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고요.
1: 예.
0: 첫 번째로는 투자할 의지가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지 예.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할 능력이 되느냐.
1: 그러니까
0: 다른 문제예요.
1: 예예.
0: 투자할 능력이 되느냐는 매출이 얼마나 많이 나느냐 또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는 돈을 벌어서 이제 투자하는 단계는 지나고 빅테크들도 이제 돈을 많이 빌리고 있거든요.
1: 예.
0: 빌려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빅테크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아니면 예. 금융회사에서 돈을 잘 빌려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연결해서 생각하자면 AI와 반도체가 정상을 찍고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투자도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고
0: 그쵸.
1: 빌려주지도 않을 것이고
0: 맞아요.
1: 예 아니면 올라갈 길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투자와 또 빚도 좀 어느 정도 생길 테고 가능할
0: 네.
1: 테고 근데 이게 그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오는 빅테크 실적만 보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요인도 있습니까?
0: 일단은 빅테크 실적이 제일 중요할 걸로 예, 보고 예. 있고요. 지난주에는 금융주들 실적이 발표됐거든요. 근데 금융회사들의 실적을 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했던 포인트는 뭐냐면은 금융회사들도 AI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1: 예, 예.
0: 왜냐하면은 스페이스X라든지 뭐 SK하이닉스 ADR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상장시켜주는 것만으로 해서도 수천억 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AI의 이제 산업이 커지는 거는 금융회사도 반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출 여력은 뭐 차치하고라도 의지는 강하다.
1: 예.
0: 금융회사들의 의지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이번에 빅테크 실적이 나온다고 하지만 제일 뭐랄까 신경 써서 봐야 될 기업은 어딘가요? 역시 뭐 구글 뭐 이런 데인가요?
0: 이번 주에 발표되는 구글이 제일 중요한데요.
1: 예,
0: 아까
1: 예.
0: 제가 이제 고속도로 비유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AI 공장을 짓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회사는 크게 세 가지 회사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마존, 예, AWS라는
1: 예,
0: 서비스를
1: 예.
0: 만드는 회사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구글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인데
1: 예.
0: 신기하게도 AI 시대가 돌입한 이후로는 구글의 매출 성장률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유는
1: 예.
0: 이제 아시겠지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LLM 모델이 없습니다. 근데 구글은 제미나이라는 모델 있잖아요.
1: 예, 예.
0: 아마 이게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걸로 보고 이 회사가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게 얼마나 큰 매출이 나왔느냐, 서프라이즈가 나왔느냐가 우리나라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중요하고 전 세계 예. 투자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고속도로 제일 잘 짓고 있는 회사가 구글이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실적 발표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목요일 아침
1: 예, 예.
0: 제일 중요한 이번 한 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근데 예를 들면 빅테크 중에서도 메타가 반도체 고점 논란에 불을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타도 실적 발표를 하죠.
0: 네. 이게 이제 아까 지기 싫어서 안 하면은 이제 죽을 것 같아서 한다고 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비유로 하면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군대에 다닐 때 야, 10명 중에서 30명 중에서 저기까지 찍고 와서 3명까지는 열애인데 나머지는 또 뛰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해보잖아요.
1: 많이 해봤습니다.
0: 그럼 시작하면은 그냥 엄청나게 열심히 뛰잖아요.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아올 때쯤 되면 3등까지 내가 아무리 죽어도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1: 되죠,
0: 말이에요.
1: 예.
0: 그럼 이제 포기하게 되죠. 이제 거의 거들어서 들어오잖아요. 마지막에는. 예. 근데 이런 그 가능성 있는 회사 중에 가장 높은 가능성 있는 회사가 메타일 걸라고 보는 거예요.
1: 예.
0: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잘 벌어야지, 돈도 빌려줘야지 투자를 할 텐데. 메타는 지금 봤을 때는 쟤네 먼저 포기하는 거 아닌가?
1: 예.
0: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가 이번에 이제 투자를 계속 한다라고 얘기할 것인지
1: 예.
0: 아니면은 아, 나 이제는 더 이상 못 하겠어. 포기. 이렇게 할 것인지에 놓고 이제 관심사가 많은 상황인데
1: 예.
0: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은 메타가 지금 상황에서 멈출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1: 만일에 멈추겠다고 하면 그건 그야말로 고점 논란에 불을 더 붙일 거 아니에요.
0: 네, 멈추면은 큰일 나는 거라고.
1: 예.
0: 왜냐면은 멈추면은 이제 그 얘만 멈추는 게 아니라
1: 예.
0: 3등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좀 천천히 뛰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1: 예.
0: 결정이 났으니까
1: 예.
0: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제 계속 달려야 된다는 건데. 그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이제 중국의 키미 K3라는
1: 예,
0: 그런
1: 예.
0: 모델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1: 예.
0: 이게 지금 보면은 뭐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빅테크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나온다고 하니까
1: 예.
0: 이제는 지면 안 되는 싸움은 국가별 싸움으로도 더 이제 번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 중국의 그 키미 소식 때문에 미국 시장도 흔들렸다면서요?
0: 맞아요.
1: 예예. 그 참. 예, 그러면 구글 메타 말고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또 신경 써야 될 기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0: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1: 아, 예.
0: 다음 주에 실적이 발표되고
1: 이제 예.
0: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주가가 뭐 한 40% 가까이 고점 대비 빠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주가가 빠지면은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1: 예.
0: 아직까지 그 기대를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은 아무도 안 살 것 같지만
1: 예.
0: 지금 하이닉스랑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눈독들이고 있는 문을 두드리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1: 예.
0: HBM을 원활하게 공급받아야 되는데,
1: 예.
0: 야, 우리 내가 하이닉스 주주가 되면 좀 나한테 좀 잘해줄 수 있어? 뭐 오픈 AI가 메모리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1: 예.
0: 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뭐 루머이긴 하지만 그런
1: 예.
0: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현실화 될지 현실화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1: 예.
0: 중요한 거는 가격대라는 것 측면에서 보면은 이 회사가 내년에 벌어들이는 이익에다가 그 이 HBM을 포함해서 AI 때문에 좋아지는 것을 제외하고 나서의 평가 수준을 곱해도 한 180만 원 정도면은
1: 예.
0: 아, 이건 너무 싼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1: 예.
0: 만약에 정말로 메모리가 없는 상황이 실제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메모리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원하는 빅테크들 입장에서
1: 예.
0: 하이닉스 지분을 탐내볼 만한 그런 수준까지 지금 주가는 내려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하이닉스 쪽에서는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반도체 수요는 더 오를 거 아니냐. 그렇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던데 지금 그 말씀하고 같은 맥이
0: 맞습니다. 이제 내년은 사실은 걱정이 별로 없고요. 하이닉스
1: 예.
0: 입장에서. 2028년이 좀 걱정인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공장을 막 짓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반도체가 2028년에 나오니까
1: 예.
0: 그때 가서 이제 수요가 없으면 어떡해? 이제 이런 걱정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은
1: 예.
0: 걱정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긴 합니다.
1: 예, 예. 그 TSMC 대만 반도체 기업이죠. 여기가 뭐 그 위택 생산 중에선 세계 1위는 틀림이 없는데 최근에 실적이 나왔는데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0: 네.
1: 최근 그런 걸 좀 자주 보는 편이라서.
0: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거는 그 회사를 보는 세상의 시선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 세상의 시선이 지금 안 좋은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 예.
0: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기업에 자금이 너무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1: 예.
0: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곳에서 전 세계에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1: 예.
0: 너 뭐가 제일 좋아 보여? 라고 얘기할 때 80% 이상이 반도체라고 얘기할 정도로
1: 예예.
0: 반도체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개인들도 개인들이지만 기관 투자자들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1: 예예.
0: 이러다 보니까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니까 무서워서 팔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막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예예. 생각이 듭니다. TSMC 실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펀더멘탈이나 뭐 앞으로 전망 전혀 문제가 없는데
1: 예.
0: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심리적인 요인,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앞서서 얘기했던 뭐 이란과의 전쟁도
1: 예.
0: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줬겠죠.
1: 예, 네. 당연히 그렇겠죠. 어려운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0: 네.
1: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 실적 발표한다고 저희가 내내 얘기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1: 예.
0: 투자도 많이 한다고 할 것 같고 매출도 잘 나올 것 같다라는
1: 예.
0: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뭐 시장의 흐름은 너무 안 좋아요. 심리적으로도 안
1: 예.
0: 좋고 뭐 댓글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보통 보면은 이럴 때가 사실 용기를 내봐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숫자를 봐야 돼요. 숫자를.
1: 예, 예.
0: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서
1: 예.
0: 아, 이게 이 정도면은 아, 이건 너무 심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1: 예.
0: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근데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요즘.
0: 네.
1: 이번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0: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빠진다.
1: 예.
0: 근데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1: 예, 예.
0: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가 빠지다가 주가가 빠진 게 맞아서 나중에 실적이 안 좋아졌어요.
1: 아.
0: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예, 예.
0: 근데 그런 경우에도 주가가 빠진 정도가 지금만큼밖에 안 빠졌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하락은 실제로 나중에 실적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많이 빠진 거고요.
1: 예.
0: 실적이 안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 예.
0: 이거는 또 역발상을 또 해볼 수도 있는
1: 예.
0: 그런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둘이서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0: 네.
1: 그래도 늘 쉽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귀에는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들었는데 상황이 널뛰듯하니까 좀 마음을 편히 갖자는 말씀을 아까부터 드리는데요. 잭슨 브라운의 Take It Easy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이글스의 히트곡이긴 한데 원작자는 잭슨 브라운입니다. 이글스의 멤버 글렌 프라이가 어디서 얘기를 했는데요. 잭슨 브라운이 자기 아래층에 살았는데 새벽 일찍 똑같은 시간에 주전자 끓는 소리가 나면 정확히 일어나서 새로 만든 곡의 한 구절을 정확히 20번을 부르고서야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루틴으로 하루를 다스린 사람. 요즘같이 널뛰는 세상에 좀 배워볼 만하죠. 그의 목소리로 Take It Easy를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예, 이제 2부를 마칠 시간입니다. 유튜브에 구르는 돌 쓰시는 분, 남부지방의 하늘, 부산은 아침에 비가 오다가 지금은 쨍쨍입니다. 블루스카이. 첫 곡으로 나가는 곡이었는데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1472 쓰시는 분께서는, 저는 서울에서만 48년째 운전하는 모범택시 기사입니다 하셨습니다. 중동전쟁으로 매월 30만원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항공기 여객기 탑승객 감소로 인천공항에서 손님을 태우려면 너무 오래 기다리셔야 한다고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너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같은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들으려고 MBC 미니를 다운받고 듣고 계시다고 하신 3836 쓰시는 분, 제주도라고 하셨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와 행복이 공존하는 지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8684 쓰신 분께서, 뉴스보다 더 깊이 있고 국제시장까지 폭넓은 내용이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자주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6187 쓰신 분께서는, 세상사도 알고 음악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상추 씻으면서 들으시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깨끗이 잘 씻어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심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3부의 질문들은 김민기 선생 특집입니다. 내일이 2주기죠.

0: 그 후배인 가수 박학기, 권진원 씨가 나오실 예정입니다. 자, 뉴스 들으시고 1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3: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한시 뉴스입니다. 이란과의 충돌로 미군 사망자가 1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미군이 9일 연속으로 이란 공습에 나섰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시간 19일 오후 7시 이란 시각으로 20일 새벽 이란 공습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컵 결승전 관람 뒤 기자들에게 오늘 밤 이란을 다시 매우 강하게 공격했다며 숨진 3명의 위대한 애국자들을 기리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격추된 이란 드론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파편에 맞아 숨졌고 이 사건 하루 전에는 요르단에서 이란 공격에 미군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군이 자신들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이 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19일 밤 미군의 선동과 강요로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출입항하려던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 운항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이 해협에서는 비료는 물론 단 한 방울의 석유와 가스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조세 마운 레바논 대통령과 만나 미군이 준재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 합의 이행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토미 피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0: 중에 루비오 장관은 아운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와 테러 인프라 시설 해체를 추진하며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데 보인 단호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3자 합의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레바논 국민을 위한 평화, 경제 회복,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레바논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과 부산, 전남, 광주 등 참정권 집회 현장을 참석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주 대구 방문을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번 주 목요일 용인을 방문하고 토요일에 김해와 대구를 방문하는 일만 장 대표의 올림픽공원 집회 참석을 두고는 개인 현장 방문 일정은 잠정적으로 특검법이 수용되는 시점까지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최근 불거진 전당대회 기탁금 논란에 대해 이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기탁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지 몰랐는데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올랐다면서 작년 전당대회 수준으로 낮췄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탁금 논란 관련 SNS 의견 개진이 당무 개입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당원으로서 의견 개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최고 80mm,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최대 60mm가 되겠고,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31도, 대구와 제주 33도 등 전국이 26에서 3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경상권과 제주를 중심으로 낮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고 했습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죽녹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0: 예, 7월 21일 내일이죠. 내일은 가수 김민기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2주기를 맞는 날이죠. 배울학 밭전, 배움의 밭에 씨를 뿌려서 한 시대와 문화에 길을 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질문들, 오늘은 그 밭에서 자라난 두 가수와 함께 김민기 선생을 추억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두 분을 만나 뵙도록 하죠.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 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 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8: 성원 에드피아.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13: 예, 김민기. 대한민국 가요사에 이만한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 또 있었을 것인가.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대중가요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난 지 2년, 내년이면 꼭 2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후배 가수 중에 두 분을 오늘 모시고 김민기의 노래도 듣고 옛날 얘기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학기 씨, 권진원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4: 안녕하세요.
15: 네, 예. 안녕하세요.
13: 예, 반갑습니다.
14: 오랜만에 예. 뵙습니다.
13: 예, 이 자리에 이렇게 두 분을 한꺼번에 모시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14: 예. 그러네요. 네.
13: 두 분을 뵌 지는 오래됐지만 함께 방송하는 것도 제 기억엔 이번이 처음입니다.
14: 네.
13: 예, 그렇군요.
14: 저희는 그래도 같이 한 적이 좀...
15: 네, 멋지게스러운 네. 노래.
13: 아, 물론 그러셨겠죠. 네. 예, 예. 그 제가 2018년 9월에 김민기 선생하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14: 예,
13: 뉴스룸에서.
14: 저희가 봤죠.
13: 예, 네. 예, 예. 대중에게 어떤 인물로 남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짤막한 답이 나왔습니다. 그냥 함께 살아가는 늙은이.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더 덧붙일 것도 없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고. 두 분은 김민기 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선 박학기 씨부터.
14: 글쎄요, 이런 뭐 대중 뭐 평론 뭐 이런 쪽에서 늘 보면 뭐 어떤 역사적인 굉장히 의미 큰 의미를 두는 그런 어떻게 좀 너무 큰 분 어려운 분으로 예, 이렇게 예. 평가가 많이 되는데 저희는 또 워낙 오랫동안 옆에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13: 예.

0: 그냥 사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렇게 무겁고 어려운 분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적당한 나름대로 아재 개그도 있으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하나 남는 건 가장 어른다운 분이 아니었나.
1: 그 과거에 제가 이제 우연하게 대학로의 어느 그 주점에서 저는 그 자리의 멤버는 아니었는데 다른 멤버에 있다가 이렇게 그 자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김민기 선생이 이렇게 주재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왁자지껄하던데요.
0: 아, 그럼요.
1: 반전의 면모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권진원 씨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아, 저는 그 김민기 선배님 처음 뵌게 제가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서 활동을 할 때 그때 처음 뵙고 그 이후에 이제 30여 년을 함께 해왔죠. 그 사이에 정말 너무나 힘이 되는 그런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이뭐 노래 지도도 해주신 적 있어요.
1: 아, 노래 지도를.
2: 발성을 이렇게 공명이 잘 되게 하는 발성법 그런 거 배워본
0: 아니,
2: 적 있어요?
0: 전혀
2: 없죠.
0: 그런 거 물어보지
2: 저는 그런
0: 말아보던데.
2: 특별한 지도까지 받고.
0: 특별한 애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1: 네, 그 요령이 뭡니까?
2: 연구개가 있어요. 입 안에 그
1: 입
2: 연구개를
1: 안에.
2: 들어서 하품하기 직전의 상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가 아니라 아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서 노래를 하거라 이런 직접적인 그런 노래 지도도 해주시고

0: 반응이 잘 안 되셨기 때문에 아마.
1: 예. 아닙니다. 너무 울림이 좋은 그런 아, 그러니까 가수셨죠.
2: 그냥 살살 말해도 울림이 있는 모습. 네, 그럼요. 근데 너무 천부적인 것 같아서.
1: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에게는 예. 정말 큰 음악 스승님이십니다. 아, 예.
0: 그럼 이제 권진원 씨께 특별한 애정이 있으셨나 봐요. 저한테는 아. 그런 걸 안 알려주셨는데.
2: 그 가르쳐서 될 사람과 아, 미안합니다. 그 그럼 앞으로 이제 권진원 씨의 노래는 들을 때마다 영국에 들어올려서 하품하기 직전에 목소리로 하시는 거다 이렇게 예,
1: 네, 알고 그 영향, 예, 그 지도에 따라서 부르고 있죠.
2: 아, 그렇군요. 아,
0: 하품을 그러면? 좀 많이 하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가 약간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예, 예. 보통 때 뭐 진중한 말이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어떤 눈에 보이는 카리스마를 보여셨던 게 아니라 예, 예. 너무 평범하고 그냥
1: 네, 소탈하시고
0: 그 소탈하고 그냥 따뜻한 저희한테 형님이었지만 예. 네. 그분이 걸어온 중요한 결정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한 걸음 한 걸음이 거기서 저희는 그 형의 무게감도 느끼고 그렇군요. 또 어떤 카리스마도 느끼고
2: 예, 그건 뭐 모든 후배들이 다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겠죠. 그 사실 저는 좀 마지막 인터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이 마지막 네. 인터뷰였는데 뭐 그때 인터뷰 내용이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 그냥 짧게 무겁게 얘기하면서도 그냥 단단한 무엇인가가 느껴지는 그런 네. 분이었던 걸로 네. 기억을 하고요. 학전 같은 경우에 소위 이제 장사가 되는 걸 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도 그렇게 뭐 뭐랄까 마다한다면 좀 그렇지만 욕심내지 않는 그런 성향이 가까이서 보기에는 조금 못마땅하진 않았습니다.
0: 못마땅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예. 뭐 저처럼 그냥 세속적인 사람의 관점에서는 답답할 때도 많이 있었죠. 예. 가령 뭐 그 지하철 1호선이나 이런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소위 히트를 한 작품이었고 예, 예. 그런 데서 수익이 향후 특히 뮤지컬이나 이런 거는 한 번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굉장히 롱런할 수 있는 예, 예.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학전에 도움을 크게 줄 수 있는 건데 한참 잘 될 때 그냥 코를 접으시고
2: 그러게요.
0: 우리가 이런 것만 할 때가 아니다. 뭐 예. 어린이 애들을 위한 걸 뭘 해야 된다 하면서 정말 장사하기 어려운 어린이 연극을 예. 선택하셔서 힘든 일을 가기도 하셨고
2: 그때는 이후 좀 급작스럽다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주변 사람은 다들 좀 의아해하면서
2: 예, 왜냐하면 지하철 1호선은 뭐 말씀하신 대로 히트작이었고 거기 출신 배우들이 지금 또 영화계를 주름잡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0: 그렇죠.
2: 그 정도로. 예. 아무튼 그렇게 자기 생각이 그 철학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랬던 네. 것 같은데 왜 어린이극이었을까요?
0: 그런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에게 네. 어떤 문화를 네. 심어주는 것과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소위 그 청소년 극이라는 게 전무하다라는 말씀을 예, 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무한 이유는 흥행이 되지 않고 결국 예. 그것을 한다는 것은 계속 손실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2: 예.
0: 그러니까 누군가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1: 그러니까
0: 하셨어요.
1: 어린이들이 잘 자라날 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아주 예쁜 그 씨앗들을 예. 심는 그런 작업을 그렇군요. 하셨던 것 같습니다.
2: 사실 뭐 이제 그건 최근의 얘기고 사실은 과거에 뭐 70년대 이럴 때는 늘 뭐랄까 고초를 겪는 네. 대명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좀 엄혹하긴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시대와 어떤 그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아닌가
1: 네.
2: 그 권진원 씨께서는 김민기 선생 떠올리면 사랑이란 단어가 떠오른다면서요. 네. 예.
1: 아, 저 참 그 따뜻한 추억이 있는데요.
2: 예, 예.
1: 2009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
2: 예, 예.
1: 추모 음악회가 부산에 있었어요.
2: 예.
1: 그래서 KTX를 타고 부산을 가는데
2: 예.
1: 그 이제 열차에 올라서 좌석에 앉았어요.
2: 예.
1: 그런데 누가 이렇게 옆에 서 있어서 위를 이렇게 올려다봤더니 김민기 선배님께서 계신 거예요.
2: 뭐 입석은 아니었을 테고.
1: 아니 그래서 예. 어머 선배님 그래서 너무 놀랬더니 네가 여기 왜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부산에 가는 길이라고
2: 예.
1: 그랬더니 내 이 옆자리가 내 자리다. 그게 너무 우연인 거죠.
2: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1: 네 같이 부산을 가시는 건 아니었어요.
2: 예예.
1: 대전에 일이 있어서 가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우연히

0: 그 시각에, 그 장소에, 그 옆자리에 그렇게 앉아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뭐 맥주 한잔 땅콩 먹으면서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먼저 내리시게 된 거예요. 대전에서,
1: 대전이니까.
0: 대전역에서. 그래서 열차 출입문 쪽으로 제가 이제 배웅해드리러 이제 갔는데 그때 내리시기 전에 두 팔로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등을 여러 번 이렇게 투닥투닥 아무 말씀 없이.
1: 못 잊을 순간이었겠군요.
0: 네, 그때 정말 저는 커다란 그런 큰 사랑을 느끼고 정말 잘 해나가야겠다라는 그 무언의 순간을 지금도 잘
1: 그
0: 간직하고
1: 박학기
0: 있습니다.
1: 씨는 그래 보신 적이 없죠?
2: 그런 건 없고요. 전 특별한 기억은 있는데 이걸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저 호주에 공연을 갔었습니다. 김광석 콘서트를 하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시드니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형님도 같이 갔어요. 숙소를 근데 저하고 같은 숙소를 쓰게 됐습니다. 그큰뭐 크고 좋은 호텔은 소박한 호텔이지만 옥그맨 위층에 이제 수영장이 있었어요.
1: 그래요.
2: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0: 수영
1: 그런가요?
0: 좋아하세요. 수영을 늘 하셨어요.
1: 의외네요.
2: 잘하진 않는데 그냥 물에 가만히 소금쟁이처럼 그냥 한 시간도 떠오고 계시는 그런 생존 수영의 최고의 어떤 경지신데.
1: 그러니까 발이 닿지 않는 물에서.
2: 살살 수영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떠 있듯이 그렇게.
1: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2: 굉장한 경지죠. 근데 밤에 이제 저희가 올라갔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 외국 서양 사람들이 남자들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1: 매너 없이.
2: 그래서 형님이 굉장히 당황하고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가만히 있더니 저를 보더니 학기야 우리도 기죽지 말자 벗어라 그래가지고 형님과 제가 올 루트로 저희가 수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재밌는 면도
1: 이미 다
0: 처음 듣는
1: 나갔습니다.
0: 이야기네요.
1: 오늘 처음 듣는 얘기만 계속 듣네요.
2: 그건 굉장히 좀 재미있고 개구진 부분도 있으신
1: 그러신 것
2: 분이에요.
1: 같네요. 재밌는데요. 서로 그 비화를 좀 이렇게 털어놓는 경쟁을 하시는 것
0: 아니 그리고 아까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민기 선배님 그 노랫말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1: 따져보면 그러네요.
0: 네, 정말 다 찾아보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 없이 어떻게 그런 애정이 세상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그런 노래를 만드셨을까 정말 대단하다는
1: 그러네요.
0: 생각이 들거든요.
1: 지금 여기서
0: 네.
1: 두 분의 대화 뭐 너무나 재밌는데 그래도 김민기 선생 얘기하면서 노래를 한 곡도 안 듣고 간다는 게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제 마음대로 한 곡을 골랐습니다.
0: 네.
1: 상당수의 곡들이 금지곡이었으나 70년대 이 곡은 장려곡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하라고 장려받은 곡이란 말이죠. 내 나라 내 결의.
0: 네.
1: 이 노래 제가 71년도에 나온 곡인데 그때 겨울에 고등학교 입시 시험 보러 가면서 차 속에서 들었습니다.
0: 네. 어떠셨어요?
1: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0: 아, 저는 막 가슴이 고동치고 뭐 이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1: 듣겠습니다.

나의 조국은 허공에 맴도는 아우성만 가득한 이 척박한 땅, 내 아버지가 태어난 이곳만은 아니다. 북녘 땅, 시린 바람의 장승으로 굳어버린 거대한 바위 덩어리, 내 어머니가 태어난 땅, 나의 조국은 그곳만도 아니다. 나의 조국은 찢긴 철조망 사이로 스스럼 없이 흘러내리는 저 물결, 바로 저기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아 김으로 서려 피어오르는

0: 예, 김민기의 내 나라 내 결에. 오, 당시 그 권위주의 정권이 보기에도 이 노래는
1: 네, 장려곡이기도
0: 예,
1: 하고.
0: 건전가요처럼 들리긴 하네요. 예, 근데 그래도 그 아우라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두 분이 이제 1화를 아까 이제 경쟁적으로 공개를 해주셨는데 뭔가 이 승부를 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1: 아니요, 저는 왜 그렇게
0: 이
1: 몰아가시는 또.
0: 권준원 씨께서는 직접 받은 문자가 있으시다면서요?
2: 네, 그 선배님과 문자를 많이 이렇게 주고받았는데요.
0: 예.
2: 제가 어느 날그 가을 밤에 밤하늘에 밝게 떠 있는 보름달을 보면서 선배님을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 문자를
0: 아, 먼저
2: 드렸어요.
0: 보내셨군요.
2: 네,
0: 예.
2: 그런데 그때 선배님은 강원도 원주 박경리 토지문학관에서 작업을 하고
0: 아,
2: 계실
0: 예.
2: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답장을 보내주셨는데, 여기 토지 앞마당은 밤하늘이 엄청 광대해서 잔구름이 조금 있어도 다 포근하게 아름답다.
0: 예.
2: 달좀또 보고 와야겠다. 내 방에서는 2시간 정도 지나야 보이거든. 구름 속에서 보일락 말락. 별한점 숨었다가 보였다가.
0: 예.
2: 아, 그이 말씀이 정말 한 편의 시 같고.
0: 문자라고 보기가 어려운데요. 예. 그냥 시한
2: 네.
0: 편이네요. 예.
2: 그래서 언젠가 좀이 아름다운 말씀을, 그 풍경을
0: 예.
2: 음악으로 풀어내고 싶은 그런
0: 예.
2: 마음이 있습니다.
0: 박학기 씨, 그 아까 충격적인 일화로
1: 아, 저는
0: 예, 전세를
1: 형님한테
0: 바꾸셨습니다만 이번에
1: 제
0: 예.
1: 삶에 크게 어떤 기준이 됐던 말씀이 있는데요.
0: 예.
1: 그 광석이 공연을 하고 나서, 첫 공연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0: 그 시드니요?
1: 아니 그거
0: 아,
1: 말고
0: 다른.
1: 이건 따뜻한 얘기입니다.
0: 예.
1: 김광석 콘서트를 이제 광석이가 떠나고 난 다음에 4구제 공연을 하고 나서
0: 아, 예.
1: 저희가 개런티를 다안 받아야 되잖아요. 뭐줄 수도 없고
0: 예.
1: 10만 원씩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눠 가졌어요. 스텝이고 뭐고. 그러다
0: 예.
1: 보니 할수 없이 돈이 좀 남았어요.
0: 예.
1: 그때 그 돈을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학기야, 이 돈을 일단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근데 이게 적은 돈이지만 난 돈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재벌에게 1,000만 원과, 너희가 이렇게 막 피땀 흘려서 친구를 생각하면서 모은 예를 들어 천만 원은
0: 예.
1: 그건 같은 액수가 아니다. 그건 힘이 다를 거다. 이 돈이 언젠가 이 공력이 큰 일을 할수 있을 거야라는 말씀을
0: 아,
1: 하셨거든요.
0: 예.
1: 저도 가령 제가 뭐 너튜브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렇게 기부나 저한테 주어지는 돈을, 저는 그 돈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그 돈을 제가 일반, 제가 뭐 쉽게 번 돈과 같이 쓰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0: 아.
1: 가령 뭐 내가

0: 한 오랫동안 정말 사랑했던 여인에게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과 예. 모르는 전화를 받았더니 고객님 사랑합니다의 사랑을 같은 사랑으로 치면 너무 화나듯이 어. 돈의 가치도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예. 저한테 심어주셨던 예. 그런 일입니다.
1: 아, 뭐 지극히 김민기다운 네. 예. 후배에 대한 사랑.
2: 네.
1: 예. 오늘 두 분의 경쟁은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0: 경쟁구도를 입으시는 분 예. 그렇게 안 봤는데.
1: 우리가 아주 그 무겁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0: 네.
1: 오히려 김민기 선생은 그걸 바라지 않을 것 같아서
0: 맞아요.
1: 오늘 분위기는 일부러 좀 그렇게 가게 네. 됐고 무엇보다도 이 분위기를 만든 것은 제가 아니라 박학기 씨입니다. 아까 그 일화로
0: 괜한 시드니 얘기를 해가지고
1: 네, 재밌었습니다. 시간은 뭐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저희가 오늘 하루만으로는 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0: 네.
1: 내일 다시 또 두 분을 만나 뵈면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고 이따 4부 곡은 친구로 박학기 씨가 신청하셨다고 해서
0: 네, 네.
1: 친구로 4부의 첫 곡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내일 시간에
2: 감사합니다.
1: 다시 뵙죠.
2: 예, 네. 예. 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7월 20일 월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새벽부터 축구 보신 분들 많으시죠?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우승은 스페인의 몫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연장 후반 1분 만에 터진 FC 바르셀로나의 공격수 페란 토레스의 골에 힘입어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였던 페드로 포로의 크로스, 니코 윌리엄스의 헤더, 그리고 페란 토레스의 강슛 골 완벽했는데요. 반면 아르헨티나는 연장 후반까지도 유효 슈팅 하나 날리지 못했습니다. BTS는 하프타임쇼에서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선보였고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입었던 검은 가죽 자켓, 얼마나 할까요? 경매업체 소더비에 따르면 96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4억 3천만 원 정도인데요. 2023년 대만의 한 행사 때 입은 톰포드사의 가죽 자켓이고요. 친필 서명까지 있다고 하네요. 시중가의 최소 100배라고 하는데요. 한편 엔비디아는 사흘 전 장중 한때 애플에게 시총 1위 자리를 빼앗기기도 했죠. 하지만 종가 기준 다시 시총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왕이 있는 나라죠. 그런데 남성 승계 원칙까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일본 국회가 일왕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를 배제한 채 옛 왕족의 남성 후손에게 왕위 계승 자격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경우 현 나루히토 일왕과 600년 전 조상을 공유하는 36촌 남성 가운데 한 명이 양자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법안 때문일까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가장 낮은 41%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늘 제59대 총리가 새롭게 취임합니다. 집권 노동당의 앤디 버넘 대표인데요. 스타머 총리에 이어 2024년 7월 출범한 노동당 정부 두 번째 총리입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하며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끌었지만 정책 번복과 지방선거 참패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고 1년 만에 퇴장하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7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 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지켜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이선영 아나운서 국제뉴스 잘 들었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B를 지금부터 시작하죠.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0: 네, 오늘은 명품 업계가 재고 압박에 직면하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가지고 왔습니다.
1: 재고 압박.
0: 예. 명품 업계가 자신들의 고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남는 상품을 아울렛으로도 안 보내고 폐기시켜 왔는데요. 예. 그걸 금지하는 에코 디자인 규정이 현지 시각으로 7월 19일부터 발효됐습니다.
1: 예. 어디서 발효됐습니까?
0: 지금 유럽 전역에서 발효됐습니다.
1: 아, 그런가요? 네. 예. 그 원래 이제 상품의 희소성 때문에 재고를 함부로 안 풀잖아요.
0: 예.
1: 그 사람들은. 근데 양이 꽤 많았던 모양이네요.
0: 네. 유럽 환경청 조사에 따르면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체 섬유 제품의 약 4에서 9%가

0: 입어보기도 전에 폐기가 되는데요. 아. 이게 무게로 따지면 최대 연간 60만 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인데 60만 톤이면 제가 이걸 좀 조사를 해봤더니 예. 롯데월드 타워가 75만 톤이라고 하고요.
1: 뭐 건물의 무게가요?
0: 네, 무게가요. 예. 그 정도 옷이 1년에 버려지는 거고 지금 입으신 티셔츠 한 장 200g이라고 치면 예. 유럽의 전 인구가 그런 티셔츠를 한 번도 입어보지 않고 1년에 7벌 정도 버리면 60만 톤이 된다고 합니다.
1: 예.
0: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규제가 아예 처음은 아니고요. 명품 종주국인 프랑스에서 먼저 비슷한 예. 법안이 시행이 됐었어요. 2022년부터 뭐 의류, 신발, 화장품 등 폐기를 금지하면서 재고를 기부하거나 재활용하도록 강제하는 예. 법안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1: 예. 그럼 이제 앞으로는 아울렛이라든가 바겐세일이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되겠네요?
0: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1: 있는데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버린다?
0: 버리는 건 이제 금지가 됐으니까요.
1: 예.
0: 근데 일단 뭐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이제 초고가 명품들은 아울렛에 매장이 없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명품들은 아울렛으로 보내지조차 않겠지만 물론 이제 아울렛이 있는 브랜드들은 할인 이제 판매를 아주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이제는 생겼죠.
1: 예, 예.
0: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명품 수요가 둔화되면서 이미 명품의 약 40%가 할인 판매가 됐다는 조사도 있더라고요.
1: 예, 예.
0: 하지만 이 법이 단순히 버리지 말라가 아니라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기부를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예.
0: 이 브랜드들 입장에서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부는 안 할 것 같고요.
1: 예.
0: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1: 재활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자신들의 제품을 회수를 해서
1: 예.
0: 거기서 뭐 천도 나오고 실도 나오고 가죽도 나오면 그걸 다시 새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1: 그래서 예, 예.
0: 실제로 샤넬 같은 경우가 이제 앞선 프랑스에서 시행된 법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1: 예.
0: 아예 자회사 같은 걸 만들었어요. 리사이클링 비즈니스 업체를 만들어서 안 팔린 재고를 수거해서 거기서 이제 뭐 가죽, 천, 실 회수를 한 다음에 다시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그 기부도 하면 좋을 텐데 뭐 말씀하신 대로 안 할 가능성이 큰가 보죠?
0: 그러게요.
1: 예, 예. 근데 이게 두고 보면 좋은 규제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도.
0: 예.
1: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많은 옷을 갖다가 그냥 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나름 또 기업 입장에선 뭐랄까 좀 교묘한 편법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네. 기사에서도 그 점을 우려를 했는데요.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폐기가 금지가 되잖아요.
1: 예, 예.
0: 하지만 유럽 밖에서 폐기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제 유럽이 아닌 국가에 이 쓰레기를 내보내서 거기서 폐기하고 소각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그런데
1: 예.
0: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부당한 게 뭐 당연히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와도 어긋나고
1: 예.
0: 명품 소비와는 정말 일절 상관없는 초극빈국의 이 폐기물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1: 그러게요.
0: 큰 상황이 이기 때문에
1: 유해 물질도 많이 나올 테고
0: 맞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이게 이 법안이 정말 지구 전체의 폐기물을 줄이는 그런 혁신적인 대안이 될지 아니면 그저 풍선 효과에 머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꼭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0: 예.
1: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0: 이 법이 근데 이제 뭐 제정 후에 당연히 발효가 바로 된 것은 아니고요.
1: 예, 예.
0: 현지 시각으로 어제부터니까 7월 19일부터니까 정확히 2년 전 7월 19일에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1: 예, 예.
0: 2년 동안 유예 조치를 하게끔 이제 시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과연 이 거대 명품 브랜드들이 뭐 샤넬처럼 리사이클링을 하는 방안을 만들었는지
1: 예, 예.
0: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편법을 쓰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마지막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아는 익숙한 길을 가면서 그 속에 새로운 풍경을 보여준다는 것. 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음악에서는 이제 커버 혹은 리메이크라고 불리우는 음악 작업이 아마도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 이건 이제 뮤지션들에게는 가장 까다로운 일로 꼽히기도 하죠. 왜냐하면 조금만

넘치면 이게 이제 뭐 원곡을 훼손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덜하면 뭐 흉내만 내다 말았네 이런 또 구박을 듣기도 십상이니까 자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찌 보면 리메이크나 이런 것들은 잘해야 본전 이런 상황인데, 이 어려운 도전에 그래도 당당하게 자신만의 인장을 새겨넣은 음악들이 있습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는 바로 그런 곡들, 그러니까 원곡과 새로운 색깔을 모두 살려낸 매력적인 커버곡들로 채워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김학선 선곡위원이 맡아주셨는데, 그 첫 주자는 아마 들으시면 매우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Guns N' Roses의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Knocking on Heaven's Door입니다. 원곡은 물론 밥 딜런이고요. 1973년에 서부 영화 팻 가렛과 빌리 더 키드를 위해서 만든 노래죠. 우리나라에서는 관계의 종말, 좀 어려웠습니다. 제목이 관계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했습니다. 죽어가는 보안관의 시점에서 쓰인 곡인데, 더 이상 총을 쏠 수 없다는 가사 때문에 반전가요로도 또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밥 딜런은 뭐 뭘 해도 이렇게 해석이 되곤 하죠. 역시 뭐 밥 딜런은 뭐 그렇다 아니다 그 뚜렷한 대답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Guns N' Roses가 커버한 Knocking on Heaven's Door는 1991년에 발표한 그들의 네 번째 정규 앨범 Use Your Illusion 2에 수록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유명한 자켓인데요. 자켓 속 그림은 르네상스 화가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을 이제 그 중에서 그 속의 인물을 딱 이렇게 집어내서 강조를 한 강렬한 원색으로 이렇게 살려낸 고전 회화의 한 장면을 살려낸 것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전 회화를 살려냈다, 즉 리메이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래된 그림을 가져와서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들 자신도 이 커버곡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만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규 앨범에 싣기 전부터 라이브 공연에서 이 노래를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차 자신들의 대표 레퍼토리로 발전을 시킨 거죠. 즉 남의 노래를 그저 몇 번 그냥 빌려 부른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에 걸쳐서 다듬으면서 진짜 내 노래처럼 만든 제대로 된 커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슬래시의 강렬한 기타 솔로, 보컬 엑슬 로즈의 거친 쇳소리가 아주 매력적인 곡, 락 발라드로 다시 태어난 Knocking on Heaven's Door,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예,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Always Walking With You가 흐르고 있습니다. 유튜브 주인팬님, 처음 기타를 배우려던 사람들은 지나칠 수 없는 곡입니다. 기초 스트로크법 배울 때 빼놓을 수 없는 곡이라고 LP 코너 들으시고 올려주셨네요. 미니의 이세희님, 역시 진짜 빗소리와 함께하는 LP가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뭐 그 맛에 듣는 것이기도 하죠. 유튜브의 발레마마님, 밥 딜런 노래만 발토록 들었는데 오늘 덕분에 제대로 된 리메이크 앨범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니의 강예수님, 저는 다른 음악 프로에서나 김민기님 기일 소식을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기일 챙겨주셔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진원 씨와 김민기 선생의 문자를 이렇게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신 것 같네요. 문자 198호 쓰시는 분께서, 김민기 선생은 참 마음이 예쁘고 서정적인 분이셨던 것 같다고, 그 별이 많은 분들에게 남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학기 씨가 풀어낸 수영 에피소드. 예,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하셨습니다. 0167 쓰시는 분께서, 소금쟁이처럼 떠 있다는 표현이 너무 재밌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생존 수영이라는 건 사실 좀 우리는 많이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근데 꼭 필요한 건데, 근데 김민기 선생이 그걸 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했습니다. 8891 쓰시는 분께서, 손석희의 12시는 세계사인가요? 경제인가요? 문화인가요? 노래가 너댓곡씩 나와서 음악방송인 것 같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유튜브에 롤로님께서 매우 인상 깊은 그 글을 보내주셨는데, 중고등학교 시절 별밤보다 12시를 더 열심히 챙겨 듣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 배짱이라고 쓰신 분께서, 손석희 씨 이발하신 것 같다고. 예, 맞습니다. 아침에 하고 왔습니다. 유튜브는 정말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재밌어 하시니까 좋기도 하고, 좀 저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러나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직은 불편한 쪽에 더 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계속 이렇게 내보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라디오는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예,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긴 합니다. 0854 쓰시는 분께서, 지금 예천에 비가 쏟아진다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온다고 하는데, 이 국지성 호우가 요즘 들어서 아주 특징이죠. 안전 운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금 비 오고 있어서 막히는데 그래도 즐겁게 듣고 있다고 0304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하시고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여름철 폭염과 호우, 큰 사고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동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폭염이 발생할 시엔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호우는 특보가 발령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이웃이나 가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엔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TV 라디오를 통해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0: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서해구 성남동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화재 발생 55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불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서해구청은 물류센터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임시 대피소에 16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한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하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늘 예비경선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등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내의 사퇴 요구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장 대표는 오는 23일 대구를 끝으로 지역 현장 방문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1: 코스피가 3% 이상, 코스닥이 4% 이상 급락하며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일시 중지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미증지에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고 중동 정세마저 격화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 미군이 9일 연속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이번 공습이 미군 사망자들에 대한 응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가 이미 물 건너간 것은 물론 전면전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제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큰 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팀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웅준 기자, 이렇게 장기화된 화재는 흔치 않은 일 같은데 불길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거죠?
3: 네,

0: 낮 2시 기준으로 하면 불이 난 지 이틀하고도 7시간이 넘었는데요. 진화 작업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건물 밖에서 고가 굴절차를 이용해 내부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붕괴 우려 때문에 소방관을 내부에 진입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말로는 지금 물류센터 2개동 가운데 1개동에서는 불길과 연기가 거의 보이지 않고요. 다른 한 개동에서만 검은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오늘 인천 지역에 비도 내리고 있는데 별 영향이 없는 건가요?
0: 네, 인천 지역에는 오늘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누적 강수량은 10mm 남짓인데요. 진화에 당연히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즉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충분한 양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55시간, 55시간째 불이 계속되고 있는데 진화 작업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요?
0: 우선 복잡한 내부 구조를 꼽을 수 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 연면적 약 30만 제곱미터의 대형 물류센터인데요. 불이 시작된 6층 창고는 층고가 약 10m에 달하고 계단을 타야 올라갈 수 있는 3단 선반에 상품이 층층이 쌓여 있는 메자닌 구조입니다. 또한 선반 사이 통로의 폭이 약 1.3m에 불과합니다. 이런 공간 안에 빼곡히 보관돼 있던 가연성 재질의 각종 생활용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아, 또 비좁고 복잡하다 보니 내부 진입을 시도해보는 것조차 좀 어렵겠어요. 불이 장기화되는 이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4시쯤 건물 6층에 굴착기를 투입했습니다. 벽을 허물어 건물 안쪽으로 물을 쏘면 열을 낮추고 연기를 빼낼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오히려 건물 6층 내부 불길이 더 거세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한 채 장비 200여 대와 인력 8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자는 진화 시점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예상 시점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1: 네, 밤사이 건물 붕괴 위험이 커지면서 인근에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주민들 피해 상황 어떤가요?
0: 네, 인천 서해구청은 어젯밤 11시쯤 건물 일부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며 물류센터 반경 116m 이내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대피 대상은 대부분 상가와 제조업체 사무실로 주거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기와 분진 피해가 이어지면서 대피소를 찾는 주민이 늘고 있는데요. 주민 160여 명이 근처 초등학교 두 곳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대피소에서 MBC 취재진을 만난 주민은 집에서 탄 냄새가 많이 나 이틀째 대피소에서 잤고 복용약을 가지러 겨우 집에 다녀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1: 아하, 네. 인근 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으로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0: 네, 화재 현장에서 1km 남짓 떨어져 있는 인천 신석초등학교는 오늘 하루 휴교를 결정했고요. 사립유치원 두 곳도 휴원에 들어갔고 어린이집 12곳도 긴급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구청은 대피 주민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인근 신현여중을 임시 대피소로 추가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사회팀 김흥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좀 알아볼까요? 정승희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민주당 당권 레이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후보 등록도 마쳤고 오늘 예비경선 합동 연설에 있고 내일부터 투표가 실시되죠.
3: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손을 맞잡고 품격 있는 경쟁을 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보자들은 이제 오후 5시부터는 합동 연설회에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실시되는 예비경선 후 투표를 통해서 컷오프되는데요. 당대표 후보는 5명에서 3명으로, 최고위원은 14명의 후보자가 8명으로 압축됩니다.
2: 그렇군요. 손을 맞잡고 웃었는데 이제
3: 네.
2: 신경전은 뭐 보통이 아니죠, 지금.
3: 네, 그렇습니다. 탈당 전력을 언급하면서 네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다라면서 파헤치는 이른바 파묘 공방, 또 민주당의 적통은 나야나라는 논쟁, 그리고 선명성을 경쟁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를
2: 네.
3: 놓고서 아직도 누구에게 기대려고 하냐, 한심하다, 다 옛날 이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있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이스는 이미 과열됐습니다. 경선을 앞두고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볼 대목은 투표 방식인데요. 당대표 투표는 1인 1표지만 최고위원 투표는 한 명이 두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연기명 방식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자신과 함께하는 후보라면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등세 명의 최고위원 후보자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친청계는 이들의 당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생일별 투표 정책이라는 걸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지명도가 높은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에게 표를 골고루 분산해서 이들을 모두 본경선에 올리겠다는 건데요. 이제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가 아무래도 2028년 4월

0: 총선이다 보니 그 공천권을 가지게 되는 이 전당대회의 혈투는 아주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지금 방금 전에 이제 투표 방식 말씀을 하셨는데
0: 네.
1: 그 민주당이 전당대회 앞두고서 이 대표하고 최고위원 후보에 기탁금을 올렸어요.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좀 제고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모두 예비 경선은 기탁금이 2천만 원이고 본 경선에 올라갔을 때 추가분까지 합치면 당대표는 1억 원, 최고위원 후보자는 5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1년 전에는 당대표 4천만 원, 최고위원 후보자는 1,500만 원이었으니 그때보다 2.5배에서 3배 정도 올랐고요. 특히 최고위원 예비 경선 기탁금만 놓고 보면 지난해까지는 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2천만 원이라는 건 4배나 올랐다는 겁니다.
1: 네.
0: 2030 지지율 이탈이 이어지고 청년 최고위원 선출까지 무산된 상황에서 이 기탁금 문제가 청년 홀대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당권 주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고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SNS에다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청년들의 어려움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건 고려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민주당 선관위는 내일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번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근황도 좀 알아볼까요?
0: 네.
1: 그 장 대표가 재헌절 경축식에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지금 계속 그 장외투쟁을 지속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0: 네. 사흘 내내 재헌절 연휴 사흘 내내 올곧만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장 대표의 전국 순회는 23일 용인, 25일 김해와 대구 방문을 끝으로 마무리한다. 하지만 올곧 집회 참석은 개인 일정으로 이어질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계속 이렇게 밖으로 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상 당내 리더십은 붕괴됐다는 평가는 나오고 있지만 국힘 내부에선 출구 전략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스스로 안 내려오면 5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이 던져야 하는데 그들이 던질 방법이 없으면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또 장 대표를 이 대표로 만든 친윤계가 파편화됐다는 것도 한 이유라고 하거든요.
1: 네.
0: 박성민, 이철규, 정점식 등 다 제각각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올해까지는 그냥 쭉 관망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지금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 민주당이 오늘 2차 종합특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이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죠?
0: 네, 그렇습니다. 당초 24일 만료되도록 돼 있지만 이를 30일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올립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2: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특검을 시간을 이유로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점 우호고 시 규명하는 것입니다.
0: 다시 말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아주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에 맞서서 국힘은 공안정국의 연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 2차 종합특검 자체가 태생적으로 1차 3대 특검에 대한 보완수사의 개념입니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겠다면서 특검에 대한 보완수사 특검에는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0: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연두에 본회의에 참석해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정승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4: 국내 증시가 장중 급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미국 증시 악재에 중동 긴장까지 겹치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5: 미국 증시 악재를 반영하며 코스피가 오늘 2.6%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낙폭이 4%를 넘어서며 6,500선 아래까지 밀렸고 반발 매수세에 낙폭을 줄이는 듯했지만 다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오전 11시 21분 코스피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돼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52분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1시 현재 6,56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도 장중 한때 5% 넘게 급락한 뒤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선 반면 기관과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재헌절 연휴 동안 국내 증시가 휴장한 사이 뉴욕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 AI가 공개한

최신 AI 모델 키미 K3가 시장 기대를 모으면서 미국 AI 기업들의 수익성 우려가 커졌고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까지 급등해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국내 반도체 대형주도 장 초반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5% 넘게 급락 출발했

0: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유효성 출장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오전부터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유효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독일, 스웨덴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동행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아서 횡령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참관과 직원 역량 강화 등의 명목으로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100차례 넘는 해외 출장을 다녀와 24억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르단 기지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하는 등 이란과의 충돌로 미군 사망자가 17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미군은 9일 연속 이란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이 숨진 3명의 위대한 애국자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군도 이란의 통제를 벗어나 후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이 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부지방의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반면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충남에 최고 60mm가 되겠고 남부지방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전남과 경상권, 제주와 대구, 부산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남부지방에는 낮 최고기압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2: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광주 대전환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무안청사에서 해단식을 열고 43일간의 인수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조금 전 오후 1시 30분쯤 시작된 일부 해단식에서는 활동 보고 영상 상영이 끝난 뒤 백승주 부위원장이 시정 주요 과제에 대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후 시정기획서가 백서와 민영배 특별시장에게 함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문순태 소설가와 이윤선 향토사학자, 민영배 특별시장이 참여하는 문명대전환 문화시민선언 토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해안 일부 지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양식장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통합특별시는 등량만과 가망만 해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되자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양식장 3,577어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품종별 위험도를 색으로 표시하는 품종별 신호등 체계를 처음 도입해 어업인의 선제 대응을 지원하고 산소 발생기 등 대응 장비 12,000여 대를 사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의 고수온주의보는 지난해보다 10일가량 늦게 발령됐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협 전남본부가 외국인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올해 첫 폭염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진도 선진농협에서 열린 행사에는 라오스 계절 근로자 30명가량이 참석해 모국어 전문 강사로부터 폭염 안전 5대 수칙과 응급조치 요령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전남에는 선진농협과 같은 공공형 계절 근로 인력 중개센터가 21곳 운영되고 있으며 농협은 현장 요청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도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진도군 의심면의 전복 양식장 창고에서 불이 난다는 인근 호텔 투숙객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이 불은 5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내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안에서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무안군 무안읍의 한 묘소 앞에서 노인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구조대가 현장에서 숨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전날 노인이 묘소를 찾았다는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온열 질환이나 지병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초광역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연구원은 정부의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사업과 연계해 통합특별시를 다핵 연결형 분산형 첨단 산업 메가시티로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슈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광주는 AI와 연구개발, 서남권은 아리백 기반 첨단산업, 동북권은 수소와 2차전지 등 권역별

0: 기능을 분담하고 산업 가치 사슬로 연결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전남 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이 빠르게 늘면서 사업 타당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전국 파크골프장 조성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남의 파크골프장은 2022년 33곳에서 올해 46곳으로 늘어 3년 새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밤까지 전남 광주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목포지방의 현재 기온은 28.8도, 습도는 80%입니다. 아나운서 이정호입니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해양수산부가 7월의 수산물로 민어와 전복을 선정했습니다. 민어는 복더위에는 민어탕의 일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름철 기력 회복을 위한 보양식으로 사랑받고 있죠. 살이 부드럽고 담백해서 회나 구이, 조림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요. 냉장 상태에서 2-3일간 숙성하면 특유의 감칠맛과 식감이 살아나 회로 즐기기에 아주 최적의 상태가 되는데요. 얇게 썰어 소금에 찍어 먹는 민어 불회는 민어 요리 중에서도 아주 별미로 꼽힙니다. 또 전복은 중국에서 상어 지느러미, 해삼과 함께 바다의 삼보로 불릴 만큼 대표적인 보양 수산물이죠. 마그네슘과 타우린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 좋고요. 구이, 찜, 볶음 등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지만 특히 쫄깃한 전복살과 고소한 내장의 풍미가 어우러진 전복죽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싶은 대표적인 보양 요리입니다. 민어, 전복 요리 드시면서 여름철 기력 회복해보세요.

가까운 오이도도 좋아. 까먹기 번거로우면 뭐 찜도 괜찮아.

0: 소주도 한잔할래 안주가 끝내주잖아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1: 7월 20일 월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영탁의 전복 먹으러 갈래 보내드렸습니다. 해양수산부가 7월의 수산물로 민어와 전복을 선택했는데 아,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민어입니까? 전복입니까? 저는 둘 다 선택하겠습니다. 어느 거 하나만 먹을 수는 없어요. 둘 다 섭렵해야죠. 특히나 전복은 뭐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고 민어는 딱 이 여름철에 삼계탕보다 더 좋은 보양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좋은 사람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민어 전복 요리 드시면서 이 여름철 더 건강하게 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잠시 양해 말씀 드려야 하겠는데요. 오늘 방송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 사정으로 인해서 녹음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1, 2부에서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올드 팝 명곡 속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팝스 앤 스토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곡들 만나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IS동서, 백조싱크, 데이팩, 성원에드피아, 롯데렌탈, 브람스 안마의자, 웰템, 도드람 한돈과 함께합니다.
2: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5: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우리가 사랑했던 그때 그 시절 올드 팝을 다시 만나는 시간 팝스 앤 스토리. 한 시대를 빛낸 올드 팝 속에 담긴 이야기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노랫말의 의미를 천천히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옛 추억여행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자, 오늘 추억여행 떠나기 전에 퀴즈부터 드리겠습니다. 1960년에 결성돼 1970년에 해체된 영국의 4인조 록밴드로 대중음악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이 밴드는 누굴까요? 1번 비틀즈, 2번 비트코인.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앞서 녹음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자를 잘 모아뒀다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녹음 방송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정답 문자 잘 받아놨다가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당첨자 뽑도록 할 테니까요. 녹음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팝스 앤 스토리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어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나 다시 붙잡고 싶은 하루가 있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오늘 소개할 노래는 바로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1965년에 발표된 Yesterday는 이 밴드를 대표하는 노래이자 팝 역사상 가장 많이 리메이크 된 곡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아름다운 멜로디는 놀랍게도 폴 맥카트니가 꿈속에서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잠에서 깬 그는 멜로디가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걱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어디선가 들었던 노래를 무의식 중에 따라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주변 음악가들에게 이 멜로디 아세요? 라고 몇 주 동안이나 묻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노래에는 드럼도 거의 없고 존 레논이나 조지 해리슨의 화음도 없습니다. 이 밴드 노래지만 사실상 폴 맥카트니의 독창과 현악 사중주만으로 완성된 매우 특별한 작품인데요. 그래서인지 5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시간을 초월한 노래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제만 해도 모든 게 참 괜찮았어. 걱정은 아주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걱정들이 내 바로 곁에 와 있어. 왜 이렇게 된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을 잘못한 건지 어디서부터 어긋난 건지도 모르겠어. 그저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 어제는 사랑이 참 쉬웠는데 내일을 걱정할 이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 어제가 너무 그리워. 왜 그녀가 떠났는지 난 아직도 몰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도 괜한 말을 해버렸을 뿐이야. 이제는 어제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도 문득 그때를 떠올리게 돼. 걱정 없이 웃던 날, 사랑이 당연했던 날, 그 모든 게 어제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 네, 후렴구에 반복되는 Yesterday에는 그리움, 후회, 체념 등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지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1960년에 결성돼 1970년에 해체된 영국의 4인조 록밴드로 대중음악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이 밴드는 누굴까요? 1번 비틀즈, 2번 비트코인.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화려한 기교도 웅장한 오케스트라도 없습니다. 대신 폴 맥카트니의 담담한 목소리와 현악 사중주가 한 편의 영화처럼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래 Yesterday 듣고 올게요.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89.1
3: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 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 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리필, 품격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 즐거운 오후 2시 2부 팝스앤스토리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문자 못 보낸 분들을 위해서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오늘 녹음 방송이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문자 정답 보내주시면 제가 잘 모아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에 결성돼 1970년에 해체된 영국의 4인조 록밴드로 대중음악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이 밴드는 누굴까요? 1번 비틀즈, 2번 비트코인.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팝센스토리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함께할 노래는 Let It Be입니다. 이 노래 제목을 되는 대로 살아라 혹은 포기하라는 뜻으로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Let It Be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혹은 조금은 내려놓자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 밴드는 해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멤버들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고 녹음 현장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죠. 그 무렵 폴 매카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꿈속에서 어린 시절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Let it be. 괜찮아. 그대로 두렴. 그 한마디가 폴에게 큰 위로가 됐고 그 꿈에서 깨어난 뒤에 이 노래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사에 나오는 마더 메리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폴 매카트니의 어머니 메리를 뜻합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만 더 견뎌보자라고 등을 토닥여주는 노래처럼 들립니다. 그럼 이번에도 멜로디 뒤에 숨은 노랫말을 함께 만나볼게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지혜로운 어머니가 내 곁에 와 조용히 말을 건네. 있는 그대로 두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은 남아있어. 분명 답은 찾아올 거야. 상처 입은 사람들도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답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 있는 그대로 두려워. 밤이 지나면 새로운 아침이 찾아오듯 오늘의 걱정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 그때도 어머니는 조용히 말해. 있는 그대로 두려워. 답은 찾아올 거야." 가사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There will be an answer." 답은 찾아올 거야.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길이 보일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이 노래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요? 답이 보이지 않는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만큼은 조금 천천히 걸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밴드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 Let It Be입니다.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마감하고 오늘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팝센 스토리 오늘의 가수는 바로 1번 비틀즈입니다. Yesterday는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한 노래이고, Let it be는 지나간 시간을 붙잡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말하는 노래였습니다. 주옥 같은 명곡들을 많이 만들어낸 밴드 비틀즈의 노래 두곡 만나봤는데요. 오늘 안타깝게도 녹음 방송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문자 또 정답 문자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다음 주 월요일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팝센 스토리 마무리하면서 포크팝의 감미로운 멜로디가 일품인 발라드 곡이죠. 폴 매카트니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곡중 하나로

0: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네, 즐거운 오후 2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녹음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 구합니다. 2948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살다 보니 힘들고 지치는 날도 많지만 가만히 곁을 지켜준 고마운 인연들이 있어서 버티는 것 같습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예쁘게 인생을 그려가자는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 신청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애청자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강진의 붓 들려주실 거죠?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아주 예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붓이라는 그 노래가 주는 감동과 스케일이 어마어마한데 가사에 집중하면서 들어보시면 우리 사연자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요일에 좀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늦었지만 월요일에 소개해드리는 점 죄송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자, 강진의 붓 보내드리면서 즐거운 오후 2시 2부 마무리하고요. 뉴스 듣고 3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연골 절골술,

0: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4: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5: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3시 뉴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경찰이 오늘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2024년 김씨 디올백 수수 의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지만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돼 신고 의무가 없다며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올해 3분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대출 행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3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가 가계 일반에는 마이너스 14, 가계주택은 마이너스 11로 기준점인 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태도 지수가 0보다 낮으면 대출이 까다롭고 0보다 크면 대출이 보다 수월하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반면 가계 대출 수요 지수는 14로 가계 생활자금이나 증시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신용대출 등 일반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불법 긴급 체포를 즉시 시정할 통제 장치를 아예 없애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요건에 안 맞는 불법 긴급 체포를 해도 검찰에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며 경찰은 검찰과 법원이 영장을 결정할 때까지 불법 체포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김한규 의원 등은 각각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위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조문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수정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가 최근 외교부로부터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가운데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 의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와 같은 권력형 채용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특히

0: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충남에 최고 80mm,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최대 60mm가 되겠고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국과유산 청장 허민입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인류 공동의 자산인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자 K-헤리티지와 K-컬처, K-푸드 등 풍성한 즐길거리도 선보이는 그야말로 세계인을 위한 축제장이 될 것입니다. 지구촌의 보물을 지키는 이 뜻깊은 여정에 뜨거운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톡쏘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3부의 문을 여는 곡은 5348님의 신청곡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보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왔었던 곽종목 씨가 계속 생각납니다. 추억의 그룹 사운드 그때 그 시절 아주 좋아했어요. 건아들을 비롯해 딕 패밀리, 휘버스, 키보이스 등등등 당시 대학생 중에 안 좋아했던 분들 없을 텐데요.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여름하면 이 노래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명곡 중에 명곡이고요. 저도 계속 그 건아들의 젊은 미소가 맴돕니다. 아.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은 진짜 너무너무 존경하고 저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음악은 아니지만 방송 쪽으로 즐거운 오후 2시를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또 재미있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고 또 아니라면 또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보고 그렇게 즐거운 오후 2시에 대한 열심으로 함께 해보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아, 5348님 덕분에 시원한 노래 들었습니다.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였고요. 자, 3부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시정 소식을 알아보는 투데이 남도 마련돼 있고요. 4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 시간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시간인데 오늘 생방송이 아니고 녹음 방송이다 보니까 기존에 보내주셨던 사연들 가운데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내주신 사연도 저희가 잘 모아뒀다가 사연 읽을 시간에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89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부는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빅토스, 종근당건강, KB국민은행,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본컴퍼니,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이, 현대커머셜,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환인제약, 한국농어촌공사, 클린농촌만들기, 탄탄방수, 롯데건설과 함께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0: A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0: 한인제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우리 전남 광주의 주요 시정 소식 들어보는 투데이 남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대변인실에 박하정 홍보기획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첫 소식부터 만나볼게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 내년 국보 확보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핵심 건의 사업 소개 좀 해주세요.
4: 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지난 13일 출범 이후 첫 국고 확보 TF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 예산 대응 전략을 점검했는데요. 전남과 광주가 각각 추진해오던 사업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서 정부와 소통하는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통합특별시의 경쟁력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 시작된 셈입니다. 통합특별시의 2027년 정부 예산 건의 사업은 모두 1,676건, 금액으로는 13조 6,64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사업은 134건, 6,047억 원 규모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에너지 등 첨단 산업은 물론 석유화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농수산업 고도화, 광역 SOC 확충, 문화관광 활성화, 시민 안전과 복지까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들을 선별한 것인데요. 특히 각 부서장이 직접 기획 예산처를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설명하고 이미 반영된 사업은 증액을, 미반영된 사업은 신규 반영을 이끌어내는 등 정부 예산 확정 때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3: 네, 우리 통합특별시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정부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주항공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산업이죠. 영호남이 한 목소리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4: 네, 우주항공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발사시설이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과 인재가 모여 정착하는 도시 기반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경상남도, 고흥군, 그리고 사천시는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특별법은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과 국내 항공산업의 중심인 사천을 두 축으로 하고요. 산업, 연구, 교육, 정주 기능을 함께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개발과 기업 투자, 전문 인력 양성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등 주요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역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까지 함께 구축해야 우주항공산업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 영남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겠습니다.
3: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호남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잘 제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광주 통합으로 식품업계 포장지 주소 변경이 필요한 실정이죠. 근데 이미 제작된 포장지를 가지고 있는 업계에서는 좀 부담이

0: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일단은 그냥 써도 된다면서요?
1: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행정통합으로 행정구역 명칭과 주소가 바뀌면서 식품의 제조, 가공업체들은 기존 포장재를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식품 안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의 변화가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규정에는 포장재 표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연장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통합특별시는 이미 제작된 포장재에 대해서 별도의 신청이나 스티커 수정 없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만 장의 포장지를 미리 제작해서 사용하는 식품 업체라면 기존 포장지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폐기물을 줄여서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새롭게 제작하는 포장지에는 변경 주소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해서 소비자의 구매와 반품, 교환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기존에 미리 제작해 놨던 재고가 많았던 업체들의 부담을 좀덜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기존에 제작돼 있는 포장재는 그대로 쓰시고 새로 제작하는 것만 새 주소지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7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연장했는데요. 그 배경과 우리 농업인들이 알아야 할 사항 설명해 주시죠.
1: 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토양의 지력을 높이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올해부터 사업 신청 시기가 기존 11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서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이 같은 농업인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신청 기간을 7월 31일까지 20일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혼합 유박, 혼합 유기질, 유기복합 비료 등 유기질 비료와 가축분 퇴비 등 부속 유기질 비료이고요. 친환경 인증 농가와 친환경 단지 참여 농가는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신청 단계에서는 올해 공급업체 계약 가격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되고요. 실제 공급 가격은 올해 11월까지 확정되므로 일부 품목은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농업인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비료 공급과 품질 관리에도 철저하게 나서서 농가의 용농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7월 31일까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늦었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농업인들이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놓치지 않도록 각 시군 또 관계 당국에서 신경 써서 안내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네, 지금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변인실의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 투데이 남도 함께했습니다.
2: 노래 한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한혜진이 부르는 사랑아 가자. 이 노래 보내드리고 광고 듣고 4부에서 뵙겠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9.1 MBC 라디오.
2: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장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리필, 품격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0: 사랑과 다 함께해요.
1: 즐거운 오후 2시 4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시간입니다. 오늘 녹음 방송이다 보니까 기존의 사연들 소개해드리는데 방송 들으시다가 신청곡 생각나거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뒀다가 사연 119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7692번님 한평 엑스포공원 물놀이장 다녀왔습니다. 이왕 물에 젖는 거 비 맞으면서 놀았는데요. 저는 몸살이 걸려버렸습니다.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도 아이가 즐거웠으면 된 거죠. 홍진영의 엄지척 신청합니다. 아이고 아이랑 놀아주시느라 몸살에 또 근육통에 아이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아유 참 고생하셨네요. 예, 빨리 나으셔야 될 텐데 몸살에는 잘 먹고 잘 쉬는 게 필요한데 또 아이가 방학을 맞아서 어디 가자고 하면 또 안 갈 수도 없고 7692번님 아유 이래저래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배우자 분이 잘 도와주면서 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래도 멋진 부모님입니다. 7692번님은 엄지척이에요 진짜로. 1834번님 한때는 임영웅이 제 낙이었거든요. 지금은 김용빈으로 살짝 이동했습니다. 얼굴도 곱상하고 노래도 잘하고 어디서 이런 매력 덩어리가 나왔을까요? 장흥 물축제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김용빈이 부른 사랑은 나비인가 봐 정해주셨습니다. 원래 현철 씨 원곡인데 김용빈 씨가 커버를 했죠. 그 미스터 트롯 3에서 임영웅 씨가 이제 TV에 노출이 잘 안 되고 또 행사장에도 잘 안 나오니까 행사도 잘 안 뛰니까 김용빈 씨로 살짝 이동하신 것 같은데 살짝 이동했다는 건 언제든지 임영웅 씨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용빈 씨 저도 한번 봤는데 진짜 너무 잘생겼고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또 입담도 어찌나 매력적이던지 아 좋아할만 하시겠더라고요. 예. 진짜 매력이 철철 넘칩니다. 장흥 물축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7월 다음 주 수요일 7월 29일 수요일 저녁에 목포 MBC가 주관하는 장흥 물축제 축하쇼가 있습니다. 김용빈 씨 준비하고 있고 또 미스 김 김다나 씨 등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는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29일 저녁에 장흥 물축제 MBC 축하쇼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저도 MC로 출격하거든요. 1834님도 그때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두 곡 함께 하시죠. 홍진혁의 엄지척 그리고 김용빈의 사랑은 나비인가 봐.

김용빈의 사랑은 나비인가 봐 앞서 들은 노래 홍진영의 엄지척이었습니다. 4506님 저는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요. 전국 휴게소 중에 최고의 맛집을 찾았습니다. 금강 휴게소 도리뱅뱅이요. 휴게소에서 이걸 먹어볼 수 있을지 몰랐네요. 바삭하고 매콤달콤한 양념이 딱 밥도둑이더라고요. 동료는 올갱이 국밥 먹었는데 그것도 기가 막힌다네요. 뷰도 끝내줍니다. 연휴 때 충청도 갈 일 있으신 분들 금강 휴게소 강추합니다 하시면서 나상도 휴게소 브루스 신청해 주셨습니다. 와, 출장 많이 다니시는 분이 인증해 주셨으니까 진짜 맛있겠네요. 금강 휴게소 도리뱅뱅이. 예. 저도 금강 휴게소 지나갈 일이 있으면 무조건 들려서 한번 맛봐야겠습니다. 야, 바삭하고 매콤달콤한 양념, 밥도둑이다. 한 번도 안 먹어봤었거든요, 도리뱅뱅이.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예, 좋은 정보 대단히 고맙습니다. 3260님은 카페에서 파는 팥빙수 왜 이렇게 비싸나요? 팥빙수는 15,000원, 과일빙수는 20,000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양도 쥐꼬리만큼 주던데 깜짝 놀라고 왔습니다. 윤정수의 팥빙수나 틀어주세요.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예. 뭐 팥빙수 가게도 그렇게 팔고 싶어서 파는 건 아닐 겁니다. 예. 아무래도 물가가 요즘 많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이 가게들도 팥빙수 가격을 올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예. 가격을 올리면 좀 양을 좀 많이 주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양도 적은데 가격은 또 작년과 다르게 확 올려버리고 이러면 또 가기 싫어지죠.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그 가격 자유 가격이긴 하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 좀 합리적인 선에서 가격들이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폭리를 취하는 그런 유통 업자들 빼고 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간 단계가 잘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팥빙수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소비자 가격도 서민들 수준에서 딱 적정 가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힘든 요즘이긴 합니다. 아 참. 팥빙수 시원하게 틀어드리겠습니다. 3260님. 자 먼저 나상도의 휴게소 브루스 보내드리고 윤종신의 팥빙수 두 곡 함께 하시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 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던요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 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사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 금액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9: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0: 전문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9: 탄탄방수
10: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1: 노라이벌 랜드마크
1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13: 네, 즐거운 오후 2시 월요일 방송 생방송이 아니고 녹음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청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1, 2부 때 퀴즈 정답자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골라서 당첨자 문자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보내주셨던 사연과 신청곡도 잘 모아뒀다가 사연 119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 나훈아의 테스형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8732번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였고요.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는데 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가 휴가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대신 허연주 아나운서 쭈디가 진행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허연주 아나운서

아나운서 쭈디와 함께하는 즐거운 오후 2시가 이어지니까요. 계속 열렬히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할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새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연장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비공개 의원총회를 연 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열린 규탄대회에서 원구성도 안 된 국회에서 야당 탄압용 공안 전국만 연장하려고 하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종합특검이 가진 모순과 입법 독재의 폭거를 낱낱이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안

0: 수사권은 폐지하겠다더니 특검에는 보완 수사라는 명목을 붙여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인가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부르짖던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무소불위 특검 앞에서는 왜 침묵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피가 미국 증시 약세 등의 영향으로 4.46% 급락한 6,516.27에 마감하며 6,500선을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코스닥도 5.33% 내린 749.64에 장을 마쳤으며 장중 급락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내린 1,478.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초과이윤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 예정이었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는 주재 및 일정 변경으로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의 초과 이윤에 대한 사회적 배분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이 소규모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 당시 한남동 관저 앞에 있었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차 종합특검의 출석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종합특검은 나 의원에게 오늘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나 의원 측은 이미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오늘 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도권과 충남에 최고 80mm, 중부지방에는 최대 60mm가량 쏟아지겠고, 남부지방은 최대 5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테리 래플린이란 수영 코치는 전미 챔피언 24명을 배출한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그 챔피언 24명한테 공통점 같은 게 없었냐는 질문을 받지요.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1등을 하지 못했을 때 낙담하거나 슬퍼한 적이 없었다. 그 친구들도 가끔 실망을 하는데 자기가 연습을 빠질 때나 연습을 게을리할 때 그때 유일하게 자책하거나 심란해한다. 요컨대 최정상 선수들의 머릿속은 연습으로 꽉 차있다. 오늘 연습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 이 생각이 전부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3: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4: 입니다.
5: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4: 예, 아무래도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 시간쯤 되면 벌써 지치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5: 그렇죠. 그리고 날씨가 이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4: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지치고 좀 힘들 때 나는 회복을 잘하는 스타일인가?

0: 아닌가 이 회복력 테스트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1: 뭐 심리 테스트 같은 겁니까?
0: 맞아요. 예전에 오은영 박사님 나오셨던 방송에서도 이게 한번 언급이 된 거래요.
1: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질문 주세요.
0: 혼자 숲길을 걷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1: 네네.
0: 다음 중 나의 행동은? 1번 들판을 계속 걷는다.
1: 예.
0: 2번 추워지니 불을 피운다. 3번 일단 멈춰서 쉰다. 4번 왔던 숲으로 돌아간다.
1: 저는 일단 멈춰서 쉰다 3번인데요.
0: 저도요. 예. 저도 일단 약간 멈춰서 좀 숨 고르기를 할 것 같은데.
1: 풀이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0: 자, 풀이 갑니다. 예. 1번 들판을 계속 걷는다. 한 번 상처를 받으면 오래 가는 타입. 자신을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어 마음을 잘 안 연다.
1: 오.
0: 2번
1: 예.
0: 추워지니 불을 피운다. 상처를 전혀 받지 않는 타입. 멘탈이 강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빠르게 이겨낸다. 3번
1: 네.
0: 우리 같이 골랐던 일단 멈춰서 쉰다. 상처를 받긴 받는데 금방 회복되는 타입. 따라서 어려운 상황도 매사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1: 얼추 맞는 것 같아요.
0: 4번
1: 예.
0: 왔던 숲으로 돌아간다. 상처를 받아도 티를 안 내는 타입이래요. 따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안으로는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번이 제일 안정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1: 또는 뭐 추워지니까 불을 피운다 이것도 괜찮네요.
0: 근데 상처를 전혀 받지 않는 타입은 주변에 상처를 줍니다.
1: 아, 너무 신경 안 쓰니까?
0: 그럴 수 있겠네. 상처를 너무 안 받으면 받는 척이라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주변이 좀 치유가 돼.
1: 아.
0: 예, 막 그런 거 있잖아. 옆에서 막 아, 난 신경 왔어. 아, 난 괜찮아. 전혀? 이런 사람 보면은
1: 맞아요. 또 그건 그러네.
0: 뭐지? 싶을 때. 아, 근데 이게 참 쉽진 않아요.
1: 그러게요.
0: 근데 상처를 어떻게 안 받고 삽니까?
1: 아, 받죠. 이래저래.
0: 맞아요. 근데 그 회복의 속도를 좀 빨리 하는 길은 아마 살면서 여러 가지 뭐 체험이 되게 중요한
1: 네.
0: 과제가 되겠지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1: 받아들이자.
0: 왜 저러지? 이게 아니라 그래 싫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냥 나도 이유 없이 누군가 싫으니 그럴 수 있겠다.
1: 맞아요.
0: 네, 그렇게 가야죠. 뭐 겸손해지는 수밖에.
1: 자, 월요일 첫 곡 소개해 주시죠.
0: 정미조 씨의 노래 명곡이죠. 7번 국도 듣고 올게요.

0: 네, 월요일 첫 곡으로 정미조의 7번 국도 들으셨습니다.
1: 놀러 가고 싶지 않아요? 이
0: 그러니까요.
1: 노래 들으면?
0: 아, 저 강원도 쪽이잖아요. 7번 국도가 제가 또 가끔 가는 도로인데 참 좋습니다.
1: 이런 노래풍이 약간 보사노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예.
1: 눕고 싶어. 해먹에 눕고 싶은 노래는 다 보사노바인가 봐.
0: 바람이 살랑살랑 불 것 같은.
1: 일하기 싫지만 해야 된다. 자, 노래 나가는 사이에 네. 새로 소식이 들어와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이게 참... 그냥 정말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데 오늘 오후 4시에 경남 의령 지역에 예. 폭염경보가 발효됐대요.
0: 맞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외출할 때는 양산도 챙기시면서 물을 좀 자주 드시고요. 그리고 하우스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 지라시 가족분들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1: 맞아요. 폭염에 피해 없으시길,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 뭐 예. 농작물도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아, 진짜 이게 좋은 낭만적인 얘기만 하기에는 현실이 참
0: 그렇죠.
1: 네, 우리를 그렇게 만들진 않네요.
0: 그쪽에 우리 원가족분들, 어르신들 계신 분들께서는 전 한 번씩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것
0: 그렇죠?
1: 같아. 네. 알람 설정해야 된대요. 아니면 엄마, 그래요? 엄마 하지 마.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일에 몰두하시면 시간을 잊으시니까. 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오프닝 때 회복력 테스트 관련돼서 네. 좀 함께 했잖아요. 김성민 님이 같이 일하는 직원한테 상처받았어요. 직원들 있는 곳에서 저보고 바쁜 척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바쁜 척이 아니라 바쁜데. 이렇게
0: 그렇게 하면 좋은데.
1: 근데 그런 거 알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한 방에 내가 미처 회복을 못하고 맞아.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복귀해보면 너무 열이 받아.
0: 당황해서 얼굴이.
1: 아, 그때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막 이런.
0: 그렇죠. 울그락불그락해지는데 성민 씨 그거 다 잊으세요.
1: 네. 근데 진짜 그냥 침 뱉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라는 건 가나다라 마바사 똑같이 배웠는데 왜 이렇게 나열을 이상하게 하고 탤탤탤 침 뱉듯이 얘기를 하지.
0: 그치, 그건 웃긴 양반이네. 지나 잘하지.
1: 바쁜 척한다는 건 진짜 친한 사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 만날 수가 없어. 그럼 애정이 깃들어서 얘 혼자 바쁜 척하기야.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뒤에 정말 그러니까, 따뜻한 말 하나를 장전해 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들이미는 건 그 사람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로 침 뱉는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0: 네, 내비두세요. 네.
1: 다음에는 꼭 연습했다가 치세요. 바쁜 척한다 그러면 바쁜 척하는 게 아니라 바쁜데. 네. 이렇게.
0: 자, 오늘은요. 아, 요즘 진짜 잘 나가는 우리 박경림 씨가 지라시에 나와주십니다.
1: 아, 요즘 토크 콘서트 준비로 한참 바쁘시대요.
0: 그렇구나.
1: 네. 또 대신 방송 안영미 씨 대신 함께 해주시는.
0: 그래서 얼마 전에 복도에서 마주쳤잖아요. 우리.
1: 맞아. 저는 인사를 못하고 뒷모습으로 막 바쁘게 가길래 부르는 게 실례인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제대로 인사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박경림 시대 3

0: 하임,
1: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성원 에드피아,
0: 브람스 안마의자,
1: SK 케미칼,
0: 키움증권,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1: IS 동서,
0: 백조싱크,
1: 올품,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2: 1533-1566 세라하임.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얼 사이언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8: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8: 맥스 안 터져요.
10: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11: 정말 수고냅니다. 청취자 여러분, 웃음 편지 쓰실 배짱이 씨?
12: 맞습니다. 안 쓰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두 대.
11: 월 1200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이 걸려있는 지라시 웃음 편지.
12: 작은 에피소드 하나도 좋습니다. 웃음 편지방에 올려주세요.
11: 저희가
13: 집요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10: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14: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5: 청취자 여러분, 웃을 준비 되셨나요?
12: 제목, 어느 베트남 세대의 한국 생활 적응기. 전라남도에서 김송범님이 주신 사연이에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6: 안녕하세요. 전설의 신문 천식 씨.
12: 안녕하세요.
16: 얼마 전에 동네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재밌는 광경을 목격해서 글을 적게 됐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 뒤편에 그 외국에서 오신 듯한 여성 세 분이 머리에 비닐캡을 뒤집어 쓰고 나란히 앉아 계셨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분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곳으로 온 그 베트남 새댁이었고요. 한 분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 생활 10년 차에 달하는 일본 며느리. 또 한 분은요, 한국 산 지 20년쯤 된 베트남 며느리였습니다. 먼저 새댁이 서툴지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7: 언니들, 나 요즘 인공지능 대비하고 얘기하면서 한국말 배워요. 나 한국말 많이 잘하죠?
18: 아, 인공지능 텔레비 말고 땡지피티 보면서 얘기를 해. 그게 더 좋아.
17: 그러셨구나. 땡지피티가 좋으셨구나. 그런데 컴퓨터 다 필요 없고 한국말 듣는 데는 시어머니 흉이 최고잖아.
18: 에?
17: 나 시엄마 흉 보다가 한국어 능력시험 3급 땄잖아.
18: 에? 언니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는 막 하고 다녀도 돼요?
17: 안 되는구나. 하지만 우리 시엄마도 다 알고 있잖아. 우리 시엄마, 우리 엄마한테 내 하소연하다가 베트남어 들어가지고 둘이 친구 먹었잖아.
18: 예?
17: 우리 시엄마 베트남에 자주 놀러 가잖아.
16: 이 얘기를 듣고 가장 놀라운 사람은 베트남 새댁이었는데요. 아직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시댁이 그냥 어렵기만 한 모형이었습니다.
17: 언니들, 나는 남편 늦게 들어오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러고 싶은데 시댁 어려워서 말 못해요.
18: 아니, 어차피 시엄마한테 일러도 아들의 편을 듣고 뻔한데 그때는 땡지피티한테 욕을 하는 게 최고야. 위로를 되게 잘해줘.
17: 어떻게 위로해요?

0: 우리 남편이 술 처먹고 늦게로 들어온다고 이러니까 땡지 PT가 이렇게 답을 해줬소.
1: 속상하셨겠어요. 남편분이 평소에도 자주 그러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오늘만 그런 건가요?
0: 에, 매일 연락도 없이 새벽에 들어와요.
1: 연락이 없었다면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사과를 듣고 싶으신가요? 이혼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 정도는 아닌데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게 되는 거야, 자동으로.
2: 아, 그렇구나.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3: 세 사람이 어찌나 정답게 수다를 떠는지. 조용하던 미용실안이 금세 활기찬 분위기로 바뀌었고요. 옆에서 본의 아니게 듣게 된 저도 솔깃하더라고요. 한참 수다를 떨던 세 사람은 서로 정보도 교환하는 것 같았는데요. 특히 한국에 온 지 10년 차 된 언니가 새댁에게 한국 생활 적응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2: 비법이 있다고요?
0: 한국에서 잘 살려면 묵은지를 잘 먹어야 돼.
2: 네? 묵은지요? 어? 한국 사람은 묵은지를 먹어요?
0: 아, 몰랐구나. 이곳이 이빠 유명한 곳인데 처음에는 금큼하고 이상한데 오래 먹다르 보면은 그 맛을 알게 돼.
2: 아니, 묵은지 맛을요?
3: 새댁 얼굴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고 그때 옆에 있던 20년 차 언니가 말을 거들더라고요.
2: 아, 모르셨구나. 그러면 새댁은 생지부터 먹어야 됐다.
0: 그래, 그게 낫겠다. 생지부터 먹고, 그 다음에 묵은지를 먹고.
2: 네? 생지요? 생지도 먹어요?
0: 그럼 여기는 다 먹어. 생지는 빨갛게 고춧가루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
2: 생지야, 고춧가루야.
0: 묵은지는 삼겹살에도 올려갖고 먹으면
2: 끝내. 오마이갓. 어? 묵은지를 삼겹살에 올려요?
3: 묵은지를 삼겹살에 먹는 게 뭘 그렇게 놀랄 일인가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묵은지를 묵은쥐로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2: 아니, 한국 사람들 묵은쥐 돼지 같이 먹어요?
0: 그렇지. 생지는 칼로 싹둑 잘라가지고 먹는 것보다 손으로 쫙쫙 찢어서 먹으면 더 맛있지.
2: 생지를 손으로, 그 작은 거 어떻게 손으로 찔러요?
0: 그러면 큰 걸로 골라서 찢든가. 근데 그렇게 안 작은데? 아니면 칼로다가 4등분을 해보내서 그 다음에 찢어버려.
2: 그만해요, 찔러워.
0: 어머나, 새댁 괜찮아? 다 해줘버렸을까?
2: 새댁 충격받으셨구나. 새댁한테 물 한 잔 먹여야겠구나.
3: 근데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파마를 말고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원장님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4: 원장님, 저번에 먹다 남은 묵은지 아직 있지? 이 점심때도 다 돼가는데 오늘 점심은 저 새댁이랑 묵은지 찢어 먹어야겠다.
5: 아, 그래요. 그럽시다.
2: 그러면. 실로. 나 안 먹어요. 나 쥐 안 먹어요.
3: 새댁은 금방이라도 미용실을 뛰쳐나갈 기세였지만 잠시 뒤 원장님이 모락모락 김나는 밥과 묵은지를 가져오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 어? 아니, 이거 김치잖아요.
0: 당연하지. 그러면 설마 진짜 쥐인 줄 알았어?
2: 언니들 나빠요. 너무 나빠요.
3: 옆에 계시던 할머니는 새댁의 밥숟가락에 묵은지 한쪽을 올려주며 말씀하셨죠.
4: 아, 괜찮아. 한국말이 원체 어렵단 게. 나도 평생 한국서 살았는데 그냥 말기 못 알아먹고 엉뚱한 짓 많이 했어. 겁먹지 마라. 쥐 아니여. 김치여, 김치.
3: 새댁은 할머니 말씀이 위로가 됐는지 밥과 함께 김치 한 입을 먹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2: 맛있어요. 맛있어요.
0: 묵은지 맛을 알게 되면은 한국이 잘 적응한 거야. 나중에 우리 집에 한번 와요. 생지 좀 싸줄게. 우리 그 시엄마가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맛있어.
2: 아, 네, 고마워요, 언니.
3: 저는 그날 이 미용실의 분위기로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밥 위에 반찬 하나 더 얹어주고 낯선 나라에서 말 한마디 잘못 알아들었다가 웃다가도 금세 등을 토닥여주는 것. 어쩌면 그런 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잘하는 비법 아닐까 싶었는데요. 그날 이후 묵은지를 먹을 때마다 가끔 묵은쥐가 떠오릅니다. 그 새댁은 한국에 잘 적응하며 살고 있을까요? 오래 익은 묵은지에서 깊은 맛이 나듯 사람 사이의 정도 함께 밥을 나누며 천천히 깊어지나 봅니다.
6: 많이 놀랬겠네.
3: 그렇죠. 우리말 어렵죠.
6: 쫙쫙 찢어 먹는 묵은지를
3: 아니면 칼로 자.

0: 4등분해. 아이고. 얼마나 놀랬을까. 아, 근데 사실 한국에 이렇게 오래 사는 분도 그렇고 외국에 살다 보면 이렇게 단어나 표현 때문에 의학할 때가 있죠.
1: 그 간판에 왜 할머니 뼈 해장국 보면 다 놀랜대잖아요.
0: 맞아. 진짜. 네. 여기는 할머니 뼈로 해장국 끓여. 그쵸, 네. 진짜. 아유, 근데 되게 다정하다. 저도 이거 사연 소개하면서 되게 다정하고 따뜻하다.
1: 따숩다. 미용실에서 밥도 주고.
0: 아주 네. 그게 땅 설고 물 설고 그런 데서 네. 새로 어떤 결혼 생활을 하는 분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기본 값인데, 원래는.
1: 맞아요.
0: 그죠? 우리가 그치? 듣는 뉴스나 뭐 이런 사건들은 네. 전혀 다른 별개의 것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1: 다문화 가정이 많아졌으니까 좀 서로 좀 돕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죠? 네. 이게 사실은 우리 기본 정서니까 네. 여기에 충실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다정하고 따뜻한 글로, 따뜻한 네. 글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함께 할까요? 씨야, 그리고 다비치, 티아라가 함께 합니다. 네. 원더우먼.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찾았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3: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2: 구추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3: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2: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3: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2: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한국에서 잘 살려면 묵은지로 잘 먹어야 돼.
2: 묵은지요?
1: 이거 이빠 유명한 건데 처음에는 이상크한데 먹다 보면은 맛있어 묵은지.
2: 묵은지를요?
1: 허이 그렇다니까. 손을 쫙쫙 찢어서 묵은지 4등분도 칼로 쪼개가지고.
2: 그만해요 묵은지.
3: 일부러 더하는 거 봐.
4: 예.
3: 4등분까지는 안 나왔다. 예,
4: 묵은지인데 묵은쥐로 오해한 외국인 며느리 사연 들려드렸습니다.
3: 저 뭔지 모르니까 진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4: 아 적응.
3: 운천식 씨는 적응을 잘하는 편.
4: 아, 열심히 하는데 잘 못해요.
3: 그죠.
4: 오래 걸려요.
3: 아니 알면 알수록 내향이냐.
4: 군대에서도
3: 처음에 진짜 외향인이었는데.
4: 이등병 한두 달이면 적응해야 되는데 네. 이등병 내내 힘들더라고요. 와.
3: 사람은 좋아하는데 내향인의 기질이 있어요.
4: 네.
3: 없진 않아. 네. 낯을 가리더라고요.
4: 약간 낯을 가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얘기해 볼게요. 적응하기 힘들었다. 새로운 가정, 새로 들어간 모임, 또 새 직장에서 적응하느라고 생긴 일. 참 힘들었다. 보내주십시오.
3: 난 진짜 개그맨 적응하기 힘들었다.
4: 처음에.
3: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4: 그죠. 별난 사람들 다 모였으니까.
3: 여러분 이쪽은. 동네의 도른자들은 개그계에 다 집합돼 있어요.
4: 네.
3: 그러니까 정말 와 여기서 이렇게 버티기가 내가 이게 가능했다니.
4: 저도 처음에 왔는데 정선현 씨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는 이상한 군기가 있었어요.
3: 있었지.
4: 반바지. 저도 이제 연예인 됐다고 이제 몹시 꾸미고 왔더니 뭐야 개념 없어? 반바지 뭐야? 슬리퍼 뭐야? 쪼리 뭐야?
3: 그땐 남자 개그맨들은 구기가 더 강했어요.
4: 맞아요. 그래서 복장도 마음대로 안 못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적응이 힘들었어요.
3: 맞아요. 이런 거 그냥 새로 간 어떤 장소 함께한 집단 뭐 아니면 동호회도
4: 그죠.
3: 적응이 힘들어요.
4: 거기만의 룰이 있잖아요.
3: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사람만 그런가? 뭐 머리 스타일도 새로 하면 적응하기 힘들지 않아요?
4: 그렇죠.
3: 뭐 계속 길다가 머리 단발했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4: 어떤 헬스클럽 갔다 또 이런 룰이 있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3: 참 인간이 계속 익숙해져가는 과정이 삶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적응 안 됐던 기억들 그 무엇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4: 문자가 소개되시면 간편식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문어 크림 얹을게요.
3: 그리고 멀리 갈 거 뭐 있어. 지라시의 처음에 적응 안 됐던 분들도 많이 계실걸요.
4: 아 그렇겠네. 아,
3: 죄송한데 라디오가 다 이래요? 이러면서 저희 막 민담만담 그리고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막.
4: 처음에는 진짜 그러셨을 거예요.
3: 비뇨기 관련 사연.
4: 조영남 선생님 왜 안 나와요? 문천식이 누구야?
3: 아 그런 것도
4: 그럴 수 있죠. 그렇죠?
3: 초반에 그 지적 많이 받았어요. 네. 최유라 씨랑 조영남 씨 함께할 때 속도와 그 어떤 진행에 익숙하시던 분들이 야 얘네 왜 이렇게 말이 빨라? 그래서 저희 말 느리게 하라는 지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4: 처음에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3: 아,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말 따다다다 했던 애들은 천천히 못하더라고요.
4: 그리고 왜 이렇게 트로트 많이 안 나와? 이러시고 됐었고요. 그죠?
3: 그죠. 이제 좀 적절히 스펙트럼 넓어서 모든 장르의 노래를 다 즐기실 수 있는.
4: 다 하죠, 지금은.

0: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네. 그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그렇습니다. 방송 지라시입니다.
1: 예.
0: 자 그러면
1: 노래 들을까요?
0: 곡 듣고 오죠. 장철웅의 노래입니다. 서울 이곳은.

0: 네, 적응하기 힘들었다라는 주제로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해보시죠.
1: 네, 윤정아 님이요. 가스 점검 일 하는데 처음에 고객님, 고객님.
0: 네.
1: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나가지고 개미만한 소리 냈거든요. 그때마다 고객님들이 자신감을 가지세요. 할 수 있어요. 라고 힘을 주더라고요. 고객님들 덕분에 일 열심히 했어요. 나순 분들.
0: 아, 처음에 어색했구나. 어색하죠. 벨 누르는 것부터 어색하셨을 거예요. 그죠?
1: 누구세요?
2: 하이.
1: 누구세요?
2: 고객님.
1: 누구세요?
2: 예, 저 고객님.
1: 안 믿어요.
0: 아, 믿는 게 아니죠. 가스, 가스.
2: 안 믿어요.
1: 가스 가스 이러다 그냥 오는 거야. 네, 아 진짜 뭔지 알 것 같아. 네,
0: 김은유님. 새로 오신 부장님 일하다 말고 가발을 쓱 벗고 다시 가발 뚜껑 닦는 거 보고서
1: 멋지다.

0: 완전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진짜 가발을 잡고 쓱 올릴 때마다 공포영화 같다니까요.
1: 잘 참으셨네 비명을. 와. 보통 그럴 때 비명 지르는 분 있잖아요.
0: 그렇죠. 아이고 덥다. 왜?
2: 어머 죄송해요.
0: 아뭐 타.
2: 아 지금 목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고. 아 죄송해요.
0: 아 왜?
2: 아 죄송합니다.
0: 소대감이야. 뭐 탈모 처음 봐.
1: 이렇게 되면 되게 난처해.
0: 그렇죠. 서로 난처하죠. 네,
1: 그래서 예. 진짜 그 어떤 감정을 참는 것도 사회생활의 시작인 것 같아요. 예. 비명 못 참는 분들이 제 주변에 꽤 계시거든요.
0: 있어요. 놀라시는 예. 분들.
1: 아 너무 웃긴다. 7558님. 남편이 직업군인인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몇 시냐고 물어보면 16시 30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간인이 시간 얘기하는 것과 너무 달라서 적응이 어려웠어요. 아 그렇겠다. 16시 뭐 예. 맞아요. 13시 이렇게 하니까 1시면 13시가 되는구나.
0: 네, 군인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1: 좌표 찍듯이 얘기하잖아요.
0: 22시쯤 와인 한잔합니다. 알겠습니까? 23시에 불 끕니다.
1: 나 설레. 나 설렌다. 네. 그러네. 색다른 에너지네. 예, 예. 김혜정님. 늘 조용하고 목소리가 조근조근한 친구가 있었는데 주차 때문에 싸움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팔을 걷어붙이고 아주 큰 소리로 조목조목 따지는 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오. 진짜 다른 사람 같고 완전 멋졌어요. 적응은 안 됐지만요. 하셨어요.
0: 아, 우리 윤용 작가님처럼 조용한 분인데 평소에는.
1: 있죠, 있죠. 예, 예. 그 윤용 작가는 되게 모든 힘을 원고에 쏟아넣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은 식물로 존재해요.
0: 예, 예.
1: 그냥 피어 있어요.
0: 말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 윤용 작가님의.
1: 근데 무력이 있어요. 그래서 뭘 준다고 그래요? 할 때 데시벨이 올라가요. 제가 그 짓을 많이 하거든요. 윤용아 언니 사랑한다고 두 번만 얘기해. 그러면 제가 뭘 주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언니 왜요? 사랑한다고 두 번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 번도 얘기할 수 있어요.
0: 그럼 정선희 씨가 여러분 작가분 세 분 다 여성분이시니까 선물을 네. 잘하거든요.
1: 아니 그 취미가 또 비슷하고 무력도 비슷하고. 근데 더 웃긴 건 새로운 화정 작가야. 자기도 네. 모르게 귀신 들린 것처럼 사랑해요. 뭐가 나올 줄 알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이러면서
0: 난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누나가 많이 좀 줘요.
1: 줄 수 있는 거 있어요.
0: 저는 고기를 드릴게요.
1: 회식.
0: 예 알겠습니다. 네.
1: 좋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홍명남님.
3: 신혼초에 시댁 갔는데 그동안 고상하신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께서 지인분과 통화를 하시면서 막 욕을 하시는데 얼마나 찰지게 하시던지 조심스럽게 남편한테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렇지 않게 아 우리 엄마 원래 저래. 더 소름인 건요. 찰진 욕을 깔깔깔 웃으시면서 하더라고요. 그 당시엔 문화 충격이었는데 이제 적응돼서 그러려니 합니다.
1: 있어요. 제 주변에도 서울말 쓸 때는 여사님이신데 그 고향말로 욕하실 때 네. 지인이나 친구분들 만나서 얘기하실 땐 전혀 다른 인격이 나오세요.
0: 그런 분이 계세요?
1: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확! 그냥 훑어버리라니.
0: 그런 식으로. 예,
1: 너무 좋아해요. 예. 그래서 두 인격을 너무 사랑해서 가끔씩 그 시원하게 이제 호박을 훑어버리라는 게 그 인격 나오면 제가 너무 좋아서 커피 사요. 언니 사랑해 이러면서. 예. 구지연님. 라식 수술하고 나서 안경 안 쓰는 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안경도 없는데 렌즈 닦는 것처럼 손 갖다 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경 찬다고 탁자 더듬거렸어요. 맞아요. 이거 저희 조카도 진짜 적응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네. 안경 찾더라고.
0: 저도 그랬어요. 20년 전에.
1: 야, 근데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0: 그렇죠.
1: 제가 지금 눈이 이제 침침해져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예전에 2.0, 2.0으로 살았을 때를 가끔 회상해보면 누가 정말 그 라식한 것처럼 확 명확하게
0: 그죠.
1: 이 뭔가 눈앞을 밝혀준다면 네. 나 울 것 같아.
0: 그래도 정선혜 씨 돋보기 안 쓰고 대본 잘 보시는 게 너무 네.
1: 지금 마지노예요 여러분. 올해까지인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이제
0: 대본
1: 써야 될 것 같아요.
0: 쓰세요. 대본 볼 때는. 네.
1: 아 이거 진짜 내년부터는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휴대폰을 좀 많이 보면 좀 더 침침해지지 않아요?
0: 네, 저도 그래요.
1: 근데 안 볼 수는 없잖아요.
0: 봐야죠.
1: 자, 에픽하이의 Fly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0: 자, 오늘 주제가 적응하기 힘들었다인데요. 9544님. 아, 저는 급한 성격이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빨리빨리 뭐 이런 스타일인데요. 남자친구는 엄청 느긋한 성격이에요. 지금도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1: 이거는 평생 예, 평생 적응이 예, 힘듭니다.
0: 안 바뀔 텐데.
1: 기질은 그렇습니다. 예. 문천식 씨랑 저랑 10개 중에 9개가 안 맞아요. 예. 하나가 맞아요. 예. 둘 다 급합니다. 성격이 예. 급해요.
0: 자, 네.
1: 이분 급한 성격이니까 빨리빨리 연결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빨리빨리 통신원.
0: 자, 연결이 됐거든요. 빨리빨리 나오실래요, 좀?
2: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빨리 통신원 김현주입니다. 네. 저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일을 시작하면 빨리 끝을 내야 하는 남자친구. 너무 느긋느긋 세월 내오라 하고 있어요. 오빠 성격에 적응하기 시작한 지 8년째인데 아직도 힘이 드네요. 지금까지 빨리 통신원 김현주였습니다.
0: 네, 현주 씨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 아,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우리 과시네. 네. 그죠? 뭔가 흥분하면 네. 더 빨라지죠, 말이.
2: 맞아요.
0: 그럼 현주 씨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빨라요?
2: 네, 쭉 이렇게 일을 빨리 네.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그럴 때 이제는 빨리 끝을 내서 쉬고 싶은데 이제 느긋한 오빠 때문에 이제는 아하. 좀 답답하고 힘이 들고 이제 또 이제 오빠한테 또 그럴 때마다 좀 짜증을 내고
0: 아 그럼 남자친구는 얼마나 느리길래 그래요? 뭐 여행 계획을 짜는데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식인가요?
1: 약간 유유자적
2: 그런 면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한 곳에서 여러 이렇게 조금 느긋하게 보고 싶은데 아 그런 면에서는 또 오빠가 조금 빠르기는 해요.
0: 오, 다행이다. 네.
2: 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느린 게 아니라 네. 조금 어느 면에서는 느리고 어느 면에서는 좀 예. 빠르고 이런 게 조금 섞여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는 답답하다고 느낄 때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는 일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끝을 매야 된다. 이럴 때가 조금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1: 아, 오빠는 그러면 일을 해놓고 쉬는 것보다 시간 안배를 해가지고 하면서 쉬다가 또 하면서 쉬다가 이런 느긋한 스타일인 거예요?
2: 네네네. 아, 맞아요.
1: 그거구나. 포인트가. 그러면 현주 씨가 답답해서 왜 내가 이제 이거는 진짜 제가 제 입장에서 상상을 하는 건데 네네.

0: 저는요 성격이 급하니까 혼자 또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또 혼자 막또막 뭐라고 뭐라고 막 시끄럽게 막 하다가 또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먼저 사과를 해요.
1: 맞아요.
0: 현주 씨 그래요?
1: 네 맞아요.
0: 그럼 우린 모든 싸움에서 그냥 진 거다?
1: 네 맞아요.
2: 아마 평생 사과하실 걸요?
1: 네. 네 맞아요.
0: 성격 급한 제가 사람들은
1: 제가 막 죄인된 것 같아요.
0: 맞아요. 왠줄 알아요?
1: 네.
0: 내가 네. 분명히 처음에는 이유가 있었어. 그죠? 대의명분이 네. 뚜렷했어. 근데 화를 네. 내다가 그만 그 대의명분을 넘어섰어. 화가 데시벨이. 그럼 네, 어떻게? 네, 네, 네. 사과해.
1: 네 맞아요.
2: 되게 빠르시다.
1: 뉘우쳐요 뉘우쳐요.
0: 뉘우쳐. 뉘우쳐. 뉘우쳐.
2: 아 돼요?
0: 그럼요.
2: 그럼 현주 씨 그런 걸로 네. 싸운 적도 있어요?
1: 최근에 네 뭐지 정말 최근이에요. 네. 토요일 날이요.
0: 싸웠어요?
2: 왜?
1: 네 싸웠어요.
0: 왜?
2: 왜요?
1: 제 이것 때문에 제가 빠른 성격 때문에 예. 이제는 물건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 나눠줘야 되는 일이었는데 네. 오빠는 또 다시 이제는 느긋느긋하게 하는 거죠.
2: 아.
1: 그러면 이제 또 제가 거기서 또 화를 내는 거죠. 빨리 못하냐. 네, 거기에서 또 이제 또 이렇게 싸우고 또 사과를 하고
0: 뉘우쳐야지.
1: 예, 네, 맞아요. 뉘우치고 제가 또 문자로 미안하다.
0: 오빠 내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1: 막 이러면서 네, 맞아요.
2: 엄청 앞서가시는구나.
1: 네.
0: 아, 그래. 근데 현주 씨 진짜 이게요. 네. 그냥 의지를 가지고 조금씩 훈련을 해야지 아 언젠간 좀 나이 들면 고쳐지겠지 해도 안 고쳐지는 거 같아요.
2: 그냥 해서 안 돼요. 맞아요.
0: 네, 맞아요. 근데 네, 지금 네. 남자친구가 좀 느긋한 게 오히려 땡큐인 게 현주 씨의 브레이크가 돼주니까.
1: 네. 맞아요.
0: 네, 둘이 같이 폭주하잖아요.
2: 네.
0: 장난 아니에요.
2: 그럼요. 망해요.
1: 네, 맞아요. 너,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0: 그죠.
2: 다행이다. 네. 그렇게 느끼셔서 다행이네요, 현주 씨. 그죠. 자, 그러면 네. 전국방송 타셨는데, 뭐 오빠한테 할 말씀 하실까요?
1: 아, 급하고 부족한 나를 만나고 챙겨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
2: 네. 오늘 퀴즈도 준비하셨죠?
1: 네. 네.
2: 퀴즈 부탁드립니다.
1: 느긋한 남자친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나 좀 냅둬. 2번 사랑해. 3번 너는 너무 성격이 급해.
2: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간편식 세트랑 문어크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잘해 보아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광고요.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9: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8: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9: 혹시 TBX 멤버십?
8: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9: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8: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0: TBX.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힘

0: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네, 퀴즈 드렸죠. 빨리 통신원의 느긋한 남자친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3: 네, 정답은요.
2: 너는 성격이 너무 급해.
3: 그 말을 좀 빨리 하라고.
2: 너는 너무 급해.
3: 답답해 진짜.
2: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 그렇습니다. 예. 정답 맞힌 분 8061님, 2309님, 이선아님 맞추셨어요. 이분을 포함해서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GOD의 노래입니다. 반대가 끌리는 이유. 이 노래 2부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네. 뉴스 들으시고 저희 5시 5분에 박경림 씨와 함께 즐거운 우후. 시간 만들게요.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0: 인내를 하나의 호텔로.
1: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모두 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전남 광주 대전환 기획위원회가 오늘 무안청사에서 해단식을 열고 43일간의 인수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백승주 부위원장이 시정 주요 과제에 대한 정책 제안을 발표한 뒤 해당 내용이 담긴 시정기획서와 백서가 민영배 특별시장에게 전달됐습니다. 민 시장은 제시된 설계도 아래 지역의 역량이 막힘없이 연결되도록 현장의 벽을 함께 허물고 풀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진 문명 대전환 문화시민선언 토크에서는 문순태 소설가와 이윤선 향토사학자, 민 시장이 참여해 인문학적 관점에서 지역 간 갈등의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교육부가 2030년 의대 개교를 위해서는 대학 간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언론 설명 자료를 내고 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 통합은 대학의 자율사항이지만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면 대학 본부와 의대, 대학병원 위치를 조속히 합의하고 통합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 통합 신청에 법정 시한은 없지만 지역 의대 신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당 설명자료는 순천대가 전남 광주 대전환 기획위의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일부 언론에 밝힌 이른바 협상 시한 없다는 주장에 대한 교육부의 첫 공식 입장이어서 주목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치러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기초단체장을 오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기초단체장은 과거 한 정부부처 홍보실에서 부서장을 보좌했음에도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에 장관을 직접 보좌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 경력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안과 여수, 고흥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확대 등재 여부가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은 무안, 여수, 고흥, 서산갯벌을 추가하는 한국의 갯벌 2단계에 대해 생물 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 가치를 인정하며 확대 등재를 권고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등재가 확정되면 기존 보성, 순천, 신안갯벌에 이어 무안, 함해말 갯벌 등 확대되는 갯벌에 대해 세계유산 보전과 생태관광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이 오는 31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5차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30일 이상 신안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다음 달부터 2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밤까지 전남 광주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목포지방의 현재 기온은 30.8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종호입니다.
4: 안녕하세요. 국과유산청장 허민입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인류 공동의 자산인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자 K-헤리티지와 K-컬처, K-푸드 등 풍성한 즐길거리도 선보이는 그야말로 세계인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구촌의 보물을 지키는 이 뜻깊은 여정에 뜨거운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Let's go.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네, 보이는 라디오 눈 활짝 떴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1: 네, 오늘 3, 4부는요.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가는 진행자죠.
2: 그쵸.
1: 진짜 그야말로 명 MC 방송인 박경림 씨와 지금은 박경림 시대 함께합니다.
2: 네,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시고요. 박경림 씨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게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부탁드려요.
1: 예를 들면 경림 언니 점점 멋있어지는데 자기 관리 비법 궁금해요.
2: 맞아요, 맞아요.
1: 또는 언제 어디서나 긴장을 1도 안 하는 비결이 뭔가요? 등등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아니 지금도 밖에 되게 멋지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1: 네.
2: 점점 지날수록 되게 부티 나요. 그래서 부의 축적 때문인가 이미지 네. 관리 때문인가 하여튼 네. 남편 긴장하라 네. 그렇게 제가 박경림 씨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1: 지금 누나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경림 씨가 예.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2: 아, 지금 들어와도 돼요.
1: 네.
2: 지금 진짜 박경림 씨 정말 약간 분위기가 그 뭐랄까 부잣집에 시집간 그런 며느리 같은 상이 됐어요.
1: 하지만 모든 게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
2: 그럼요, 그럼요.
1: 예.
2: 그런 며느리 상은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지 않더라고.
1: 그렇습니다.
2: 본인이 다 갈아서 막 만들어서 이루는
1: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경림 씨 모습. 그래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뭐라는 거야 나 지금.
2: 너무 즐겁나 보다.
1: 플러스.
2: 보이는 랄랄랄라.
1: MBC 너튜브 채널 무흐지에서도 저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샵 8001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2: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기문자 포토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네,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주식회사 두드림 SNC.
2: 주식회사 본컴퍼니,
1: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2: 에어비앤비,
1: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환인제약,
2: 한국주택금융공사,
1: 음식물 처리기 휴렉,
2: 빅토스,
1: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2: 국민연료 썬연료,
1: 데이펙,
2: 웰템,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2: 함께합니다.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
3: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분홍크림,
2: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1: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2: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행복한 월요일에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만남.
1: 지금은
0: 박경림 시대.
1: 아니 경림 씨는 어떻게 이렇게 이뻐졌어요?
2: 빛이 나는 거 봐.
3: 눈이 안 좋아지신 거 같아요.
1: 아이 괜히 그래 부끄러우시니까.
2: 언제보다 정확한 눈으로 좀 쳐다보고 있어요.
1: 자 인사하겠습니다. 화려한 입담과 센스 있는 진행으로 방송계 거의 모든 분야를 섭렵한 대한민국 대표 만능 엔터테이너 초특급 MC 박경림 씨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네. 아,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아니 저희가 초특급 MC로 소개해드렸지만 네. 우리 2129님이 AKA 네. 조인성 씨의 멜로 연기 선생님 유명한 박경림 언니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진짜 오늘 우아하세요.
3: 아유 고맙습니다.
2: 그죠? 약간 응접실 분위기를 연출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줌마 여기 평창동입니다.
3: 그, 와인 한잔 들고 있어.
1: 그런 분위기예요.
3: 약간 슬립 입고 그죠?
2: 슬립 욕심 있구나 그런 쪽으로.
3: 진짜.
1: 4314님 저의 인생 롤모델이 바로 박경림 씨랍니다. 너무너무 아유. 사랑합니다.
3: 아유, 고맙습니다.
2: 진짜 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말 잘 개척해내는 그런 아이콘이죠. 9089님이 3월에 서초에서 했던 금요 시네마에서 박경림 씨 실물 직접 봤어요. 우아하고 진짜 예뻤어요.
3: 아, 고맙습니다.
2: 아, 이런 우아함이 사실 그 영화 쪽 그 분들하고 교류를 자주 하시면서 이렇게 후천적으로 좀 얻어지는 건가요?
3: 글쎄요.
2: 약간 여배우 같은. 아니 진짜로.
1: 피부도 엄청 좋아요, 경림
3: 피부
1: 씨.
3: 원래 좋았어요, 제가.
1: 아, 그래요?
3: 예, 예. 제 얼굴을 제대로 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1: 아, 나랑 경림 씨 뮤지컬 할 때 자세히 안 봤나 내가?
2: 지하실에 있는 분들만 많이 만나.
3: 뮤지컬 할 때 저희 엄마셨거든요.
2: 맞다.
1: 네, 뮤지컬 엄마는
2: 맞다.
1: 그때 경림 씨가 피부가 좋다는 생각 못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3: 그때가 더 좋았는데 진짜 어쩜 그렇게 얼굴을 제대로
2: 안 들여다봤구나. 안 들여다봤어.
1: 아, 너무
2: 우리 경림을 안 봤구나.
1: 아, 그리고 진짜 엄마. 경림 씨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영화 쪽 그 행사 MC를
2: 네 독보적이죠.
1: 네,
2: 네. 너무 그, 잘해요. 그리고
1: 속으로는 싹쓸이.
2: 네. 적절했어요.
3: 약간 우리 지금 싹쓸이 멤버 같은데.
1: 그런가?
3: 약간 세 명.
1: 경림 씨가 실력으로 예. 진짜 좋은데? 다 압도하셨잖아요.
2: 맞아.
1: 어떻게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2: 근데 사실 굉장히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행보를 잘 이어 나갔던 것 같아요.
1: 아니, 맞아요.
3: 근데 진짜 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이제 보편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제작 보고회나 제작 발표회가 지금은.
2: 그렇죠. 예. 이제 공식적으로 네. 한 행사가 그렇죠. 됐죠.
3: 공식 행사가 됐지만 예. 그때는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좋은 기회로 저한테 기회가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재밌겠다 해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띄엄띄엄 들어오다가 네. 이제는 감사하게도
1: 왜 그냥 박경림한테
2: 맞아 맞아.
1: 네. 경림 씨는 진행도 잘하시는데 그 작품 분위기에 맞춰서 의상
2: 제가 놀랐던 게 그게 작품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나 분석이 없이는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뿐만 아니라 저 친구는 참 영화를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3: 근데 영화를 진짜 어릴 때부터 좋아하긴 했어요. 그때 이제 동시상 영화할 때니까.
1: 아, 그 옛날에.
3: 우리 다 기억나시죠?
2: 둘 중에 하나는 좀.
3: 예, 청취자분들 다 아실 텐데 동시상 영화할 때 늘 가서 그 거기 이제 삼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3: 서울극장, 피카디리,
1: 그렇죠.
2: 단성사.
1: 네, 맞아.
3: 그리고 이제 허리우드 극장은 좀 옆쪽, 그렇죠.
1: 그렇죠.
3: 거기를 주말이면 늘 가서, 예, 네, 이렇게 돌면서 보고.
2: 맞아요.
3: 평소에는 연신내에 있는 극장 가서 보고.
2: 거기 연신내에 있는 극장이 잘해요. 그
3: 잘해요.
2: 동시상영 잘해요. 네.
3: 그리고 들어가서

0: 가끔은 영화를 그냥 이제 다른 영화도 볼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하도 자주 가니까.
1: 봐봐, 진짜 완전 시네마 키즈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장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오랜 세월 성실하게 기복 없이 이제 인정을 받을 아이고. 단계까지 오신 거지. 중간

0: 본다는 게.
1: 근데 뭐 영화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참그 대중분들이 우리
2: 네.
1: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화를 참 좋아하잖아요.
3: 저 정말 서서히 좋아하죠.
1: 사실 2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잠깐 잊게 해주는
2: 맞아요.
1: 너무 좋은
3: 너무 좋죠. 뭘 그렇게 잊고 싶었어요?
1: 많죠. 그거 다 얘기하면 괜찮으시겠어요?
2: 시간 부족해요.
1: 저 다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2: 네. 아, 근데 경현 씨 그 방대한 작품들 언제 공부하고 다 봐요?
1: 아니 근데 워낙 영화 네. 보는 것도 좋아하고 시간 틈틈이 날 때 보면 맞아. 이걸 일로 생각하면 네.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원래도 뭐 돈 내고도 늘 보는데
3: 맞아요.
2: 네. 워낙에 사랑하는 영화를
3: 너무 잠깐 광고 나간 동안 밖에서 이제 제가 작가들하고 문천식 씨가 아주 수다스럽다고 털지 말라고 해서 안 털려고 하다가 콘텐츠 하나 꽂힌 게 있어서 털었는데 경심 씨 뒤에서 영화 조상님처럼 앉아가지고 다 대답을 해주시는데 나 진짜 운명의 어떤 소울메를 만난 느낌이었어.
1: 저도 재밌게 본 작품이라
3: 네. 다 봐요.
2: 정선혜 씨는 드라마를 싹 다 보거든요. 경미 씨는 영화를 싹 다 보는 거예요.
1: 드라마도 또 봅니다.
2: 보시죠.
3: 다 봐, 다 봐.
2: 아, 그렇구나. 아,
3: 뭘 그렇게 잊고 싶었어요?
1: 네? 얘기해요, 진짜.
2: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3: 아, 근데 이 박경림 씨 하면 사실 그 영화 쪽 그 사회보다 앞서서 토크 콘서트 로 훨씬 더 많은 이미지가 예, 각인이 됐던 분이에요. 정말 순회 공연을 돌 정도로 박경림 씨 토크 콘서트는 사실 이제 시그니처가 됐죠. 박경림 씨의 커리어에.
1: 그 이제 네.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사실 꾸준히 했어서 네. 많이들 찾아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이번엔 7년 만에 네. 다시 그러니까. 돌아왔습니다. 네.
2: 그래서 다음 달 8월부터.
3: 네. 네. 오늘 모신 이유가 사실 토크 콘서트를 오랜만에 연다는 소식을 들어서.
2: 그런데
3: 네.
2: 제목이 재밌어요. 인생 급수라고 제목을 정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1: 그러니까 이게 뭐 1급, 2급 그 급수가 아니라 네. 정말 딱 생명수 같은
2: 아~
1: 우리가 뭐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마의 네. 구간을 지나고 있을 때 정말 그때 마시는 급수.
2: 아 물을 그 제공해 준다는 뜻이구나.
1: 생명수 예. 아~ 한 잔의 그 물.
3: 사막의 단비네.
1: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마의 구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지나왔던 분들도 네. 함께 시원한 생명수 한 잔씩 먹으면서
3: 맞아요.
1: 같이 스트레스 풀고 웃으면서 응원하면서 좋죠. 그런 자리예요.
3: 네. 맞아요. 해결 없을 땐 같이 가는 동료가 힘이에요.
1: 맞아요.
3: 네. 우리 0560님이 경림 언니 정말 반갑습니다. 8월 30일 날 있을 콘서트 예매해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1: 고맙습니다.
3: 휴무인 일요일 날 공연해주셔서 감사해요. 공연 준비 벌써 하고 계신가요? 대구 콘서트도 가고 싶은데 출근인 토요일 날 하셔서 못 가요. 너무 아쉬워요. 우와. 찐팬이시다.
1: 아 고맙습니다. 네. 대구가 그 2주일 먼저 하거든요. 2주 전에.
2: 그래,
1: 네, 15일 날 먼저 하는데.
2: 지금도 예매가 가능해요, 경민 씨?
1: 이제 예매가 오픈이 됐습니다.
2: 아, 그래요?
3: 네, 네, 네. 부지런히 서두르셔야겠네.
2: 그리고 제가 양평의 작곡 아직 원조를 못 찾았는데
1: 네.
2: 이 토크 콘서트는 경민 씨가 원조라면서요.
3: 아직 못 찾았어요. 내빌 그렇게 찍어. 내빌 왜 그렇게 찍어.
2: 미안해요.
1: 아, 너무 좋아요. 친근하잖아.
2: 아,
3: 깜짝 놀랐네.
1: 나중에 찾게 되면
2: 서로 원조라고 하니까 완전 못 찾았는데 그 토크 그래요. 콘서트는 알고 보니까 박경림이가 원조래요.
1: 99년도에 맞아. 제가.
2: 99년도. 그 옛날에.
1: 네,
3: 맞아.
1: 대학로 데뷔를 했는데 제 주변에 진짜 그 콘서트의 대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문세 씨.
2: 그렇죠.
1: 뭐 김장훈 씨도 그렇고 네. 신승훈 씨도 그렇고 제 친구 이제 양파. 양파가 이제 또
3: 친구구나.
1: 친구인데 동갑인데 네. 공연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그 관객분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울고 웃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뭐 이문세 씨 공연이 한번 말하자면 입
2: 그렇죠,
1: 아프고.
2: 맞아요.
1: 그래서 그런 공연들을 보면서
3: 네.
1: 나도 저렇게 관객들 왜냐면 제가 라디오도 하고 TV도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함께 눈 마주치면서 웃고 위로도 해드리고 응원도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노래는 그때 없었으니까
3: 네.
1: 그러면 그 뒤에 또 노래를
2: 그때 빠져 있었죠. 빠져 나오기
1: 전이죠. 99년도니까
2: 아,
1: 그건 2002년도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관객들과 함께 만나서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3: 그때부터 일찌감치
1: 저는 진행자가 꿈이니까 토크 콘서트를 해봐야겠다.
2: 우와.
1: 그래서 토크 콘서트를
2: 대단하다.
1: 했죠.
3: 아, 성현지명이 있었네 진짜.
1: 맞습니다.
2: 그때 스물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1: 그때가 20살이었죠. 딱
3: 어렸어요.
1: 20살.
2: 대단해 진짜.
3: 근데 확실히 그렇게 빨리 자기 방향을 정한 사람답게 이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셨잖아요. 아니 진짜 많은 분들이 저도 박경림 씨의 토크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레퍼런스로 참고해야 되는 자료가 될 만큼 정말 훌륭한 진행자시거든요.
1: 아이고야.
3: 배울 게 많아요 진짜.
2: 진짜. 아 그리고 경림 씨 너무
1: 네.
2: 사적인 질문인데
1: 네, 뭐든 하지.
2: 예전에는 경림 씨 목소리가 좀 탁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네. 없네요.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1: 제가 네. 그 음성 치료도

0: 맞고,
1: 아, 진짜?
0: 예, 그리고 아침이랑 밤에
1: 네.
0: 항상 그 병원에서 알려준
1: 네.
0: 트레이닝 방법이 있어요.
1: 그걸도 하셨어요?
0: 그거를 10분씩 하고.
2: 아,
1: 네. 대단하다.
0: 그리고 이렇게 막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를 일이 예전보다 좀 줄었고요.
1: 아, 자녀분이 다 컸죠?
0: 많이 커서. 네. 그러니까 그때는
1: 네. 네. 네. 너무 신기해서
2: 쫄았어요. 그때는 약간 무건 수행하시는 분처럼 밖에서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1: 아.
2: 안에서 많이 쓰셨구나.
0: 네. 아시잖아요.
2: 잘 키웠네. 네. 해냈네.
0: 소리를 안 지르고 살 수가 없었어요.
2: 그렇습니다. 네.
1: 아, 근데 이 콘서트가 대박이래요. 그 전문가들의 급수 처방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0: 아,
1: 무슨 말이에요?
2: 기대된다.
0: 이게 사실 뭐 제가 네. 우리 관객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토크도 하고 그러지만 네. 제가 전문적인 도움은 드리기가 힘들잖아요.
2: 한계가 있죠.
0: 그렇죠.
2: 아무래도.
0: 그래서 네. 이제 변호사분 모시고
1: 우와.
0: 변호사분 모시고
2: 잠깐만 그럼
0: 직접적인
2: 멘탈 쪽보다는 실무 쪽으로 이제 네.
0: 아 근데 뭐 변호사님도 네. 이제 멘탈 쪽도 멘탈은 이제 제가 네. 좀 이렇게 함께 하고 그리고 실무 쪽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2: 도저히 안 되겠다.
0: 네. 왜냐하면 이게 딱 이건 아니고 이건 기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뭔가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리고 제가 또 토크 게스트분 모셔서 함께 또 토크하고
2: 진짜 기대가 되는 게 박경림 씨 토크 콘서트는 항상 게스트가 정말 엄청난 스케일이에요.
1: 경림 씨 하면 또 인맥이 짱짱하시니까 그렇죠. 친구들
2: 이번에는 또. 조금 우리가 뭐 말씀하실 수 있는
0: 네, 이번에는 네, 이제 뭐 깜짝 게스트다 보니까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2: 깜짝이군요.
0: 이번에 이제 스페셜 서포터즈기 때문에 예. 그냥 등장부터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등장할 때 이미 응원이 되는
2: 아 뭔지 알겠어요. 네.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열일하는 분들
0: 가만히 있어도 네. 아 오늘 다 됐다.
2: 존재 자체가 치료제인 분들.
0: 그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2: 가고 싶어요.
1: 그래서 경림 씨가 우리 지라 씨 청취자분들 위해서 이 콘서트 티켓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오세요 오세요.
1: 8.15 광복절날 대구 그 티켓이랑 8월 30일 서울 티켓 1인 2매로 5쌍
2: 오 감사해요.
1: 총 10분께 티켓을 드립니다.
2: 이 귀한 걸.
1: 네.
2: 자 대구 티켓 원하는 분들은 대구 그리고 서울 티켓 원하는 분들은 서울 말머리에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너무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경은 씨 이번엔 특히 어떤 분들이 오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0: 이번에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혼자 뛰는 것 같은 느낌이
1: 고독하고 외롭고
0: 들 때가
1: 여러분들.
0: 있잖아요.
1: 네.
2: 그렇죠.
0: 이렇게 헉헉대고,
1: 헉헉대고
0: 힘들고 나만 힘든가 하시는 분들 오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2: 맞아요.
0: 네. 우리가 함께
2: 여럿이 있어도 외로울 때 있고
0: 맞아요.
2: 네, 진짜 야, 이 전쟁이 너무 고단하다 싶은 분들
0: 그쵸. 그리고 왜 내 지인한테는 말하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2: 맞아요.
0: 그러고 싶지 않은 때 있잖아요.
2: 가족도 사실
1: 있어요.
2: 힘들
0: 가족 지인한테는 말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다 또는 갓 지나서 좀 위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2: 네. 네.
0: 진짜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신나게 즐기시면 그게 또 위로가 될 것 같아요.
2: 그럼요, 그럼요. 원래 그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는 그 마의 구간을 지나고 있을 때 마의 구간이 끝났다고 알려주는 사람도 좋겠지만 그 다음 마의 구간에서 경험치를 나누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0: 그쵸.
2: 어서 와. 레벨 2야.
0: 아직 멀었어.
2: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게 지나면 좋잖아요.
1: 그쵸. 예전에 경은 씨 팬이 문자 주셨는데요. 주기훈님께서 2007년 박경림 씨가 진행하던 심야 라디오 심심타파 애청자입니다. 어느 천둥 치던 날 당시 유행하던 FT 아일랜드의 천둥을 경림 씨가 라이브로 불렀는데요.
0: 아유, 제가 그랬었군요.
1: 그 노래 듣고 더 이상 천둥 소리는 안 무서워하게 됐고 경림 씨가 무서워졌어요. 오랜만에 라디오 섭외니까 좋습니다. 하시면서.
0: 그래도 그게 어디요? 천둥이 안 무서워졌다는
1: 그러니까.
0: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 그걸 극복하게 해준 존재입니다.
0: 네. 네.
2: 이게 심리치료에도 나와 있어요. 공포는 또 다른 공포로
0: 있는다.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있는다.
2: 그럼요.
1: 9214님. 2시에 데이트 박경림입니다. 때 애청자였습니다. 둘째 임신했을 때 태교로 두 대를 즐겨 들었는데요. 그 아이가 지금 벌써 4학년이에요.
0: 아이고.
1: DJ 경림 씨 그리운데 라디오 DJ 다시 할 생각 없어요?
0: 아유, 저 뭐 늘 있죠. 기회가 된다면 늘 예 생각이 있고 그것보다도 일단 이분은 콘서트에 오셔야 됩니다. 애가 4학년이요? 예, 오셔야 됩니다.
2: 진짜?
1: 그 맞아 힘들 때
0: 이제 열려요 그 시간이.
2: 어떻게 9213님 당첨인가요?
1: 본의 아니게? 최대한이잖아요.
2: 근데 9213님 죄송해요 제가 그날 일정이 안
1: 돼서 애 허원해야 돼서
2: 진짜
1: 그날 학원
0: 그럴 수 있어.
2: 그러면 저희가 넙죽 받겠습니다.
0: 네.
2: 그 고사를 근데 사실 이 DJ에 대해선 많이들 요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경림 씨는 워낙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걸 좋아하셔서 DJ를 계속 다른 형태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사실 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야기,
2: 네. 맞아요.
0: 예, 토크,
1: 맞아요.
0: 그게 DJ. 그러니까 근데도 이 DJ라는 이 직업, 라디오라는 매체 참 정겹긴 해요.
2: 정겹죠.
0: 굉장히 맞아요. 그립긴 해요. 가끔에
2: 사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라디오를 워낙 좋아하니까.

0: 보니까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라디오를 어느 정도 좋아하시는 거에 대한 땡큐는 있는데 경림 씨 같은 분들을 보면 지독히도 라디오를 좋아하는
1: 맞아요.
0: 라디오 키즈들이 있어요.
2: 그렇죠. 라디오로 네. 꿈을 키웠고
0: 맞아요.
1: 라디오로 데뷔했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손석희 선생님 돌아오신 것처럼 경림 씨도 또 다시 와야죠.
2: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의 돌아오신 거랑 되게 느낌이 딱
3: 왜, 우리 왜,
2: 그런들은
3: 왜?
2: 레전드고
3: 그런 무게감으로 갖고 있습니다.
2: 네. 제가요?
3: 4시만 피해주면 더 홍보해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여기만 피해주시면
2: 알겠습니다. 네. 예. 이런 시간으로 가볼까요?
3: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하는데 4시는 알바끼예요. 네. 네. 너무 힘들어. 집안 네. 다닐 수가 없어요.
1: 못해.
2: 못하지. 네. 네. 알겠습니다.
1: 어, 다행이다.
3: 네. 죽다 살았네. 박경림 씨 추천곡 한 곡 듣고 우리가 또 예.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네. 어떤 노래 추천해
2: 이문세 씨의 알 수 없는 인생. 이 노래가 예전에 들었을 때랑 네. 또 지금 들을 때랑 너무 달라요. 이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짜 인생은 여러분 예. 알 수 없어서 맞아. 또 살만한 것 같아요.
3: 어린 왕자 같은 네. 그런 명곡이고요. 네, 명작이고. 예. 자 그럼 박경림 씨가 추천한 이문세 씨의 알 수 없는 인생 듣고 올게요. 네.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0: 축구장에?
2: 두 배!
0: 우와!
1: 만져보고, 둬보고, 앉아보고,
0: 임태성의
3: 요한인의
0: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4: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적외선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 건조기 광주 571-5989.
5: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0: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네. 네, 박경림 씨 토크 콘서트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1: 너무 많아요. 네.
2: 감사합니다.
0: 1221 님이 별밤에서 경림언니 활동하던 그때 저도 라디오 DJ를 꿈꾸고 진행자를 꿈꿨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중3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동시에 아이 밥 준비하고 그렇게 22년 일했어요. 아이고. 너무 바쁘게 돌아가서 40대 중반이 넘은 지금 문득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아, 이분 오셔야겠는데.
2: 오셔야 됩니다.
0: 그죠?
1: 경림언니처럼 우아하게 40대를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늘 열심히 멋있게 살아준 나와 같은 또래라는 점이 괜시리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언제나 멋진 진행자의 모습 기대할게요. 콘서트까지 뽑아주신다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서울 갈게요.
0: 이분은 뽑히시면 전날 가 계실 분이에요.
3: 어, 진짜.
0: 이 열정은 높이 삽니다. 이분 꼭 명단에 올리겠습니다.
2: 네. 예. 네.
0: 아니 이렇게 좀 사연 하나하나가 마음에
2: 소중해요.
0: 이렇게 들어오니까.
2: 네, 진짜. 네.
1: 그리고 되게 사적인 2649님. 네. 아, 경림님 2017년도에 우연히 제가 일하는 치과에 오셨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입안이 아주 깨끗하시던데요.
2: 어, 미담이네요. 미담.
1: 아, 미담이.
0: 야, 진짜 이거는
1: 미담이다.
0: 입안 입속 청결까지
1: 어, 그러니까.
0: 예, 이렇게 해서 아, 올려주신다는 게.
1: 경림 씨는 아. 그 술 담배 같은 거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2: 네, 전혀 못해서.
1: 아 진짜.
0: 네. 그리고 살도 1g도 안 쪘어요. 예전보다 더 훨씬 살이 예쁘게 빠졌어요.
1: 맞아.
2: 그 코로나 때부터 제가 좀 운동을 본격적으로 아, 시작했어요.
0: 진짜 네. 자기 관리 끝판왕이야.
1: 아이고, 왕이야 왕.
0: 어, 제가 나름 관리한다고 해도 경림 씨 같이 꾸준히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자극이 되더라고요. 좋은 자극이 돼요. 네. 오늘 이제 또 못 먹겠죠.
2: 저녁 때 여기 MBC 지하에 맛있는 해장국집이 있어서 먹으려고 그랬다. 안 되겠다.
0: 미안합니다.
1: 드세요. 운동하시잖아.
0: 미안합니다. 아, 네, 진짜 박경림 씨를 네. 너무 사랑하시는 게 궁금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1: 박종우님께서 네. 박경림 씨 그 착각의 늪 노래 있잖아요. 네. 음원 수입 아직도 들어오나요?
2: 들어옵니다.
1: 제가 요즘도 열심히 듣거든요. 혹시 다시 가수할 생각 없으세요?
2: 계획은 늘 있어요.
1: 계획은 다 있어.
2: 저는
1: 어, DJ도 복귀할 계획이 있고.
2: 저는 원래 뭘 안 하겠다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1: 아, 뭘 하는 거예요?
2: 네, 가수도 기회 작곡가님들, 네. 작사가님들이 곡 맞아요. 주신다면 언제든 환영이고 아. 지금도 1년에 한 3만 원 정도.
0: 네. 어, 많이 들어온다. 어,
2: 많이 들어오는 거죠.
0: 나 허니로 12,300원
2: 정도.
1: 그래 누나. 네. 제 옆에한테 더 달라고 그래 누나.
0: 아, 난 모르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네. 잠자고 있었더라고요.
1: 그 분들이?
2: 아, 앞에 그러니까 허니도 네. 돈이 들어와
0: 가창료 들어와요.
2: 우와.
1: 뽀뽀 한 번 한 거 가지고 뭐 가창료가 들어와.
0: 허님.
1: 아, 이거 하는 거.
0: 저렴하다 진짜.
2: 진짜 와 대박.
0: 압축 실력 정말
1: 아,
0: 어디가.
1: 아 미안합니다.
2: 허니로 들어옵니다.
1: 들어오는구나.
0: 근데 어쨌든 경림 씨의 지금 이미지로는 저는 약간 치유할 수 있는 인디 밴드의 그 약간 나긋나긋한 노래. 그렇게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어 나긋나긋한 노래.
0: 약간 한로로 뭐 이런 어떤.
2: 아 그분은 노래 너무 잘하시는 분이시고.
1: 아니면 정미조 선생님처럼 좀 차분한 노래. 네, 그게 경림 씨랑 어울릴 것 같아요.
2: 약간 재즈틱한.
1: 그런,
2: 그런 곡으로. 네, 네. 저는 그러면 몇 번 국도로 가볼까요?
1: 오, 아까 시봉도 아. 나갔으니까. 네, 네. 그럼 이제 다른 데로 해서.
0: 4번.
1: 네, 네. 저는 좋은
2: 4번 국도로. 네. 네.
0: 아, 79 경림 씨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4802님이. 네. 저 역시 79년생으로 오랜 경력 단절 후에 사회 복귀하려고 발버둥 치는 중인데 참 힘드네요. 네. 자신감 없는 79년 친구에게 자신감 업 시킬 수 있는 킥 한 가지만 시원하게 던져주세요. 힝.
2: 저는 근데 이 경력 단절이라는 말을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게.
0: 맞아.
2: 뭐 그렇게 사회에서 단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경험과
0: 맞아요.
2: 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 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0: 너무 멋있는 말이다.
2: 그 시간 동안에 너무 다른

0: 단단한 사람이 되셨을 거기 때문에 4802님은 누구보다도 경력 추가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눈물나와.
2: 야, 위로된다. 진짜.
1: 나도 본의 아니게 경력 단절된 적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네. 나 눈물나와. 치유됐어.
0: 아, 너 언니 너무 단단해지셨잖아요. 그리고 너무 누구라도 위로해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응원해주게.
2: 맞아요.
1: 나 여기 간다. 어디야? 다 갈까봐.
0: 연세대학교 100주년.
1: 갈까봐 네. 서울. 네. 나 가서 뒤에 혼자 울고 있는 거 아니야?
0: 그리고 우리가 사실 클럽을 이제 못 갈 나이들이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에 클럽 펼쳐집니다.
1: 아 진짜?
0: 예, 오세요. 어머.
2: 우와.
0: 로프 스테이션. 예.
1: 이런 못 참지. 이런 못 참지.
0: 다이스가 옵니다. 예.
1: 최준호님이 이 영화 시사회 관련해서 또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 언제 가장 떨렸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시사회가 있으신지. 예, 그렇게 여쭤보겠어요.
2: 제가 경린 씨랑 뮤지컬을 해봤는데 네. 경린 씨는 잘 안 떨시던데.
0: 저는 사실 감사하게도 무대에서는 잘 떨진 않는. 네. 네, 뭐 준비하면서는 막 긴장도 되고 그러는데
1: 막상 올라가면
0: 막상 올라가서 관객들이랑 눈이 마주치거나 네. 관객들이 박수를 쳐주면 너무 편안해져 마음이.
2: 그래요.
1: 그게 우리가 그 기를 수유받는다.
0: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그 네. 관객들이 저를 안 떨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2: 최근에 진행하신 맞아. 영화 쪽 행사 중에 네. 좀 준비
1: 기억에 남는
2: 네, 준비 열심히 하시는 게 뭐
0: 오늘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 2를
1: 너무 좋아
0: 네 오늘 장르고
2: 했어요.
0: 네 오늘 오전에 진행을
1: 문천식 씨 친구 나오잖아요.
2: 이동욱
0: 네, 네 맞아요. 이동욱 씨 너무 멋져요. 네,
1: 최고예요.
2: 동욱이 어려요 누나.
1: 제가
2: 할 일이 한참
1: 어려요. 미안합니다.
2: 애기 피부 좋은 거 봐 동욱이.
1: 아니 워낙 그 성숙한 남성의 매력을 뿜뿜 품어내시니까 그쵸 얘기인 줄 알았죠. 근데
0: 오빠 어려 보이잖아. 천식 오빠가
1: 그 말은 삼가해 주세요.
0: 아 그래요? 네.
1: 섣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킬러들의 쇼핑몰 2를 또 이 사회를 보신다고 하니까 근데 그 전에 다 시즌 2, 시즌 3를 하게 되면 내가 시즌 1부터 안 보게 된 것도 있잖아. 안 본 것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몰아서 다 보는 거예요.
0: 다 보죠. 근데 이제 멋있다. 감사하게도 시즌 1도 이제 제가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1: 아, 이제는 워낙 오래된
0: 베테랑이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복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1: 요약해 또
0: 하이라이트 본을 또 보고 그러면 또 되게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1: 야, 이제 노력을 이렇게 하는구나 계속.
2: 4579님 박경림 씨, 이문세 씨랑 2시에 놀장가 고등학교 때 그 스타들의 전력을 소개하는 거 그때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경림 씨가 크기 될 줄 알았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1: 몇 년생이세요?
0: 이분 어르신인 거 확실해요?
1: 몇 년생이세요?
2: 아니 경린 씨가 하도 경린 씨가 오래됐으니까 이제. 네.
0: 그 2시에 데이트에서 그는 누구인가라는 코너였어요.
2: 했었어요.
1: 네. 이걸 다 기억하시는구나.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대단해.
1: 그러게.
2: 경린 씨 보면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 같아요.
1: 그리고 네. 약간 좀 뭔가 제가 부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을 상대할 때 에너지가 늘 새롭게 나오는 사람 같아요. 저는 몇 사람 상대하고 나면 에너지가 금방 떨어지거든요. 근데 진짜. 보면 진짜 사람 이렇게 마주하면서 이야기하고 뭐 또 우정을 다지고 그러니까 연예계도 인맥이 좋은 이유가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분은.
2: 겸손하신 것 같아요. 어때요?
0: 아니, 겸손...
2: 스타일이?
0: 네.
1: 아니 겸손한 내가 뭐가 아니고
0: 그러니까 겸손님이랑은
1: 네. 파트너
0: 아니고요.
1: 맞아? 진짜 이제 왜 이러지?
0: 언니는 저기 언니 그 뭐지? 소음인 뭐 태양인 뭐 이런 것처럼 네. 언니 체질이 조금 그러신가 보다.
1: 빨리 떨어져요. 네. 네,
0: 그 대신에 빨리. 언니는 막 진짜 불꽃처럼 만났을 때 쫙 뿜어내는 그런 스타일이시죠.
1: 저렇게 좀 띄워주고 얘기하면 좋잖아요. 아니 인간성이 좋으신가 봐요. 그럼 내가 쓰레기가 되는가요? 아니 그나저나 진짜 이렇게 사람 만나면 에너지를 받는 스타일이에요?
0: 저는 좀 그래요.
1: 너무 부럽다.
0: 힘들어서 이렇게 있다가도 막 이제 사람들이 와서 경림아 그러면 이러면서 좀 기분이
1: 그러니까 타고 났다 진짜.
0: 이게 뭐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들 끝나고 나면 지칠 거라 그러는데 네. 끝나고 나면 그 기운이 더 좋아서 집에 그냥 들어가기 조금 아쉬운.
2: 진짜. 야,
0: 저 뮤지컬 할 때도.
2: 맞아요.
1: 그랬구나. 그러니까 한참 전성기를 누릴 때 막 2, 3시간밖에 못 잤다고.
0: 맞아요. 한 2, 3년을.
1: 인터뷰에서도.
0: 맞아요. 예. 매일 그랬던 것
1: 같아요. 근데 마주치면요. 2, 3시간밖에 못 잔 사람이 아니에요. 늘 너무 밝고 온화하고 결이 고왔어요. 예민했을 때가 없었어.
2: 성품이 좀
0: 제가요? 저희 가족들 안 만나셔야 되는데.
2: 예. 아, 집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 있군요. 예.
1: 겸손하게.
0: 진짜 안 만나야 진짜. 됩니다. 예.
2: 아, 진짜 경민 씨 옛날에 기억나죠? 시트콤에다가 예능에 라디오까지 잠을 거의 못. 정선혜 선배도 그랬고 경민 씨도 옛날에
0: 언니가 훨씬 바빴어요.
2: 예.
1: 저는 그렇지만 연애를 이렇게 할 시간조차도 다 갈아 넣었는데 우리 경민 씨는 그 와중에 또 연애를 맞아. 아주 맛깔나게 하셔가지고
0: 스케줄처럼
1: 그 안에서 싹 녹여내더라고. 스케줄 안에서 연애를
2: 육아도 잘

0: 하시고 와 대단해.
1: 그것도 신랑이 워낙 훈남이고
2: 모든 게 루머입니다.
1: 루머야.
0: 왜 저래?
1: 루머야. 토크 맛있다.
0: 웃기다.
1: 토크 맛있어. 네. 근데 지금 그때 한참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 박경림 씨와 네. 지금 또 방송 뭐 제3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계시지만 네. 지금 방송에 임하는 박경림 씨의 온도차가 좀 생겼을까요? 바라보는 어떤 시야
2: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사실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는 거에 너무 그냥 기뻤고 그냥 이걸 하나하나 이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하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오늘 이걸 한다, 이걸
1: 맞아요.
2: 한다.
1: 저도 그랬어요.
2: 네, 근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과 또 인연을 맺게 되고 거기 이제 이쪽에 뭐 한쪽에 이렇게 서서 지켜보다 보니까 너무 한 작품 한 작품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그쵸.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물론 엮여 있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뼈를 갈아 넣어서
1: 맞아.
2: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소중한 그쵸. 작품이니까 이게 제가 허투루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맞아요. 너무 요즘 느껴져요.
1: 맞아요. 그게 기억과 기록의 온도차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기억으로 저장이 된 거지만 예전엔 기록이었잖아요.
2: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1: 그래서
2: 같아요.
1: 진짜 그 소중함의 깊이가 경림 씨의 눈빛이나 어떤 제스처나 뭐 말 한마디에서 다 느껴져요.
0: 맞아요.
1: 네. 대상을 괜히 받은 게 아니야.
0: 최연소 대상 출신이 2001년도 네.
1: 대상 수상자의 위용입니다. 네. 나도 못 받아봤어.
0: 저도 못 받았어요. 예. 오, 이게 경림 씨니까 하나 주는 게 이게.
2: 맞아. 설마 게스트들 말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계속 두 분 칭찬만 계속하고.
0: 아니. 근데 오히려 아니요. 그 대상 받고 나서 약간 슬럼프 비슷한 고민이 있었었어요.
1: 아, 진짜?
2: 그 왜냐면 대상을 받을 거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대상은 어찌 보면 그 한참 몇 년 후에 저의 계획, 바람이었는데 이거를 너무 준비도 안 된 애가 받아버린 거예요.
1: 부쩍 앞당겨서.
2: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하긴 너무 어린 나이에 또 아무래도 최고점을 치니까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겠다 싶어요.
2: 상의 무게를 모르는
1: 그렇죠.
2: 네, 상태에서 이걸 받아버리니까 늘 계획을 하고 뭔가를 이루고 성과에 만족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린 나이여서.
1: 되게 무겁고 진중한 생각을 하는 친구구나 싶었던 게 아니, 보통 그렇게 받으면 날라다녀요.
2: 아, 그래요?
1: 그리고 이제 하늘 뭐 높은 줄 모르고 오만방자할 수도 있는 거.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약간의 오만방자함도 귀여울 수 있는
2: 그때
1: 선배가 됐잖아요.
2: 그쵸.
1: 근데 한 번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되게 맞아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2: 우리가 자주 못 만나서.
1: 아, 다행이다.
2: 그렇죠. 다행이죠.
1: 나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0: 아니 그리고 대부분 이제 뜨면 네. 강남에서 이렇게 막 연인들끼리 회식하고 이런 게 많이
1: 사람이
0: 들려야 되는데
1: 각자의 가치관대로.
0: 경림 씨는 그런 게 없었어.
2: 저도 강남 몇 번 갔어요.
0: 아, 몇 번밖에 안 가지. 난 살았다고.
2: 나 거기 고기도 구워 먹고 했어요.
0: 나 방탕하게 얼마나 넣었다고.
1: 방탄소년단. 아, 우리 경림 씨 추천곡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2: 제가 그 착각의 늪이라는 노래 네. 또 박코태 프로젝트로 2위까지 했습니다.
0: 아, 맞아. 2위까지.
1: 예. 위에 맞아, 높이 찍었어요. 네.
2: 저는 1위를 이 정도면 하지 않을까 했는데 저의 착각이었죠. 그때 1위 곡을 띄워드릴게요.
1: 재밌다.
0: 아, 진짜?
1: 네. 누구예요?
2: 보아의 넘버원입니다.
1: 아, 아유, 요건 못 넘지.
2: 제목이 넘버원이에요.
1: 그렇네요. 네. 보아인데.
0: 그렇죠.
1: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네, 우리 박경림 씨와 또 노래 나가는 동안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도 네. 우리가 추억이 많은
1: 맞아요.
0: 또 그때 동료였고 크루였잖아요.
2: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때 너는 그 사람 알아? 뭐 지나간 추억 막 얘기하는데 야, 이렇게 시간이 순삭인가?
1: 그래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옛 추억을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 그냥
2: 그쵸,
1: 그대로 그쵸. 바로 가는 것 같아요.
0: 이게 낭만이에요.
1: 네, 낭만이에요.
0: 낭만이 우리가 참 힘들 때 이 낭만이 없으면 우리를 지탱해주지 못할 것 같아요.
2: 네. 경림 씨 얘기가 많이 위로가 되시나 봐요. 6756님이 퇴직 후에 힘이 없었는데 오늘 경림 씨 이야기 들으니까 아주 힘이 많이 납니다.
0: 맞아요. 진짜. 아까 그 경력 단절이 아니라 경력 추가요라 하는 말이 우리의 획을 확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도 사실 챕터 하나가 끝나면 그쵸. 모든 감정이 확 휘몰아치잖아요.
1: 고생 어때요? 정말 많으셨어요.
0: 예. 경림 씨 이야기로 전해 들으면 훨씬 더 힘이 나실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우리 최은주님.
3: 경림 씨 이것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사춘기 아들과 사회적으로 지내려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냥 냅두는 게 답인가요?
1: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순간부터 파국입니다.
2: 아니, 엄마들은 더 감싸 안으려고 하잖아요.
1: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네. 뭘 이제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나도 네. 알아서 가. 아이가 원하지 않아요. 너 그거 듣는구나. 엄마도 같이
2: 들을까? 너 무슨 게임 많이 하잖아요.
1: 너 그거 네가 보는 웹툰이 그거니. 엄마가 그걸 아는 거 싫어합니다.
2: 아, 싫어요. 네. 아, 그렇구나.
1: 놔 두세요.
2: 내비도
1: 돌아옵니다.
2: 내비도.
0: 지금 거의 돌아왔나요?
1: 저희 아들은 이제 거의 돌아왔어요.
0: 나이기도.
1: 네.
0: 아니 정말 너무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 왜냐면 처음 겪는 거잖아요.
1: 처음 겪고 일단 저는 누가 저를 면전에 두고 인상을 쓰는 사람을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좀 보통 많이들 웃어주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대놓고. 정말 인상을 쓰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0: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이
1: 내가 나왔고 내가 품었는데
0: 그래.
1: 인상을 정말 있는 대로 써요. 그러니까 일단 짜증이 나나 봐요. 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짜증을 냈는데 그게 처음에 너무 당혹스러웠는데
0: 상처지 엄마. 네.
1: 근데 슬슬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2: 사람이니까.
1: 저도 네. 냈어요 같이.
0: 그치.
1: 인상 쓰면 난 더 쓰고 메소드를 내가 막.
2: 오. 네.
1: 그랬더니 이제 어이가 없어서 서로 이제 웃기도 하고. 그랬던 거.
0: 치열한 접전의 흔적이 맞아요. 약간 곳곳에 있습니다만,
1: 네.
0: 예. 그래도 돌아온답니다, 여러분. 예. 기다려주시면 네. 온대요.
1: 기다려주세요.
0: 이동욱님이 아 우리 경림 씨는 주변에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주위에 적을 안 만드는 팁이 있을까요?
2: 이거 나도 궁금해. 네. 경림 씨 흉보는 사람이 없어.
1: 이거요. 네. 진짜 그 팁일지는 모르겠는데. 적을 안 만드는 방법은 제가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 진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왜냐면 누구를 별로 싫어하지 않으니까 아,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하지 않겠지? 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싫어할 수 있겠지만.
0: 근데 그거 참 좋은 방법, 지혜로운 전략인 것 같은 게

0: 그렇게 하면 자기가 그 사람에게 주는 태도도 결이 훨씬이 고와지잖아요. 훨씬. 네, 왜냐하면 막 곤두선 느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무장해제하고 다가오는 사람한테 내가 가시를 세울 필요가 있나 어디죠?
1: 그리고 인사를 아 얘가 먼저 나한테 인사할까 안 할까 이걸 하다 보면 괜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기다리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저는 먼저. 제가 먼저 인사해요.
2: 아, 해요 그냥. 네. 아.
0: 맞아, 늘 그렇게 다가오고. 어, 참 살뜰하게 챙기는 것 같아요.
2: 어, 맞아, 맞아.
0: 저는 경민님 씨한테 배우는 게 저는 이제 주변에 가시가 제 안에 많다 보니까 사람을 챙기는 때도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경민 씨를 보면서 아, 좀 살뜰하게 챙긴다는 게 노동이 아니다. 이건 마음을 그냥 내가 여는 것 뿐이다. 라는 거를 되게 어리지만 배웠어요.
2: 그러니까요.
0: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그죠?
1: 근데 저는 뭐 언니 보면서 늘 그런 걸 배웠어요. 왜냐면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선배님으로서 너무 많이 저희 후배들이 잘 따라갈 수 있게 열어주셨거든요.
2: 맞아요.
0: 제 칭찬하니까 문천식 씨가 시계 봤어요.
2: 아니에요.
1: 아, 나도
2: 아니에요.
1: 느꼈어.
2: 아, 나 좋아해.
0: 경님이가 눈치 봤어.
2: 나 오늘 너무
0: 오빠 나 너무 많이 얘기하네.
2: 영예로운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자 MC 두 분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로.
0: 어, 네. 경님 씨가 좀 파프리카 향수가 지금 치유에 효능이 있어요.
2: 아, 향이 좋다 이게. 아,
0: 왜냐면 진짜 너무 네. 너무 특이한 선물을 받았어요. 아니, 너무 네. 좋아서 지금 행복했어요.
2: 참 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경림 씨.
0: 토마토 진짜. 향과 파프리카 향이라니.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1: 자연을 느끼시면서. 네.
0: 그래서 그걸 뿌리고 시작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네. 순해졌어요.
2: 여러분 저한테 술 냄새 안 나요 지금. 나 토마토 냄새 나 지금.
0: 네. 아 진짜.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경림 씨 네. 한마디 듣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1: 벌써 끝이에요?
2: 네. 아쉬워.
1: 아유, 청취자들과 더 얘기해야 되는데.
0: 아유, 나 너무 말 많이 했나? 아유, 네. 내가 좀 줄일 거.
1: 아닙니다. 네,
0: 잠깐 그러게. 듣고 올게요.
3: 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0: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좋은 해를
1: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남 영암에서 여러 어르신이 논을 메면서 부르던 소리입니다. 백중무렵까지는 논매기를 모두 마쳐야 해서 농부들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2: 아유 진짜 우리 남은 시간 너무 아쉽다.
3: 짧아요.
2: 오늘 어떠셨어요?
4: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라시를 워낙 또 좋아하는 이유가 저도 자주 듣지만 제가 어디 수선 집에 가면 그 수선
3: 진짜?
4: 선생님이 듣고 계시고 병원을 가면 병원에서 듣고 계시고 모두의 친구잖아요. 지라시는 거기에 제가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5: 어쩜 저렇게 말씀이 다정하고 그래서 제가 분해가 난다고 하는 게 이 분해는요 돈으로 처벌한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3: 그쵸.
5: 전체적으로 오랜 통찰 끝에 이루어진 그 고급스러움이 사람을 지배해야 됩니다.
3: 아마 공부도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경림 씨는.
4: 많이 하겠습니다.
3: 아, 훌륭합니다.
5: 앞으로 저는 어리지만 경림 씨 등에 좀 업혀가요.
3: 제가 두 번 앞에 옆에 좀
5: 상담 전화 두 번 넣을 거야.
3: 업혀가겠습니다.
4: 언제든 연락 주세요.
5: 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박경림 씨 하는 그 토크 콘서트 많은 분들이 와서 많이 웃고 울고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3: 맞아요.
4: 네, 여러분 많이 와서 함께 응원하고 서로 즐거운 시간 보내요.
5: 아싸.
3: 네. 또 뵙겠습니다.
5: 오늘 감사합니다.
3: 네, 이렇게 여러분.
5: 고맙습니다.
6: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7: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0: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내란, 김건희, 최혜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특검의 수사 시한을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연장하는 것과 특검 수사 대상으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의 재연장은 야당 탄압이자 공안정국의 연장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예외적 특검이 정치 보복의 도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정부 관련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특검 활동 기간이 총 510일이었고 그 수사가 끝나자 2차 종합특검이 만들어졌다며 오늘 법을 고쳐서 30일을 더 연장하면 도합 690일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골국물을 우려 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우려 먹어야 되냐며 이재명 정부가 유독 특검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요구했던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한 홈플러스가 앞서 법원이 내렸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회생 절차 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 절차를 끝내기로 결정했지만 지난 16일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은 대주주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연대 보증을 조건으로 2천억 원 추가 대출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는 오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채권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환 MBK 파트너스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경영진들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측하고도 전자 단기 사채 등 모두 1,16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신영증권 등 증권사 네 곳과 물품 구매 전단 사채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직후인 지난해 4월 MBK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학생부 세부특기사항을 여러 명의 학생에게 똑같이 입력하거나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산지 많은 곳 120mm 이상, 충청권 최대 100mm 이상, 남부 5에서 4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테리 래플린이란 수영 코치는 전미 챔피언 24명을 배출한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그 챔피언 24명한테 공통점 같은 게 없었냐는 질문을 받지요.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1등을 하지 못했을 때 낙담하거나 슬퍼한 적이 없었다. 그 친구들도 가끔 실망을 하는데 자기가 연습을 빠질 때나 연습을 게을리할 때 그때 유일하게 자책하거나 심란해한다. 요컨대 최정상 선수들의 머릿속은 연습으로 꽉 차있다. 오늘 연습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 이 생각이 전부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고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 이전 등기를 마치고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는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이주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전면전 태세입니다. 미군의 잇단 사망이 화약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문가 박현도 교수 인터뷰하겠습니다. 당 대표는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최고위원 예비 경선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2년 만에 최고 4배까지 오른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너무 높다는 글을 올리자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다 아니다 시끌시끌합니다. 정치권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모아니에서 서용주, 김종혁, 박원석 세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오늘의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6: 자, 뉴스 신세계 오늘도 오마이뉴스 이주영 기자 오셨습니다.
7: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바로 들어가 볼 텐데.
7: 네.
6: 어디 응원하셨습니까?
7: 저는 마지막엔 잉글랜드 응원했는데 뭐 네. 진작에 떨어졌고요.
6: 네.
7: 네. 스페인이 이길 것 같았어요.
6: 아,

0: 네, 스페인이 이겼습니다. 1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이라면서요?
1: 네, 오늘 새벽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연장 접전 끝에 1-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에 16년 만에 정상에 오른 건데요.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입니다. 특히 이번 결승은 스페인의 압도적인 경기력이 돋보였죠. 네. 지난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인 아르헨티나는 정규 시간 90분 동안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네. 그만큼 경기 내내 스페인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골키퍼가 잇따라 결정적인 선방을 펼치면서 이 정규 시간 90분 동안은 골이 하나도 안 나오다가 네. 연장전에 갔는데 후반 1분에 헤더 패스를 받은 페란 토레스가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렸죠.
0: 후반 1분에.
1: 네, 놀라운 건 이 토레스가 이번 네. 대회에서 주로 교체 선수로 뛰다가 넣은 첫 골이 바로 이 결승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우승은 스페인의 새로운 전성시대를 상징하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루이스 데라푸엔테 감독은 유로 2024에 이어서 월드컵까지 연달아 우승하며 세계 최강 감독 반열에 올랐고요. 스페인은 이번 대회 8경기에서 실점 한 점만 허용하며 월드컵 역사상 최소 실점 우승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참고로 스페인은 2023년 여자 월드컵에 이어서 남자 월드컵까지 모두 우승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0: 8경기 동안 1실점.
1: 네, 무섭죠.
0: 진짜 짠물 축구네요.
1: 네, 짠물 수비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예.
0: 자, 메시의 라스트 댄스는 준우승으로 끝났습니다.
1: 네, 메시가 저랑 동갑인데요.
0: 짠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1: 39살에 월드컵 결승에선 역대 최고령 필드 플레이어라는 새 기록을 세웠고 이번 대회에서도 8골에 도움 4개를 기록하면서 여전한 기량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제 결승에서는 이 스페인의 강한 압박 속에서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마지막 코너킥까지 직접 올렸지만 동점골은 끝내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자신의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 컵을 준우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메시는 득점왕에게 주는 골든부츠 후보로도 거론됐는데요. 네. 이 또한 10골을 기록한 프랑스의 킬리안 은바페가 가져갔습니다. 메시는 2위로 실버볼을 받았고요.
0: 2위.
1: 네, 이 밖에 개인 상들을 소개해드리면 대회 최우수 선수인 골든볼은 스페인 주장 로드리가 받았는데요. 스페인 선수가 골든볼을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네. 우승한 스페인은 상금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45억 원을 받게 됩니다.
0: 우승 트로피 수여는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1: 네.
0: 아, 역시 뒷말이 좀 나왔어요.
1: 네, 그렇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승전을 직접 관람한 뒤에 시상식에 참석해서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전달했는데요. 네. 이번 대회 공동 개최국인 만큼 인판티노 피파 회장과 함께 시상을 맡았습니다. 네. 뭐 이 밖에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랑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도 시상식 무대에 같이 올라서 네. 선수들이랑 차례로 악수한 뒤에 메달 수여에도 참여했는데요. 이제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로피를 수여한 뒤에 안 내려가고
0: 내려가야 하는데
1: 네, 선수들이랑 시상대에 남아서 기념 촬영을 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AI 합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 뉴스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진짜더라고요.
0: 역시 트럼프가 트럼프 했습니다, 네. 여러분.
1: 그래서 관중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0: 선수들이 오롯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네. 아, 거기 또 올라가가지고
1: 네.
0: 자, 아무튼 이번 대회 우리는 뭐 일찍 떨어져서
1: 네.
0: 완전히 남의 잔치 구경하는 그런 꼴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구자철 전 선수가 한국 축구 망했다 이런 인터뷰를 해서 또 화제가 됐네요.
1: 네. 이제 홍명보가 이번에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이후에 네. 한국 축구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국가대표 출신인 구자철 전 선수가
0: 네.
1: 한국 축구는 망했다고까지 표현하면서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0: 망했다.
1: 네. 네. 이제 현재 이제 구자철 전 선수는 제주 SK 구단에서 축구 행정을 맡고 있고 독일 바이에른 뮌헨의 아시아 테크니컬 디렉터로 일하고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최근 스포티비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힌 겁니다. 10년 후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지금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네. 강조했는데요. 특히 일본과의 격차를 언급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20년 동안 축구 선진화 시스템 구축이 10% 수준에 네. 그친 반면 일본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비판도 빼먹지 않았고 유소년 육성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7살 때부터 이제 공간을 읽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네. 좀 여전히 이 기본기에 너무 집중을 해서 그게 좀 아쉽다는 지적을 했고요. 네. 이 인터뷰가 또 눈길을 끈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대표팀의 핵심 자원

0: 이번이었던 이강인 선수가
1: 네,
0: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 영상을 공유한 거예요.
1: 공유를 했어요?
0: 네, 인스타 스토리에 이제 공유를 했는데 이를 두고 이제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 인터뷰 속의 문제 의식에 이강인 선수가 공감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했습니다.
1: 어,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0: 네.
1: 자, 이제 정치 뉴스 넘어가 봅니다. 아,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0: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신문의 의뢰

0: 보면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8.4%로 지난주보다 0.5%포인트 소폭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48%로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0.4%포인트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주 초중반에는 이제 긍정평가가 50% 초반을 유지했는데 네. 주 후반에 들어서 금리 인상이나 증시 급락 같은 경제 악재에다가 여권 내 보안수사권 갈등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뭐 실패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진보층의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분석을 했습니다.
1: 네.
0: 정당 지지도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조사에서 민주당은 43.1%, 국민의힘은 40%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7%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 국정 지지도도 떨어졌고 여당 지지율도 떨어졌네요.
0: 네.
1: 이 대통령 무주택자 됐다. 이런 보도 나왔는데
0: 네.
1: 자,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0: 이제 28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했던 경기 성남 분당의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언론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네. 마쳤다.
0: 최근에 국무회의에서도 난 이제 집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이제 네. 대법원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성남시 분대구 순회동에 있는 1단지 금호 아파트가 지난 14일 매매 계약이 이뤄졌고
1: 네.
0: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는 내용입니다.
1: 네.
0: 해당 아파트는 이 대통령이 1998년에 처음 구입했고 2018년에는 김 여사에게 절반 지분을 증여해서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해 왔는데요.
1: 아, 그랬군요.
0: 네, 다만 아직 거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 아,
0: 등기부에 이제 매매 등기랑 함께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매수자의 요청으로 잔금이 아직 덜 치러져가지고 먼저 등기를 마쳤다고 하고요. 잔금은 오늘 10월쯤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등기부터 먼저 하고 잔금은
0: 네네.
1: 10월쯤에.
0: 그렇죠. 이제 해당 아파트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월에 매물로 내놨는데요. 당시 대통령실에선 거주 목적의 1주택이었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매매 가격이 29억 원인데요.
1: 29억 원.
0: 지난 4월에 같은 단지에 이 대통령 아파트보다 5층 낮은 층수의 동일 면적 매물 실거래가가 30억 3천만 원이더라고요. 이것과 비교하면 좀 저렴하게 내놨다고 할 수 있겠죠.
1: 그러니까 빨리 팔려고 싸게 내놨고 실제로 그래서 좀 빨리 팔렸다. 이렇게
0: 네, 당시에 내놨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1: 자,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기탁금 액수를 놓고 고액이다. 이 논란이 있어요.
0: 네. 지난번에는 예전에 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예비경선 기탁금이 이번에 2천만 원으로 올랐다고요.
1: 그러니까 이게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이.
0: 그러니까 예비경선은 다 똑같아요.
1: 아,
0: 이제 2천만 원이고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는 절반을 깎아주는데 이게 그래도 1천만 원입니다.
1: 그래도 1천만 원.
0: 네.
1: 청년들은 깎아주지만 1천만 원.
0: 네. 그래서 이제 김보미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1천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빌리고 다녔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 5일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이 1천만 원을 내고 합동 연설의 용인 6분짜리 동영상 촬영이 전부였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1: 네.
0: 했는데요. 이제 근데 또 이제 예비경선을 통과해서 본경선에 돌입하면 추가 기탁금을 그때 내는데 그렇게 따지면 총하면 최고위원은 5천만 원을 내는 거고
1: 최고위원 5천만 원.
0: 네, 당대표 후보는 1억 원을 더
1: 1억 원.
0: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 선관위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당원이 늘어가지고 그만큼 경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탁금도 인상했다는 게 당 선관위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천만 원 1억을 더 내는 게 아니라 총 다 해서 네, 추가까지 다 하면 총 기탁금 내는 게
1: 총 기탁금 내는
0: 네,
1: 게
0: 그렇습니다.
1: 1억 원이고 당대표는 1억 원 내고 지난번에 송영길 의원도 나와서 이 얘기했어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민철 예비 후보는 정청래 전 대표가 이틀 만에 후원금 4억 원을 모았다고 공개한 걸 두고 기성정치인은 몇 억씩 후원받았다고 과시하는데 원외 청년은 후원에조차 열기 어렵다고 씁쓸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후원회를 만드는데 또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그러면 이제 예비 경선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1: 아, 알겠습니다. 자, 이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서 좀 파문이 커졌어요.
0: 네, 이제 어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돈 안 되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본인도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

0: 납입하려다 기타 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의 정치자금까지 있으니까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이제 당무 개입 아니냐라고 주장한 소셜미디어 이용자에게 네. 직접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법이 금한 당무 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해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라면서 급작스러운 청년 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 개입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1: 그러니까 대통령이 X에다 글을 올리니까 거기에 이제 댓글이 달린 거죠.
0: 네네.
1: 이거 당무 개입 아닙니까? 이렇게 댓글이 달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직접 반박을 한 거죠.
0: 그렇습니다.
1: 지금. 그렇습니다. 네. 당무 개입은 이 공직선거 공천 그리고 경선 이런 경우다. 몇 번 얘기를 했고. 결국 민주당 선관위는 이제 액수를 재논의하기로 했다죠?
0: 네, 내일 21일에 이제 선관위에서 회의를 다시 열고 기타금 액수를 재논의할 예정인데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에서 이 과도한 기탁금 문제와 관련해서 선관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검토를 요청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최소한 직전 전당대회 수준으로 기탁금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 재논의한다는 거는 결국 뭐 낮추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0: 네, 그럴 수도 있겠죠. 한번 봐야겠습니다.
1: 네. 자, 이에 대한 당권 주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0: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이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고 후보들의 선거운동 비용은 당이 지원하는 이른바 선거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기탁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줄은 최근에야 알았다. 제가 봐도 너무 많다면서 당대표를 해보니 민주당에 실제로 돈이 많다. 잔고도 수백억 원이 있다. 이 대통령도 선거 공영제에 준하는 방안을 이야기한 만큼 당의 비용을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당원들에게 후보들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 비용도 많이 든다면서 문자 발송도 당에서 공평하게 해주면 불필요한 시비가 없어질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각에서 이제 기탁금 발언이 당무 개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네. 당원으로서 의견을 낸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고요. 이 밖에 당대표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 등도 기탁금 액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1: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게 전직 당 대표도 몰랐다 그러고 그럼 이건 누가 올린 건지 모르겠어요.
0: 난. 이게 정말 이 딱 이 예비 경선에 돌입하기가 직전에 후보 등록 직전에 네.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김영남 예비 후보도 정말 직전에 이렇게 비싼 걸 많이 네 배나 오른 걸 알고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1: 아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줘야 준비도 할 거 아니에요. 돈도 네. 좀 모아놓고.
0: 네, 그래서 김영남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건 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종합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법 민주당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했네요.
0: 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오는 24일에 종료 예정이던 특검 수사가 다음 달 23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종합특검은 지난 2월에 출범했 했는데요. 기존 법에 따라서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죠. 이제 이번 개정안에는 이 수사 기간 연장 외에도 특검의 권한과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했고 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 수도 현재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민주당 서영교 위원은 기관과 인력의 제약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잔재와 김건희 여사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완전히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1: 자, 국민의힘은 연장에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 시작했습니다.
0: 네, 이번 개정안에 반발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법안 상정 직후에 무제한 토론회에 돌입했는데요. 첫 토론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네. 기간을 다 썼으면 당연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사건을 이첩하면 된다며 그런데 특검이 상설수사기관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도 진행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입장인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기본 원칙을 짓밟고 의석수만 믿은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그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제 특검의 수사 성과를 강하게 네. 문제 삼았는데요. 이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가운데 11건이 이제 기각돼서 이제 기각률이 65%에 이르렀습니다.

0: 된다며 혐의 소명도 제대로 못한 채 영장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에 내일 오후에 표결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필리버스터 시작을 기점으로 24시간 후에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1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입니다.
1: 24시간.
0: 네, 민주당이 이제 161명이고 네. 여기에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랑 진보당 의원 4명 그리고 조국혁신당 12명의 표를 합치면 토론 종결 정족수가 이제 확보가 네. 되는데 이제 문제는 혁신당의 박병원 선임 대변인이 오늘 과거와 같이 자동적으로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으로 진행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건데요. 최근에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내는 걸 두고 혁신당 의원들이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 때문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나옵니다.
1: 네. 국민의힘에서 이 장동혁 대표가 자꾸 밖으로만 도니까 이걸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런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엄호에 나섰네요?
0: 네, 이제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장대표의 장외 정치에 대한 당내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오늘 당 최고위원회 직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당대표가 서울 잠식 올림픽공원에 나갔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거나 당대표가 자신의 임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현장에 나와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앞으로는 실명으로 하라고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2주 동안 장 대표와 함께 장애 집회에 참석한 의원이 약 1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주로 당권파들이 네. 참석을 했더라고요.
1: 자, 이어서 이제 광고 좀 듣고 다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3: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자, 뉴스 신세계 이주영 기자와 오늘 뉴스 정리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 제헌절에 올림픽 공원 간 게 저기 안철수 의원도 갔잖아요.
1: 네.
0: 예. 뭐 한마디 했네요.
1: 네, 이제 장동혁 대표와 마찬가지로 국회 제헌절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0: 네.
1: 이른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집회를 찾았었는데요.
0: 네.
1: 이제 이를 두고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내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를 팽개치고 극단적 음모론자들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 공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취할 태도인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직접 반박한 건데요.
0: 네.
1: 제헌절에 헌법 수호와 참정권의 가치를 외치는 청년과 국민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잘못인가라면서 현장에서 만난 한 청년은 사비를 들여 직접 기념품을 만들어 나눠주고 있었다. 이 사람이 음모론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청년 정치인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이 잠실 사태를 즐긴다는 망언이나 하고 있으니 정작 올림픽 공원을 찾아도 청년들이 거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0: 네, 민주당은 그 보안수사권 폐지 정책 의총을 연다고요?
1: 네, 이제 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내일 정책 의원총회를 여는데요. 행사 이름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입니다.
0: 네.
1: 이제 박찬훈 한양대 교수나 뭐 유승인 명지대 교수 등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쟁점과 보안수사 요구권을 어떻게 더 잘 보완할 것인지 의견을 들을 계획인데요. 이제 다만 함께 토론은 하겠지만 법사위와 의원총회를 오가며 논의를 심화해 나갈 예정이어서 내일 공청회에서 결정할 것은 없다고 김성애 원내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법안을 전당대회 전에 처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전당대회와 법안 개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0: 전당대회와 법안 개정 상관이 없다. 자,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1: 네.
0: 원래 이건태 의원하고 토론회 하려다가 무산됐잖아요.
1: 네.
0: 그러자 이제 뭐 김어준 씨한테 나를 좀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1: 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늘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를 향해서 자신을 방송에 불러서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를 물어보라고 제안을
0: 네.
1: 했습니다. 이제 한 의원이 오늘 오후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민주당 소속인 서용교 법사위원장이 출연한 사실을 일단 언급했습니다.
0: 네네.
1: 그러면서 김어준 씨 방송이 보안수사 금지 헤드쿼터, 이제 본부 같은데 제가 출연해서 보안수사 금지를 바라는 분들의 질문에 답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0: 스스로 출연하고 싶다
1: 네,
0: 얘기를 했는데.
1: 최근에 사실 두 사람이 소셜미디어에서 좀 공방을 주고받았어요.
0: 네.
1: 한 의원이 어제 민주당은 보안수사 금지 추진 과정에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을 숨겨놨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자 서영교 의원이 거짓말쟁이라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0: 네.
1: 그러자 이제 한 의원도 곧바로 뒤에서 말하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응수하면서 물러서지 않은 건데요. 한편 한동훈 의원은 원래 이번 주 중에 이건태 의원이랑
0: 그러니까요.
1: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공개 토론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주 중에. 그런데 이제 이건태 의원이 당 지지자들의 반대로 취소하면서 무산이 됐는데 또 한동훈 의원이 조금 전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0: 뭐라고 올렸어요?
1: 전용기 민주당 의원 보안수사권 폐지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어디서 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뉴스 신세계 이주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8001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끝까지 뉴스 하이킥과 함께해주세요.
1: 자, 예고해드린 대로 2부는 박현도 서강대학교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교수님. 네.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미국이란. 아니, 그 처음에 그냥 좀 티격태격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돼갑니까, 이거?
2: 아, 근데 심상치는 않긴 한데, 또 오늘 또 조금 완화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도 좀

0: 좀 있긴 해요.
1: 아, 진짜요?
0: 그러니까 제가 방금 확인하고 들어온 거는요.
1: 네.
0: 카타르가 미국과 한번 얘기를 했겠죠.
1: 아, 카타르가?
0: 네, 그래서 이란에 야 10일간 휴전안을 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란이 거부했다. 네.
1: 아, 그 뉴스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럼?
0: 더 좋은 안을 갖고 오라는 얘기겠죠.
1: 아, 더 좋은 안을 갖고 와라.
0: 예, 그러니까 이란은 완전하게 미국이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1: 네.
0: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
1: 아, 그런
0: 예,
1: 자세.
0: 왜냐면 또 협상해봤자
1: 네.
0: 한 10일 있다가 또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안 하겠다는 얘기죠.
1: 아니, 지금
0: 네.
1: 보면 그 9일 연속 공습 나섰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이 미군도
0: 죽었고요. 세
1: 사망당.
0: 명이나 죽었고요. 네.
1: 이틀 새 3명이라면서요.
0: 네. 근데 세 명도 죽었는데 미군 그 인명 피해도 그렇지만 물질적 피해가 꽤큰것 같아요.
1: 아.
0: 굉장히 많은 걸 쏟았다는 것 같아요. 요르단
1: 요르단에.
0: 공군기지에. 네. 미군 공군기지에. 그럼 뭐 지금 전 CIA의 그 분석가의 말에 따르면 물론 이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1: 네.
0: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은 미군이 비행기를 세울 만한 곳이 없어졌다. 이스라엘 외에는.
1: 아니 근데 그 요르단 거기
0: 네.
1: 못 뚫는다고 막 하지 않았어요,
0: 다
1: 미국이?
0: 뚫었잖아요.
1: 예. 네, 근데 다 뚫렸어요,
0: 다
1: 그냥.
0: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만 놀란 게 아니라 모두가 놀라는 게
1: 네.
0: 이란이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했겠냐 이거죠. 그
1: 그러니까요.
0: 뒤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다는
1: 아, 러시아와 중국이
0: 얘기입니다. 네,
1: 있다.
0: 우리도 별로 안 좋은 얘기입니다.
1: 근데
0: 네.
1: 어찌됐건 이걸 보면
0: 네.
1: 이란이 이거 진짜 와, 대단한 것 같아요.
0: 네, 이란은 지금
1: 한국만
0: 뭐
1: 못 뚫는다 하는데 다
0: 다
1: 뚫었잖아요.
0: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그러니까 지난 6월 전쟁에는 못 뚫었습니다. 지난
1: 그
0: 6월 전쟁.
1: 사이에 벌써
0: 근데 왜
1: 바뀐
0: 또
1: 거예요?
0: 왜못 뚫는지 아시죠?
1: 모릅니다.
0: 그때는 미국의
1: 말씀해 주십시오.
0: GPS를 썼어요.
1: 아, GPS를.
0: 미국 GPS 썼는데 이번
1: 네.
0: 전쟁 작년 7월부터는
1: 네.
0: 중국제로 갈아탔어요.
1: 중국제로.
0: 네, 베이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께도 미국 거보다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GPS를 쓰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해킹을 할수 있잖아요.
1: 네.
0: 예, 그것 때문에 오차 범위가 많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작년 6월 전쟁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이란이 쏜 미사일이
1: 네.
0: GPS 때문에 500에서 1,000m 그 오차 범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1: 그렇군요.
0: 예, 그건 이제 왜냐면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렇게 장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베이도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1: 네.
0: 북두 위성은. 그러니까 또좀더 정확하게 꽂히고, 뉴욕 타임즈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가서 꽂힌다. 놀라울 정도로.
1: 이야,
0: 네.
1: 그러니까요. 자, 어쨌건 간에 지금 미군이 이렇게 지금 사망을 했어요. 세 명이나.
0: 네.
1: 그러면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야, 이거는 선 넘은 거 아니야? 네, 지금 이거 레드라인 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좀더 이제 응징하고. 그러면 계속 한쪽에서 치고 또 받고 치고 받고 하면서 이거 진짜 전면전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0: 그런데 그러기에는 미국이 부담스러워요.
1: 미국이?
0: 네, 미국이 부담스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미군이 사망을 하면
1: 네.
0: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1: 네.
0: 또 그전에도 미군이 죽은 거는 뭐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1: 네.
0: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좀 속된 말로 좀 얼굴이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냥
1: 네.
0: 타코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아.
0: 전쟁 계속해서 유리한 거는 별로 없어요, 미국이.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유리 안한 것도 문제지만은 유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이란은 지금 노리는 건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유가 올리는 거.
1: 유가 올리면
0: 네, 유가 올리고 그다음에
1: 얼음을 좀 막고 그럼
0: 그렇죠.
1: 유가 올리고 그러면
0: 예.
1: 미국은 계속 휘발유가 오르니까 부담되고
0: 그렇죠.
1: 그러면 그 11월에 또 선거
0: 중간
1: 앞두고
0: 선거.
1: 있으니까
0: 예.
1: 아, 그런
0: 중간
1: 시나리오.
0: 선거를 뭐 이렇게 되면 이길 수 없겠잖아요.
1: 네.
0: 유가가 오르면. 아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호르무즈에 막혔을 때그 유가가 거의 60%까지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1: 네.
0: 제가 그거 한번 계산해 봤어요. 60% 올랐으면 그게 우리 주유소 물가에 반영됐으면 그러면
1: 네.
0: 우리 지금 2,500원이어야 됩니다. 1리터에. 근데 그걸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다 누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1: 네.
0: 그런
1: 우리도 다
0: 그렇죠.
1: 통제했죠.
0: 우리도 눌렀죠.
1: 네.
0: 그러니까 2,000원대에서만 눌렀지 않습니까?
1: 네.
0: 그것도 다 힘들어가지고 버거웠는데.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풀려도 그게 연말까지는 그 여파가 간다고 그랬는데 또 막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7, 8월 달까지는 어떻게든지 견딜 수 있는 비축유가 있지만 9월부터가 문제거든요.
1: 그러니까.
0: 정유 공장들은요.
1: 네.
0: 큰일이죠. 그렇게
1: 아니,
0: 되면.
1: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0: 네.
1: 그 호르무즈가 뭐전 세계 원유 물동량 25%고.
0: 네, 뭐 20에서 25%.
1: 네,
0: 네.
1: 20에서 25%. 근데 여기 홍해?
0: 홍해
1: 거기도 뭐
0: 10%, 12%.
1: 10%인데
0: 네.
1: 거기도 뭐 후티 반군이 해서
0: 뭐
1: 뭐
0: 히트 방언도 지금 뭐 조만간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1: 네.
0: 뭔가 좀 막겠다라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그러면 이 양쪽이 다 막히면 진짜

0: 네.
1: 이거
0: 그러면 전
1: 어떻게 돼?
0: 세계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죠. 3분의 1이 날아가죠. 그러면 우리
1: 이야.
0: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아 국가 제일 많이 씁니다. 1등부터 4등까지가 1등이 중국이고요.
1: 네.
0: 38%, 2등이 인도 15%, 우리가 12%, 일본이 11%예요.
1: 네.
0: 이 한중일 3국이 60%가 넘습니다. 세계의 공장에 한중일이 막히면 우리 말 그대로 우리 정유 공장에서 항공유 쏟아내지 못하면 전 세계 3분의 1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데 3분의 1은 날아가는 거잖아요.
1: 야,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0: 당연히 안 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1: 설마?
0: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 해야 돼요.
1: 아, 설마
0: 네,
1: 거기까지는.
0: 타코하고 정신승리 해야 됩니다. 네,
1: 정신승리.
0: 정신승리. 모두가 인정해주고 정신승리. 네.
1: 트럼프가 또이또 얼굴이 좀 이렇게
0: 아, 그럼요.
1: 두꺼우신
0: 네, 오늘도
1: 분이었고.
0: 뭐그 전쟁 중인데도 또 월드컵에서 또 금메달 걸어준이라고 또 시상식에 올라가
1: 늘 조변석개 하시는 분이라서
0: 네.
1: 뭐 가능성 있는
0: 네,
1: 얘기라고
0: 타코를 기대해 봅니다.
1: 그런데 이런 보도 있어요.
0: 네.
1: 이미 미국이 확전 준비에 들어갔다. 뭐 그러면서 뭐이 얘기는 그러면 막 유럽에 있는 막 전투기 이런 거
0: 네.
1: 막 이런 거를 이제 중동 쪽으로 뭐 옮기겠다 뭐 이런 건가요?
0: 그러니까 지금 벵구리온 공항, 이스라엘 공항에 지금 주차해 놓은 비행기 그 공중급유기가 너무 많습니다.
1: 공중급유기?
0: 공중급유 100대가 와 있어요.
1: 100대?
0: 네, 100대. 그러면 공중급유 100대가 움직인다는 것은 미군 공군이 얼마나 움직인다는 건 나오잖아요.
1: 네.
0: 어마어마하게 때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코를 하기를 바라지만 말 그대로 맘 먹고 한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걸프 국가들에게 이번 주 내에 휴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각오하세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각오하라는 얘기는
1: 네.
0: 미국이 이란의 발전 시설 이런 거다 때린다는 얘기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란은 주변 국가들의 담수 시설을 다 때릴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주변 국가들에게 준비하시라는 얘기죠. 이번 주 안에 휴전이 안 되면.
1: 무시무시한 얘기네요.
0: 그렇죠. 무시무시한 얘기죠.
1: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0: 이게 지금 이란이 공격하는 거는 중동 국가들, 주변 국가들의 석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담수시설이에요.
1: 네.
0: 우리는 물이 잘 나오니까 담수시설이라는 게 없잖아요. 거기는 바닷물로 해서 식수를 만들거든요.
1: 그러니까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0: 그거 깨면은 끝입니다. 석유보다 더 무서워요, 그게. 중동 지역은 물 1리터가 석유 1리터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런 나라인데.
1: 자. 대규모 공습이
0: 네.
1: 만약에 감행이 된다면
0: 네.
1: 또 이란은 그렇게 맞불을 놓을 겁니다.
0: 맞불 놓겠죠. 네.
1: 그러면 야, 사태가 정말
0: 그리고 뭐
1: 심상치
0: 지상군 뭐 지금 계속 때리는 곳이 해안가를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1: 않네.
0: 그래서 지금 뭐 군사 전문가 일부는 미국이 지상 작전을 하기 위해서 미 교두보를 확인하려고 그러는다. 그러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서.
1: 그런 얘기까지 지금.
0: 그런 얘기 나오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미군이 한 명도 안 조건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1: 그렇겠죠.
0: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서로가 걷잡을 수 없는 피해죠.
1: 아니, 지상군까지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예,
0: 없어야겠죠.
1: 없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만약에 지상군까지 이렇게 투입하고 오면 그거야말로 진짜 완전한 진짜
0: 네.
1: 중동 전면전 아닙니까?
0: 전면전이죠. 네, 지금도 사실 실질적으로 전면전이죠. 뭐 지금 이 상태에서는.
1: 이야. 근데
0: 네.
1: 미국한테
0: 네.
1: 땔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이 화력이 있습니까, 지금?
0: 뭐50% 정도는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전략가들이 걱정하는 거는
1: 네.
0: 이란 때릴 수 있는 거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는 상태 다른 곳에서 돌발적인 사태가 났을 때 미군이 거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1: 아,
0: 네.
1: 근데 무기 실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고가 50%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1: 50%밖에.
0: 네,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거죠.
1: 아, 절반 남아 있네.
0: 네, 절반 남아 있다. 다 이란에 쏟아부으면 앞으로 어떠한 불행한 사태 났었을 때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거.
1: 다른 곳에 대응을 못 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다른 곳을 대응을 못 하니까.
1: 그러니까 이거를 다 더 소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0: 네,
1: 그러니까. 그러면 장기전을 가는 건좀 부담이 클 거잖아요.
0: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란은 어떤 계산을 하냐면
1: 네.
0: 우리는 끝까지 간다 이거예요.
1: 아,
0: 미국이 완전히 미국이 완전히 공격을 멈출 때까지는. 그러니까
1: 아,
0: 지금
1: 그러네.
0: 이란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삼척 동자도 다 압니다. 이란이 미국을 못 잇는다는 건 다 알아요.
1: 그렇죠.
0: 그렇지만 미국이 물러나는 거는 이란이 이기는 거거든요.
1: 네.
0: 예,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오늘 아락치 장관이 외교 장관이 한 그 영화 감독 뭐 필름 만드는 사람과 인터뷰한 게 지금 굉장히 제가 흥미있게 읽고 왔는데요.
1: 네.
0: 거기서도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준비 다 하고 있었다.
1: 어떤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0: 전쟁이 날 줄 알았다.
1: 아, 전쟁 날 줄 알고 우리는 네. 다 대비하고 있었다.
0: 네. 그리고 협상할 때도 그러면 왜 협상

0: 했느냐, 나중에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왜 협상을 안 했냐 그런 얘기했는데 협상을 했지만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노력을 한 거지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다.
1: 아, 그러니까 이게 MOU 이거 맺고 한 과정도
0: 네 맞습니다.
1: 야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본 거야. 이거 야 안 되더라도 이런 네. 거네요.
0: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MOU에 대해서도 미국이 안 지킬 거라고 알고 있었고
1: 네. 네.
0: 그런데 이제 공격이 좀 더 빨라진 것뿐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공격을 보면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해볼 거 있는데 첫 번째로 이란이 얘기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과 협의하지 않고 나갔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 네.
0: MOU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 근데 MOU 어디에도요. 이란에 신고를 하고 나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1: 아.
0: 5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5조에도 이란이 여길 통제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저는 둘이 혹시 이면 합의가 있지 않나 생각돼요. 5조에는 눈을 씻고 찾아보고 몇 번을 해석하고 몇 번을 봐도
1: 없어요. 예,
0: 없어요. 그런 말은. 이란이 통제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과 혹시 이면 계약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미국이 안 지켰다고 얘기하는 게 레바논 처음 휴전도 안 지켰고 그다음에 네. 결정적으로 그 얘기 나옵니다. 미국이 돈을 안 줬어요.
1: 네.
0: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라도 주고 했으면 되는데 하나도 지킨 게 없다 이거죠.
1: 결국은 돈 문제.
0: 네, 돈 문제가 그러니까 돈이라도 넘겨주고 갔으면 약속한 대로 MOU대로
1: 네.
0: 돈이라도 넘겨줬으면은 좀 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래도 탄력이라도 생길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뭐 뭐를 하냐 이거죠. MOU래.
1: 네.
0: 그러니까 MOU 미국은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1: 아,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이란은 뭐 그 카타르, 뭐 사우디 이런 상선들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네.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에요. 거기에
0: 네.
1: 대해서
0: 네.
1: 미군이 다시 또 공습하고.
0: 예, 그러니까 아락치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요. 인터뷰할 때도 그 전쟁 전에도 그 주변 국가들에게 경고를 했답니다.
1: 네.
0: 만약에 미국이 공격을 하면 미국 주변에 있는 너희들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를 때릴 거고 그리고 만약에 네. 우리가 석유를 못 팔도록 미국이 하면
1: 네.
0: 너희들도 석유를 못 판다.
1: 아.
0: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다.
1: 네. 알겠습니다. 이란 내부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0: 내부 그러니까 상황이
1: 그 복잡하잖아요, 원래.
0: 복잡하죠.
1: 네. 어때요, 지금?
0: 그러니까 지금 협상 다 강경하거든요.
1: 네.
0: 이면서 미국은 다 믿지 못하는 건 맞고요.
1: 아니, 또 협상파가 있고 강경파가
0: 아니,
1: 있고.
0: 강경파 중에서 협상파가 있고 비협상파가
1: 비협상파
0: 있는
1: 겁니다. 있고. 네. 그러니까 강경파와 초강경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0: 네, 네.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뭐 중도 개혁파라든지 그런 쪽은 지금 뭐 전혀 나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데 협상을 하려면은 말 그대로 좀 탄원이 들어와야 돼요. 미국에서
1: 네.
0: 미국에서 동결 자금도 풀어 주고 좀
1: 네.
0: 그래 협상파가 비협상파한테 야 봐봐 이렇게 하면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1: 미국이 그래도 성의 표시는 하잖아
0: 네.
1: 그러면서
0: 그래서 우리가 더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게 전혀 없으니까 예, 갈리바프도 지금 동력을 잃은 거죠.
1: 그 모즈타바 하메네이
0: 네.
1: 지금 어디 있습니까?
0: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1: 아니 근데
0: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0: 네네.
1: 아니 제가 설마 그게 아니라
0: 네.
1: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0: 네네.
1: 이란에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보도가 다 엇갈려요. 그래서
0: 네.
1: 지금 근데 성명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0: 네.
1: 엊그제 성명이죠. 이게 보면 그 적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미국을 대악마 뭐 이렇게 한 성명.
0: 그런데 이제
1: 나와요.
0: 그 성명에 대해서
1: 네,
0: 약간
1: 네.
0: 이제 삐뚤게 보는 사람들은 그 네. 성명의 내용이나 그 톤이 그 헤즈볼라의 과거 하산 나스랄라는 헤즈볼라 대표가 있었거든요.
1: 네.
0: 이스라엘에 사망한 하산 나스랄라의 연설과 굉장히 비슷하다.
1: 아, 그 비슷하다는 건 그러면.
0: 그러면 그거 뺏긴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1: 아, 뺏겼다.
0: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확인을 못 해봤는데.
1: 혹은 대필.
0: 뭐
1: 대신 누가 써줬다.
0: 아니 대신 쓴 게 아니라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누군가 썼단 얘기죠.
1: 네.
0: 예.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모즈타바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1: 네.
0: 왜 모즈타바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말을 못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1: 네.
0: 그건 왜냐면 이란의 체제 자체가 최고 지도자 없으면 혁명수비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1: 혁명수비대는 반드시 최고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인다.
0: 최고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고
1: 명령을 따라야 돼.
0: 네, 명령을 따르고 혁명이 네. 만약에 이란의 헌법이 참 묘한 게 최고 지도자 유고시에는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과 헌법수호위원회 셋이서 트리오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군통승부 문제가 있어요. 군통수권

0: 이들이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 군통수권은 항상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고 헌법상 최고 지도자가 없을 때는 군통수권을 누가 갖는다고 정확하게 있으면은 거기에 충성을 할 텐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혁명수비대로서는 어떻게든가 최고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1: 아 그러네. 그러니까 네. 저 넷플릭스 지정 생존자처럼 딱딱 네. 정해져 있어 서열이 정해져 있어서 여기 6호시에는 최고 지도자 6호시에는 누가 군사 지휘권을 갖고 이게 정해져 있으면 되는데 네. 그런 선례도 없고
0: 네, 네. 선례도 없죠.
1: 없다는 거잖아요. 네.
0: 그리고 원래는 이제 2인자는 대통령인데 그 과거에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그 혁명수비대 출신 대통령이 뺨을 때린 적도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말을 듣겠습니까? 아. 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1: 저기 네. 그 이란 경제 제재 압박 네, 네, 네. 여기서 지금 트럼프가 대러 제재 안에 이란도 좀 추가하자 이게 네.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때리는 제재 안에다가 이란도 껴서 네, 같이 네. 때리자 이 아닌 거죠?
0: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대러 제재는 안 하고 싶었을 텐데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좀 격화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최근에 린즈 그레이엄이 죽었지 않습니까?
1: 사망했다.
0: 그 사람은 평생에 했던 것 중에서 그 러시아, 이란, 뭐 가자 이쪽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게 이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1: 네.
0: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대러 제재안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린지 그레이엄의 뜻을 이루어 준다는 식으로 하면서 이란도 같이 거기다 끼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유지를 받들자 약간 그런 네. 느낌으로 네. 지금 다시 지금 이걸 추진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게 실제로 좀 입장이 바뀐 걸로 보이세요? 백악관의 입장이요?
0: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그 쪼아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쪼아서 될 일이가 없거든요.
1: 네.
0: 네. 이게 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1: 네.
0: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전쟁을 끝내고 가야지만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MOU를 한 다음에 네. MOU가 미국이 먼저 선결 조건이 있거든요. 선결 조건이 한 다음에 그래야지 이란이 핵협상에 나올 수 있는데 핵협상은 나오긴 커녕 지금 호르무즈에서 막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핵협상 언제 합니까? 못하죠.
1: 자 시간 지금 한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네. 짧게 한마디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최고 전문가시니까
0: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좀 물어봐야 돼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분위기는 약간 타코 분위기예요. 오늘 분위기는 타코.
1: 자, 네. 오늘 분위기까지는
0: 네 오늘 분위기 타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 이게 시시각각 타코입니다. 매일매일 바뀌어서 알 수는 없지만 네, 네. 오늘 분위기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하십니다.
0: 네.
1: 자 지금까지 서강대 박현도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K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건강에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1: 대리.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3부와 4부에는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영주 소장,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핫타임, MBC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장마가 시작될 무렵 노랗게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습니다. 모감주 나무인데요. 신기하게도 장마가 시작될 즈음 꽃을 피우고 장마가 끝날 무렵엔 꽃을 거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모감주 꽃이 피면 논밭에 물기를 정비하고 이랑을 만들어 큰 비에 대비했습니다. 날씨가 변하는 걸 나무가 먼저 알아차리고 사람은 그 나무를 살피면서 서로의 박자를 맞춘 셈인데요. 나란히 살아가는 삶이 조화롭게 여겨집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지요?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 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8: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9: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6: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내란 김건희 최혜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특검의 수사 시한을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연장하는 것과 특검 수사 대상으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의 재연장은 야당 탄압이자 공안정국의 연장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예외적 특검이 정치 보복의 도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정부 관련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특검 활동 기간이 총 510일이었고 그 수사가 끝나자 2차 종합특검이 만들어졌다며 오늘 법을 고쳐서 30일을 더 연장하면 도합 690일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골 국물을 우려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우려먹어야 되냐며 이재명 정부가 유독 특검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제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큰 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 난 6층 바로 아래층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로봇 수백 대가 있어 소방당국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홍준 기자입니다.
2: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불이 난 지 58시간이 지났지만 물류센터 진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 6층은 바닥 면적이 축구장 4개 넓이로 내부가 복층 구조인데다 3단 선반 등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반마다 가연성 재질의 생활용품이 빼곡히 쌓여 있어 연기와 열이 빠져나가지 않아 소방대원들은 6층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5층에는 화재에 취약한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로봇 수백 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량으로 따지면 전기차 배터리 20여 개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소방당국자는 대원들이 5층 내부에 들어가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며 특수차량 31대를 건물 각 방면에 배치해 불길을 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물 붕괴 위험이 커지며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인천 서해구청은 어젯밤 11시쯤 물류센터 반경 116m 이내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붕괴 경보기 설치까지 마쳤습니다. 대피 대상 장소 안에 주거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기와 분진 피해가 계속되며 대피소를 찾는 주민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청은 대피 주민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임시 대피소 추가 운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 신석초등학교는 오늘 휴교를 결정했고 어린이집 14곳도 긴급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흥준입니다.
1: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이 재임 시절 배우자와 함께 수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지 한 달여 만인데요. 원석진 기자입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비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의혹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고 혐의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노 전 위원장의 자택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선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독일과 스웨덴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는 이 같은 동행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또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참관과 직원 역량 강화 등의 명분으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몰디브와 방콕, 피렌체 등 휴양지나 관광지로 100차례가 넘는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장 인원만 461명, 예산은 24억 원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는 노 전 위원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 외유성 출장 의혹 한 달여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합수본은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스페인이 연장 혈투 끝에 아르헨티나의 1대0 승리를

0: 거두고 16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재홍 기자입니다.
1: 남미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유럽 챔피언 스페인의 결승전. 축구의 신 메시와 차세대 슈퍼스타 야말의 맞대결도 성사된 가운데 스페인이 경기 내내 아르헨티나를 압도했습니다. 야말의 슈팅을 시작으로 90분 내내 아르헨티나 골문을 위협한 스페인은 후반 추가 시간 엔조의 경고 누적 퇴장으로 수적 우위까지 점했지만 좀처럼 득점을 올리진 못했습니다. 야말의 결정적인 프리킥마저 마르티네스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며 경기는 연장으로 돌입했습니다. 득점은 연장 후반에야 터졌습니다. 연장 후반 1분 니코 윌리엄스의 헤더 패스를 페란 토레스가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아르헨티나 골문을 열었습니다. 20번째 슈팅만에 골망을 흔든 스페인은 이 한 골을 끝까지 잘 지켜 1-0 승리를 거두고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종료 직전에야 첫 슈팅을 시도할 정도로 경기 내내 스페인 수비에 막혔고 메시 역시 단 한 차례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채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0: 법원이 요구했던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한 홈플러스가 앞서 법원이 내렸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회생 절차 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 절차를 끝내기로 결정했지만 지난 16일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연대 보증을 조건으로 2천억 원 추가 대출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채권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환 MBK 파트너스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경영진들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측하고도 전자단기 사채 등 모두 1,60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신영증권 등 증권사 4곳과 물품 구매 전단 사채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직후인 지난해 4월 MBK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여성이 검찰 보안 수사 끝에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평택지청 형사 제1부 단정녀 저민혁 검사는 최근 이 여성을 무고와 사기 등 혐의로 여성의 내연남을 무고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산지 많은 곳 120mm 이상, 충청권 최대 100mm 이상, 남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7도 분포로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4도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6: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당대표는 4천만 원에서 1억 원, 최고위원 예비 경선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이 2년 만에 최고 4배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기탁금이 너무 높다는 글을 올리자 대통령 당무 개입이라며 야당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3부 4부 정치 모아니에서 서영주, 김종혁, 박원석 세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웬 시름이 그리 깊어?
1: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어.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0: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2: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0: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 좋다!
0: 두루누리라고?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5: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정치원이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님 나오셨고요.
6: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네.
5: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7: 안녕하십니까.
5: 네,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8: 네, 안녕하십니까.
5: 자, 이것부터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년간 갖고 있던 분당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드디어 됐다.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흘 뒤인가요? 23일에 국민 대토론회,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있잖아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8: 대통령이 뭐 이제 무주택

0: 제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겠네요.
1: 네. 그러시겠죠.
0: 토론회 때.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일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꼭 팔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 기준 같은 건 없는데
1: 네.
0: 아마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일가구 1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고 임기 끝나고 일로 돌아가실 가능성도 없잖아요.

0: 인가 싶은데요. 근데 여기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다가
1: 네.
0: 재건축 예정돼 있는 아파트 이로써 복잡했나 봐요. 매각 과정이
1: 재건축.
0: 네, 잘 팔리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매수자가 나타나서 다만 이제 매수자가 잔금을 다 지급을 못해가지고 일부만 지급하고
1: 17억 7천만 원
0: 근저당 설정을 아마
1: 근저당
0: 대통령
1: 설정해서
0: 부부 명의로
1: 그건 잔금은 이제
0: 했다
1: 10월
0: 그러더라고요.
1: 달에 내는 걸로 뭐 그렇게
0: 받으시겠죠, 뭐.
1: 네.
2: 이게 이제 그 17억 7천만 원.
1: 네.
2: 이거는 이제 은행 대출 문제로 좀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 은행 대출 부분이 좀 들쑥날쑥해서 이 부분은 손을 봐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요. 박원석 의원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부동산 이 대토론을 앞두고 이제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되지 않나. 사실 서민들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아니 집 없는 사람 마음을 알아? 당신들이
1: 네.
2: 정치 뭐 정책 위반하는 사람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국회의원들도 집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1: 네.
2: 꽤 돈이 많아요. 집이 있다는 건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무주택자 대통령으로 이 부동산 대통령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로 뭐 나쁘지 않은 뭐 선택과 또 나름대로 집 처리 같다. 그래 보입니다.
3: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수주의자라서 그런지
1: 네.
3: 모르지만, 아니, 저기, 집을 갖고 있는 게뭐 죄입니까?
2: 아, 죄라고
1: 죄 아니죠.
2: 아무튼 죄라고 아니잖아요.
3: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무주택자가 돼야지만 그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할수 있는 건가요? 전 그것도 좀 이해는 잘안 돼요.
1: 네.
3: 그래서, 물론 뭐, 어차피 끝나면 이 집에서 못 살잖아요.
1: 그렇죠.
3: 가서 경호 문제나 이런
1: 경호 문제
3: 것
1: 때문에.
3: 때문에. 예,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뭐 파신 거겠죠.
1: 네.
3: 이렇게 그리고 또 지금 어차피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뭐 저는 팔든 안 팔든 뭐 본인 집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그 퇴임하고 나갈 때 다른 쪽에다 뭐 관저를 또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그때 팔아도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무슨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겠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그 누구든지 다 자기 집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 누구든지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1: 네.
3: 그런 것들 자체를 뭐 죄악시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걸 가지고서 내가 무주택자니까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더 많이 그 부동산 정책을 공감하면서 할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마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합동 연설회 열렸는데, 자, 오늘 세 분께서 각각 이번 전당대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각각 딱 하나씩 포인트 하나 짚어주세요. 자, 이거 눈여겨봐라, 이거 눈여겨봐라, 이거 눈여겨봐라. 자, 누구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2: 명청대전이 사실상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포인트가 됐어요.
1: 관전 포인트
2: 네,
1: 1번은 명청대전.
2: 명청대전, 피할 수 없는 명청대전이 돼버렸다.
1: 네. 자, 그리고 박 의원님.
0: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전당대회에 대한 의중은 확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남은 국정 운영, 그 매우 중요한 그 앞으로의 2년을
1: 네.
0: 누구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났는데 그거를 민주당의 권리당원과 지지자들이 수용할 건지 혹은 수용하지 않을 건지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 명심에 대한 당원들의 선택.
0: 그렇죠. 그게 이번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1: 알겠습니다. 네. 자, 김철구 위원께서
3: 저는 폭로전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제일 왜냐하면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도요.
1: 네.
3: 그거 이낙연 후보 측에서 터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이명박
1: 네.
3: 두 분이 두 사람이 열심히 싸우면서 그때 다 폭로했던 거 나중에 그것
1: 맞아요,
3: 때문에
1: 맞아요.
3: 다두 사람 다 곤욕을 치렀잖아요.
1: BBK니 뭐니 사실 그때 나왔죠.
3: 다 그때 나온 거예요.
1: 그때 진짜 아, 그렇네.
3: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1: 그 폭로전이 좀 벌어지기를 좀 기대하시는 그런
3: 아니요, 뭐 잘못한 게 있으면 폭로돼야죠. 뭐 그걸 폭로돼야 되는데
1: 마음도. 네.
3: 그래서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갈지 지금 보니까 벌써 양쪽에서 칼을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갈지 좀 주목됩니다.
1: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 막장이 되기를 이제 원하시는
3: 풍로전.
2: 것 같아요.
3: 아니 폭로는 뭐 잘못된 거
2: 원래 이제 폭로라는 게 막장 드라마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0: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 후보 간의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뭐 네거티브도 있을 수 있고, 뭐 안에 이제 리스크가 좀 약점이 있는 부분들은 꼬집어내서 때릴 수는 있는데, 저는 이낙연 씨가 했던 대장동급이 나온다면 이건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게 진보의
1: 그건
0: 분열을 초래한,
1: 분열이죠,
0: 예,
1: 분열.
0: 분열을 초래하는 어떤
1: 이거는
0: 그런 상황
1: 거의
0: 같고요. 사실
1: 갈라서겠다는.
0: 오늘 이제 합동연설회가 있었어요.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명확하게 명천대전이 나와요.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 입장은 집단 폭행 당해 아프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거예요.
1: 몰매론.
0: 언더독 몰매론.
1: 몰매론.
0: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라고 송영길 의원은 이제 민주당의 그 다른 비전을 제시하면서 스토커처럼 제발 이재명 대통령 정말 위하지도 않으면서 위한다고 하지 말고 이름만 부르지 말고 스토커론을 얘기했고,
1: 네.
0: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선을 그었어요. 명청대전 이번에 끝내야 된다. 이제 지난 1년도 명청대전이었는데 이번에도 명청대전이다. 그래서 자기 정치 사당화 당대표 이제는 여기서 종지부 찍자 해서 명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반기를 든 측과 이재명 대통령 측의 후보들이 벌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제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자, 명청대전. 그렇네요. 자, 그러고 또 하나. 지금 최고위원 선거도 5명을 뽑는데, 지금 여기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요런 건 처음 봤는데, 친청계 후보들이 3명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진짜 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출생월에 따라서 투표를 하자, 뭐 이런 전략.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1월부터 4월생의 당원들은 누구누구 뽑고, 뭐 5월부터 뭐 8월까지인가요? 그다음에 9월부터 12월부터 뽑자. 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최고위원 선거가 뭐 이렇게까지 뜨거운 적이 있었나요?
2: 그 당대표는 1인 1표지만
1: 맞아요,
2: 최고위원이 1인
1: 맞아요.
2: 2표입니다. 그러니까 당원 한 사람이 두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전략적인 분할 투표를 선택을 한 거죠.
1: 네.
2: 지금 친명계 최고위원 출마자 굉장히 많아요. 한
1: 그렇죠.
2: 10여 명 가까이 됩니다.
1: 네.
2: 그에 반해서 친청계에는 딱세
1: 세
2: 분이
1: 명.
2: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세 분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고, 그러나 뭐 후보 당사자들이나 혹은 정청래 후보가 이거는 뭐 우리가 오더를 내린 게 아니고 이전부터 당원들이 하던 방식이다. 그래서 당원들 사이에 이제 도는 얘기고, 그게 이제 뭐 당원들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확대된 거지, 이거 뭐 우리가 전략을 세운 게 아니다. 근데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뭐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대로 될지 이건 모르죠. 그건 지켜봐야 될 거고, 아무튼 최대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1차 컷오프에서 지금 14명을 8명으로 줄이잖아요. 그리고 본선에서 8명 중에 5명이
1: 다섯 명.
2: 당선이 되는 거고, 여성 한 명이 들어가야 되는 걸 감안하면 이제 남성 남성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문이 좁아요. 14명 중에 지금 여성 후보자가 3명이고
1: 네.
2: 나머지 그 11명이 남성 후보자인데 최종적으로 네 자리를 놓고 겨루는 거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동원되는 것 같고요.
1: 아, 치열하네요, 진짜.
2: 친명계에는 일단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1차 컷오프를
1: 그렇네.
2: 거쳐서 살아남는 후보들 중에 이후에 이제 뭐이 비슷한 이를테면 뭐그 짝짓기 같은 것들을 시도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지금 친청계는 3명, 그런데 지금 총한 14명 정도가 후보인데, 그 중에 친청계가 3명, 거의 나머지는 한 10명 정도는 친명계, 이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8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컷오프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5명인. 아, 상당히 이러니까 좀 치열하군요. 그러니까.
0: 근데 뭐 14명 중에 8명이면 이제 거의 뭐 반반이잖아요.
1: 반반.
0: 예. 네. 최고위원 치열하죠. 저도 이렇게 치열한 최고위원 선거는 처음 봤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측, 정청래 후보 쪽에서 그 본인들과 이제 짝짓기라는 3명의 그 예를 들면 최고위원 후보를 월별로 나누는 걸 보고 아, 신박하다. 이게 무슨 토종 비결 뭐 이런 건가? 뭐 이런 사업생은 이게 궁합이 이쪽하고 잘 맞고 뭐 이런
1: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0: 그러니까 그런
1: 양력인가?
0: 식이에요.
1: 양력이겠죠, 양력. 양력
0: 양력이겠지.
1: 기준으로.
0: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미로 따지면은 뭐 재미있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 다 당원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당원들이 1월 4월부터 아, 이 사람 찍어야지. 뭐 5월부터 8월까지 이 사람 찍어야지. 이렇게 따라하는 당원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다운될 수준을 굉장히

0: 하락시키는 거라서 재미있는 요소로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이거가 정말 진짜로 이루어져서는 민주당 당원들의 수준으로 완전히 너무 바닥으로
1: 그러니까
0: 보는 거죠.
1: 저도 처음 봤어요. 이런 얘기는.
2: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 보니까 돈도 왕창 올렸잖아요. 뭐 또 네. 깎아내릴지 기타금.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타금 올리는 바람에 그 보면은 그 최고위원은 7천만 원. 그렇죠? 2천만 원에다 5천만 원. 그다음에 저 그 당대표는 1억 2천만 원. 많이도 받더라고요. 근데
3: 당대표 1억 아닌가요? 1억?
0: 1억이요.
2: 1억 2천만 원을 먼저 내는 거잖아요.
0: 아니요, 아니요.
4: 포함해서
0: 1억이고요.
3: 총 1억이고요. 당대표 1억. 총 1억.
2: 이제 나가서 그러면
3: 포함된 거.
2: 그 누구는 당대표 저 그러면 처음에 기타금이 2천인 거잖아요. 처음에 1차에서. 그러면 김보미 후보인가?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한번 나가서 한번 연설하고 2천만 원 날려야 되는 거죠.
3: 1천만 원 그분은. 왜냐하면
4: 39세 미만의 원외인
2: 39세 이하
3: 깎아줘요. 디스카운트
2: 39세 이하니까 1천만 원에
3: 날려서 1천만 원인데
0: 50% 할인.
3: 근데 1천만 원도 사실
2: 한 번 하고
3: 큰 돈이죠 사실. 그거 한 번 하고 1천만 원 날린다고 생각하면
0: 원래 예전 같으면 250만 내면 되거든요.
2: 그러네 깎이니까.
3: 아니 그래서 자 기왕 말 나온 김에 어떻게 보세요? 이거 250을 1000만 4배 올리고 막 했잖아요, 이번에. 지금 높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0: 더 깎아 줘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 참여의 문을 연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선거 경제 준하는 정당 운영을 하겠다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면 이게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있던 민주당의 어떤 그런 시작점 다 없애버리고 다시 진입장벽을 높였잖아요. 그러면 돈 없고 백 없고 이런 사람들은 정치하기 쉽지 않아요. 돈 좀 두둑하게 있고 집안에 물려받은 게 있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자산이 좀 있어서 아버지가 좀 정치적으로도 유명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 도움 주 사람들만 정치에 들어올 수 있어요. 솔직히 청년들이요 천만 원 돈 있는 기득권이나 뭐 어떤 사람들은 천만 원 뭐 그거 뭐 성관련된 그 정도 써야 그렇지 않습니다. 네. 천만 원 큰 돈이에요.
3: 아니, 그럼요 큰 돈이죠.
0: 그리고 이게 천만 원이 왜 큰 돈이냐면 이 컷오프 당하면 한 3-4일 안에 천만 원 날리는 거고 5분 합동 연설을 이거 한마디 하고 그냥 쓰는 돈이에요.
3: 아, 연설 동영상 하나 찍는
0: 그래요 5분 이거 하고 끝나는 건데 청년들한테는 사실 교육시킨다는 차원에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기업도 투자를 하잖아요. 저는 사실 민주당이 발전하려면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냥 무상으로 도전하게끔 함으로써 본인들이 실패도 하든 성공을 하든 도전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사실 좀 선수도 많은 6선, 5선 뭐 중진들 있잖아요. 저는 사실 여기가 좀 할인이 들어가야 돼요. 10년 단골 할인도 있는데.
2: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선거 공영제면 네. 그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거. 네. 아 그러면 선거 치를 때 본인들이 한 다음에 다 세금 국민 세금으로 내는 건 다 보존해 달라고 그러고 당에서 치는 선거는 당비 우리 당에서는 손해 하나도 안 볼 테니까 니들이 돈 내서 해.
3: 후보들이 돈 내라.
2: 후보들이 돈 내서 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굉장히 이중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할 얘기도 있긴 하겠지만 왜냐면 뭐 당원이 100 몇만만 원에서 150만으로 늘었 기 때문에 돈이 더 든다.
3: 문자 보내는 비용도 네, 더 그만큼 더 드는 거죠.
2: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돈 많은 사람들만 정치하라는 건가? 네. 뭐 이런 느낌을 받고 특히 청년 젊은 친구들에 네. 대해서는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4: 아니 좀 과하죠. 그러니까 이게 수익자 부담 논리인데. 네. 출마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서 그걸로 이제 당이 경선 운영하는 비용을 쓴다는 건데 민주당이 2025년 기준으로 선관위의 등록 재산이 657억이에요.
3: 아니 그러니까요. 수백억이 있다면서요.
4: 그중에 현금과 예금만 45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3: 부자 정당이네.
4: 어쨌든 당내 선거 공영제를 적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비용 말고도 네. 선거 운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어요. 네. 그거는 기타금과 별개입니다. 네. 문자 한 번만 보낼래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사실 돈 없는 후보들은 엄두를 못 내요. 그 문자 보내고 이런 거를. 근데 이제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 그 후원회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온 유력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후원회 개설하면 후원금 금방 차겠죠. 네. 얼마 전에 정청래 후보도
3: 뭐 4억 가까이
2: 4억 4천만.
4: 예, 본인 4억 그 본인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 2천만 원 빈다 그랬더니 뭐 4억 얼마가 들어와가지고
3: 그래서 다 돌려줘야 된다면서요.
4: 예. 그래서 이제 뭐 당대표 후원회 계좌 개설하면 거기로 넣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올렸던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네.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불가능하죠.

0: 하나요. 이런 경우는 정말 최소한의 비용만 받든지.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2기 출마 때 네. 500만 원으로 그걸 낮춰놨던 겁니다. 청년과 관계없이 최고위원 출마자들에 대해서. 근데 이걸 이렇게 4배 인상해 놓으니까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오는 데다가 청년 최고위원제를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하다 안 하기로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렇게 또 청년들에게 진입 장벽을 높여놓으니까 아니 진짜 2030들하고 가까워지려는 정당 맞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고
1: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0: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섰겠어요. 그에 네. 따라서 이제 뭐 당무 개입 논란까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뭐 당무 개입까지는 아니고 내일 뭐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한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낮추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어요.
2: 근데 기타금도 기타금인데 저는 청년 최고위를 선출해서 뽑자라는 제도에 대해서 저는 왜 지도부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 발로 차버렸을까?
1: 네.
2: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1: 네.
2: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지도부가 물론 친청 친명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임 지도부가 지금 중심이 돼 있잖아요.
1: 네.
2: 정청래 지도부가 뭘 주장했어요? 당원주권, 1인 1표. 그러니까 모든 어떤 당직에 있어서 당원들의 참여를 무조건적으로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해놓고서는 청년 최고의 선출직을 반대한 사람들이 친청계 지도부예요. 지명직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청년 최고를 선출직으로 하고 있어요. 본인들의 리그를 따로. 그래야 나름대로 뭐 돈을 내더라도 본인들끼리 해서 뭘 뽑고 흥행이 되니까 좋은데 이마저도 정치적 계산 때문에 지명직으로 하자고 해버리니까
1: 알겠습니다.
2: 이게 무슨 용을 먹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 기타금 논의한 김에 저는 알겠습니다. 진짜 청년 최고의 선출직도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1: 광고 듣고 다시 보겠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0: 뉴스타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밤 사이에 중부지방에 다시 극한 우후가 쏟아지겠는데요.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는 새벽 3시부터 아침 9시 사이에 시간당 최고 80mm, 강원 북부는 자정부터 12시 사이 지금 최고 50mm, 수도권과 서울도 경기 남부지방도 내일 출근 시간대에 시간당 최고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0: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더위가 기승을 보이겠는데요. 경남지방 중심으로 열대야와 폭염특보가 많이 내려진 상태로 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남해의 제2지선 지금 서부산 방향으로 사상나들목 앞에 사고로 3, 4차로가 차단돼 있고 이 구간 많이 밀립니다. 신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자, 정치 모한이 4부 이어갑니다. 아까 이 기탁금 논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 이거 하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그 정청래 전 대표는 자기도 이거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싸게 받기로 한 거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낮추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결정은 도대체 누가 한 거냐는 게 궁금하더라고. 이게 네 배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누가? 그러면. 후
3: 전준희에서 한 거죠.
2: 아,
3: 전준희에서 한 건데 이게 좀 문제인 게 사실 그 최고위원 선거든 당대표 선거든 출마를 생각하는 분들은 몇 개월 전부터 출마 준비를 하잖아요.
2: 그러니까요.
3: 그럼 내가 출마했을 경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어떤 룰로 선거를 치른다 이게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전준희에서 3일 전인가 결정한 걸 통보한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 전당대회 프로세스가 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러네.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2: 그러네요.
3: 임박해가지고 룰도 사실은 결정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비용도 결정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 기반이 튼튼하고 정치 경력이 오래되고 뭐 다선 중진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오늘 결정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2: 그렇죠.
3: 이제 약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본인이 어쨌든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임박해가지고 5천만 원이야 이러면 갑자기 이게 다리 힘이 풀리잖아요.
2: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제가 이거 앵커 맡은 지 2주 됐는데 2주 동안 나온 소식이 민주당에서 나온 소식이 크게 보면은 처음에 선호 투표냐 결선 투표냐 꼬 싸워. 그러더니 나중에는 후보들 자격이 있니 없니 갖고 싸워. 그러다가 이제 기타금까지 뭐 논란이 있어요. 이게 당에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4: 전준희가 원래 그 역할을 하라고 만드는
2: 그러니까
4: 거예요.
2: 근데
4: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라는 건 네. 전당대회가 매끄럽게 잡음없이 가도록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게 뭐 민간 조직이 아니라
2: 네.
4: 당내에서 나름대로 당무와 의정활동을 다 경험한 분들로 구성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기탁금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당대회 일정 문제도 논란이 있었어요.
2: 네.
4: 충남이 시작해서 충남으로 네. 끝난 거.
2: 네.
4: 그 다음에 선호투표 이 것도 사실 중간에 최고위와 핑퐁하면서 굉장히 또 조금 논란이 있었고
2: 네.
4: 기탁금 문제까지. 전준희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아니라 전혀 준비가 안 된 위원회 같아요. 전혀 준비가 안 됐어.
2: 그래서 전준희는 전혀 준비가 안 됐다. 네,
4: 전혀 준비가 안 된 위원회라서 저는 사실상
2: 아, 그 전준희 계신 분들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4: 어쩔 수 없어요. 결과치가 그런 거.
2: 아니 좀 그래도 서운해하실
4: 거. 또 그랬어요. 다음부터 잘할 수 있도록 아니, 이제 다음 전준희를 좀
2: 하여튼 좀
4: 삼아야 돼.
2: 자, 좀 그래요. 이 제1당이 이런 거 가지고 아니 이게 국민 민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니까 이상해요 조금. 제가 봐도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하여튼. 자 그리고 자 요 얘기 넘어가야 돼요. 지금 이 기탁금 논란이 좀 커진 게 대통령이 참전을 하셨어요.
4: 그러니까.
2: 지금 X에다가 글 올리고 처음에 X에 글을 올리시니까 그다음 올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누가 댓글을 닫고 거기에 또 반박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당연히 야당은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또 아, 이거 공직 선거하고 당직 선거도 구별 못 하냐라고 또 반박을 또 했어요. 이러면서 지금 커졌어요, 사건이. 어떻게 보십니까? 당무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일단
5: 저는 뭐 당무 개입이라고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잖아요.
2: 네.
5: 근데 이렇게 어쨌든 대한민국의 최고 국군 통수권자고
2: 네.
5: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2: 네.
5: 근데 이게 발언 한마디 했다고 이것을 무슨 당무 개입으로 몰고 가는 거는 좀 과도해 보인다는
2: 과도하다
5: 들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자꾸 제시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우리 그 후보자들에게 너무 그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돈이 너무 비싸니까 무슨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네.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버리면 이거 전부 다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위원회에서 다시 아 이거 그러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0: 누가 봐도 대통령 얘기 듣고서 저거 옮기는 거니까 당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당무 개입이다 뭐다 아니다 비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었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너무 요새 자신감 뿜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무회의 때마다 국무위원들 다 갖다 놓고 무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그 두드려 패듯이 뭐라고 지적하듯이 그렇게 장관들을 뭐 일일이 지적을 하시고 ETF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ETF 때문에 지금 그 피눈물 나는 사람들 많은데 뭐 장난하듯이 말씀하셨잖아요. 지나가듯이. 그런 것들이 좀 과잉이다.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 저 얘기를 가지고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은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짜 당무 개입할 때 입도 뻥끗 안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저 정도 얘기를 가지고 당무 개입이라는 거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 대통령이 당직을 맡을 수 없지만 네. 당론 형성에 의견을 내고 참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당헌 당규에 비치면 뭐 당무 개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2: 당무 개입은 아니다.
1: 과거에 이제 대통령이 공천이나 이런 데 개입해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처벌받은 사례들을 보면 이 경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건 뭐 말 한마디 한 정도가 아니고 어떤 행위를 더군다나 그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거지 않습니까?
2: 예를 들어서 국정원 특활비 그런 거죠.
1: 그렇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랬었고 네. 이번에 이제 명태균 네. 사건에 윤 전 대통령이 실제 김영선 공천 관련돼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이건 당무 개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늘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가 이슈입니다. 이게 너무 멀어도 문제고 너무 가까워도 문제고 대통령이 당 쪽을 향해서 숨만 쉬어도 당무 개입이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경계와 기준이 뭐냐 이게 불분명하긴 한데 이게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겠다 그러면서 당정 분리를 선언했어요.
2: 네.
1: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정 분리 선언해서 과연 좋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열린우리당 결국에는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됐고 탄핵당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엄격한 당정 분리라는 게 꼭 좋은 정치에 좋은 결과를 낳는 게 아니에요.
2: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당정 일치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현행법이 금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선거법이나
2: 그렇죠. 그건 아마
1: 혹은 정치자금법이나 이게 금하고 있는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라고 네. 봐요. 그 이외에는 폭넓게 이 당에 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대통령이 정치인이고 정치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2: 그러니까 옛날에 1호 당원이라 그랬잖아요.
3: 지금도 1호 당원.
2: 1호 당원.
3: 예. 당헌 제13조에 따르면
2: 1호 당원. 예.
3: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당헌에 나와 있어요. 제13조에 이 당원인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 대통령은 당론에 의견을 낼 수 있고 네. 당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네. 의무와 책임을 갖춰줬어요. 권리도 줬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당무 개입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불행한 게 이걸 당무개입이라고 주장한 게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전에 친청계의 지지자들 이게 당무개입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네. 그걸 엑스의 대통령이 답변을 하면서 당무개입으로 번지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참전한 겁니다.
2: 네.
3: 거기에 당무개입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누가 있는지 아세요? 유시민 작가예요. 당무개입하지 마십시오. 당을 민주당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지배라는 것은 윤석열처럼 물리력을 쓰거나 아주 당의 결정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때는 정치력을 동원해서 그 본인의 말을 안 듣는 당내 인사를 잘라내고 제명하는 이런 것들이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는 당무개입인데 심지어 윤석열도요 당무개입을 형사처벌 당하지 않았습니다.
2: 네.
3: 박근혜만 당했죠. 그러니까 이건 당무개입이 아니에요. 악의적 프레임입니다. 사실 저는 대통령이 아니 기타 문제는 내가 그래도 당대표 할 때 좋게 해놨는데 왜 이래? 이러니까 청년들이 저기 불만이 많지 않소.
2: 왜 거꾸로 간 거야?
3: 왜 거꾸로 가?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이번 지방선거 우리 청년들 2030 젊은 층들이 등 돌렸는데 이런 식으로 가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이 의견이지. 이게 무슨 당무 개입입니까? 이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를 좋은 쪽으로 가로 이끄는 것은 저는 살이 100번 양보자 당무 개입해도 된다고 봐요.
2: 자, 그런데 이런 얘기 있었어요. 고민정 의원이 이 대통령 기탁금을 직접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거 청와대 정무라인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1: 기타급 문제만 얘기한 게 아니고 SNS 좀 그만하게 하시라 이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직접 소통

0: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과거와 달라진 소통의 방식인데 너무 자세하게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 다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직접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비서실도 내각도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당과의 조율 문제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뭐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전달할 수도 있고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과거에는 이제 흔히 그렇게 해왔죠.
1: 그러니까 이런 거 하라고 사실 정무 라인이
0: 근데 왜 이렇게 참모들은 안 보이고 전부 대통령만 보이냐. 네. 근데 뭐 고민정 의원이 뭔가 이게 청와대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거기도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개성이 강해요. 워낙에 SNS를 즐겨 하시고 많이 하시고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네. 거침없이 의견을 밝히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 SNS 좀 적절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진언을 왜 안 하고 가만히 있냐 이렇게 들렸어요.
2: 근데 차라리 저는 SNS나 커뮤니티나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들은 새로운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뉴노멀?
2: 예, 왜냐면 이재명
1: SNS 시대니까.
2: 아, 그럼요. 트럼프도 뭐 트럼프도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뉴노멀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낫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이거를 안 하다가 지금 대통령 돼서 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대표 시절에도 무수하게 X부터 시작해서 SNS 많이 했습니다. 네. 커뮤니티에 많이 참전했고요. 근데 최근에 좀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왜 대통령이 이렇게 그냥 의견을 개진하거나 최근에 뭐 SNS와 커뮤니티도 다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당무 개입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선거 국면에서 정청래 전 대표나 추천계에서 대통령이 참전하는 것이 거북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을 당무 개입이라고 하면 안 돼요. 대통령도 눈과 귀와 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눈, 귀, 입을 적절한 수준에서 쓸 권리가 있습니다. 뭐 대통령은 숨죽이고 눈 감고 있어야 돼요? 귀 막고?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게 있으면 또 욕할걸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3: 아 근데 뭐 트럼프 SNS 하는 거 따라하는 게 좋아요? 그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SNS 때문에
2: 뉴노멀이라고
3: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더구나 자기 말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무슨 뭐 나는 이란에 대해서 더 이상 공격을 안 하겠다 했다가 공격을 한다고 했다가 다섯 번이나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 그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뭐 적극적인 그 국민과 소통하는 것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1: SNS.
3: 네.
1: 네. 자, 알겠습니다. 그 지금 요 국민의힘 얘기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저 궁금한 거. 지금 한 달 안 남았거든요. 그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민주당 전당대회에 좀 큰 변수가 좀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 거라고
2: 아마 뉴스와이킥에 목요일날 출연하는 분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의 입이 가장 큰 변수다. 오늘 보니까 문희상 전 의장까지 언급이 이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훈수꾼은 책임 안 지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 좋게 봤는데 이번엔 아니다 라든지 지금 온갖 군데서 이제 그 유시민 작가에 대한 그 비평이 나오는데 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대통령도 쉬지 않으실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면 누군가는 쉬어야 되는데 시작한 사람이 결자해야겠죠.
0: 저는 사실 조금 달리 봅니다.
1: 네. 그러니까
0: 유시민 작가의 말에 힘이 많이 떨어졌어요.
1: 아, 힘이 떨어졌다. 네. 이제 영향 별로. 그러니까
0: 지난번에 ABC론 얘기했을 때만 해도 거의 일주일 이상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시사 프로그램들이나 모든 방송이 한 번 다루고 특별히 더 이상 다뤄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뭐 다르지 않은 얘기인데다가 그 이전에 했던 얘기와 근데 더군다나 유시민 작가가 이 정치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네. 저렇게 책임질 사람들 이상으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정치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그 얘기를 자꾸 이렇게 갑론을박하면서 회자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전당대회에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개입시키는 거여서 저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남은 가장 큰 변수는 결국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1: 대통령의 메시지.
0: 이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메시지를 냈지만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실지 아니면 전당대회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더 낼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제일 큰 변수죠.
1: 네. 알겠습니다. 자, 짧게라도 지금 한 3분 남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얘기를 우리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사이에 벌써 몇 초가 더 흘렀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올공에 올이 난다. 지금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언론사 헤드라인입니다. 올공에 올이 난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흘 연속 지금 찾아가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3: 근데 뭐 누가 나와서 그랬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 가는데 왜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가서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당내의 어떤 그런 지지자, 당내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대표 혼자서 가시잖아요.
1: 네.
3: 가서 거기서 부정 투표, 부정 선거, 재선거 이걸 주장하고 계세요.
1: 네.
3: 그 이걸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젊은 그 어떤 유권자들이 2030이 그런 어떤 분노감에 의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선관위 관리가 엉망이야? 내가 내 권리가 침해된 거 아니야? 이거 참정권 네. 훼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걸 이해할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3: 근데 공당의 대표잖아요.
1: 네.
3: 공당의 대표가 와서 이걸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주장을 하면 부정선거의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재선거를 하자면 지금 서울시장 취임하고 다 온 시장들이 다 취임해서 도지사 다 취임해서
1: 일하고 있는데
3: 네, 일하고 있고 뭐 시도의원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재선거를 하자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요.
1: 아니 근데 그 지금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왜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올공 또 찾아가서 하고 이게 왜 이런다고 보세요? 그러면
0: 이제 그분이 하는 어떤 정치 행위를 네. 납득할 수 없을 때가 가끔 있었죠. 그동안에도 네. 안철수 의원이 정치 시작한 네. 이래. 그러니까 지난 그 탄핵 1차 투표 때 혼자 남아서 본회의장에서 투표했던 안철수와
1: 네.
0: 지금 저 올공에 재헌절 날 찾아간 안철수 사이에
1: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0: 극과 극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에 현재 당권파의 지지 선택을 받아서 본인이 당권을 잡을 수 있다. 잡고 싶다. 뭐 이런 제스처인 것 같은데
1: 네.
0: 떡줄 장동혁 대표는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김칫국 마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재헌절날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는 현장에 장동혁 대표와 함께 가가지고 본인도 이제 그쪽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한 건데 저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안철수 의원의 정치라면 저분에게는 더 볼 게 있나 싶습니다.
1: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2: 네.
1: 자, 지금까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서영주 소장님이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스코틀랜드에는 개가 치매 환자를 돕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는 약을 갖다주고 식사 시간을 알리며 환자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죠. 그런데 의외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개에게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면서 누군가를 돌보는 기쁨을 느낀 거죠. 덕분에 치매가 더디게 진행됐고 삶의 의지도 강해졌습니다.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4: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1: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2: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든 요즘인데요. 그런데 해마다 이맘때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기사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는 겁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실외기를 설치하던 노동자 두 명이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는데요. 오래된 아파트의 난간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과 하천 구조, 여기에 안전 불감증이 더해져 비극이 반복되는데요. 사회의 안전망을 보강해서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5: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보유해온 분당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대법원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했던 분당 순회동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뒤 50대인 김모 씨와 조모 씨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등기부에는 매매와 동시에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0: 매수자의 사정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 등기부터 완료됐다며 잔금은 10월쯤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과 관련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매매대금의 60%가 넘는 금액을 매도인이 직접 빌려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으로 꼼수 거래가 이뤄졌다면서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전 소유권 이전을 마치기 위해 대통령 부부가 사채업자 노릇을 하며 등기부터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의 벽을 높이 쌓아 올리며 힘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철저히 막아놓고 정작 본인은 재건축 프리미엄과 제값받기에 혈안이 돼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함이 실제 잠실 투표소에서 반출된 진품인 것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결론 냈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검경합수본은 전 씨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것이라며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함이 실제 진품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합수본은 보관함에서 발견된 선관위 직인과 투표관리관 등 당시 투표소 현장에 있었던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이같이 결론 지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학생의 학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로 지정된 초중고 200개 교 중 스마트폰 없는 학교 사업을 선택한 곳에 한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내 스마트폰 사용은 수업 중에 한해서만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산지 많은 곳 120mm 이상, 충청권 최대 100mm 이상, 남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7도 분포로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3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해는 어디로 휴가를 떠나볼까? 아직 고민 중인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른바 핫플 대신 고즈넉하고 한적한 소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볼거리와 먹거리가 모여 있어서 걸어서 다니기에 딱 좋고요.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나무 숲길에 천년 고찰에 서늘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천혜 자연경관까지 전국 어디라도 좋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정감 있고 소박한 삶의 풍경이 살아있는 소도시에서 숨가쁘게 달리며 수고한 날을 천천히 보듬어 보시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머슬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여러분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편인가요? 얼마 전에 포항공대 연구진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날씨 예보가 틀렸을 때 사람들은 불안, 걱정, 혼란 같은 감정들을 인터넷 게시물에 더 자주 표현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조금 올 거라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버리면 불안, 걱정, 피로

공포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이 증가했고요. 비가 올 거라고 했는데 비가 안 오면 혼란, 당혹감, 슬픔과 관련된 감정 표현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확실히 날씨와 우리 감정은 연관성이 깊은 것 같죠? 오늘도 종일 흐렸고 더웠고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렸는데요.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을 거라고 합니다. 또 남부지방으로는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날씨에 끌려다니지는 마시고요.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맛있는 음식도 자주 먹고 재밌는 농담도 즐겨가면서 주체적으로 이 여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7월 20일 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멜로망스의 선물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은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윤근식님, 저는 비 내리면 너무 좋아요. 너무 많이 오면 걱정되긴 하지만요. 오늘도 야근합니다. 이경희님도 오늘 이곳은 비 예보가 있었는데 비가 안 와서 좋았어요. 비 오면 밖에 나가기 싫고 집에만 있고 싶은 1인 하셨고 조광희님 여기는 울산인데요. 울산은 비 좀 시원하게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덥네요. 유유. 7190님 여기는 비가 오기 싫은가 봐요. 온다 온다 해놓고 오지 않네요. 텃밭에 오이가 시들시들합니다. 다 이렇게 각각 지역들의 날씨를 또 오늘 전해주셨는데 비가 온 지역도 있고 오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다고는 하는데 또 이렇게 곳곳에 오지 않는 곳도 있을 것 같고 비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비가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날씨와 우리 감정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확실히 날씨랑 감정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날씨에 따라서 뭐 기분이나 감정의 변화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햇빛을 받으면 기분이 맑아진다, 좋아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 오는 날이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져서 기분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각 다르실 것 같은데 어쨌든 날씨가 확실히 우리 기분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체적으로 즐겨가면서 이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117님, 젠디 안녕하세요. 비 오는 날과 폭염이 매우 힘든 저는 비 예보를 들으면 아 오늘은 어떻게 이동해야 되나 걱정하다가 예보가 틀려서 비가 안 오면 정말 매우 매우 기뻐해요. 폭염도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비 오는 것보다는 덜 힘들고 비가 오게 되면 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 비 예보에 유독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날씨가 더운 것도 힘들지만 또 비가 오는 거는 이동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더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이렇게 더운 날씨보다 차라리 비가 오는 것 같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각자 다 다른데 내일 날씨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예보돼 있긴 한데 또 내일 가봐야 알겠죠. 곳에 따라서 요즘에는 이 예보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돌풍, 천둥, 번개 동반한 매우 강한 비 내려서 호우특보 발효될 가능성도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있다고는 하는데 또 이런 것들 잘 날씨 체크하시면서 아침에 우산 챙기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릴게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3부 요즘 우리는 준비돼 있어요. 김민우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뭔지 이따가 3부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본컴퍼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데이팩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지난 18일 오전 7시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초진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력을 유지한 채 진화 작업을 벌여왔는데요. 생활용품 등 가연물이 많이 쌓여있는 데다가 폐쇄적인 내부 구조 특성상 극심한 열축적 현상도 있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5층에는 전기차 20대 분량이 맞먹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용 로봇 수백 대가 보관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소방당국은 불길이 5층으로 번지면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건물 전체로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5층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화재 상황이 길어지면서 건물 붕괴 우려도 나왔는데요. 정밀 점검 결과 내부 화재 연료가 대부분 소진돼서 당장 무너질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만일에 대비해서 건물 주요 지점에 실시간 붕괴 경보기를 설치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내린 폭우 때문에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터전을 잃은 경북 안동과 의석의 이재민들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이재민 임시주택단지에 흙탕물과 토사가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단지 전체가 진흙밭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호우특보가 해제된 뒤에도 금방 다시 발령될 정도로 대기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고 이미 많은 비를 머금은 집안은 적은 양의 비에도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재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장맛비가 모레까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또다시 강한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에서 80mm 안팎의 물벼락이 쏟아지겠습니다. 오후에도 중부지방에는 비가 이어지겠지만 남부지방은 소강상태에 드는 곳이 많아지면서 폭염주의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장맛비가 오락가락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고 16년 만에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페인이 초반부터 경기를 이끌었지만 동점 상태가 이어지다가 연장 후반에 토레스가 강한 왼발 슈팅으로 아르헨티나의 골문을 열면서 월드컵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아르헨티나의 결승 진출을 확정 지은 메시 선수는 인터뷰에서 일자리가 없고 월급으로 월말까지 한 달을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비록 잠시 동안일지라도 이러한 기쁨을 국민께 선물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는데요. 메시의 이번 발언은 오랜 기간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국민의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축구 선수들이 경제를 얼마나 아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밀레이 정부가 거시경 경제 지표에서 성과를 내긴 했지만 실제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5659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현주님이 드디어 초진이 되었군요. 다행이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9387님 화재는 항상 무섭습니다. 며칠째 고생하신 소방관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김명자님 탈진한 소방관분들도 계신다는 소식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감사하다는 말 해드리고 싶네요 하셨고요. 신은희님 자나깨나 불조심해야겠습니다. 이번 쿠팡 물류센터에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불은 정말 무서워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61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후 8시쯤에 이제 초진이 됐다고 하는데 현재는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하고요. 진짜 지난 18일 오전 7시니까 사흘째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대원분들도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또 안전하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완전 진화가 빨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서 붕괴 대피력으로 오늘 하루 휴교를 했던 학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어린이집도 오늘 휴원을 했다고 하고 오늘의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고 조영호님은 메시의 눈물 찡하네요 글 남겨주셨어요. 이경희님도 원래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 아르헨티나 사정을 메시가 제대로 말한 것 같은데요 하면서 오늘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결승전 이야기는 또 조금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노래 한 곡 들을게요. 포스터 더 피플의 펌프 업 킥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휴가 끝난 월요일이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또 오늘 뭐 하셨는지 문자나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신경자님이 퇴근 후 맨발 걷기 1시간 하고 집 도착하자마자 라디오 켜고 휴식 취하고 있네요. 오, 퇴근하시고 또 맨발 걷기를 1시간 동안 하고 오셨나 봐요.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경자님. 요즘 확실히 공원 같은 데 보면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또 곳곳에 황토길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많이 하시던데, 맨발 걷기가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 혈액순환에도 좋고, 또 이렇게 걸으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자주자주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민자님, 오늘 정말 뚜껑 열린 날입니다. 지금은 양재청 걸으면서 식히고 있어요. 좀더 걸으면 몸이 힘들어져서 오늘 있었던 기분 나빴던 일은 잊고 잠이나 푹잘수 있겠죠? 우리 민자님이 뚜껑 열린 날이라고 표현하신 걸 보면 오늘 정말 기분이 안 좋은 날이셨나 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걸으시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몸을 움직여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억지로 잊으려고 하기보다 이렇게 몸 움직이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피곤하고 노곤해지면서 집에 가서 꿀잠을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자님, 오늘 하루 있었던 짜증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지금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즐겁게 걷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571님, 오늘은 언니가 농사지은 옥수수를 보내줘서 지금 손질하면서 함께하고 있네요. 잔디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옥수수를 또 언니가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저희 오당재 가족분들 중에 옥수수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네요. 지난주에 전화 연결했던 우리 청취자분도 아버님이 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었는데, 우리 1571님의 언니분도 옥수수 농사를 짓고 계시다고 하네요. 김동환님, 젠디 오늘 드디어 방학식을 했어요. 와, 드디어 방학이구나. 3교시까지만 했는데 1교시는 교실 청소하고 3교시에는 교장 선생님 말씀도 듣고 집으로 갔어요. 벌써 3학년 1학기가 끝났어요. 방학 때 공부하고 책도 읽으면서 재정비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동아하고 이제 방학이에요. 축하해요. 축하해, 진짜. 1학기를 무사히 잘 마쳤네요. 오늘 또 방학식을 하는 날이라서 3교시까지만 수업을 했나 봐요. 1교시에 청소하고 교장 선생님 말씀도 듣고. 또 근데 이제 방학 되면 보통 이렇게 열심히 놀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동아군 공부하고 책도 읽으면서 재정비를 하겠다. 크, 멋진 계획입니다. 방학 동안 잘 재정비해서 2학기도 힘차게 달려 갈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주영님, 안녕하세요, 젠디. 18일 토요일에 국기원에서 4단 심사 봤어요.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 소식 전하고 싶어요.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지? 합격 소식 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합격하신 건가요? 합격해서 소식 전하고 싶은 얘기? 합격하신 거구나. 그래서 합격 소식을 전하시고 싶다. 주영님 축하드립니다. 태권도 우리 주영님 4단 심사를 보셨다고 하는데 너무 대단하십니다. 합격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김명자님, 젠디 주말에 두딸 보러 수원 올라와서 젠디 목소리 들어요. 어제까지는 뒹굴뒹굴하고 오늘은 알배추로 백김치 담갔어요. 처음으로 담은 거라서 맛이 어떨지 걱정이 됐는데 두 딸들이 맛나다고 해주네요. 또 명자님이 연휴를 맞아서 따님들 보시러 올라오셨나 봐요. 알배추로 담근 백김치 맛있겠는데요. 말만 들어도 또잘푹 익으면 국물도 이렇게 시원하게 먹을 수 있고 좋네요. 김영민님은 크크크 내일 여행 가요.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모두 모두 파이팅! 여행 가시는구나, 영민님. 어디 가시려나. 너무 부럽네요. 문자에서 그 여유가 물씬 느껴집니다. 영민님,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이상복님이 신청해주신 모노의 넌 언제나.

모노의 넌 언제나 이상봉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7668님, 지난 목요일에 전화 연결했던 차량 휴게소 술빵집입니다. 애청자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오, 그랬군요. 지난주에 저희가 차량 휴가소에서 술빵 장사 진울 사장님이랑 전화 연결했었는데 그때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셨나 봐요. 너무 좋네요. 술빵도 맛있게 드셨겠죠, 다들. 우리 사장님 항상 대박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노푸른님, 5일간의 휴가 후에 오늘 오랜만에 출근했더니 너무 피곤해요. 그동안 어떻게 근무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챙겨 먹고 설거지하기 싫어서 안 치우고 라디오 듣고 있어요. 이제 치워야겠죠. 유유. 그 기분 알죠. 휴가 다녀오고 이제 처음으로 출근한 날이 제일 힘들잖아요. 쉬었는데도 뭔가 이게 쉰 건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간 건지 아직까지 좀 휴가 중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오늘 하루 잘 버텨내셨으니까 이제 다시 천천히 일상의 리듬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거지는 뭐 오늘 뭐 하기 싫으시면 내일 하셔도 되고 오늘은 또 첫날이니까 좀 일찍 푹 쉬시고 내일 또 오늘보다 조금 더 가뿐하게 하루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1072님, 안녕하세요 젠디. 오늘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집에서 멀리 떠나서 외박을 하게 됐어요. 고1 IT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내일 대회 일정이 있거든요. 내일 힘내서 이기고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게임에서 이기지 않아도 뭔가를 한다는 것에 저는 기쁘답니다. 오, 아드님이 또 IT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내일 또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됐나 봐요. 게임 관련된 그런 대회인 것 같은데 오, 너무 멋진데요. 요즘에 진짜 게이머를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페이커 씨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화제가 되고 또 잘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1072님의 아드님도 아마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결과보다도 후회 없이 실력을 잘 발휘하고 또 즐겁게 즐기다 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21790님, 부산은 지난주까지는 날씨가 꽤 괜찮았는데 어제부터 비는 오지 않고 습기만 엄청 많은 게 푹푹 찝니다. 그래서 오늘 요양보호사 일 가면서 엄청 걱정했는데요. 어르신께서 많이 습하다고 에어컨을 틀어줘서 얼마나 좋던지 한결 수월하게 일하고 왔어요. 어르신이 자식들 생각해서 전기요금 아낀다고 에어컨을 잘안 트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청소하고 저녁 준비해드리며 바삐 움직이는 저는 덥고 습하니 너무 힘드네요. 집에 와서 남의 편 저녁 차려주고 샤워 후에 얼음물 마시면서 한숨 돌리고 오당지 듣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 우리 1790님, 진짜 요즘 같은 더위에 너무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확실히 어르신들은 에어컨을 이렇게 잘 많이 안 트시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자식들 생각하시면 전기요금도 아끼시고, 겨울에는 보일러도 잘안 트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럴 때는 좀 1790님이 그 더우실 테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어르신 덥지 않으세요? 에어컨 켜고 계세요? 하면서 좀 같이 켜고 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2790님 항상 힘내시길 응원 보내드릴게요. 노래 두곡 듣고 올게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비가 그치면 그리고 윤하의 빗소리.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조강.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히

0: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충남 방진에 있는 한 은행 지점장의 침착한 대처로 2억 원 가까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는 소식입니다. 전미의 지점장은 은행을 찾은 한 70대 고객이 평소와 달리 불안한 걸 발견했다는데요. 고객은 일회용 비밀번호를 만드는 보안수단인 OTP 발급을 서두르면서도 이유는 말하지 않았고요. 손에는 1억 9,800만 원의 예금 해지 신청서까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지점장은 고객의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원격으로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다행히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피싱범은 고객을 속이면서 이곳에 투자하려고 예금을 해지한다고 하면 의심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피싱범은 어디에 투자할 일이 생겼다고 하면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했을까요? 1번 지리산, 2번 북한산, 3번 부동산. 집을 구하거나 땅을 알아볼 때 찾는 곳이죠. 1번 지리산, 2번 북한산, 3번 부동산.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8362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임영웅의 무지개.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사흘째 이어져온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6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쯤 서해구 성남동 쿠팡 32 물류센터에서 난 큰 불이 오늘 저녁 8시 초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상 8층, 연면적 29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했고, 소방은 내부에 보관 중인 다량의 가연성 물질과 복잡한 건물 구조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미일 외교 수장들이 오는 22일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3자 회담을 갖습니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대신이 오는 22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지역 글로벌 정세, 경제 안보 협력,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0: 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약 2주 만입니다. 법원이 요구했던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한 홈플러스가 앞서 법원이 내렸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오후 서울 회생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회생 절차 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 절차를 끝내기로 결정했지만 지난 16일 최대 채권자인 메르츠 금융그룹은 대주주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연대 보증을 조건으로 2천억 원 추가 대출을 결정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내 에볼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민주콩고 언론 공보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2,344명, 사망자는 9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5일 기준 확진자 2,124명, 사망자 828명을 기록한 이후 3일 만에 220명이 더 확진되고 102명이 더 사망한 것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산지 많은 곳이 120mm 이상, 충청권은 최대 100mm 이상, 남부지방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7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올여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지역이 극심한 폭염에 시달렸는데요. 해가 갈수록 더위가 심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에어컨 보급률이 20%대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환경 파괴를 늦추기 위해서죠. 에어컨을 설치하면 당장은 시원하겠지만 미래 세대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요. 냉방기의 숫자만큼 발전소가 돌아가고 냉매가 쓰여서 기후위기가 심해집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는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가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피싱법은 어디에 투자할 일이 생겼다고 말하면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고객을 속였을까요? 2836님 정답 부동산. 경찰관인데요. 내일 경로당에 피싱 예방 교육 나가는데 절대 속지 말고 모르는 전화가 오면 무조건 끊으시라고 한 번 더 얘기해야겠어요.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 경찰관 분이시군요. 우리 1836님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피싱 피해를 가장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요. 1836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셔서 오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있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싱범은 가족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0: 이렇게 급하게 재촉하거나 비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해 주시고요.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고객의 재산을 지켜낸 전미의 지점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하네요. 오늘의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휴온스 글로벌, 현대 오피스, 빙그레, 가바치 통닭,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부터
1: 요즘에 그 소식 들었어까지
0: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1: 우리는
0: 최신 트렌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세상만사 돌아가는 얘기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도 코너지기 MBC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민호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0: 김연수님이 월요일의 비타민 민호 아나님 어서오세요 하면서 환영의 글을 남겨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김연수님은 항상 월요일날 계시네요. 다른 요일에도 이렇게 계시나요?
0: 다른 요일에도 계시긴 하지만 월요일에 특히 더 활발하게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는 것
1: 거의
0: 같아요.
1: 거의 무조건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1: 제가 또 감기 기운이 살짝 또 있어가지고 이게 주기적으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이게 건강관리를 신경 쓴다고 쓰는데도 잘 안 되네요.
0: 네, 네. 건강 빨리 회복하시길
1: 감사합니다.
0: 바랍니다. 네. 오늘 서울 또 비가 왔는데 언어들 사이에서는 이런 밸런스 게임이 또 소소하게 화제가 된다고 해요.
1: 네.
0: 한여름에 장맛비 받으면서 러닝 대 한겨울에 눈 맞으면서 러닝. 민호 아나운서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1: 저는 장맛비 러닝에 대한 그 쾌감을 알아가지고 일단은 전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
0: 네.
1: 눈 맞으면서 러닝도 좀 끌리긴 하네요.
0: 그런데
1: 겨울에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0: 괜찮은 것 같아요.
1: 예.
0: 장맛비 맞으면서 러닝 괜찮아요? 뭐 미끄럽거나 그렇진 않아요?
1: 조금 미끄럽긴 한데 이제 제대로 된 러닝화 신으시고 하시면은 좋고 감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되게 뭔가 그 어린 아이로 돌아간 듯한 동심을 느낄 수 있는 러닝인 것 같아요.
0: 네.
1: 자유로움.
0: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비 오는 날 가끔 이렇게 비 맞을 때 있거든요.
1: 진짜요?
0: 우비 쓰고.
1: 장맛비 정도의 그 강한 폭우를 맞으세요?
0: 강한 폭우? 그래도 조금 괜찮은. 엄청난 막 국지성 호우 이거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비. 가끔.
1: 멋지십니다. 젠디가 만약 그렇게 비 맞고 계시면 주변 사람들이 약간 되게 사연 있는 여자.
0: 그럴 수 있죠.
1: 예쁘신 분이 왜 저런
0: 걱정하실 수 있겠네요. 네, 자제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 뭔지 만나볼게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요즘 라디오는입니다.
0: 자, 요즘 라디오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분들이 운행 중에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을 전면 금지해달라는 시민 민원이 제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1: 네.
0: 이날 방송에 청취자분들이 정말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다수는 민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지만 몇몇 분들은 또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민원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뭐 당연히 라디오를 사랑하고 라디오를 또 진행해봤고 즐기는 사람으로서
0: 그치.
1: 이거는 좀 아니다 싶긴 한데
0: 네.
1: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요. 저는 이제 버스에서 제 라디오 뉴스를 들었다, 방송을 들었다 이런 분들.

0: 꽤나 많이
1: 맞아요.
0: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1: 네.
0: 아 이거 금지하는 거 조금 그렇습니다.
1: 그렇죠. 라디오 그 금지는 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1: 갑자기 라디오가 이렇게 핫 이슈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럼 어떤 라디오 소식 전해주시는 거예요?
0: 네. 한 3주 전에 저희 MBC 라디오 개편이 있었잖아요.
1: 네.
0: 이 개편 소식은 물론이고 요즘 라디오계에서 어떤 화제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아, 청취율 조사 기간이 딱 오늘까지였다고 합니다.
1: 오, 그랬군요.
0: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1: 네.
0: 젠디는 오늘도 당신 편 본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MBC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1: 네.
0: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즐겨 듣는지 아, 이거 오. 아주 신박한 질문이네요.
1: 아...
0: 고민이 좀 되시나요? 너무 많아서?
1: 아, 저 솔직히 말하면 FM 뭐 쪽 많이 들어가지고
0: 어.
1: 굿모닝 FM도
0: 오, 아침에.
1: 듣고
0: 네네.
1: 그리고 그 이상순 씨 좋은 노래 소개 많이 해주시거든요.
0: 아.
1: 그래서 오후에 발견이 아니라 뭐지? 네 그 네
0: 이상순 씨 그
1: 완벽한 하루
0: 완벽한 하루
1: 그리고 저희 뉴스 진행하다 보면은 그 시간대에 맞는
0: 아.
1: 프로그램 가끔 듣게 되잖아요.
0: 네네.
1: 그 지금은 라디오 시대
0: 오.
1: 가끔 이렇게 듣게 되고
0: 맞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민호 아나운서는 어때요?
0: 아, 저도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이거 많이 듣죠.
0: 네, 말씀드리려고
1: 라디오.
0: 했는데
1: 네.
0: 제가 또 한때 잠깐 코너 게스트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1: 그랬구나.
0: 두 분이 그 마이크 꺼졌을 때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지 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상상하면서
1: 아~
0: 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1: 역시 평소에도 이렇게 재밌으시구나.
0: 아 장난 아닙니다. 그냥 뭐 한 100배 이상 재밌으신 것 같아요. 평소가.
1: 네. 그래서 또 그런 멋지게 방송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저희들의 취향은 또 이랬는데
0: 네.
1: 네. 이제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네. MBC 라디오 개편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MBC 라디오 왕 애청자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오늘 처음 이제 알고 계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쫙 짚어드릴게요.
1: 좋습니다.
0: 먼저 6월 29일 표준 FM 낮 12시 5분에 손석희의 12시가 신설이 됐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진행하면서 MBC 라디오의 간판 진행자로 활약해왔던 손석희 앵커의 13년 만에 복귀작이에요. 제작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젠슨 황의 입국 시간이 속보로 뜨고 뭐 트럼프의 한마디가 주식시장을 흔드는 시대에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개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1: 네.
0: 이거 이선영 아나운서가 매일 이제 또 게스트로 출연을 하고 있어서
1: 네.
0: 저도 관심 있게 동기라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1: 네.
0: 너무 유익하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1: 네.
0: 이보다 좀 일찍 6월 4일부터는 오전 11시 5분에 과학 전문 프로그램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도 편성이 지금 됐습니다. 뭐 오승훈 아나운서 유명하죠.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요. 또 변호사 자격까지 겸비한 문이과 대통합 인재죠. 이분이 진행을 맡아서 뭐 AI 트렌드부터 요즘 뭐 화제가 되고 있는 뭐 우주 개척의 비밀 이런 것까지 다 과학을 쉽고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걸 다뤘나 제가 좀 보니까
1: 네.
0: 우주 망원경은 어떻게 별을 찍을까 이렇게 좀 손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들 아니면 이산화탄소는 왜 공공의 적이 됐을까 많이 고민해보지 않았지만 질문을 들었을 때 궁금한 것들
1: 네.
0: 이런 거를 또 전문적으로 풀어주시니까 재밌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기존 표준 FM에서 인기를 끌어왔던 트로트 라디오는요. 오후 2시 20분으로 시간대를 옮겼어요. 그래서 새롭게 청취자들을 만나고 있고요. 트로트 장르의 전 세대적 인기를 발판 삼아서 좀 이렇게 졸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오후 2시가. 이때 아주 트로트와 함께 신명나는 콘텐츠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동시간대에 방송되던 박준영, 박영진의 2시만세는 6월 28일자로 종영을 했고요.
1: 네.
0: 정말 인기도 많고 또 우리 DJ분들도 정말 텐션이 높아서
1: 맞아요.
0: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1: 재밌었는데.
0: 네, 이게 종영이 돼서 청취자분들이 섭섭해하셨죠.
1: 맞아요.
0: 그리고 13분기 연속 청취율 1위를 지켜왔던 뉴스 하이킥 킥은 권순표 앵커의 후임으로 MBC 조승원 기자가 발탁됐습니다. 그 너튜브의 일사이프 주라기 월드 아시죠?
1: 네.
0: 이 술과 관련된 콘텐츠에 아주 탁월하신 이분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권순표 앵커가 동시에 진행하던 물음표는요.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아주대 교수가 새롭게 이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좀 알려드리면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임무를 조명하고요. 기존과는 또 다른 관점의 질문을 던지는 프로그램이에요.
1: 네.
0: 최근 게스트를 살펴보니까 KBS의 선배 아나운서 한석준 아나운서가 최근에 나와가지고 보통 이분이 이제 진행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오히려 네. 게스트로 나오셔가지고 또 색다른 재미를 이끌어내시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첫 회는 CJ사회공헌 추진단의 민희경 단장이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이렇게 표준 FM 변화가 많았네요. 네. FM4U 소식은 없나요?
0: 있습니다. 우리 젠디가 좋아하는 FM4U는요. 심야 개편을
1: 표준
0: 통해서
1: FM도 좋아해요.

0: 네.
1: FM4U.
0: 아, 다 네. 좋아하시는. 네. 전문 음악 채널의 색깔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FM4U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를 MHZ 뮤직 하이라이트 존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 무흐지라고도 이제 불렸었죠. 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0: 스페셜 DJ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무진 씨, 이소라 씨에 이어서 오늘부터 권혁수 씨가 스페셜 DJ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MBC 말고 또 다른 방송사 라디오 개편 소식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고요?
0: 아, 정말요? 해도 되나요, 이거? 이거 뭔가 색다른 시도인데요.
1: 그러니까.
0: 다른 방송국 라디오 개편을 제가 최초로 한번 MBC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KBS 쿨 FM이요. 지난 5월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습니다. 오전 5시 상쾌한 아침은요. 허유원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서 솔직한 매력으로 청취자들의 잠을 깨워드리고 싶다고 했고요. 들으시면 좀 놀라실 것 같아요. MBC에서 왜 내 이름이
1: 그러니까,
0: 나오나
1: 네.
0: 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수 폴킴 씨도 이번에 DJ로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이은지 씨가 원래 진행했던 가요광장 DJ를 맡으면서요.
1: 네.
0: 아, 저는 원래 생각보다 활기찬 성격이에요 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1: 12시 타임이니까.
0: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교체는요. 오후 2시. 슈퍼라디오 바로 하하 씨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인데
1: 네.
0: 이 후임으로 누가 낙점이 됐냐면요 아주 엄청난 그 에너지를 자랑하시는 분이죠 가비 씨가 DJ를 맡으셨습니다.
1: 아 저도 한번 몇 번 들어봤거든요. 네. 가비 씨 라디오 잘하시더라고요. 재밌어요.
0: 아, 워낙 또 입담도 좋으시니까.
1: 맞아요.
0: 2시 라디오에 판을 뒤집겠다면서 선언을 했고 지금 이미 판을 뒤집고 있다는 소문이 아주 자자합니다.
1: 네.
0: 그리고 SBS 라디오는요. 조금 더 일찍 4월 1일에 개편을 했는데요. 익숙하신 분입니다. 밴드 익스 출신의 가수 이상미 씨가 지금 DJ에 새롭게 부임하셨다고 하네요.
1: 그렇군요. 다른 방송사 라디오 개편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일단 MBC 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
0: 네.
1: 또 다른 방송사 라디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라디오는 또 이렇게
0: 다 같이 가야 되니까요.
1: 그렇죠.
0: 네.
1: 박현진님이 다른 방송국 소식까지 알려주시다니 너그러운 MBC 하셨는데 네. 진짜 라디오 대통합의 느낌으로 많이
0: 그러니까요.
1: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0: 네.
1: 요즘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죠. 나홍진 감독의 호프
0: 네.
1: 이 호프팀이 최근에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다고요?
0: 맞습니다. 개봉 3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호프의 나홍진 감독 그리고 출연하신 배우 정호연 씨가 지난 17일에 FM4U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출연을 했습니다.
1: 네.
0: 배철수 씨와 나 감독은 초면이었대요. 근데
1: 그래요?
0: 이제 먼발치에서 여러 차례 마주친 적이 있었다는 에피소드를 들려줬고요. 그리고 이제 나홍진 감독이 학창 시절에 미술학원에 간다고 하고 뭐 만화가게에서 매일 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들었다면서 오랜 팬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배철수 씨는 그 덕분에 훌륭한 감독이 됐네요 라고 화답하기도 했고 또 나 감독도 선생님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라고 화답하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1: 네.
0: 또 정호연 씨도 배철수 DJ를 보고요. 전설 속 유니콘을 만난 기분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나 감독은 오는 23일 미국 샌디에이고 코미콘에 참석해서 북미 관객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10년 정도 이제 쉬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호연 배우가 옆에서 곡성 끝나고 호프까지도 10년 걸렸어요 라고 만류를 하면서 웃음을 안겼고요.
1: 네.
0: 이 두 분이 출연한 방송은요. 궁금하시면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머흐즈에서 다시 볼 수도 있고요. 미니앱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영화 보시고 들으셔도 되고 영화 보시기 전에 듣고 영화 보러 가셔도 되고
1: 네.
0: 어떤 것든 좋습니다.
1: 혹시 보셨나요? 호프?
0: 아, 저 내일.
1: 내일 봐요?
0: 예매해놨습니다.
1: 네. 어땠는지
0: 아주
1: 나중에.
0: 큰 스크린으로 한번 보고 올 예정입니다.
1: 좋네요.
0: 네.
1: 말씀해주시고 또 후기. 또 최근에 꼭 MBC 라디오가 아니더라도 화제가 됐던 출연자가 있잖아요.
0: 네. 이것도 이제 타사 방송국의 드라마 이야기인데요. 김부장이라는 그 S본부 드라마 요즘 아주 장안의 화제인데
1: 맞아요.
0: 배우 윤경호 씨가 이 드라마에 시청을 공약을 했어요.
1: 네.
0: 13시간 무건수행에 관련된 공약이었는데 제작 발표에서 시청률 13%를 넘으면 제가 13시간 무건 수행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건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 시대 13%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무려 방송 2회 만에 13%를 훌쩍 넘으면서 공약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 동안 말을 하지 않는 무건 수행에 실제로 돌입을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이날 공교롭게 라디오 스케줄이 있었던 거예요.
1: 어.
0: SBS 파워 FM 컬투쇼에 김부장에 출연했던 윤경호, 주상욱, 손나은 씨가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윤경호 씨는 뭐 말을 뱉은 게 있으시니까
1: 네.
0: 라디오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건 수행 중이라는 글씨가 쓰인 티셔츠를 입고 꼭 말을 해야 될 때는 이제 화이트보드 같은데 글을 써서 뭐 누군가 읽어주거나 뭐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렇게 보여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제 1부가 끝나갈 시점에 DJ가 이제 2분 반밖에 1부가 안 남았는데 뭐 말할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추기니까 결국은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린다면서 모두가 감사한 상황에 대체 내가 왜 무언수행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를 하셔가지고

0: 또 청취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1: 그랬군요.
0: 그리고 한 방청객이 극중 해병대 출신 역할을 이제 윤경호 씨가 맡고 있어서 해병대 인사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또 참지 못하고 무언생 못하고 참고로 저는 해병대 아닙니다라고 짧게 경례를 해서 또 아주 빵 터뜨렸다고 하고요. 네. 방송 말미에도 다시 한번 입을 여시고 앞으로 경고망동하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아주 웃음을 주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1: 네, 윤경호 씨가 워낙 평소에 그 말씀을 많이 하시기로 유명하다 보니까 또 이런 공약을 내건 거였는데
0: 네.
1: 또 그 덕에 드라마도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얼마 전에 전지적 참여 시점을 통해서 라디오 뉴스의 아나운서들의 목소리를 복제한 AI 클로닝 기술이 도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0: 네.
1: 그래서 이제 라디오 뉴스를 AI가 대신하는 것이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 소식도 네. 전해주세요.
0: 모든 라디오 뉴스를 지금 당장 AI가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한 달 정도 취약 시간대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고 해요. MBC가
1: 네.
0: 저희도 뭐 재현 아나운서도 저도 이제 저희의 목소리를 이렇게 한번 AI 해봐서
1: 네.
0: 저희 목소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허락을 해야 되고
1: 그쵸.
0: 저희가 또 수정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아나운서들만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분들의 목소리로 이제 AI 라디오 뉴스가 곧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약간 괜찮았는데 이게 뭔가 수정상을 할수록 약간 저보다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1: 네.
0: 그래가지고 아직은 저는 보류를 한 상태고요.
1: 네.
0: 조금 더 퀄리티가 나아지면 그때 제 목소리도 AI 라디오 뉴스로 아마 만나뵐 수 있으실 것 같고요.
1: 네.
0: 이게 젠디는 혹시 AI 라디오 뉴스 어떤 입장이세요? 궁금해가지고 괜찮아
1: 네? 제 목소리예요?
0: 네.
1: 아니면 뭐 AI가 네, 그 라디오를 하는
0: 도입이 된다는 것 자체가
1: 지금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뭐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0: 맞아요.
1: 네, 네. 다들 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0: 맞아요.
1: 네.
0: 피해갈 수 없는 그쵸. 어떤 한 단계인 것 같긴 해요.
1: 네.
0: 뭐 저희가 AI를 계속 밀쳐낼 수도 없고 같이 이제 뭐 동업해야 되는 약간 그런 사이가 된 거 아닌가 싶어서
1: 맞아요.
0: 아무쪼록 잘 이제 추진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잘하더라고요. AI
0: 네.
1: 뉴스를.
0: 예.
1: 자, 그리고 호주 라디오에서는 이 AI와 관련해서 논란이 또 있었다고 하던데요.
0: 맞습니다. 호주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노래가요. 생성형 AI로 제작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거예요. 해당 곡이 마돈나의 대표곡을 리메이크한 조시 파워즈의 Like a Player인데요. 4월에 이제 공개가 됐던 네, 이 곡이 스포티파이에서 3,500만 회 이상 재생이 됐고
1: 네.
0: 전 세계 아이튠즈 일렉트로닉 차트에서도 정상을 차지했거든요. 호주 음반산업협회가 발표한 7월 6일자 호주 아티스트 싱글 차트에서도 4위를 기록을 했는데
1: 네.
0: 이게 그 무명에 가까운 프로듀서가 이 노래를 만들었고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인기 음악가로 떠오르니까 방송사들도 이거 뭔가 이슈가 되겠다 하면서 이 곡을 집중 편성을 한 거예요.
1: 네.
0: 근데 일부 음악과 또 전문가들이 뭔가 좀 이 곡의 보컬과 음원에서 생성형 AI 음악 느낌이 난다. 냄새가 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1: 네.
0: 한 수석 연구원은 이 음원 파일까지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근데 뭔가 지나치게 압축돼 있다. 일반적인 음원 파일과는 좀 다르다. 이건 무조건 AI 음악 생성 도구로 만들어졌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요.
1: 네.
0: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 보컬이 누군지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AI가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도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논란은 이제 이 음악을 라디오에서 틀 때 청취자에게 이걸 AI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를 알려야 하는지까지 번졌는데요. 호주에서는 이달 1일부터 방송에서 AI로 만든 음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AI 음성이다라고 알리도록 하는 게 라디오 규정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1: 네.
0: 음악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 지금 빠진 상황이라 이게 조금 논란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 오당자 식구분들도 라디오에 얽힌 추억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요즘
0: 네.
1: 재밌게 듣고 있는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셔도 좋고요. 내가 라디오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현철의 원더풀 라디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우리는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 청취율 조사 말고 네. 라디오와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 같은 게 있다면서요?
3: 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인 2023년 6월에 있었던 조사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라디오 청취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4%가 라디오를 듣는 이유로 이동 중이나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서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의 멀티태스킹이 여전히 강점으로 인식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음악을 듣기 위해 또 선곡이 좋아서가 32.9%, 라디오 특유의 분위기가 좋아서 23.2%, 친근하고 친밀한 느낌이 들어서 13.4% 순이었습니다. 그 라디오 특유의 친밀감은 광고 수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라디오 광고에 나온 브랜드가 친근하게 느껴지냐라는 질문에는 79.3%가 그렇다고 답했고요. 78.5%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면 광고가 나와도 주파수를 바꾸거나 넘기지 않아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라디오 광고가 매력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귀에 속속 박히고.
2: 그쵸. 네. 기억에 오래 남죠.
3: 맞아요. 플랫폼 이런 홍수 시대에도 라디오 유통 방식도 같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수신기 외에도 방송사 및 라디오 통화 어플리케이션 또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한 청취 경험이 각각 52.8%, 46.8%에 달했고요. 주 이용 경로로 삼는다는 응답도 24.1%, 19.3%로 꽤 많이 응답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라디오도 전통적인 유통 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지금 적응하고 있다는 게 결과로 드러난 거죠.
2: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요즘 라디오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또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8738님.
3: 네. 전전 여친이 리서치 전 여친. 전화 상담원이었습니다. 와, 대박.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 담당했었는데 좋아하는 프로그램 말하면서 우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와, 라디오는 최고의 매체인듯요. 라고. 이거 진짜 뭔가 어디서든 들을 수 없는 정보네요.
2: 그러니까 청취율 조사 전화했는데 그 본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이야기하면서 막 너무 이렇게 감동 받아서 네. 눈물을 흘리셨나 봐요.
3: 오당제 듣는 분들도 좀 울어주세요. 다음에 그래. 전화 오시면.
2: 2343님, 제가 제일 처음으로 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이 MBC 박경님의 심심타파였어요. 아. 시험 기간에 잡으며 라디오 들으면서 수학 문제 풀곤 했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오, 박경님의 심심타파.
3: 오,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2: 제가 입사했을 때. 는 박경윤 씨가 2시에 데이트 하셨었거든요. 네. 민호 아나운서는 네. 처음 들었던 라디오 프로그램 기억나요?
3: 저 기억은 나는데 이소라 씨가 진행하던
2: 음악도시? 아,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죠.
3: 아, 그 마지막 엔딩 멘트가 뭐 내일도 일어나면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의 엔딩 멘트였는데 그 멘트가 너무 좋아서 그 시간 그 멘트한 그 마지막 그 시간은 꼭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내일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2: 이소라의 음악 중심 많이 들었죠. 네. 그 남자 그 여자 기억나요?
3: 그 코너 이름인가요?
2: 코너. 그거는 잘 기억 안 나는구나. 네네. 그래요. 4788님.
3: 네. 저는 라디오 친한 친구를 통해서 갓세븐 영재님을 알게 되고 팬이 됐어요. DJ 하는 동안 청취자들 얘기에 공감을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인지 달디가 그리울 때가 많아요.
2: 라디오 친한 친구. 네. 들으셨군요. 그리고 신지연님. 저는 라디오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좋아해요. 라디오에 대한 추억이 너무 많지만 그중에서도 MBC DJ 콘서트 상암 가서 본 기억 잊을 수가 없어요. 오, 맞아요. 저희 DJ 콘서트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뭐 기억이 이렇게 어렴풋이 나는데 DJ 분들과 뭐 가수 분들 오셔가지고 콘서트 같은 거 했던. 네.
3: 요즘은 이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대규모로 상암 광장에서 한번 좀 해주시길 라디오 네. 관계자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2: 다음 문자 네. 소개해 주세요.
3: 김동아님, 제가 라디오를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오. 심심하고 할 일 없을 때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내일부터 방학이라서 라디오를 실컷 들을 수 있겠네요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그냥 찾지 않고 그냥 항상 곁에 있으신 것 같아요. 이 그쵸, 라디오가 그쵸. 최고의 이유인데 이거.
2: 맞아 맞아. 야.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듣는다. 네. 1077님, 제가 생각하는 라디오의 매력은 다른 분 사연을 들으며 같이 추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가끔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와서 따라 부를 때도 행복해요.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귀로 듣고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3: 맞아요.
2: 오 그렇구나.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뭐 그냥 우리가 음원 사이트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들을 때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3: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선곡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2: 그쵸.
3: 오랜만에 또 듣는 노래를 우연히 들으니까 더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 맞아요.
3: 그리고 9566님 라디오는 친구입니다. 배농사 짓고 있는데 라디오 들어야 일할 수 있어요. 아침 6시부터 오늘도 당신 편까지 듣고 있습니다.
2: 와, 아침 6시부터 오늘도 당신 편까지면 거의 진짜 하루 종일 들으시는
3: 와,
2: 거네요.
3: 뭐 식사하실 때도 쉬실 때도 계속 틀어놓으시는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 와,
3: 멋지십니다.
2: 감사합니다. 네. 7011님 다른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얘기해도 괜찮을런지요?
3: 아, 됩니다, 됩니다.
2: 어, 그럼요.
3: 예.
2: K사에서 이은지님이 진행하시는 가요광장에 전화 연결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엄청 떨었는데도 대화를 잘 받아주셔서 재미있고 즐거운 추억이 되었어요. 지금은 라디오 진행을 그만두셨지만 그날 이후로 은지님이 나오는 콘텐츠 볼 때마다 무조건 응원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오당제랍니다. 정말이에요.
3: 아유, 네.
2: 그쵸, 우리 민호 아나운서도 네. 라디오 진행했을 때
3: 네.
2: 그때 좋아해 주셨던 뭐 팬분들이 지금까지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3: 계실 텐데 이제 제가 체감은 못하는데 워낙 옛날이어가지고 제가 진행했을 때 근데 네. 아, 저 뭐 짧게 그냥 당시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2: 네.
3: 제 팬이라고 전화 연결을 너무 하고 싶다고 막 오. 문자를 많이 보내셔가지고
2: 당시에
3: 잠깐 예, 주말에 네. 제가 진행할 때
2: 네.
3: 전화 연결됐어요. 그랬더니 막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2: 너무 좋으셔서
3: 예, 무슨 일 있어요? 하는데 막 너무 지금 이 순간이 믿기지 않고 뭔가
2: 그
3: 현실이 아닌 것 같다면서 입틀막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잘 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 네. 네,
3: 듣고 계시다면
2: 기억나요?
3: 늘 응원한다고.
2: 혹시 뭐 번호라든지 뭐
3: 아, 그거는
2: 성함은
3: 제 머릿속에 이제 상황이 아주

0: 잘 기억이 나고.
1: 와, 네. 얼마나 좋았으면.
0: 그러니까요.
1: 그 지금도 민디라고 보내 민디였어요. 그때,
0: 아, 그때 당시에 예, 민디였습니다.
1: 민디라고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0: 아,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진짜 라디오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예전에 새아침 했을 때 응원해주셨던 분들이 뭐 제가 뉴스를 하든 뭐 스포츠를 하든 다시 오당제를 하든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게 늘 감사하고 그게 네. 또 라디오의 매력 그리고 그 따뜻한 정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0: 뭔가 연결되어 있는 기분.
1: 맞아요. 예. 신지연님이 저 민디할 때 들었는데 치킨 쿠폰 받았던 기억나요?
0: 오!
1: 오, 치킨 쿠폰을 또 받으셨나봐, 지연님.
0: 예. 기억나는 것 같아요. 신지연님께 치킨 쿠폰 드립니다! 뭐 이렇게 했던
1: 그렇게
0: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아침에 텐션 네. 높게.
1: 1938님.
0: 네. 역시 월요일엔 김민호 아나운서 덕분에 여러 소식을 알 수 있어서 좋아요. 타 방송국 라디오 소식까지 다음 주도 여러 소식을 모아 모아 등장해 주세요. 웃음 웃음.
1: 네. 네.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월요일. 요즘 우리는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오당제 홈페이지 월요일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김준식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김준식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김준식님이 오늘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노래 한 곡 듣고 싶습니다.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신청합니다. 조용한 노래가 하루의 피로를 조금 내려놓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루시드 폴의 너무 좋은 목소리.

목소리 들으니까 피로가 조금은 내려놓아지는 것 같네요. 김혜정님, 저도 집에 있을 때는 거의 라디오를 듣는데 알바하거나 라디오를 못 듣는 날에는 뭔가 허전해요. 저희 가족들은 저한테 라디오를 왜 그렇게 좋냐,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물어보는데 라디오가 좋은데 이유가 있나요? 그냥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라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계속 틀어놓고 옆에 그 도란도란 이야기 나오는 그 소리를 또 즐겁게 항상 들으시더라고요. 우리 혜정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송용훈님, 오늘 11살 아들 생일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아빠 빨리 와 파티하자고 했었는데 지금 퇴근하고 있네요. 집 도착 40분 전인데 전화해보니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바쁜 여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유유. 오늘 많이 바쁘셨구나. 아드님 또 생일이에요. 너무 축하드리고 아들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용훈님 안전하게 집에 빨리 가셔서 생일 축하도 하시고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707님, 16일 오후에 제주도 갔다가 지금 김포공항에서 서산 가는 버스 안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10시까지 들으면서 갈 거예요. 비 없이 연휴 잘 보내고 손자 셋이랑 정말 즐거웠습니다. 가족들이랑 휴가 다녀오셨나 봐요. 우리 4707님은 제주도 다녀오시는 길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비안 왔어요. 오, 다행이네요. 또 좋은 여행 보내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9387님은 저도 저녁밥으로 옥수수 2개 먹었어요. 아직은 옥수수가 다 여물지는 않았는데 멧돼지가 와서 절반은 먹어서 다 없어지기 전에 이른 수확을 했네요. 남편이 숲속에서 멧돼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웠대요. 요즘에 또 멧돼지가 또 도심에서도 출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멧돼지들이 또 옥수수를 또 먹는군요. 수학을 또잘 하셨고요. 2706님은 처음부터 듣고 있는데 노래도 좋고 멘트도 좋고 다 좋네요. 아, 집안일이 한도 끝도 없어요. 좀만 하고 쉬자 하는 생각에 안 쉬고 일하니까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유유. 2706님은 또 하루 종일 집안일 하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아요. 집안일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청소하고 나면 또 빨래해야 되고 빨래하고 나면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설거지하고 나면 또 해야 될게 계속 나오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3674님, 딸이랑 함께 헬스 등록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딸이랑 저랑 디스크가 터져서 1년 동안 고생했어요. 진짜 건강이 최고랍니다. 좋은 운동하는 습관 다 함께 가져요. 파이팅! 아프지 말자! 오, 또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작년에 따님이랑 우리 3674님 두분다 디스크가 터지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근데 진짜 운동을 틈틈이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꾸준하게 운동 잘하셔서 건강해지시길 바랄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됐는데 화요일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저희 오당지에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올게요. 머라이어 캐리의 비전 오브 러브, 그리고 터미 페이지, I will be your everything.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이혜원님, 저는 내일 동전 세탁방에 빨래 돌리러 갈 예정이에요. 도저히 빨래가 제대로 마를 것 같지 않아서 건조기를 향해 갑니다 하셨어요. 요즘 진짜 빨래 큰 고민이죠. 분명히 빨았는데도 뭔가 잘 안 마른 것 같고 눅눅한 냄새 날까 봐 또 신경 쓰이기도 하고 나가야 되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뽀송뽀송 잘 마른 빨래 들고 돌아오는 길 아주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산뜻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도윤선님, 젠디 저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내일은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일자리 알아보려고요. 제가 아직 취준생이라 취업에 대한 압박감이 크거든요. 그리고 독서도 열심히 하려고요. 물론 라디오도 들을 생각이에요. 라디오는 저의 소통 창구니까요. 오, 그렇군요. 윤서님 집에서 또 이제요,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보실 예정인데 취업 준비하다 보면 좀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고 걱정이 될 때도 있을 텐데 그래도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준비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소식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응원할게요. 자,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1836님이 골라주신 오늘의 끝곡은요. 코르티스 레드레드 신청해요. 우리 딸이 추천해 주셨어요. 종종 이렇게 따님이나 아드님이 추천해주신 노래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1836님도 따님이 추천해주신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모두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FM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사흘째 이어져온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6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쯤 서해구 성남동 쿠팡 32 물류센터에서 난 큰 불이 오늘 저녁 8시 초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상 8층, 연면적 29만 9천 제곱미터의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했고, 소방은 내부에 보관 중인 다량의 가연성 물질과 복잡한 건물 구조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응원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에 내려진 징계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에서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됐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내렸던 기존의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1개월 출전정지로 감경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 측은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용서를 구하고 피해 당사자인 광주제1고가 용서하고 선처를 호소한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징계의 효력이 지난 1일부터 발생한 상태에서 수위가 대폭 완화되면서 배재고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전국대회 봉황대기 전국고교 야구대회에 정상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 26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오늘 저녁 8시부터 재난안전

0: 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가 가동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경기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호우에 대비한 비상 1단계가 가동되면서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산림녹지과 등 풍수에 관련 부서 공무원 22명과 기관별 상황실 15명 등 총 37명이 근무합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도민들은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기상특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쯤 경기 오산시 버름동의 한 거리에서 60대 남성이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50대 남성 등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중한 명은 숨졌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산지 많은 곳이 120mm 이상, 충청권은 최대 100mm 이상, 남부지방은 5에서 4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해는 어디로 휴가를 떠나볼까? 아직 고민 중인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른바 핫플 대신 고즈넉하고 한적한 소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볼거리와 먹거리가 모여 있어서 걸어서 다니기에 딱 좋고요.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나무 숲길에, 천년 고찰에, 서늘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천혜의 자연경관까지, 전국 어디라도 좋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정감 있고 소박한 삶의 풍경이 살아있는 소도시에서 숨가쁘게 달리며 수고한 날을 천천히 보듬어 보시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난주에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직접 참석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AI 기술을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나누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최상위 기술의 접근을 제한하는 미국과는 반대의 흐름입니다. 마침내 드러난 중국의 AI 전략, 그 실체부터 우리에게 미칠 파장까지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년 연장 문제를 두고 청년들 사이에선 뜻밖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게도 정년을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인데요. 이 논쟁은 미국에서도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을 두고 요양원 같다는 비판까지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커지고 있는 고령 정치 논란의 배경,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에
4: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건강기능식품.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김덕진입니다.
3: 소장님, 지난주 금요일에 상하이에서 네. 세계 인공지능 대회 WAIC라고 부르던데 네. 이게 개막했지 않습니까?
4: 네, 맞습니다.
3: 이 자리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무대에 섰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행사인가요?
4: 네, 이 회사 이제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AI 기술이나 산업 전략을 한 자리에 소개하는 행사이고요. 세계 인공지능 대회라는 대회인데 이게 올해 9회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랑 상하이시가 2018년부터 개최해온 AI 분야 국가급 행사인데, 어쨌든 여기에 뭐 세계 각국의 기업이나 연구기관 투자자, 정책 참여자가 매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이 국가주석, 그러니까 시주석이 참석은 안 했었어요.
3: 네.
4: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리창 총리가 나왔는데, 올해는 국가주석이 개막식에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때보다 올해 상당히 힘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업박람회 개막식에 대통령이 나와서 거의 국정연설을 한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설의 내용 중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저는 여러 단어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중국 제조를 이제 중국 지조라는 표현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3: 그게 무슨 뜻이에요?
4: 그러니까 중국 제조라고 하는 게 중국이 지금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니까 예. 제조의 한자 제자잖아요.
3: 예.
4: 근데 제자를 지혜 지자로 바꿨다는 거예요.
3: 예.
4: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AI를 기반으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중국이 앞으로는 이제 산업에 대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AI를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다음 10년의 어떤 선언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시주석이 얘기를 한 게 인공지능이 세계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자 신구 동력의 전환의 가속기고, 지금 디지털 세계에서 이른바 물리적 세계가 피지컬 AI로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또 얘기를 뭘 했냐면 다시 얻기 힘든 역사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와 개방, 협력과 공유를 장려하고 인공지능이 각 산업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어쨌든 얘기한 것처럼 오픈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개방에 대한 얘기를 중국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은 70년 전에

0: 미국 다트머스 회의에서 AI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오고 올해가 이제 다트머스 회의 70주년이었거든요. 예. 이 얘기도 이번에 이제 시 주석이 같이 하면서 70년에 대한 AI 역사를 짚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AI의 발전이 어느 한 국가의 독주가 돼서는 안 되고 세계가 협력해서 연주하는 교향곡이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중국 속담을 인용을 했는데 줄 하나로는 음악을 이룰 수 없다라는 속담까지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뭔가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또 내용도 다 같이 더불어 뭔가 잘해보자라는 느낌인 것 같아서
0: 네.
1: 기분은 좋은데 실제 뭔가 이런 메시지 속에서 던지고 싶은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중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니까 두 청중을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청중은 이제 미국이죠. 미국.
1: 예.
0: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일종의 이제 AI 기술이 나오면 오히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계속 미국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 주석이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자국의 안보를 다른 나라의 안보보다 우위를 두는 행위에 함께 반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모델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 모델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반도체 AI 수출 촌재를 정면으로 겨냥한 표현인데 이게 또 타이밍이 묘했던 게요.
1: 예.
0: 실제로 이번에 시 주석이 연단에 서기에 몇 분 전에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TV 연설로 중국을 정면 비난했었어요.
1: 예.
0: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 정부가 미국 유권자 파일 2억 2천만 건을 빼돌리는 등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1: 예.
0: 중국은 즉각 부인을 했고요.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중국이 위협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1: 예.
0: 한쪽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책임 있는 기술 리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이러한 좀 외교적인 상황들까지 이제 확장을 좀 시켜서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고 왜 이번에 시 주석의 타이밍에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 실제로 히스토리를 보면 좀 그런데 실은 이번에 행사 개막 이틀 전에 또 애플의 AI가 중국 정부 등록을 마쳤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애플 기기, 중국 내 애플 기기들이 자체 모델 대신에 알리바바의 QN이나 바이두의 AI 모델을 통합해서 중국에서도 AI를 쓰는 아이폰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번에 시 주석 발표 전에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따가도 얘기를 드린 이른바 AI계 UN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들도 이제 시 주석 발표 직전에 나오다 보니까
1: 예.
0: 지금 이게 단순히 그냥 발언이 아니라 이 중국의 좀 어떻게 보면 계산되어 있는 국가 전략 안에서의 발언 이번에 어떤 출연이었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좀 많고요.
1: 네.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중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1: 예.
0: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오히려 이 부분인데 개발도상국 그러니까는
1: 예.
0: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애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주석이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AI 시대의 기술 식민지나 단순한 소비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1: 예.
0: 그러니까는 뭐 인도나 브라질, 뭐 남아공 같은 곳들에 우리가 이제 협력해서 너희가 AI 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이번에 좀 같이 맥락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어찌 보면 이제 AI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두 국가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0: 네.
1: 그런데 이번에 AI판 UN이라고 불리는 국제기구도 출범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 이건
0: 네.
1: 뭡니까?
0: 이게 이번에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0: 이번에 이 행사 전날 그러니까 16일 날 29개국이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 영어 약자로 와이코라고 불리는 기구의 설립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본부를 상하이에 두고 있는 정부 간 국제 기구고요.
1: 예.
0: 중국 외교부장이 직접 서명했고 유엔 사무총장도 서명식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 주석이 이 기구를 가지고 AI 발전사의 중대한 이정표다라고 불렸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발도상국에게 뭔가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1: 네.
0: 맥락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이 와이코에서 얘기된 걸 보면 실제 향후 5년간에 개도국 인력 5천 명에게 AI 연수 기회를 주겠다. 아세안, 아프리카 연합, 브릭스 같은 6개 지역 협력체를 상대로 AI 응용 협력 센터를 세우겠다. 또 맞주라고 불리우는 AI 기상 조기 경보 시스템을 30국에 보내서 보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른바 뭐 기술 원조 패키지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해볼 수도 있는 수준으로 거의 이제 공유를 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 서명한 국가들은 어딘지 그리고 이 기구에서 실제로 뭔가 해줄 수는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0: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평가가 좀 갈리고 있어요.
1: 예.
0: 왜냐하면은 어쨌든 창립 회원국이 어디들이냐면 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쿠바, 브라질,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프리카 10개국, 아시아 12개국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 기구에 대한 회의론 쪽에서는 서방 주요국이 중국 주도기구에 들어가

0: 가능성이 낮다. 예.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지 않은 곳들로, 그러니까 반쪽짜리 기구가 될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오히려 그 반쪽짜리 쪽은 중국식 인터넷 통제 규범이 수출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1: 예.
0: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 이 기구가 좀 의미가 있다.

0: 거잖아요. 개도국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정부 간 기구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서양 쪽이 빠졌는데 말씀드렸던 요 이 기구가 만들어지는 이 와이코라는 기구가 만들어질 때 학계 거물들은 이 무대에 좀 섰었어요.
1: 예.
0: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튜링상을 받고 노벨상 수상을 받은 9명이 또 여기에 이제 이번에 좀 올라가기도 했고
1: 예.
0: 또 강학습의 대부인 리처드 서튼 교수가 공동 의장을 맡기도 했고 딥러닝 석학인 요슈아 벤지오 교수도 UN AI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소개를 맡았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 산업, 학술 세 개 트랙에 대해서
1: 네.
0: 다른 손님을 딱 초대한 어떻게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진 정교한 판짝이라고 볼 수 있고요.
1: 예.
0: 실은 이 와이코라는 설립을 중국이 지난해에 회의에서 또 얘기를 했었어요.
1: 예.
0: 근데 그때는 어느 나라도 공식 회원국을 가입을 얘기를 안 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29개국을 모아서 일단 기구를 발표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좀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 네. 사실 학자들이야 뭐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한번 네. 가긴 가거든요.
0: 그렇죠?
1: 국가들이 빠진 게 진짜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되긴 하겠네요.
0: 네.
1: 자, 그런데 이렇게 진영이 갈리면 이제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 시장을 이제 학습하는 사람들 이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우리가 미중무역 패권이라는 얘기를 하듯이
1: 예.
0: AI 쪽도 표준의 분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 예.
0: AI 규범 자체가 이른바 서방형 그리고 중국형으로 갈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AI라는 게 단순히 모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데이터, 금융, 전자상거래 표준까지 자칫 잘못하면 두 갈래로 나뉠 수 있다라는
1: 예.
0: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냉전 시절에 동서 진영의 철도 궤도 폭이 달랐는데 이런 것처럼 디지털 궤도가 달라지게 되면 예를 들면 수출로 이제 우리는 집중하고 있는 한국 같은 나라는 이렇게 되면은 되게 피곤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1: 예.
0: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앞으로 이제 미중 정부가 공식 AI 대화 첫 공식 AI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뉠 것이냐 아니면 협업이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이제 개도국들 입장도 궁금한데요. 개도국들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는 완비되지 않은 국가들이 꽤 있을 텐데
0: 네.
1: AI라는 이 첨단 기술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지금 누가 공짜로 줘서 네. 사용해야 될 만큼 뭔가 상황이 그런 게 있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AI가 실제로 사회를 바꾸거나 세상을 바꾸는 쪽이
1: 예.
0: 선진국일까 개도국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1: 예.
0: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개발도상국에서 AI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 예.
0: 아무것도 없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들어가서 마찰이 없어요.
1: 아.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1: 네.
0: 선진국에서 의료에 대한 AI를 도입한다.
1: 아유, 기존 의사들 난리 나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병원, 규제, 이해관계자 다 부딪히잖아요.
1: 예.
0: 근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를 생각을 해보면
1: 예.
0: 인구 3,000명당 의사가 한 명꼴이거든요.
1: 예.
0: 그리고 2035년까지 보건 인력이 400만 명 넘게 부족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1: 예.
0: 근데 이런 데 AI가 갑자기 들어와서 진단을 해준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체가 아니라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오히려 저항이 없이 AI가 바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례들이 좀 있는데 케냐에서 AI 말라리아 진단이 98%대의 정확도를 내기도 했고요. 르완다에서는 드론이 혈액 배송을 하고 있고 AI 원격의료를 아예 국가 의료 시스템에 편입을 했어요.
1: 네.
0: 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보티라는 시정부 AI 챗봇한테 증상 문진이나 경증 환자 추적을 맡겼고요. 백신 예약만 1,100만 건 이상 AI가 좀 해줬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결국 AI가 의학의 부분에 이제 제대로 들어가게 됐을 때만 봐도 이런 맥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 중국 관점으로 봐도 또 비슷한 게 중국은 원래 인터넷 라인이 없었잖아요.
1: 예.
0: 유선이 없었다가 스마트폰으로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우리가 요즘에 알다시피 중국은 거지들도 QR코드로 적선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인프라가 생긴 게 그리고 왜 중국에서 카드 이게 그런 QR이 잘 됐냐면 카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기술이 넘어 뛰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오히려 AI 인프라나 산업이 되지 않은 것들이 AI를 가지고 되게 큰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1: 예.
0: 근데 이 부분에서 왜 중국이 상당히 강력하게 가느냐. 중국이 인터넷과 모바일의 위력을 봤잖아요. 예. 그런데 중국의 모바일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인터넷 시대에는 규칙이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준과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인터넷 시장에서는 중국이 들어갔을 게 없었는데 지금 AI라고 하는 게 이른바 새로운 인터넷이라고 보면

0: 이번에는 이 표준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좀 그림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른바 이제 AI 외교라는 관점으로 좀 보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요, 뭔가 중국이 이걸 무료로 그냥 다 선의로 뿌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시장 우리 중국이 다 공짜로 일단 풀고 나중에 다 먹겠다 이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뭡니까?
0: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들어갔을 때 이건 이제 인프라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그 안에서 데이터, 생각,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중국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림들을 보면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개도국들의 중국에 대한 좀 우호적인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들을 밀어넣겠다라고 좀 그림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 요즘 유엔의 분담금도 안 해서 유엔 파산하겠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미국은 중국이 이렇게 개도국들의 AI 뿌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대응 전략이 있나요?
0: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그리고 또 우리나라 얘기도 좀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러한 것들에서 반대하는 쪽이에요. 나는 규제나 정책을 만들면 오히려 경쟁에서 밀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나오는 미국에서 있는 최첨단 모델들은 정부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이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관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른바 중국에서 지금 지도하고 있는 AI계 UN 같은 거, 이런 거 실은 우리나라가 먼저 UN 쪽에 제안을 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올해 3월에 우리 정부가 UN 쪽에 제안을 해서 세계보건기구나 국제노동기구, UN개발계획 같은 UN 산하 6개 기구랑 글로벌 AI 허브를 우리나라에 놓는 협력 의향서까지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외교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평가까지도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유치위원회도 꾸려졌고, 지난 5월에는 서울에서 비전 선포식도 열렸고, 그리고 UN 산하 9개 기구 또 세계은행을 포함한 여러 곳이 참여를 해서 모두를 위한 AI, 그러면서 뭐 기후, 보건, 식량, 낭비 문제 AI 적용하는 국제 플랫폼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탈퇴가 실은 또 컸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60개가 넘는 UN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면 생긴 공백. 그러니까 원래 그때는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공백이 있는 거를 우리나라가 잘 메꿀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개도국에게 신뢰받는 가교가 돼서 이것들을 연결해야 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체화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1: 선수친 거네.
0: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밑단의 거래가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글로벌 사우스를 두고 중국이 선수를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조금 의미 있거나 상징적인 부분을 보면 트랙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은 UN 밖에 자기 기구를 새로 만드는 거고, 한국 입장에서는 UN이라는 정통성 안에 기구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좀 거부하고 중국은 불신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신뢰받는 3의 가교로 한국이 설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하면 우리가 한국 안에 유엔 사무소로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속도감 있게 정책적으로도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1: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번에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좀 세부적인 회사 단위로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화웨이가 뭔가 큰 걸 내놨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전시 면적 10만 제곱미터에 1,100개 기업이 나오고 있는 엄청난 큰 이제 그 행사였고, 300개 넘는 역대 최대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화웨이가 큰 어떠한 그 부스와 함께 얘기 나오는 게 아틀라스 950 슈퍼포트라는 걸 냈어요. 이게 이제 자체 AI 칩, 그러니까 화웨이의 칩이죠. 어센드 칩을 최대 8,192장까지 한 대의 컴퓨터처럼 묶은 시스템 실물을 공개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발상의 좀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칩 한 장으로는 엔비디아 아직 못 이기니까 중간급 칩 수천 장을 광통신으로 엮어가지고 시스템 전체처럼 승부를 보는 방식이에요. 근데 중국 쪽 주장이긴 합니다. 중국 쪽 주장에서는 어쨌든 엔비디아 차세대 시스템급 성능이 내년에 나올 수준을 올해 말부터 출하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교차 검증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미국의 칩 봉쇄를 이른바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우회하는 전략이 나오고 있고, 그 전략에 대한 실물이 등장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웨이라고 하는 어떤 칩메이커가

0: 중국의 방식으로서 또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그림도 이제 상당히 의미 있었던 부분이죠.
1: 그렇군요. 특히 이번에 또 눈에 띄었던 대표적인 회사가 유니트리라고 하던데 네. 뭘 내놓은 겁니까?
0: 현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시연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유니트리라는 회사가 GD1이라는 로봇을 공개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영상을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 아.
0: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네,
1: 그러니까 일본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키가 2.7m고 무게 500kg이 넘는 대형 로봇인데 저게 이제 두 발로 걷다가 네 발 자세로도 바뀌고 예. 등에 지금 사람이 올라타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는 세계 첫 사람 탑승용 양상 로봇이다 이렇게 지금 어쨌든 유니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예.
0: 실제로 이제 중국 로봇이 걷는 데모를 지나서 일시키고 태우고 파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1: 예.
0: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런 부분처럼 실제로 보여지는 로봇 AI, 피지컬 AI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골든타임으로 오고 있는데
1: 예.
0: 중국에서 아예 국가 시스템 차원으로 이런 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1: 예.
0: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1: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왜냐하면 네. 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키미 K3라는 모델이
1: 예.
0: 좀 나와가지고 실제 상용 모델만큼 되고 있는데
1: 네.
0: 이 부분 포함해서 좀 상세 벤치마크나 이런 내용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첫 번째 소식은 미국 소식이네요. 요즘 미국 기업들이 약물 검사에 관대해지고 있다고요?
4: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입사 전에 약물 검사에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오면요,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은 대마초를 거의 술이랑 비슷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 후에 술을 마셨다고 잘리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근무 시간에 취한 상태만 아니면 뭐 개인적인 대마초 사용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고용주 약 1,000명을 조사해보니까 절반 정도는 채용 과정에서 이미 대마초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3: 아니, 그래도 그동안 약물 검사를 해온 이유가 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흐름으로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4: 네. 지원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랬습니다. 대마초 사용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검사를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업무 능력이나 경력이 충분한 지원자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꺼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물 검사를 시행하는 기업을 얘기를 들어보면 44%가 이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래서 4분의 1은 채용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 네.
4: 지금 안 그래도 고급 인재도 되게 부족한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가 연구 예산을 삭감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박사과정 학생한테는 이제 여러 해에 걸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렇게 예산 전망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대학들이 신규 선발 자체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요 연구대학 55곳 중에서 올해 가을 박사과정 합격자도 전년보다 15% 줄었고요. 이제 매사추세츠 공대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 신입생이 20%, 인원으로는 500명가량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렇게 지원자를 걸러내는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0: 대마초 사용이 얼마나 흔한 상황입니까?
1: 네, 이제 대마초를 그냥 일부만 사용하는 약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20대 미국인 중에 3분의 1이 최근 한 달 내에 마리화나를 사용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예. 이제 거의 매일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많다 이런 조사도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0: 예.
1: 일반 직장인 약물 검사에서도 이런 변화가 확인이 되는데
0: 예.
1: 한 800만 건을 조금 랜덤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대마초 양성률이 21%였대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사용 흔적이 확인이 되는 거죠.
0: 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인재가 없으니까 약물 검사 안 하는 건 뭐 기업들의 판단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미국 내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을까요?
1: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마약류 확산의 가장 큰 배경은 합법화인데요.
0: 예.
1: 이제 합법화하기는 해도 어떤 뭐 인지 능력이나 이런 걸 저하한다는 연구 결과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예. 커지고는 있습니다. 이제 현재 미국 기준으로 24개 주가 성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요. 40개 주에서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대마초 판매점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술을 사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이 됐습니다.
0: 네.
1: 연방정부의 정책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대마초를 기존의 스케줄 1 약물에서 스케줄 3 약물로 이 등급을 좀 낮추는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0: 예.
1: 이제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는 1970년 이후에 헤로인이나 LSD와 함께 의료적 사용이 인정되지 않고 남용 위험이 높은 약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줄 1 약물로 분류가 되어왔는데
0: 네.
1: 이번에 등급이 내려가게 되면 의료 목적의 사용 과 연구 관련 기업의 사업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현장 분위기가 이렇다면 기업들은 채용 기준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1: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도 이미 채용 기준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제 시티그룹을 비롯한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들이 한 10여 년 동안 입사 전 약물 검사를 잇따라 폐지하거나
0: 네.
1: 검사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뭐 자동차 판매 업체인 오토네이션 그리고 유통업체인 홈디포도 대부분의 직무에서 대마초 검사를 없앴고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2021년부터 미국 내 대부분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 전 대마초 검사를 중단했습니다.
0: 예.
1: 네, 대마초 사용 여부보다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더 중시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0: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시기를 미국에서 24개 주가 성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은 허용하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근로자를 대마초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지역도 있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아이고.
1: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기업이 대마초를 사용하는 걸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키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이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들의 권리를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네, 캘리포니아가 가장 적극적인데 이제 고용주가 직원이나 구직자가 대마초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승진에 지장을 주거나 이제 채용 거부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아예 법으로 정하고 있고요. 이제 마리화나 정책 프로젝트 라고 이런 보호하는 비영리 단체도 있어요. 이제 거기 따르면 최소 24개 주가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하는 근로자와 구직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0: 예.
1: 이제 주마다 이제 조금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채용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0: 예. 이렇게 법과 제도까지 대마초 사용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면 앞으로 기업들의 검사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일반 사무직이나 서비스직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축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덜 위험한 약물이 되게 되면 이렇게 검사할 명분 자체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냥 근무 중에 취한 상태만 아니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대마초 검사가 꼭 필요한 직종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1: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종에서는 검사가 계속될 전망인데요.
0: 그렇죠.
1: 네, 예를 들어서 트럭이나 뭐 스쿨버스 운전기사, 항공이나 철도 종사자, 아니면 건설 장비 운전자처럼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이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직군이 대표적입니다.
0: 네. 이런 업종에서는 그럼 최근 사용 여부까지 뭐 반복해서 체크하는 그런 검사를 합니까?
1: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최근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좀 더 장기간의 복용 습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모발 검사. 원래 보통 소변 검사라면 최근 사용 여부만 사용이 확인이 가능한데
0: 네.
1: 이렇게 모발까지도 뽑아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0: 예.
1: 네.

0: 나름대로 이제 미국에서는 대마초와 관련돼서 유연한 법을 만들어가는 추세인 것 같네요. 자, 다음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소식이네요. 미국 상원 의원들의 고령화 논란이 커지면서 상원을 요양원으로 빗댄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야, 이건 무슨 소식인가요?
1: 네. 미국의 정치권을 두고 정치인들이 나이가 너무 많다,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야 한다, 이런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0: 실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대충?
1: 네, 지금 대통령부터 의회 지도부까지 70대에서 80대 정치인들이 지금 요직을 장기간 동안 차지하고 있습니다.
0: 예.
1: 이제 미국 정치가 국민의 세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명망 높은 노인 요양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이제 최근에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0: 예.
1: 그래서 논쟁에 좀 더 불이 붙고 있습니다.
0: 예.
1: 이제 지금 71세로 이제 네, 그러셨는데 미국 상원에서는 이조차 굉장히 젊은 편에 속했거든요.
0: 아, 이번에 사망한 그레이엄 의원이 71세였는데 네. 이것도 젊은 편이라고요?
1: 그렇습니다. 와. 이제 이분보다 나이가 많은 현역 의원이 수십 명에 달합니다.
0: 네.
1: 그래서 도대체 정치인은 언제 은퇴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0: 네. 대체 얼마나 나이가 많기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까?
1: 네. 이제 상원의원 100명의 평균 나이는 60대 중반인데요.
0: 예.
1: 이제 그레이엄 의원과 나이가 같거나 더 많은 의원이 전체 3분의 1을 넘습니다.
0: 예.
1: 이제 80대 의원만 해도 7명이나 되고요. 이제 민주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의원은 85세고
0: 네.
1: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로 오랫동안 맡았던 미치 맥코넬 의원은 84세입니다.
0: 예.
1: 현재 지금 맥코넬 의원은 실제로 최근에 병원에 입원해서 상원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 예. 최고령은 몇 살일까요?
1: 네. 척 그레슬리 의원인데요. 무려 92세입니다. 이제 더 놀라운 건 이 의원이 평범한 원로가 아니라
0: 예.
1: 대통령 승계서열 3위에 있는 상원 의원 임시의장이에요.
0: 예.
1: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 하원의장에게 동시에 문제가 생기면 이 92세 정치인이 대통령직을 넘겨받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0: 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런 초고령 의회가 된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제 20대 때 그때도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러니 진짜 80대 중반이 되셨겠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정치인이 이렇게 나이가 많다는 것 자체가 꼭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물학적인 나이로 재단하는 것도 좀 문제일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도 전혀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오히려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더 현명한 정치를 할 수도 있는데요.
0: 네.
1: 이제 문제는 건강 이상이 생겼을 때 정치와 외교에 생기는 충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0: 네.
1: 이제 그레이엄 의원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이제 이분이 숨지기 바로 전날까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있었어요.
0: 예.
1: 이제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 현지를 10차례나 방문을 했던 인물이고 이제 워싱턴 정치권에서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0: 네.
1: 근데 이런 인물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정치권의 핵심 우군이자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를 하루 이침에 잃게 된 거죠.
0: 예.
1: 정치인 한 명의 건강 문제가 외교 정책과 전쟁 지원의 방향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게 보여진 겁니다.
0: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정치를 돌이켜 보면 현역 의원이 임기 중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아주 드문 건 아니거든요.
1: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정치를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일한 정치인이 적지 않습니다.
0: 예.
1: 민주당의 로버트 버드 의원은 웨스트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으로 51년 동안 일을 하다가요. 2010년에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0: 예. 이제
1: 당시에도 현역이었어요.
0: 야.
1: 네. 공화당의 스트롬 서먼드 전 의원은 100세가 될 때까지 상원 의원직을 지켰고요. 이제 그가 은퇴한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그 자리를 이어받은 정치인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이엄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까지 정치를 한 인물의 뒤를 이은 의원마저 71세의 현역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0: 네. 지금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예전에도 초고령 현직 의원들이 꽤 있었고 의원직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작고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1: 네.
0: 최근 들어서 고령 정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이유는 뭐예요?
1: 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예. 정치인들이 평범한 시민의 현실에서 너무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수십 년 동안 구직을 해본 적도 없고 집을 사본 적도 없고 아이를 돌보는 문제를 걱정해 본 적도 없는 분들이 지금 거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현재 미국 청년들은 비싼 집값, 학자금 대출,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경험한 게 수십 년 전이다.

0: 보니까 공감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1: 네.
0: 이 시간 감각도 조금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와요.
1: 예.
0: 이제 연금과 의료처럼 당장 고령층이 혜택을 받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제 기후변화 아니면 국가 부채처럼 미래 세대가 비용을 떠안을 문제는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 정치인들이 고령화돼서 현실 문제에 대해서 좀 괴리감을 갖고 있다라는 민원 또는 유권자의 판단이 있다라고 한다. 면 뭔가 물갈이가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미국 정치인들은 그렇게까지 자리를 놓치는 겁니까?
0: 네. 미국의 정치 구조가 오래 버틸수록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뭐 국내도 그렇고 한국도 예. 그렇고 사실은 그런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1: 예.
0: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과 의원이 몇 살부터 출마할 수 있는지만 적혀 있습니다. 이제 하한만 있는 거예요.
1: 네.
0: 대통령은 35세, 상원의원은 30세, 하원의원은 2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몇 살에 그만둬야 된다는 상한 규정은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로 꼽힙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후원금이나 인맥, 인지도가 쌓이게 되고요. 이제 상임 의원장 같은 핵심 보직도 되게 오랫동안 일한 의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1: 예.
0: 그리고 세 번째로 유권자들도 초선 의원보다는 워싱턴에서 영향력이 큰 중진 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올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정치적 권력은 오히려 강해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1: 네.
0: 뭐 20, 30대 정치 신인이 등장하려고 해도 뭐 돈이나 조직, 이름 같은 게 다 부족하다 보니까 미국 정치의 높은 진입 장벽 자체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그렇군요.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네요. 우리나라는 역대 총선을 보면 초선 의원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의 비율을 보인 적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전부 다 새로 갈아엎자라고 했던 적이 많은데 미국은 다선 의원일수록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 기대감에 표를 던지는 사람이 많군요. 자,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별도의 표현까지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이걸 제론토크라시, 우리말로는 노인 지배 혹은 장로 정치라고 부릅니다.
1: 예.
0: 이제 한 사회의 권력을 국민 다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동안 장악하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이제 이런 모습이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본에서도 고령 유권자와 고령 정치인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실버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습니다.
1: 예.
0: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만 세계 최강국의 외교와 안보, 핵무기와 전쟁 정책을 80, 90대 정치인들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훨씬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1: 네. 미국 내부에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0: 네, 뭐 75세 은퇴론 같은 것도 등장을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던 람 이메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과 장관, 연방의원, 연방판사가 7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은퇴하게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1: 예.
0: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 때도 이제 80대에 재임을 하면서 걷는 모습과 말실수, 인지력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계속 시달렸고
1: 그랬죠.
0: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80세가 됐습니다.
1: 예.
0: 이제 미국의 최고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정치인들이 줄줄이 8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나이 문제를 개인의 건강이나 사생활로만 볼 수 없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1: 야, 그래도 고민이 되네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가 어떤 나이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뒤로 빠져라라고 하는 것은 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많은 취업 전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것인데 반대로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반대 목소리도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1: 예.
0: 이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건 노인차별일 수 있고요.
1: 예.
0: 이제 경험이 많은 정치인의 전문성을 잃게 된다는 점도 좀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을 뽑거나 떨어뜨리는 건 제도가 아니라 유권자의 몫이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 핵심은 노인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1: 네.
0: 이제 정치인의 건강과 판단 능력을 어디까지 공개하게 할 건지 또 새로운 세대가 정치권에 진입할 통로를 어떻게 넓힐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뭐 정기적인 건강검진, 인지능력 관련 정보 공개 이런 걸 제도화하고 당내 공천 과정에서도 서로 세대교체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대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제 진짜 고민되는 문제고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약간 나이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다시 IQ 검사 검사를 해서 통과하면 더 일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기자님 생각 어떠세요?

0: 어느 정도의 그런 장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고민이 네. 되는 부분이네요. 네. 자, 마지막은 일본 소식이네요. 일본에서는 50년 넘은 아파트가 신축 못지않게 인기라고요. 이건 무슨 소식입니까?
0: 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면 사실 재건축부터 놀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일본에서는 준공된 지 50년이 넘은 일부 아파트가 빈티지 맨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50년이 넘었다고 하면 음마 아파트보다도 낡은 건데요.
1: 예.
0: 이제 대표적인 곳이 오사카부 미노우시에 있는 미노우 릴리 빌리지입니다.
1: 예.
0: 사진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1: 예.
0: 1976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도 사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20팀을 넘어갑니다.
1: 야,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못 보셔서 제가 대충 설명드리면 전체가 흰색으로 다 페인트 칠이 돼 있고요. 마치 우리나라 저기 교외 지역에 있는 타운하우스
0: 네.
1: 이런 느낌이 있는 별도의 주차장도 따로 있고 한 2층에서 3층 정도 돼 보이는데
0: 네.
1: 저 정도면 50년 됐는지도 티도 안 나는데요.
0: 그렇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꾸며놓기도 했는데요.
1: 예.
0: 이렇게 경사진 땅을 따라서 사각형 건물이 계단처럼 이어져 있고요. 흰색 외벽에 전망도 되게 좋은가 봐요.
1: 그렇네요.
0: 그래서 신축에서는 오히려 보기 어려운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115제곱미터의 최상층을 산 30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 방 5개짜리 집을 방 2개 구조로 완전히 바꿨고
1: 예.
0: 배관 설비 모두 교체했습니다. 집값이랑 리노베이션 비용을 합쳐서 약 3억 6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1: 네.
0: 이제 같은 가격의 신축에서는 이만큼 넓고 입지가 좋은 집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1: 네, 저는 50년 된 집이라고 해서 일본 전형적인 그 목조 건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진짜 웬만한 타운하우스 느낌도 나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진 주택단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뭐 고유한 뭐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오래된 건 사실이잖아요. 리모델링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이게 인기가 있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신축 아파트가 너무 비싸지고 있어서입니다. 이제 작년에 일본의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이 6,556만 엔으로 전년 대비 7.8%가 올랐어요.
1: 7.8%요?
0: 그렇습니다. 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이었고요.
1: 예.
0: 이제 건설 자재비랑 인건비가 일본에서도 많이 올랐나 봐요.
1: 네.
0: 그래서 개발업체들은 분양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집의 면적을 줄이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신축은 비싸지는데 이제 작은 집들만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집의 면적이 좁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 예.
0: 네, 반면에 이제 60, 70년대에 일본 고도 성장기에 지어진 고급 아파트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00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지도 사실은 이미 지어진 집이 차지한 데가 더 좋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역세권이나 고지대처럼 좋은 땅이 일찌감치 차지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새 집이지만 좁은 곳에 살 것인가 아니면 오래됐지만 넓고 입지가 좋은 집을 고쳐서 살 것인가를 비교한 다음에 구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오래됐다고 다 빈티지 맨션은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좋은 입지, 넓은 면적, 독특한 설계에 꾸준한 유지 관리까지 갖춰져야 빈티지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사실 우리나라랑 문화가 다르네요. 우리나라는
0: 네.
1: 일단 무조건 헐고 새로 올리고 보자라는 건데
0: 네.
1: 일본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그래도 추진할 수 있었던 건 일본은 뭐라고 할까요? 오래된 건물이지만 분위기도 독특하고 개성도 있고 아직 쓸만한 건물들이 많아서 그래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건물의 분위기나 개성을 잘 살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더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1: 네.
0: 이제 신축보다 오히려 디자인이 독특하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히고요.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되어 있는데 지역이 달라도 비슷하게 생긴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나의 주거 공간에 대한 개성을 마음껏 표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1: 예.
0: 근데 이제 과거의 고급 아파트는 뭐 푸른 기와를 쓰기도 하고 뭐 철제 울타리, 넓은 로비처럼 당시 건축가의 취향 과 개성이 매우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용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만들기 어려운 요소들도 많고요. 그래서 빈티지 맨션은 건물 하나가 건축 작품처럼 평가되는 경우도 많고요. 주민들도 새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기존 디자인을 보존하거나 이렇게 수명을 늘리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1: 네.
0: 이제 SNS에서도 이런 게 되게 유행하고 있어요. 리노베이션한 자기 집을 올리는 게 굉장히 힙한 걸로 취급을 받으면서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남들과 똑같은 집이 아니라 나만의 집을 만들고 싶다 이런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저도 해외 갈 때마다 일부러 에어비앤비로 어떤 그 주택을 빌려서 한번 숙식해본 경험을 일부러 합니다. 네. 그 구조도 보고 이 나라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하는구나 알기 위해서요. 근데 일본 진짜 좋은 집들 너무 많긴 하죠. 그래도 네. 옛날 거라서 뭐 4층,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든가 불편한 게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0: 아, 네.

0: 물론 있습니다. 경험하신 것처럼 보기에는 멋있어도 생활하기에는 네.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가 봐요. 이제 중앙난방 이 때문에 세대별로 에어컨 설치가 안 된다거나 매간이 낡아서 누수가 된다거나 뭐 단열 방음 성능도 최근 신축보다는 조금 떨어지고요. 네. 그래도 중요한 건 내진 기준인 것 같아요. 이제 81년도에 일본이 건축물의 내진 기준을 한번 크게 강화를 했었는데 그 전에 지어진 건물은 보관 공사를 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관리비나 아니면 장기 수선 충당금 같은 게 생각보다 많이 들 수도 있고요. 이제 수명이 길어질수록 말씀하신 승강기나 외벽처럼 곧 교체해야 될 시설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1: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앞으로 빈티지 맨션이 인기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단점들도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한때 유행으로 끝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0: 그거보다는 신축 아파트의 그 고가가 조금 더 크게 다가오나 봐요. 아. 그래서 당분간은 이 유행이 조금 이어질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디자인, 개성 있는 디자인을 모두 갖춘 집은 새로 공급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1: 네.
0: 조금 더 흥미로운 점은 예. 이제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도 이런 움직임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건설업계에서 지금 짓는 아파트를 수십 년 뒤에 빈티지가 될 수 있도록 당초부터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잘 팔리는 획일적인 집이 아니라 한 3, 40년 뒤에 봐도 가치가 남는 설계를 만들고요. 자재나 관리 체계 같은 것도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일본 주택시장의 기준이 얼마나 새 것인가에서 얼마나 오래 잘 쓸 수 있는가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1: 아, 이건 우리 건설 회사들 중에 일부는 귀담아 들어야겠네요.
0: 네.
1: 자, 그런데 지금 말씀 주셨던 이런 흐름은 일본의 부동산 시장과도 관계가 깊은 현상인 것 같은데 최근 일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0: 네, 일본 집값이 널뛰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1: 네.
0: 작년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 평균이 이제 9,182만 엔으로 전년 대비 17.4% 올랐고요. 도쿄 23구만 놓고 보면 21.8%가 1년 만에 올랐습니다.
1: 네.
0: 이제 최근에 더 주목받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에요. 엔화가 약세잖아요.
1: 예.
0: 그래서 해외 투자 수요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1: 예.
0: 이제 특히 중국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토지를 개인이 완전히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근데 일본에서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계 자산계들의 관심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 허가제 같은 것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난 4월부터는 비거주 외국인이 투자용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더라도 정부에 신고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은 매입을 전면적으로 막는 건 아닌데 누가 어디를 어떤 목적으로 사고 있는지 이거부터 파악하겠다는 단계입니다.
1: 네.
0: 이제 빈티지 맨션의 인기가 단순한 복고 유행은 아니고요. 이제 신축 가격이 치솟고 집이 좁아지면서 소비자들이 더 같은 돈으로 더 넓고 더 좋은 입지를 선택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공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3: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So...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응원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에 내려진 징계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에서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됐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내렸던 기존의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 측은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용서를 구하고 피해 당사자인 광주제일고가 용서하고 선처를 호소한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징계의 효력이 지난 1일부터 발생한 상태에서 수위가 대폭 완화되면서 배재고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전국대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 정상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란, 김건희, 최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특검의 수사 시한을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연장하는 것과 특검 수사 대상으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의 재연장은 야당 탄압이자 공안정국의 연장이라며 반발하고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후티 반군 대변인인 야히야 샤리는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 범죄 국가인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한다며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닫힌 가운데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

0: 선언에 따라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 대부 해협 통행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 대부 해협을 틀어막을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사우디의 석유 수출항인 얀부항에서 홍해를 거쳐 아라비아해로 나가는 바닷길도 막히게 됩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는 내린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 충남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효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산지 많은 곳이 120mm 이상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뜻밖의 일이 일어나거나 일이 기대하던 바와 다르게 전개될 때 웬걸을 쓰죠. 예를 들면 이젠 끝났구나 했는데 웬걸 구조대가 나타났다처럼 쓰입니다. 또 웬것을 이 줄어든 말도 웬걸로 웬걸 이렇게 많이 샀어처럼 쓰이죠. 표기를 틀릴 때가 많은데요. 웬걸은 모음 우애를 씁니다. 어찌된 일을 나타내는 웬일도 모음 우애를 쓴다는 거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미국의 가수 잭슨 브라운은 독특한 운전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차에 항상 기름을 가득 채우지 않고 다녔다고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기름이 떨어지면 뭐 조금만 더 가서 채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네요. 그랬던 본인의 경험이 목적을 잃고 달리던 대로 달리는 삶을 기름이 떨어진 채로 질주하는 차에 비유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음악은 1977년 신곡으로 채워진 라이브 앨범에 들어가서 빌보드 싱글 차트 11위를 하며 잭슨 브라운의 히트곡이 되었죠. 그리고 이 곡의 제목은 1988년에 개봉한 동명의 영화 허공의 질주에도 영감을 줍니다.

7월 20일 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잭슨 브라운입니다. Running on Empty.

7월 20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잭슨 브라운 Running on Empty였어요. 석기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노래와 같은 제목을 가진 영화 1988년에 개봉한 Running on Empty 우리나라에서는 허공의 질주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는데요. 굉장히 좀 번역을 잘했죠. 예. 일종의 초월 번역 같은데 훨씬 더 뭔가 좀 철학적이고 고풍적인 그런 느낌을 만들어냈는데 Running on Empty 잭슨 브라운이 1977년에 신곡으로 채워진 라이브 앨범에서 선보였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 앨범에서 The Roadhouse Stay와 함께 잭슨 브라운의 히트곡이 됐었던 음악이었습니다.

0: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좀뭐 독특한 나만의 습관?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이 잭슨 브라운은 기름을 절대 가득 채우지 않고 운전을 했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뭐 특별한 저만의 습관이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떠오르는 게 없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라디오를 켜서 골든 디스크를 듣는 게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습관이 되기를. 그리고 골든 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을 보내는 것이 역시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습관이 되기를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용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와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어요. 이 게시판은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엘사와 글렌 메데이로스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엉허멍 따미띠에 Friend You Give Me A Reason이었죠. 4791님 신청곡이었어요. 1207님, 5월에 입대했던 저희 집 둘째 백만돌이가 생각보다 빠른 휴가를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 볼 때보다는 조교 훈련이 힘들었는지 살이 좀 빠졌지만 건강하고 멋진 사나이가 되어서 엄마를 번쩍 안아주네요. 짧은 휴가라 시간이 금세 지나가겠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첫 휴가도 골든디스크와 함께합니다. 오늘 신청곡은 짝꿍이 좋아하는 엘도라도요 하셨는데요. 아니 1207님이 예전에 그 둘째 아드님 군대 가신다고 사연에 보내주셨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드님이 좋아하시는 음악을 신청해 주셔서 제가 그때 와,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막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법 또 시간이 지났고 첫 휴가도 나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나 봐요. 이제는 짝꿍이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해 주신 거 보니까요. 엘도라도 준비해두고 있고요. 한상엽님, 처음으로 미니앱으로 들어왔어요. 아산에서 일하면서 오늘도 차에서 밤늦게 골든디스크와 함께하고 있네요. 바나나라마의 비너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러시군요. 이 시간에 일하고 계시는군요. 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이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 좀 힘나는 이런 음악들 분명히 필요하죠. 먼저 1207님 짝꿍님이 좋아하시는 굼베이 댄스 밴드의 엘도라도 그리고 이어서 한상엽님이 신청해 주신 바나나라마의 비너스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지락.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는 미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을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1957년생 쿠바계 미국 가수 글로리아 에스테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틴 팝의 여왕이라고 불렸죠. 몇몇 있어요. 그 라틴 팝 쪽의 여왕님들이 글로리아 에스테판하고 제니퍼 로페즈하고 또 샤키라하고 몇몇 있는데 이 글로리아 에스테판 라틴 음악 그룹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의 보컬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은 1977년에 Live Again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 나온 앨범들은 인터내셔널 앨범이 아니었어요. 영어 앨범이 아니었고 그래서 현재는 저작권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서 이때 70년대에 나왔었던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의 음악은 들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1984년에 나온 8집 앨범이 이게 이제 첫 번째 영어 앨범, 첫 번째 인터내셔널 앨범이었어요. 여기에서 닥터빗이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 닥터빗을 정식 데뷔곡 대신에 인터내셔널 데뷔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후로 글로리아 에스테판은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솔로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2025년 작년까지 16장의 정규 솔로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들어볼 가장 최근 싱글은 2025년 작년에 나온 라이시스라는 곡이에요. 이게 스페인어로 루트, 뿌리를 뜻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60이 넘어서 70에 가까워가는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현재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라틴 음악입니다. 한번 오늘은 이렇게 두 곡을 만나보시죠.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의 닥터 빗 그리고 글로리아 에스테판입니다. Lysis.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이어서 들었습니다. 글로리아 에스테판이 보컬로 활약했던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의 인터내셔널 데뷔 앨범 여기에서 닥터빗 먼저 들으셨고요. 이어서 글로리아 에스테판이 작년 2025년에 발표한 노래였어요. Rises 함께 하셨습니다. 0098님 안녕하세요. 부모님 집에서 키우는 봄이라는 강아지를 미용시키려고 한두 달에 한 번씩 부산에 데려와서 일주일 정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총강아지라 그런가? 매일 새벽 4시 반에 저희 부부를 깨우는데 아, 피로감이 오늘따라 극에 달하네요. 그래도 골든디스크는 다 듣고 자야죠.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신청곡도 하나 남겨요. 마이클 잭슨 Man in the Mirror 하셨는데요. 그리고 봄이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글쎄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 귀여운 강아지의 모습만으로는 총강아지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약간 좀 세련된 느낌이 약간 있고 미용을 시키셔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약간 고집 있어 보여요. 강아지의 표정에서 고집이 약간 느껴지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이유를 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피로감이 극에 달하셨는데도 이 골든디스크 다 듣고 자야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냥 주무셔도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신청곡 듣고 주무시는 게 더 좋긴 하니까요. 자, 마이클 잭슨 목소리까지는 그래도 꼭 들으시죠. 이 노래 0098님뿐만 아니라 0869님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Man in the Mirror에 이어서 김학규님이 신청해 주신 Coldplay의 Fix You까지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뇨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세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7월 20일 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1102님이 신청해 주신 소지로의 The Great Yellow River, 대황합니다. 일본의 오카리나 연주자죠. 오늘 이 연주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くね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좋아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오늘도 그대에게 줄 선물로 노란 국화를 샀습니다. 하얀 겨울엔 어울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 꽃을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찬 겨울이 지나 멀지 않은 봄이 오면 그땐 노란 국화를 하나만 주고 싶습니다. 알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또 왔다고 화를 내도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물놀이와 관련해서 쓰이는 말 빠지는 물에 빠진다고 해서 빠지가 아니죠. 운하나 하천에서 사용하는 밑바닥이 평평한 운반선을 바지선이라고 하는데요.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물 위에 띄워놓은 영원한 말 바지가 변형된 말이 빠집니다.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바지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빠지선을 끌림배 또는 딸림배로 순화한 바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5: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출근길에 최대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번 장맛비는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6: 지난 주말 시작된 인천 쿠팡물류센터의 불길이 61시간 만인 어제 저녁에서야 초진됐습니다. 하루 전 인근 주민들에게 내려졌던 대피령도 24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5: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인 후티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공세를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공격으로 미군 장병이 숨질 때마다 몇 배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6: 감사원 사무총장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7월 21일 화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5: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6: 아침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승지 기자 전해주시죠.
7: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는 얇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성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됐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인천 부평에는 5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경기 부천과 서울 은평에도 5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경북 안동의 누적 강수량도 30mm를 넘어섰습니다. 한 시간에 4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진 곳들도 있었는데요. 인천 연수구에는 한때 시간당 49mm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서울 구로구에도 시간당 40mm가 넘는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현재 서울 일부 지역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출근 시간대까지 비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에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하루 동안 최대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출근길 지하차도와 저지대 도로가 침수되거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진강 수위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현재 비홍수기 인명 대피 기준인 2m를 넘어섰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어젯밤 적경지역 위성영상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에 많은 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황강댐에서 방류된 물까지 도달하면 임진강 수위가 더 빠르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재난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하천 주변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이번 폭우로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은 경북 안동과 의성입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이 났던 산에서 토사와 나무들이 비에 쓸려 내려오면서 침수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산불로 집을 잃었던 이재민들이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8: 지난해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일부 자리를 잡은 한 마을. 교회 첨탑이 쓰러져 건물을 덮쳤고 인근 콩밭은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46mm의 폭우에 마을은 흙탕물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9: 이 다리가 넘쳐서 물이 그 가슴 높이까지 차오면서 그 본당 사택 식당이 그 침수가 되었어요.
8: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이웃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10: 물이 넘쳐나니까 담을 넘쳐 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11명 다 얻고.
8: 산불 이재민들이 머물던 또 다른 마을은 임시주택 11동이 모두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갔습니다. 이재민은 1년여 만에 산불로 수해로 터전을 두 번이나 잃었습니다.
11: 짐은 없어. 물이 확 들어보니까 저기 그 있는 제품이 전 물에 다 잠기었어요. 뭐 한 번 또 이르니까 눈물밖에 안 나고.
8: 지난 17일부터 경북 의성과 안동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화재로 나무가 사라져 지반이 약해진 곳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방치돼 있던 산불 피해목들이 폭우에 휩쓸려 하천으로 밀려들었고 결국 물이 넘쳐 주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북 8개 시군에서 470여 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80여 명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5: 쿠팡 인천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대응 단계와 국가소방 동원령을 유지한 채 잔불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12: 어제 저녁 8시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큰 불이 잡혔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약 61시간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응 단계와 국가소방 동원령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잔불 정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상 8층, 연면적 29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건물 구조가 복잡한 데다 내부에 다량의 가연성 물질이 보관돼 있어 소방당국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은 6층 내부에서 시작돼 외벽을 타고 7층까지 번졌는데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과 동시에 불이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바로 아래 5층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물품 운반용 로봇 수백 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배터리를 모두 합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대형 리튬이온 배터리 20개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한 번 불이 붙으면 열폭주로 이어져 진압이 쉽지 않습니다.
13: 로봇 수백 대가 위치하고 있고 연소 확대 시 건물 전체로 연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12: 앞서 23명이 숨진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 3만 5천여 개가 연쇄적인 열폭주 현상을 일으키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건물 붕괴 위험을 고려해 인근 지역에 내려졌던 대피령도 어제 오후 11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머물

0: 던 주민 200여 명도 차례로 귀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1: 이번 화재는 5년 전 경기 이천의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판박이었습니다. 복잡하고 비좁은 통로, 선반마다 가득한 가연성 물품까지. 하지만 5년 전 교훈에도 똑같은 화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2: 꼬박 엿새가 걸렸습니다. 5년 전 경기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난 불을 진화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당시 내부 CCTV 영상입니다. 중앙 통로 양옆으로 선반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선반마다 꽉 차 있는 상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불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그때도 층고가 10m인 한계층을 3개층으로 쪼갠 복층형 구조였습니다. 이런 복층형 메자닌 구조는 화재 진압의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번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판박입니다. 쿠팡물류센터 노조는 5년 전 화재 때도 메자닌 구조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게 드러나는데 쿠팡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3: 물건 올라와 있고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안전할까?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나 막.
2: 덕평 화재 이후 정부는 대형 물류센터의 소방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일반 스프링클러 대신 장시간 동안 더 크고 무거운 물방울을 많이 분사하는 라지 드롭형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천장뿐 아니라 선반 3m 높이마다 촘촘히 스프링클러를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물이 적재한 상품에 가려 아래쪽에 닿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4년 이후 지어지는 창고에 한해 적용됩니다. 그 이전인 2023년에 지어진 인천 물류센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닌 겁니다. 쿠팡 측은 인천 물류센터에 강화된 소방 기준을 적용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제 이런 게 문제예요. 이제 자꾸 이렇게 되면서 이제 법은 바뀌거든요. 그 법을 소급 적용이 안 돼요. 건물주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하죠.
2: 전국의 물류 창고 5,900여 개 중 강화된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은 4,300여 개. 70%가 넘습니다. 결국 그전에 건설된 대형 물류 창고들은 대형 화재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장병이 숨질 때마다 이란이 몇 배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철저한 응징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 지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그리고 모든 군 지휘부에 전달됐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이란전 과정에서 발생한 미군 사망자는 17명입니다. 예멘의 친일한 성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후티 반군 대변인인 야히야 사리는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 범죄 국가인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한다며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닫힌 가운데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 선언에 따라 홍해 입구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 통행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 오후 8시 47분쯤 촬영된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황강댐 방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 어제와 오늘도 추가 강우가 예보되면서 황강댐 수문을 연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황강댐 방류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의 사상자를 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저녁 6시 반쯤 오산시 버름동의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근 업체 사장 7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공장주 60대 남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가 내년부터 각급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체코 언론 라디오 프라하는 체코 정부가 이날 내각 회의에서 교내 휴대전화 금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등 13개국, 교실에서만 금지하는 나라는 핀란드, 네덜란드 등 4개국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출근 시간대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서울과 인천, 강원 내륙과 산지에도 30에서 10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22도에서 26도 사이 분포 보이겠습니다.

0: 오늘부터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MBC.
2: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사흘째 계속됐던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여 만인 어젯밤 불길이 잡혔습니다. 불이 시작된 6층 바로 아래층에는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로봇 수백 대가 있었고 용량으로 따지면 전기차 배터리 20여 개에 달하는 분량이었는데요. 사활을 건 방어작전 끝에 불길 확산 우려는 낮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화대원이 내부로 들어가서 잔해를 하나하나 뒤집어가면서 불씨를 꺼야 하는 만큼 완전한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7월 21일 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5도, 부산 26도, 대구 25도고요. 대전 26도, 광주 27도, 강릉 23도, 제주 28도입니다. 출근길 중부지방 곳곳에 굵은 빗줄기가 예상됩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통과할 때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하천이나 지하 공간에는 접근을 삼가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0: 그리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7월 21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 관저 관련 감사를 축소 은폐하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의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1g 등 공사업체의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서면 조사로 바꾸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는 자제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유병호 의원은 문제 삼은 의혹 대부분이 후임 시절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에 유포한 이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 불구속 기소된 공범 3명에게 징역 4에서 5년 등을 선고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 세종시의 한 공중 화장실 등에서 당시 만 14세였던 또래 여중생 B씨의 나체를 생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일당은 B씨를 폭행, 학대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 유포했으며 B씨는 사건 발생 6년 후인 2024년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중형을 선고한 1심과 2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온라인 검색 순위를 조작할 목적으로 대량의 허위 후기를 작성해 수십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어제 정보통신망법 등의 위반 혐의로 광고업체 대표 등 조직원 24명을 검거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2020년부터 온라인 검색 순위를 조작할 목적으로 도용 계정을 이용해 모두 28,886회의 허위 긍정 후기를 작성하고 약 19억 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도용 계정을 구매한 뒤 허위의 긍정 후기를 대량으로 작성해 광고주 업체의 노출 순위를 상승시키는 불법 바이럴 마케팅을 한 건데요.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과 숙박 플랫폼 등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후기 조작 행위는 정직한 대다수 업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패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경기 직후 스페인 선수들을 구타하는 등 추태를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파레데스 선수는 경기 후 우승을 자축하던 스페인 선수들에게 달려가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는데요. 이에 경기가 끝난 후였음에도 주심은 레드카드를 꺼내 파레데스 선수를 퇴장시켰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몰리나 선수도 스페인 선수의 복부를 가격하는 등 몸싸움을 벌였는데요. 한편 시상자로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월드컵 트로피를 전달한 후에도 스페인 선수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시상대에서 내려가지 않아 빈축을 샀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을 하면서 매도 사이드 가까지 발동이.

0: 됐습니다. 시장이 또 한 번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고 또 투자자들 마음도 무너졌어요.
1: 그렇습니다. 지금 한 달여 만에 증시가 이제 급락하는 모양새인데요.
0: 네.
1: 아마 이제 코스피 지난달 6월 22일에 이제 9,114.

0: 대비 20% 이상 빠지면 네. 이제 기술적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 네.
0: 자, 이번에 급락은 뭐 국내 약재라기보다도 연휴 기간 동안 제헌절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쌓였던 해외 악재가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인데요.
1: 네.
0: 가장 충격적인 건 중국발 악재입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인 문샷 AI가 공개했던 키미 K3라는 이 모델이
1: 네.
0: 굉장히 최소 적은 비용으로 미국의 최상위 AI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구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자 자 시장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투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졌고요.
1: 네.
0: AI 투자 축소 가능성 곧바로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AI의 반도체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다 두 번째로 이제 대만의 TSMC가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1: 네.
0: 미국에만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 애리조나에 웨이퍼 공장 4개, 첨단 패키지 공장을 건설하고 미국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만에도 무려 25개 공장을 추가로 건립하겠다라고 하니
1: 네.
0: 오히려 공급 과잉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1: 네.
0: 여다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해서 두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니까
1: 네.
0: 유가가 이렇게 뛰면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상, 긴축 우려가 재차 제기가 되면서 어제는 양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1: 네.
0: 코스피는 6,500선을 간신히 지켰고요. 코스닥은 750선이 무너졌는데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도 전강 휘약으로 또 약세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감으로 인해서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종이 강보합세로 그나마 버텨줬습니다만
1: 네.
0: 중동 지역 위기감이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뉴욕 증시는 떨어졌습니다.
1: 네. 외부 상황도 좋지가 않았군요.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를 강화를 했는데도 이 투자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어제가 이제 규제 발표하고 첫날이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이 무려 12조 원을
1: 네.
0: 넘어서면서 투자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규제 시행에 시차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인데 당국이 발표했던 기본예탁금을 3배가량 상향하는데요.
1: 네.
0: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이 조치는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또 매매 단위, 한 주 단위가 아니라 20주 단위로 매매 단위가 더 늘어나는데 이건 11월에나 돼서 시행이 됩니다. 당장 시행 시장에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1: 네.
0: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투기성 자금, 변동성을 노린 단타 매매가 오히려 집중됐고요.
1: 네.
0: 두 번째가 지금 이틀 연속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장중 5% 넘게 급락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극동한 변동성을 보이자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
1: 네.
0: 원금 회복이나 한탕을 노리는 이른바 저점 매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게 또 요인이었습니다.
1: 네.
0: 자 이러다 보니 이제 하루에 10조 원이 넘는 거래 대금이 또 시장에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결국 이제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일부 억제하려는 첫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시장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낮추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죠. 문샷 AI가 클로드 또 GPT급의 성능을 갖췄습니다. 모델 키미 K3를 공개를 했어요. 미국 최상의 AI 모델에 버금가는 성능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중국 기업입니다.
0: 맞습니다. 중국이 적은 자본과 제한된 반도체로도 미국과의 AI 기술 격차를 불과 2개월에서 4개월 수준으로 좁혔다라는
1: 네.
0: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과 최첨단 반도체를 투입해서 고성능 AI 개발의 전략을 펼쳐왔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미국의 최고 수준에 근접한 성능을 구현하면서 돈을 많이 쓰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공식의 의문이 던져진 겁니다.
1: 네.
0: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빅테크가 AI 투자에 대한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고
1: 네.
0: 이 여파로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AI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0: 하락했는데요. 네. 다만 일부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AI 모델 가격이 낮아질수록 오히려 AI 활용도가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1: 예.
0: 단기적으로 AI 투자 효율성에 대한 논란으로 증시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AI 시장이라는 파이 자체가 더 네. 커질 수 있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1: 아, 오히려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반도체 고점론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오히려 뭐 내년에는 반도체 수요가 올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내비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0: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낙관하는 이유는 AI 시장이 아직은 시작 단계다라는 주장인데요.
1: 네.
0: 최근에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최 회장이 AI는 이제 겨우 4살짜리 아이와 같다. 앞으로 AI가 본격적으로 성장할수록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1: 네.
0: 특히 AI 데이터 센터, 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비롯한 첨단 메모리 수요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게는 100%, 전체 반도체 수요도 최대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 네.
0: 반면에 내년에 당장 늘어나는 반도체 공급량은 거의 없는 수준이어서 올해보다 내년에 수급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진단인데요.
1: 네.
0: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반도체가 이제는 단순한 산업재가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1: 네.
0: AI 경쟁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이제 번지면서 기업뿐 아니라 각국 정부도 반도체 확보에 직접 나서는 시대가 됐는데요. 이런 구조라면 수요는 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1: 네.
0: 다만 이제 이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또 장기적으로 이제 산업의 펀더멘털을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0: AI 투자 속도나 빅테크의 실적에 따라 주가는 언제든지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걸 좀 감안해야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초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얼마인지 그것부터 좀 궁금해요.
0: 맞습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이제 세금 강화를 이제 공언했는데요.
1: 네.
0: 과세 기준이 되는 초고가 주택을 과연 얼마로 설정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현재 거론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1: 네.
0: 30억 원 내지는 50억 원 이상. 다만 이제 정책의 취지를 감안하게 되면 50억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고 있는데요.
1: 네.
0: 30억 원으로 기준할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네. 마용성, 여의도, 목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상당수가 포함이 됩니다.
1: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이제 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의 약 4.5%가 30억 원 이상이어서
1: 네.
0: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0: 반면에 이제 50억 원 수준으로 기준을 높이게 되면 사실상 서울의 상위 1% 수준의 초고가 주택에 집중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 아파트 상위 1% 진입 가격은 가이드라인이 약 46억 5천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50억 원이라는 초고가라는 정책의 취지와도 비교적 이제 부합하는 기준이다라는 건데요.
1: 네.
0: 다만 아직 정부가 이제 최종안을 확정한 건 아닙니다.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주택 수보다도 자산 가치에 맞춰져서 이제 부담을 차등화하겠다라는 건데요.
1: 자산 가치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기준 가격뿐만이 아니라 세율을 얼마나 높일지 그리고 이제 1주택 이제 비거주 장기 보유자의 경우 또 고령자의 공제는 어떻게 할지
1: 네.
0: 함께 발표돼야 시장의 영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네요. 그리고 23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책 제안이 쏟아질 것 같은데 국민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내용이 뭐였을까요?
0: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 제언 홈페이지를 보면 오늘 오전 2시경 2,700여 건, 2,800여 건이 이제 몰렸는데요.
1: 네.
0: 가장 많은 요구가 뭐였느냐.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 네.
0: 실제 접수된 국민 제안을 좀 들여다보면 절반 가까이 이제 금융 부분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청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 무주택자에게는 현재의 대출 규제를 좀 차등 적용해달라라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1: 네.
0: 최근에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좀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있습니다. 신규 대출을 좀 제한하다 보니 이미 계약을 했는데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커진 건데요.
1: 네.
0: 그래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집단

0: 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일부 제외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요.
1: 네.
0: 두 번째가 공급 확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를 좀 단축하고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 속도를 좀 높여달라라는 의견과
1: 예.
0: 또 오피스텔이나 연립 다세대와 같은 이 비아파트 시장을 살려야 한다라는 제언도 있었고요.
1: 네.
0: 세 번째가 세제 개편입니다. 단순히 주택 수가 문제가 아니라 보유자산 가치 중심으로 가세 체계를 바꾸자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
1: 네.
0: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좀 덜고 초고가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높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분당 아파트가 팔렸는데 상당한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고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분당 아파트가 최근 29억 원에 이제 매도가 됐는데요.
1: 네.
0: 등기부 등본을 보면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앞으로 약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1: 네.
0: 이건 뭐냐. 보통 부동산 거래할 때 매수인이 잔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못하면 매도인이 나중에 받을 돈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1: 네.
0: 자신의 명의로 이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아파트는 IMF 당시에 이제 3억 6천만 원에 부부 공동 명의로 이제 매입한 아파트입니다.
1: 네.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5: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6: 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까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네. 원래대로면 24일에 끝나게 되는데 여기에 네. 30일을 추가로 연장을 해서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수사 대상에는 관련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를 하고 파견 공무원은 정원을 지금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게 됩니다.
5: 네.
6: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5: 네.
6: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판단을 할 때는 기존 특검과 협의하고 필요한 사건 기록도 넘겨받도록 했습니다.
5: 네. 더 수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을 했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6: 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수사 기간과 인력의 제약 때문에 이 내란,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5: 네.
6: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 내란의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경

0: 윤석열이 반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을 이번에 또 연장하는 것은 결국 야당 탄압이자 공안 전국의 연장이라 규정을 하면서 규탄대회도 열었는데요. 필리버스터 어제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수사가 미진하다면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기면 된다라면서 특검이 지금 거의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라면서 세 번째 연장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정동희 원내대표도 어제 이제 규탄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민주당이 입법 독주의 폭주기관차를 다시 가동했다라면서 야당 탄압용 공안 전국만 연장하려는 오만함과 무도함을 규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네, 뭐 그래도 일단 오늘 법안이 통과가 되긴 할 거예요.
0: 네, 하지만 국회 내 여야 경색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개시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쯤에 한 3시쯤으로 예상되는데요.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다만 뭐 조국혁신당이 네. 민주당과 무조건 자동으로 협조하는 건 어렵다라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뭐 아마도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1: 네.
0: 국민의힘의 지금 상임위원회 보이콧에 본회의 필리버스터까지 겹치면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물론이고 다른 민생법안 처리도 당분간은 접점을 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래서 어떤 민주당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뭐 고생 더하게 뭐 중단시키지 말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든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0: 네. 필리버스터가 사실은 지금 한다는 것 자체만 지금 뉴스가 있고
1: 네.
0: 더 이상 거기서 어떤 진행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이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라서요.
1: 네.
0: 필리버스터 무용론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 관련된 제도 정비도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장윤기 사건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사 비위 의혹을 지금 규명하고 있는 경찰이 장윤기를 첫 번째 접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0: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 네.
0: 어제 광주교도소에서 장윤기를 처음으로 대면 조사했습니다. 이 장윤기가 광주 광산서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부당한 편의나 특혜를 받았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인데요. 특수단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지만
1: 네.
0: 큰아버지는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아버지도 큰아버지도 다 경찰관이었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광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네. 출국금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여고생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장윤기가 한 이주 여성을 성폭행한 일도 있었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살인사건하고 장윤기의 과거 성범죄 사건은 분리해서 수사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0: 네. 오마이뉴스를 포함해서 몇몇 매체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전직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인 박모 경정 측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
1: 네.
0: 이 이주 여성 성범죄 사건하고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가 똑같으니 이 사건 병합해달라고 세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1: 네.
0: 오히려 국가수사본부가 이거 따로 수사해라 이렇게 지휘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1: 네.
0: 이 이주 여성 관련 사건은 이채원 양 살해 이틀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장윤기가 동남아시아 국적 여성 지인을 대상으로 벌인 성폭행 사건이었습니다.
1: 예.
0: 당시 수사 지휘라인 인사들도 국수본에 보고를 계속했고 지시를 계속 받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1: 예.
0: 국수본이 이를 병합하는 대신 따로 사건을 분리함으로써 사실상 이번 이양 살해 관련 사건에 대해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다. 즉 일부러 본인이 이렇게 결론 내리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게 박모 경정 측의 주장입니다.
1: 네. 그래서 유재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부실 수사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고 사죄를 했습니다.
0: 네.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 네.
0: 특히나 지휘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찰은 외부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 비리 수사대를 출범을 시키고 경찰관 유착을 막기 위한 순환 인사 확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1: 네, 어쨌든 지금 경찰청장은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황이고요. 대행인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 대행이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게 없다라면서 기존의 폐지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기존 네. 폐지 방침에요.
0: 네,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는 네. 이번 논쟁이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로 번지게 되면서 자칫 보안수사권이

0: 일부 남게 되는 상황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경찰의 상황입니다.
1: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고지가 코앞이거든요.
0: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찰이 있어서 수건 사업이었던 건데요.
1: 네.
0: 보안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을 실효적으로 강화를 하고 검경 협력 수사를 제도화하면 된다는 게 유 대행의 어제 주장이었습니다.
1: 네.
0: 기자들이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돼도 달라질 게 정말 없다는 취지냐라고 되묻자 그렇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1: 네.
0: 전체 사건 가운데 경찰이 수사하는 비중이 89.1%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비중은 1.1%밖에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 전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경찰이 수사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 네, 간단히 말하면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뭐 검찰 그 개입 없이 잘 처리해왔다라는 취지였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 관련해서 오늘 추가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재검토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0: 네, 민주당 선관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엽니다. 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현재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합친 기탁금이 당대표 후보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이고 원외 청년 후보는 50% 감면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러니까 최고위원이라면 2,5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1: 네.
0: 어제 장윤미 대변인 당대표 기탁금은 2.5배, 최고위원 3배 이상 올랐다는 문제의식이 공유가 됐더라면서 최소한 직전 전당대회 수준이 검토되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예.
0: 이전 전당대회 기탁금은 당대표가 4천만 원이었고 최고위원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기탁금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무 개입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0: 네. 어제도 저희가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1: 네.
0: 민주당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청년 후보 기탁금과 관련해 의견을 말씀하신 걸 그냥 한 분의 당원으로서 너무도 자연스럽고 가능한 일이다. 즉 대통령도 당원이다라는 겁니다.
1: 네.
0: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에 출장소로 전락했던 것은 잊었느냐라고 국민의힘을 꼬집었고요.
1: 네.
0: 장윤미 대변인도 당원인 대통령이 당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했습니다. 기탁금 재논의는 대통령 발언 전부터 당 지도부가 문제의식을 공유했던 사안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1: 네, 전 정권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거네요. 자, 그리고 어제 오후에 민주당 당대표 예비후보들의 첫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상호 공세가 좀 더 거칠어지는 모습이네요.
0: 네, 일단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를 직접 겨냥을 했습니다. 앞으로 2년. 지난 1년처럼 또다시 명청대전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길 원하느냐라면서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당대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 네.
0: 정청래 전 대표는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본인은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다라면서 사실상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을 한 거죠.
1: 네.
0: 정통성을 강조를 했고요.
1: 네.
0: 또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인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제 손으로 처리하겠다라면서 1인 1표제를 사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의원, 집권당은 평론가가 아니라 결과를 책임지는 곳이다라면서 경제와 민생 성과를 앞세웠고요. 대통령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유능한 당대표가 되겠다라며 부동산 공급 확대, 또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 네.
0: 고민정 의원, 우리 안에 다른 목소리조차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어제 이 족보 논쟁 종식, 멸칭 퇴출을 언급을 했고 대통령과 원팀 정치를 강조하면서 당내 개파 갈등 끝내겠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김보미 전 강진군 의장, 민주당이 686, 786, 886이 되면 망한다라면서
1: 예, 386부터 시작했는데
0: 맞습니다. 386이 586인데 686 이렇게 간 거죠. 세대 교체를 이제 강조했고요. 또 청년을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없다라면서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하고 기탁금 인하와 함께 청년에게 기회가 없는 민주당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1: 네. 민주당은 이제 23일까지 진행되는 예비경선을 통해서 당대표 후보를 5명에서 3명으로 또 최고위원 후보를 14명에서 8명으로 압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전국 장애집회 일정을 일단 이번 주까지만 진행한다고 했더라고요.
0: 네, 오는 23일에 경기도 용인 집회를 찾고 25일에 김해와 대구 현장을 방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전국 시민운동이 현장 순회는 대구 일정을 마지막으로

0: 일단 더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라는 게 박성훈 대변인 이야기였는데요. 제도권 안에서 야당 추천 특검법이 효과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장 대표는 뭐 전국을 돌진 않아도 올림픽공원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전국 일정을 안 한다고 해서 원내로 들어오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였습니다.
1: 네.
0: 전국 순회 일정과 별개로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을 방문하는 개인적인 현장 일정은 야당 추천 특검법이 수용되는 시점까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 대표도 이번 KBS 인터뷰에서 장외 행보가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시민들이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일 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이런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이번에는 중진인 한기호 의원이 비판을 했죠.
0: 네, 사선의 한기호 의원은요 국민의원 단체대화방에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1: 네.
0: 언제까지 이 모습을 봐야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1: 네.
0: 고동진 의원도 이 글에 공감을 표시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최근 광장의 분노와 울분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장외 행보를 둘러싼 반발이 소위 말하는 비당권파만이 아니라 중진들 사이에서도 표면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네, 하지만 측근은 다르네요.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이런 비판 기류에 상당히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0: 네, 별도의 기자회견을 어제 갑자기 자청을 하고서는 당대표가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거나 대표가 임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올림픽공원에 나간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치하는 분이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면서 그런 말할 거면 언론에 익명으로 인터뷰하지 말고 앞으로 실명으로 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올림픽공원 현장을 한 번이라도 찾은 국민의 의원은 40명을 조금 넘는다라면서 시민들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9: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현 리포터 전해주세요.
10: 네, 현재 강한 비구름대가 경기 서부 지역에서 내륙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0: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 장대비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수도권으로는 지금 호우특보, 호우예비특보가 모두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특히 중부지방 중심으로 최대 10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반면에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 보일 때가 많아서 오늘 포항이 37도, 부산, 광주 32도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장맛비가 오락가락 계속되겠고요. 수도권은 일요일까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네, 이번 주에 계속 장맛비가 이어지는군요. 폭우에 잘 대비해 주시고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보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특성상 비탈길과 경사진 도로가 많죠. 그러다 보니 차량이 미끄러져서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일부 지자체들이 특수 페인트나 아스콘 재질로 도로를 포장하는데요. 하지만 이 방식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성능을 유지하는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은 데다 시간이 지나면 마찰력이 떨어져서 빗길에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죠. 구조적으로 반복되기 쉬운 내리막길의 교통사고, 안전을 지킬 방법은 무엇일지 함께 지혜를 모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보면

0: 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군이 이란을 대상으로 추가 공습에 나섰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0일 X 계정을 통해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최고 사령관 지시에 따라 이란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군의 대이란 야간 공습은 열흘 연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미 이란 간 군사 충돌과 국제유가 상승세 속에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59% 내린 51,839.2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는 0.19% 내린 7,443.2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05% 내린 25,508.07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마수드 폐지시킨 이란 대통령이 최근 미국과의 무력 충돌 상황을 전면전으로 규정했다고 국영 프레스TV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폐지시킨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테헤란에서 열린 사법부 최고회의에 참석해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단합과 결속 그리고 연대라고 역설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유 감사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0: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학생의 학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로 지정된 초중고 200개 교 중 스마트폰 없는 학교 사업을 선택한 곳에 한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 5도, 강원 중북부 내륙에 최대 100mm,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에 최대 60mm로 예보됐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포항 37도, 제주 34도 등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잠깐만. 안녕하세요. 국과유산 청장 허민입니다. 세계유산이 되려면 국경을 넘어 인류가 지켜야 할 독보적인 가치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현재 한양의 수도 송각, 양주 해암사지, 한국전쟁 당시 피란수도였던 부산 등이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올라와 있는데요. 얼마나 온전히 보존되어 있느냐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자 그리고 최종 증거입니다. 내 곁에 유산을 온전히 지켜 인류의 위대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민주당 대표 경선 주자들 차례로 만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민석 후보를 2부에 만나겠습니다. 3부에서는 레드캠프 진행합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요. 성일조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있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있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있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있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0: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4: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5: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절단 브루스님이 JB 어머니가 저혈당 쇼크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JB가 빠른 쾌유를 좀 빌어주세요.
5: 빨리 떨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걱정이 좀 많으시겠네요.
6: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또 춘철님들한테도 당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절단 브루스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춘철님들도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해야 시선 집중 보고 듣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5: 물론입니다.
6: 예. 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박종식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우리 촌철님들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5: 맞는데요. 제가 어제 물벼락 맞은 거 아세요?
6: 왜요?
5: 제가 어제 그 서대문 쪽에 갈 일이 있었는데 딱 그 횡단보도 사이에 고립된 섬이 있지 않습니까?
6: 아,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뿌렸나요?
5: 거기에 서 있는데 외제차가 지나가면서 상위부터 하위까지 그냥 뒤집어 썼어요, 진짜로.
6: 와, 요즘에 그거 잘 피해서 운전자들이 가시는데.
5: 근데 그거를 뒤에서 지켜보던 약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아주 묘한 웃음을 계속 흘리고 있더라. 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아무 또 굳이 그것까지 아주 신경 쓰이셨겠네요.
5: 그 웃음은 상당히 뭔가 재미있다라는 뜻의 웃음이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6: 하겠습니다.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5: 네. 아, 뒤집어 썼습니다.
6: 네. 운전자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5: 차 넘버 알았어야 되는데 후딱 지나가는 바람에.
6: 그걸 보셨어야죠.
5: 그러니까.
6: 보셨어야죠. 네. 네. 아니, 굳이 또 외제차라고 꼬집어준 게. 까루님이 종배 형님 우비를 입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웅덩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네. 그리고 박종식님이 더불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더마카가 어떤 논리적 숙제를 했을지 궁금하다.
5: 네, 그거부터 갑시다 그러면.
6: 네, 뭐 장안의 화제예요 더마카 픽.
5: 네.
6: 숙제하기 싫어서 이렇게라도 좀 논리를 적용시켜야 됩니다.
5: 예.
6: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바로 더마카 픽인데요.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일명 타이거파를 이끌었던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지금은 감사위원인데요. 간밤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과 관저의정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고요. 이종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면서 구속영장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근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어제 저녁 뉴스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2차 종합특검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감사가 한창이던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0: 총장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21그램 대표를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를 하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감사원 감사관이 21그램 측에 대면 조사를 받으라라고 이메일을 보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후에 유병호 위원이 이 전화를 받고 서면 조사를 지시했다 이런 거고요. 대통령실의 청탁 전화 정황은 어떻게 드러났냐. 유병호 위원이 사용하던 내선 전화 통화 내역을 특검이 확보를 하면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또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실 직원으로부터 내선 전화 외에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유병호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 아무튼 이렇게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신병이 확보가 된 거고요. 이제 수사의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럼요.
1: 수사의 초점은 뭐냐? 유병호 전 총장이 호랑이냐 고양이냐를 확실히 가리는 작업. 이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쵸.
1: 지금 더마카가 전해주신 내용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유병호 개인의 전행에 그치지 않고 그 전행의 배경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당시 윤석열 청 용산이 있었느냐. 결국은 이게 핵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냥 개인의 전행이라면 개인이 사라지면 그 전행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뒤에 용산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감사원의 생명은 독립성인데 이걸 스스로 해쳤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것이 재현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한 것인데 따라서 유병호는 호랑이였느냐 고양이였느냐. 이걸 가리는데 모든 수사 역량이 집중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레드 회원님은 살쾡이였겠죠. 네. 라고 올려주셨는데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년 동안의 감사 끝에 나왔던 감사원의 보고서 석연치 않았던 게 꽤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21g이 왜 선택되냐 이거를 밝히지를 못했었거든요.
2: 그러니까요.
0: 네, 더 윗선이 드러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게 있는데요. 그 광화문에 가면 외교부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본부에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 서버가 있는데 이게 털렸다고 합니다. 해킹당했다라는 건데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외교관과 다른 정부부처 소속 주재관의 개인정보를 빼내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조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한 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교육 시스템에 보면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교관 2,500여 명 그다음에 다른 정부부처에서 이제 해외 주재원으로 이제 파견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여기에 파견된 정부부처 주재관 350여 명 이들의 이름과 직책 등의 정보가 지금 담겨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인데 이 정보기관 요원들의 정보도 일부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정보기관 요원들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신원이 보호가 돼야 되고 비밀에 붙여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드러났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교부 스스로 밝히기를 해당 시스템엔 교육 동영상과 교육 대상자의 성명 그리고 뭐가 있었느냐 아이디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직접 밝힌 겁니다. 자, 6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아이디까지 털렸다라고 한다면 해커가 아이디를 들여다봤겠습니까? 이 메일을 들여다봤겠습니까? 안 들여다봤겠습니까?
0: 봤을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1: 그러면 도대체 개인 신상 정보가 털린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정부의 주요한 내용이 얼마나 털렸는 것이냐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걸 지금 알 수가 없는 건데요. 아무튼 이 해킹 사실을 국정원 보안점검 과정에서 밝혀냈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해킹을 했느냐? 이건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 소행일 가능성. 여기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0: 네, 이 상황을 꽤 오랫동안 몰랐다. 이것도 참 한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발 잠 좀 자자님은 새는 구멍들이 너무 많네요. 어떻게 다 막을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멋진 오빠님은 6천 명이 털렸으면 로비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추가 수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 심재삼님은 더마카가 고른 뉴스가 뭘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미 지나갔습니다. 심재삼님 내일부터는 조금 일찍 오세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2차 종합특검 수사기관 연장 법안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24시간 지나면 종결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종결 처리를 하려면 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는 못해요.
0: 180명 이상이 돼야

0: 얘기죠.
1: 그렇죠.
0: 지금?
1: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그럼 조국 혁신당의 입장이 뭐냐. 지금까지는 뭐 계속 협조를 해왔죠. 근데 이번에 좀 약간 다른 기류가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박병헌 조국 혁신당 선임 대변인이 기자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 과거와 같이 자동적으로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이 진행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내부적으로 형사소송법 논의가 매우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에 경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도부 의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7월 안에 언제 하겠다는 확답을 줘야 협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네. 완전 폐지를 고리로 걸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0: 어떻게 될까요?
1: 자, 두 가지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약속을 해줘야 더 나아가서 7월 안에 폐지한다는 약속을 해줘야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에 협조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어떤 그 태세라는 건데 조국 혁신당의 지금 입장이. 근데 그러면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케이 받겠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당내에서 더 이상 이견이 없어요. 완전히 당론으로 채택이 됐어야 오케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며칠 전에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당론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래버리면 이건 원내 지도부의 전결사항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바로 오케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점이 하나하고 한 측면이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조국 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보안수사권을 거래 품목으로 지금 설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거 약속하지 않으면 2차 종합특검 수사기관 연장이 협조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건데 자 2차 종합특검 수사기관이 과연 거래 품목이 될 수 있느냐. 국민들이 아 뭐 그럴 수도 있다. 그건 충분히 거래 품목으로 삼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조국 혁신당의 부담으로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일단 지금 그 조국 혁신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실제로 협조를 안 하겠다는 뜻이기보다는 일종의 경고성, 엄포성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 아닐까.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머니마켓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특검 연장을 두고 1억입니까?
1: 아, 그러니까요.
0: 뭐가 더 중요하냐, 뭐 이런 걸 좀 따져보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상모 광명님은 새로운 스탠스 변화를 보여주는 조국 혁신당이네요. 라는 관전평. 푸른 자연님은 지분을 내놓으라는 엄포, 포고 아닐까요? 라는 물음표 네. 라고 보내주셨고 짱구님은 조국 혁신당은 지난 지선부터 민주당 빈틈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라는 관전평 보내주셨는데 특검 연장이 과연 이것과의 이런 조율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또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사건에 재판 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소원은 헌법이 정한 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했다며 판결에 불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상당히 제기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래서 재판 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0: 네, 뭐 말을 그럴듯하긴 한데요. 평가를 좀 해볼까요?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기 설정은 뭡니까? 나는 헌법의 수호자. 뭐 이런 자기 설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자기가 벌인 행동은 뭡니까? 헌정질서 유린 아니었습니까?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설정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는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솔직한 자기 속내. 오히려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해봤자 소용없다. 라고 하는 좋게 표현해서 실리적 판단.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다. 뭐 길게 볼 거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로써 여러 가지 사법적 논란이 종결이 돼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자, 그중 하나가 뭐겠습니까? 공수처 수사권. 이거는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으니까 더 이상 시

0: 시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관련 뉴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1: 아닌가요?
0: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로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어제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았던 국민의힘의 나경원, 김기현 의원 불출석했습니다. 다른 두 명의 의원이 있었죠. 권영진, 윤석열.

0: 대법원 확정 판결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 게, 그리고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는 거겠습니까? 이건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생각이 좀 짧았네요. 잘못했는데요. 다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개 뻣뻣이 들고 그때는 적법성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뭐 할 말이 없었겠죠. 아, 왜냐하면 불출석한 의원들 중에는 사실 율사 출신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분들도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뭐 할 말이 있었을까?
0: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뭐 법률 문외 아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나는 법이 그런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게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아요. 예?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아, 그때 나는 그 공수처의 수사권이 적법했다는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이게 적법하지 않은 체포 시도였고 그래서 나는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고로 나는 합법적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 무심결에 일상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그래서 벌금도 때려 맞고요. 때로는 끌려가고요. 구속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게 논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1: 네. 클래스 마스터님이 그냥 지지자들을 향한 공허한 외침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고 옥황상제님은 바로 이런데 특검 연장 필요 없습니까? 라고 국민의힘에 물어주셨습니다.
0: 네.
1: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몽골 방문 중이던 김혜경 여사가 지난 11일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직후 면전에서 대놓고 손을 털어버렸다고 비판하면서 10초짜리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1: 그랬죠.
0: 이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반박에 나섰었죠. 김혜경 여사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하기 전에 여러 차례 활시위를 당겼고 그리고 손을 털었는데 이를 쏙 빼고 제한적인 내용의 영상만을 공개했다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을 예고를 했는데 자 이에 주진우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어서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악수에 대해서 상대방이 느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주장을 유튜브에 나가서도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유튜브에 나가서 했던 주장 잠깐 들어보시죠.
2: 결례이냐 예의냐 이런 걸 따질 때 나를 기준으로 하지 않잖아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악수를 하자마자 손을 털게 되면 그건 에티켓이 아니죠.
1: 네, 평가는요?
0: 그러면 그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상대방이 누구겠습니까? 몽골 대통령일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넓게 봐도 몽골 정부 아니겠어요? 그러면 몽골 정부가 불쾌했다. 왜 결례를 범했느냐는 입장이 나온다면 주진우 의원의 얘기는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진우 의원이 전지적 어떤 그 시점을 갖고 있는 전능한 존재여가지고 몽골 대통령의 심기까지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 얘기는 본인 입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몽골 대통령이 하는 거지. 이 점만 확인시키고 넘어가겠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1: 네. 평가는 촌철님들께 맡기겠습니다. 풀 영상을 보면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0: 미슐랭 별 두 개를 받은 레스토랑 대표가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반입한 건조개미, 말린 개미를 올린 셔벗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였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허용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서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검찰이 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건 구형이고 선고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는데요.
1: 네, 9월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뭐 이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먹는 것에 진심인 저희 입장에서 오로지 진짜로 궁금해서 이건 정말 궁금 삐딱선이 아니에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 진실한 궁금증
0: 셔벗이 뭔지가 일단 궁금하다.
1: 아 찾아보셨습니까?
0: 그래서 찾아보니까 과즙에 물과 설탕 등을 섞어서 얼린 빙과래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처럼 퍼먹거나 슬러시처럼 먹는 디저트라고 하는데 일단 처음 알았고요. 말린 개미를 올리면 식감이 도대체 어떤 것이니까 궁금하다. 세 번째 그러면 개미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혹시 불개미 이런 거는 가능하냐? 왜 그렇게 그래요? 아니죠. 네. 그죠?
1: 아, 진심으로 궁금하신 거.
0: 그다음에 더 궁금한 거. 개미를 주식으로 삼는 개미핥기 같은 존재는 도대체 그러면 뭐 먹고 사나? 라는 궁금증까지 생겼다라는 쓸데없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JB타임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끝나기 전에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오전 7시 20분 기준으로 인천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1: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5: 네, 민주당 대표 경선 주자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어제 정청래 후보 만나봤고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민석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5: 네, 하실만 하십니까?
6: 힘들어요.
5: 하루를 일정을 몇 개나 소화를 하십니까?
6: 많이 하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리 때보다는 적어요.
5: 아, 그래요?
6: 네. 이게 국회나 정치권이 바쁜데요. 그래도 일반적인 시기에는 국회 있을 때는 한 낮, 일주일에 한 나절은 쉴 수가 있었는데 총리 때는 저는 한 텀, 예를 들어 아침 새벽에서 아침 사이, 아침에서 점심 사이, 점심에서 저녁 사이, 저녁에서 밤 사이 이걸 넷으로 나눈다면 그 한 텀도 비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물론 선거 때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바빠서 힘든 것보다는 모드가 바뀌니까 입국 딱 모드에서
5: 예, 그렇죠,
6: 하루
5: 그렇죠,
6: 신발 그렇죠. 좀 하는 예. 모드로 바뀌니까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좀 힘들고
5: 아무튼 그럼 뭐 체력 관리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6: 예, 뭐 체력은 그냥 아직은
5: 네네 알겠습니다. 어제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후보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입니다.
6: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5: 그런데 일단 신천지 얘기를 왜 하셨어요?
6: 제가 계엄을 처음에 경고할 때 다들 어유 정신 나갔다, 뭔 소리냐 이랬잖아요.
5: 네네네.
6: 저는 신천지 문제도 아주 구체적이고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5: 여기서 이 신천지라는 게 어떤 비유법이 아니라 그냥 고유 명사로서의 신천지
6: 비유법이 아니라 실체법입니다.
5: 그러면 신천지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합동 수사본부에서 국민의힘 그 경선이라든가 개입하기에서 신도를 집단가입시켰다라는 의혹의 대상이 됐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행위를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다. 혹시 이렇게 의심하시는 겁니까?
6: 뭐 적절한 시기에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5: 예.
6: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명 그리고 분열주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반명이라는 뿌리와 세력이 있고 분열주의는 이제 상당히 분열주의적인 행태를 우리 민주당이 역사에서 쭉 했던 그런 흐름이 있죠. 그리고 신천지는 그 한편으로는 사이비 종교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러저러한

0: 그러한 이득을 위해서 정치권에 개입하거나 대학생 사회에 어떤 선거에도 개입했던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3자가 명시적, 묵시적, 암묵적으로 사실상의 연합으로 형성돼서 핵심 배후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1: 그래요?
0: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0: 그러니까 이제 그게
1: 구체적인
0: 하나로 묶였다기보다는 각각이 움직이는데 결국은 현재 민주당의 정상적인 진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시기마다 제가
1: 그럼 근거를 갖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0: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 그래요? 그럼 공개를 하겠다.
0: 아니,
1: 적절한
0: 하나하나
1: 시기에.
0: 제가 지금 이제 경고를 이미 시작한 거죠.
1: 그래요?
0: 그래서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천지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전대에 개입하려는 분들은 지휘부든 중간이든 바닥의 일선에 관련된 그냥 일반 당원의 형태로 계신 분들이든 한 걸음도 안 움직이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어허, 그래요? 이건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이건 그러면.
0: 네, 뭐 하여간 그것은 제가 적절한 시기에.
1: 알겠습니다. 반명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정청래 후보가 오늘 아침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반명을 입에 올리는 자가 반명이고 분열을 입에 올리는 자가 분열 갈라치기다.
0: 뭐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자유입니다.
1: 예, 그래요. 반명을 언급했던 데는 정청래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0: 명청대전을 언급하는 자가 반명이고 분열이다. 그렇게 재번역을 할수 있는 글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그거를 언급한 모든 보수 진보 언론은 다 반명이고 분열이겠죠. 근데 뭐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객관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래요.
0: 저는 반명적 흐름, 분열주의,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1: 그런데 한번 여기서 그럼 근본적인 궁금증. 왜 지금 이 시점에 정권 아직도 초반인데 반명 행보를 걸을 이유가 뭐가 있는 건데?
0: 그게 저희 모두의 가장 큰 의문입니다. 사실은 집권 1년 차에 전당대회가 이렇게 거칠어질 이유도 없고,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집권 1년간 명청대전이라는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지난 지도부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도부를 바꿔야 되는 거죠.
1: 결국은 당권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 차기 대선과 이게 연결이 된다. 혹시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0: 차기
1: 평가하시는
0: 대선
1: 걸까요?
0: 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1: 예.
0: 그러니까 얘기만 나오면 자꾸 무슨 차기 대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대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대선 불출마를 얘기하는 황당한 사실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집권 1년 차. 국정의 성공과 총선 준비, 이것이 지금 모든 숙제죠. 그래서 그 의도는 뭐 그런 어쨌든 잘못된 노선을 가진 분들의 주관이기 때문에 저는 뭐그 주관에까지 제가 분석을 할 것은 아니고
1: 알겠습니다.
0: 객관적인 잘못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 그럼 여기서 잠시 쉼표를 찍고 우리 후보님과 관련된 질문부터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0: 네.
1: 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대표로 후보님이 돼야 되는 겁니까? 자기 설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0: 지금은 국정 성공과 안정을 위한 여당 대표의 파트너십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2년 후 총선 승리에 모든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국정 성공을 위해서 정부 및 대통령님과 가장 안정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고 누가 제일 총선 준비를 잘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을 뛸 수는 없기 때문에 총선의 간판으로 전국을 뛸 것인가. 그두 가지에서 제가 제일 현실적으로는 제가 뭐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현실적인 답이라고 보고요. 지금 다른 후보, 지난 지도부가 지난 선거 때 전국을 못 뛰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다음 총선에 전국을 뛰겠습니까? 현실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산을 가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총선 준비에서도 제가 제일 경험이 있고 승리로 이끌어본 거의 유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선, 총선, 대선을 다. 국정의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아마 다른 분들도 다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두 가지가 결국은 당대표나 모든 선거는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제가 꼭 인격적 훌륭함을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의 필요에 닿기 때문에 저를 쓰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도 그 사명감 때문에 나온 것이죠.
1: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총리로서의 김민석보다 대표로서의 김민석이 훨씬 생산적이다. 이렇게 지금 자기 판단하고 출마를 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0: 총리로서 안정적으로 한 2, 3년을 했다면 개인적으로는

0: 왔겠죠.
1: 네.
0: 근데 지금은 국정 방향이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전체 국정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은 저는 어차피 지난 몇 년간 대통령님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상 당으로 옮겨서 국정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총선 지위를 말씀을 하셨는데 2028년 총선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유리한 총선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0: 이건 사실상의 독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독이든 성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정권 그 평가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수세적, 수동적, 방어적 입장에서 치러야 되는 선거일 수밖에 없다. 이건 일반적으로 나오는 분석이거든요.
0: 그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지난 다음에 저는 사실 며칠간 잠이 안 오더라고요.
1: 그래요?
0: 2년 후 총선은 두려운 일이죠. 일반적으로도 집권 3년 차인데다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야 됐을 이번 1년 차 선거의 결과가 그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긴장해야 되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저는 지금 당에서 뽑을 수 있는 총선 준비 자령탑으로서는 제가 그래도 제가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최상의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옆에서 총리로서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의 뒷받침이 좀 부족해서 많이 답답해했다 내지 서운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지켜보셨다면 이해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0: 파저티브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0: 제가 당대표가 되면 아마 당은 예를 들어서 정부의 국무회의가 끝난다. 끝나자마자 거의 정부와 동일한 속도로 그러면 당은 어떤 메시지, 어떤 정책, 어떤 입법으로 가야 하는가를 정리하고 함께 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정책이 못 미치거나 약간 그늘이 있는 곳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를 정리해서 함께 뛰는 저는 그런 속도의 당으로 변화시킬 생각입니다.
1: 그러면
0: 그런 것이 저는 제대로 된 집권 여당이라고 봅니다.
1: 그러면 그 말씀은 거꾸로 역으로 해석을 하면 지난 1년 동안 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에 보조를 맞췄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당의 어떤 메시지를 내고 이벤트를 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0: 저는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었던 리더십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정책 의제나 국정과제의 새로운 아젠다 생산을 끌고 갈 능력은 안 된다고 봅니다.
1: 그러면 그렇게 그 당이 움직인 데에는 정청래 당시 대표 이른바 자기 정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시는 겁니까?
0: 그것은 역량의 문제도 있고 자기 정치의 문제도 그 중요한 또 방해하는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1: 아, 역량도 있고. 근데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게 자기 정치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0: 자기 정치는 선당 후사해야 할 곳에 선사 후당하는 거죠.
1: 네.
0: 본인도 인정하셨지만 합당 문제를 민주당에서 일정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 중에 진지하게 어떤 그런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합당한 절차와 수기를 거쳐서 풉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칠게 풀고 이 일종의 폭탄 선언식으로 하면서 결국 다 망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도 그걸 거칠게 풀었다고 이야기했고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저는 거기에 일종의 과시욕이 있었다고 봅니다.
1: 과시욕이?
0: 검찰개혁 문제 또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5월에 차라리 끝내는 것이 낫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다행히 그걸 미룬 것입니다.
1: 네.
0: 검찰개혁의 소재나 불씨를 굳이 얘기하면 전대식으로 미룬 것인데 그 이유를 제가 분석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개혁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태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합당 선언과 관련해서 어제 정청래 후보 인터뷰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와 같은 것이었다. 라는 답변을 줬습니다. 이 답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틀렸다고 봅니다.
1: 어떤 점에서요?
0: 금융실명제는 YS 때 했던 전격적인 군사작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합당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지도부와의 상의도 없이 그렇게 풀어서 될 거라고 생각하면 민주지도자로서의 자격은 없는 거죠.
1: 네.
0: 예, 금융실명제에 비유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자격 미달이라고 봅니다.
1: 자격 미달이다. 조금 전에 검찰개혁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5월에 전달을 했느냐 말았느냐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빼고 그럼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 후보님은 총리직을 내려놨습니다. 자유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개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입장 이런 거 말고 100% 개인

0: 의견으로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예외적 허용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냐 예외적 허용도 안 된다. 이건 다 너무 이렇게 관념적인 구분이고요.
0: 왜요?
1: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완전 폐지를 하고서 아무 보안책을 두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한 얘기를 한다면 그건 완전히 무리하고 무모한 것이죠.
0: 아, 그래요?
1: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거죠.
0: 네.
1: 근데 그러면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그야말로 보완할 거냐에 대한 논의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것이 보안수사권의 영역은 아니지만 검경의 협력도 있을 것이고
0: 네.
1: 어떤 분들은 보안수사 요구권을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경찰 자체의 개혁을 얘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0: 네.
1: 그 모든 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종합적인 패키지인데 그것들은 당연히 해가야 되는 것이죠.
0: 네.
1: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했을 때 갖는 국민적 우려라든가 현실적 우려를 검토하고 숙의하라.
0: 네.
1: 다만 답은 어떻게 나와도 좋다.
0: 네.
1: 대략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 사실 지금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틀린 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인위적으로
0: 네.
1: 당신 검찰개혁 안 하려고 하지 않은 거짓 프레임을 걸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보안수사권 지금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에 대해서 너무 아주 치를 떠는 국민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사실은 대통령님이나 저는 거기에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현재와 같은 개혁 국면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0: 네.
1: 거기서 생기는 여러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들을 보완할 방법을 만들어서 풀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보안수사는 완전 폐지로 가더라도 완전 폐지에 따르는 보안책은 강구되어야 된다.
1: 그건 이미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를 들면 그 보안책이라는 게 뭐가 있을 수 있나요?
1: 제가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에서 생기는 문제는 야, 경찰은 괜찮아? 이거 아닙니까? 그럼 경찰은 괜찮지 않으면 경찰개혁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예를 들어 정부에서도 저도 총리 있을 때 이미 검찰개혁을 논의할 때부터 계속 주문을 했고 또 검경의 수사에 있어서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도 강화해야 되고 그래서 그중에 일환으로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실질화할
0: 네,
1: 것이냐는
0: 네,
1: 것도
0: 네.
1: 논의가 되고 있는
0: 거죠. 그렇죠.
1: 그런 등등을 종합 패키지로 붙여야죠.
0: 검찰 이야기 나왔으니까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조작기소
1: 네.
0: 특검법이지 않습니까?
1: 네.
0: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권까지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그 문제는 이미 그때 논의를 하면서
0: 네.
1: 그때로서는 적절치 않다. 더 논의를 하는 걸 수기를 하는 것이
0: 적절치
1: 좋겠다.
0: 않다.
1: 아니 그때로서는 그것을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넘어간
0: 논의
1: 거
0: 자체가.
1: 아니겠습니까?
0: 네, 그렇죠. 예.
1: 뭐 지금 현재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0: 네.
1: 뭐 나오면 제가 보겠습니다.
0: 나오면?
1: 예.
0: 만약에 저기 그 우리 후보님이 대표가 된다면
1: 예.
0: 대표가 돼서 아마 이제 그 처리에 대한 우선순위에 이제 그게 들어갈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1: 그거는 건데. 대표가 된 다음에 여쭤보시죠.
0: 그럼 인터뷰 약속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1: 네.
0: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1: 네.
0: 정계 개편을 구상하고 있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1: 정계 개편을 구상하고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신 정계 개편 구상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어떤 정계 개편이 가능한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불가능하다는
1: 지금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0: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1: 아니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라는 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어떤 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런 분들이 한번 말씀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 일부를 끌어들이는 정계 개편 이런 거라면 그러면서 이제 그 보수 인사 기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 아니,
0: 그거는 그 결이 다른 거라고
1: 이미
0: 보십니까?
1: 이미 대선 때부터 공개적으로 내놓고 중도 보수까지도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했고 계속해서 기용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 걸 일컬어서 정계 개편이라고 하고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공격을 한다. 그건 그분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부도덕이고요.
0: 부도덕이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1: 그것은 이미 대통령이 이야기한 일이고
0: 네.
1: 그걸 정계 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일을 마치 무슨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하는 것처럼 해놓고서 공격하는 건 부도덕이죠.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정계 개편이라고 할 때 뭔가 옛날 3당 합당식의 정계개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게 정계개편 아닙니까?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0: 네.
1: 방법이 뭘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0: 오히려 구체적으로 네.
1: 그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0: 적극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덧셈이고 또 개혁 진영이 민주 진영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IMF 때 탄핵 두번 이렇게 세번 플러스 한번 해서 정권 교체가 됐는데 세번다 그런 경천 동지할 상황에서도 빡빡하게 이겼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중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도 예를 들어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1: 네.
0: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을 과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관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는 그냥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밝힌 대로 아니 지금 민주진영 출신의 대통령 가운데 역대 민주노총이라든가 전교조 출신의 장관을 임명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개혁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중도 보수 인사들까지 쓰겠다라고 심지어 전 정권의 인사들까지 쓰겠다고 하는 것을 숨긴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쭉 얘기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저는 당도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미 공언했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몇 가지 일을 할 텐데 그중에 하나가 같은 세력과 통합하고 다른 세력과 연대하고 예를 들어 진보 그리고 최대한 확장과 영입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진보 인사, 중도 인사, 보수 인사, 합리적이고 유능하다면 다 들어 있습니다.
1: 그러면 중도 보수 인사에 예를 들어서 이해운 기획개선처 장관 지명자나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 부위원장이나 이뇨한 대한제조업자 회장 후보나 이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0: 두 가지
1: 생각하세요?
0: 문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할 때에는 진영과 경험이 다를 때에는 첫째는 도덕적인 하자가 최소화돼야죠. 그것은 소위 얘기하는 우리 편이라도 인사청문회에서 문제 없는 줄 알고 됐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상관없는 문제죠. 도덕적인 하자가 없어야죠. 두 번째로는 적어도 과거엔 생각이나 철학이 달랐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같이 가겠다 또는 이 정부가 하려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건 전제가 돼야죠. 이두 개가 전제입니다. 그것이 다르면 안 되겠죠. 저는 이혜훈 후보자의 경우는 우리뿐 아니라 과거 보수 세력에게서도 검증 안 됐던 개인적인 하자가 있었던 것이고 그 사후에 발견된 것이고 이병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다른 철학적 견해를 밝히신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같이 할수 없는 것이고 인요한 후보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지만 개인적으로 계엄 이후의 행보나 언행에 대해서 저는 좋지 않게 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십자 자체에서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1: 만약에 대표가 되시면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추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0: 전 말씀드렸지만 이미 세 가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민주당이 찬성해야 되고, 즉 당원이.
1: 당원이.
0: 둘째는 조국 혁신당이 찬성해야 되고, 다만 여기서의 찬성은 제가 당헌 당규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정신적으로 보면 당의 해산이나 합당에 대한 것은 일반 다수가 아니라 저는 절대 다수에 해당할 거라고 봅니다. 단순과반이 아니라 한 3분의 2 정도 돼야 되는
1: 3분의
0: 것이
1: 2.
0: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에는 상당한 수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제가 이 문제를 조국 혁신당에서 제가 이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하셔서 제가 안 쓰겠다고 했는데 법률상으로는 신설합당과 흡수합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설합당은 다른 당명, 다른 정당으로 되는 것이어서 그건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고 당의 규모라든가 종합적으로 볼때 그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전제하에서
1: 신설합당은 불가능하다.
0: 세 가지 전제하에서 차근차근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24시간제라면 종료 표결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조국 혁신당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 쪽에서 어제 나온 이야기가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약속을 해야 표결에 협조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주장은 있을 수 있고요. 보안수사권은 원래 조국 혁신당의 강령 정책에서 원래 보안수사권 일부 예외 유지가 조국 혁신당의 원래 정책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도 저는 사실은 행안부에 두는 것으로 정리했지만 법무부에 두자는 것이 조국 혁신당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입장들을 정리할 때 신중하게 하고 변화를 할 때도 신중하게 하는 것이 공당답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보안수사권 문제 하나를 놓고 필리버스터 문제와 연계하는 것이 공당다운가.

0: 대해서는 저는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1: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안 수사권에 대한 그 당론 결정과 처리 시점은 언제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최대한 늦어도 7말 8초까지는 하는 것이
1: 전당대회 전에는 해야 된다.
0: 저는 이미 5월 전에 끝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10월 초에는 중수청과 이제 공수청이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맞다고 보고요.
1: 네.
0: 아까 조국 혁신당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들은 그런 연계의 사안이 아니라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대로 또 보안수사권 문제는 보안수사권 문제대로 저희들이 당당하게 처리해 가면 된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였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오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오늘 3부에서는 레드캠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0: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2: 네, 현재 인천 강화군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인천, 고양, 서울에서는 서남, 서부권 중심으로 호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수도권 중심으로 일부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적으로 장맛비는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최대 100mm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비가 적게 내리는 남부지방은 오늘도 포항이 37도, 광주 32도까지 오르면서 폭염 열대야는 계속되겠고요.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도, 오늘 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장맛비가 오락가락 계속되겠고 수도권 영서 지역은 일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보수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 레드캠프 출발합니다.
1: 네, 레드캠프 오늘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봅니다. 자, 나와 계시죠, 의원님?
4: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1: 네, 밤새 본회의장 지키셨던 겁니까?
4: 예, 그렇습니다.
1: 예,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질문을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 연장에 반대를 하시는 건데 왜 반대를 하시는 걸까요?
4: 이게 국회잖아요.
1: 예.
4: 그러면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합특검,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상설, 최상병 특검 이런 거를 180일, 150일씩을 하지 않았습니까?
1: 네.
4: 이거 90일에서 30일, 30일, 30일씩 이렇게 다 연장을 해가지고 편법적으로 운영을 해서 엄청난 국가의 이 세금을 써먹은 일이라고요.
1: 네.
4: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또 묶어서 종합특검이라는 것을 또 했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이것을 180일하고 또 30일을 연장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65%에 이르는 기각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4: 얼마나 털게 없으면

0: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 법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65%씩 이게 이제 기각을 하겠습니까? 법원이.
1: 네.
0: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0: 지금 세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첫 번째 국민 혈세가 약 400억 정도나 이렇게 소모되고 있는 일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이 이렇게 연장연장을 하면서 정치보복을 했습니까?
1: 그리고요? 두 번째는?
0: 그 많은, 두 번째로는 이 국민들의 민생사건이 몇 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1: 예.
0: 왜? 이 검사들을 빼가지고 다 여기에 투입을 하니까 지금 다른 민생사건들이 처리가 되질 않고 있어서 국민 피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 예.
0: 또 세 번째는 이게 정권 유지 특검이, 특검입니다. 이 특검 자체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했고 민주당이 특검도 원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정권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특검을 이용하는 건데 여당이 이 특검을 해가지고 지금 그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특검 아닙니까? 이게 정쟁을 위한 특검이지요.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지금 하반기에 첫 번째 여야의 이 협의도 거치지 않고 1호의 법안으로 올려 있는 상태입니다.
1: 의원님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연장이 30일 연장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저거 그러니까 평가 이전에 30일을 연장한다고 해서 뭐가 경천동절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이나 이런데 그냥 그 인정하고 그냥 그럼 30일 안에 이번에 확실하게 끝내라 이렇게 좀 접근하면 안 될까요?
0: 이 종합특검을 왜 했습니까? 내란 특검이다, 김건희 특검이다 다 해가지고 여기에 연장을 한 거 아닌가요?
1: 네네.
0: 그래서 수백억을 썼습니다.
1: 그러고
0: 나서 또 이게 부족하다고 이걸 묶어가지고 종합특검이라는 걸 했습니다.
1: 네.
0: 그랬으면 이 종합특검 돈도 말이죠. 이 100억 가까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기각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능한 거지요.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연장을 하라는 겁니까?
1: 그러면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가성비 차원의 접근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 반문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유병호 전 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 발부됐고요. 그 전에는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구속이 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도 그러니까 상당한 수사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0: 자, 이런 것들이 정리를 해야죠.
1: 네.
0: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국가기관이 지금 다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관은 정상적인 업무하는 대로 보내서 그걸 소개하면 되는 겁니다.
1: 네.
0: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정치 보복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어제 그 필리버스터 윤상현 의원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던데 이거는 정말로 이 권력이 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지금 현재 민생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이 지금 이런 것들 다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서 이 정치적 사건으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지금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 가운데 한 축이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지금 4명에 대해서 피의자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일단 불출석했는데 혹시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좀 중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이고요.
1: 예.
0: 아니 뭐 그 의원이 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안 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요. 뭐 어떤 사건이든 이 정권이 하는 일인데 그걸 봐줄 리가 있습니까? 할 건 하겠지요.
1: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민의힘이 오해사기 딱 10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고 소환 통보까지 받았는데 안 나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2차 종합특검 수사기관 연장법에 반대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차원에서 반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0: 그러면 거꾸로 내란 특검 같은 거 할 때 뭐 했습니까? 또 종합특검 하는 동안에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못 했으면 그게 더 무능이지요. 이걸 마무리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관으로 보내서 거기서 하면 됩니다.
1: 그러면 요 관련 질문은 요걸로 마무리할 텐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많은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가서 이제 그 체포 반대를 외쳤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소속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의원이나 당 차원의

0: 에서 최소한 사과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1: 그 당시에 거기에 나갔었던 거는요.
0: 네.
1: 그 55 경비단인데 여기에 국가의 중요 시설물 같은 경우는 경비단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0: 네네네.
1: 아마 그 많은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들께서 딱풀 공문이니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0: 아, 딱풀 예예예.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게 본권력이 이렇게 집행이 되느냐 해서 그 당시에 그 많은 의원들이 그거를 항의를 하러 갔던 것이지요.
0: 아니, 요건 이제 부연해서 그럼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소환 통보를 받았던 의원 가운데 일부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본인 입장을 어떻게 밝혔냐면 그때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는 걸로 알아서 반대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1: 예, 공수처에 그 당시에 이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하고 방금 말씀드린 딱풀 공문 얘기가 있었지요.
0: 근데 이제 제 얘기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으니까 그때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귀착이 됐으니까 입장 표명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1: 그거는 의원들이 각각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요? 아니, 왜냐면 너무 많은 의원들이 그때 갔기 때문에 당 차원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자, 요건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 장동혁 대표가 계속 올림픽 공원 찾는 건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1: 저는 이게 국민의 참 정권이 처참하게 짓밟힌 사건 아닙니까?
0: 예예예. 예, 예.
1: 저는 이게 국가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 아닙니까?
0: 네네.
1: 그런데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 주권이 침해가 당했는데 이 주권 침해에 해당한 거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이 주권 침해한 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현장에 야당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0: 네네.
1: 특검을 빨리 받아야지요.
0: 그럼 뭐죠?
1: 아니, 민주당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이다, 김건희 특검이다. 심지어 최상병 같은 이런 것들도 야당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고 연장하고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종합특검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하고.
0: 선거인 특검은 민주당도 하자고 입장 내놓지 않았습니까?
1: 그러한 트릭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0: 아, 트릭이다?
1: 집권 여당답게 해야지요. 그럼 이 특검을 누가 임명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셔서 이 주권 침해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 특검에 대한 범위와 또 이 특검에 대해서 임명하는 걸 추천권을 야당한테 줘야지요. 그래야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의원님.
1: 그런데 지금 그런 거를 안 하고 있으니 특검하자 그러면서 이저 추천권은 야당을 안 하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0: 의원님 그럼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제1야당 대표로서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고 치면 그냥 장동혁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 올림픽 공원을 찾을 게 아니라 당력을 총동원을 해서 의원들 당원들 다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면 개인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
1: 당대표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당을 대표하는 겁니다.
0: 아, 그래요?
1: 그리고 예. 의원들 하나하나가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 역할이 있는 거지요.
0: 근데 아니, 왜냐면
1: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0: 아니, 당의 이름으로 장외 집회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1: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장외 집회를 했습니까?
0: 아니요. 제 얘기는 이 건이 아니라 장외 집회를 과거에 여러 번 했는데 그 사안이 중하다고 해서 장외 집회를 했다면 이번 건도 그렇게 중하다고 판단하면 올림픽 공원 가서 장외 집회 왜 안 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1: 그런 상황하고는 좀 틀리죠. 예를 들어서 특검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0: 네.
1: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이 알아서 그때는 또 당론을 모으기도 하겠지만 당대표가 특검을 요청을 하고 있고 현장을 찾는 거는 저는 예. 뭐 그 정당한 당대표의 활동이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전반기 이제 그 국회 국방위원장 맡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 이제 전반기 의회 끝났고 원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상황이 지금 이렇게 공전이 되고 있는데 그나저나 의원님은 지금 상임위 어디로 배치받으셨어요? 국회의장에 의해서?
1: 아, 저는 그냥 전반기에 국방위에 있었기 때문에
0: 예.
1: 그 국회의장님께서 국방위로
0: 계속
1: 일단은 해놨지요.
0: 스테이. 예. 아무튼 그나저나 이 원구성 빨리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지금?
1: 지금 재헌절이라고 하는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0: 겁니다.
1: 네.
0: 지금 이 국회 운영이 여당한테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예. 예.
0: 여당이 뭐 절대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요.
1: 네.
0: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라고는 여당이 약속을 하면 야당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 공소 취소?
0: 또 이 네. 그렇습니다. 또 아니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또 이 주권 침해에 대한 특검 같은 경우를 받아주면
1: 네.
0: 야당이 들어갈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도 해야 될 일이고요.
1: 네.
0: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일절 움직이지 않으면서 원구성을 하는데 이렇게 여당이 이 야당을 무시해놓고 지금 야당 보고 이게 들어와라 들어와라 하는 게 그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1: 알겠습니다.
0: 야당은요 국민의 권익을 대신해서 싸워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이게 저 법사위원장 다 빼서 가고 이 특검 같은 경우도 여당이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0: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이렇게 저는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 전직 국방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 반대하시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이 3군 사관학교 육사 공사 해사는요.
1: 네.
0: 각각의 다 특징이 있고 정신이 역사와 함께 보존해야 될 그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6.25 전쟁 시에 그 생도들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 화랑대, 이 부근에서 전투를 하다가 600명인가 700분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1: 네.
0: 그러한 정신을 어디에서, 이 교훈과 그런 정신을 어디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1: 네.
0: 역사적 장소라고요. 그리고 이 바다 같은 경우는 해군이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교육을 받아야지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상군사관학교를 통합을 하면서
1: 네.
0: 그 명분이 두 가지를 내세워서 합동성 강화라고 그랬거든요.
1: 네, 맞아요. 예.
0: 그런데 기초훈련 받는 후보생들이 뭐 합동성이 강합니까? 기초훈련이 강합니까? 그죠? 중요합니까? 그러면 지금 국방부 장관 얘기대로 합동성 강화라고 한다면은 사관학교 학생들이 대개 200명 내외입니다. 그 한 학년에 그러면 ROTC 같은 약 3,000명 또 학사장기도 수천 명인데 이 숫자가 많은 이 기초 교육을 받고 있는 ROTC나 학사장교의 합동성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1: 알겠습니다.
0: 그 논리대로 한다면요. 이 육사, 해사, 공사, 플러스, ROTC, 학사장교까지 같은 학교에 다 넣어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건 일전에도 한번 여쭤봤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가 팔렸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저는 이게 팔면 깔끔하게 팔으셨어야지
1: 예.
0: 어떻게 이렇게 그 근저당을 설정을 하시고 참 이게 암암리에 이루어졌었던 일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게 17억 7천만 원을 근저당을 설정을 해놓고 이걸 내가 그랬다고 한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도 하자 이게 오히려 더 광고를 해준 효과가 있지 않나.
1: 꼼수다 쉽게 한마디로 꼼수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0: 그렇게 꼼수라고 대변인들도 논평을 내셨던데요.
1: 예.
0: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지요. 그래서 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제 부동산 토론회 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은행의 대출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장의 기능에 맡겨서 이 부동산이 정상화되도록 가야지.
1: 알겠습니다.
0: 이게 지금 현재 이러한 그 편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로 이게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1: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대출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그냥 제가 이해를 하고 그건 그거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 만약에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래서 집이 팔리지 않았다라면 이게 지금 조합 사실상의 조합 설립인가 나기 직전이거든요. 안 팔렸다면 오히려 똑같고로 이 그 재개발 혜택 누리려고 국민한테 판다고 안 판 거 아니냐 약속 위반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0: 이제 그런 거를 이해를 구해야지요.
1: 네,
0: 만약에
1: 네, 네.
0: 이렇게 팔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재개발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은 그거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과
1: 네.
0: 관련되는 큰 흐름의 문제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0: 이해를 구하면 되지요.
1: 알겠습니다. 아무튼 밤새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골치 아프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좀 쉬세요, 의원님.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0: 네.
1: 네. 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오늘은 노숙인 사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뭐 말 이렇게 살벌해. 무슨 사냥이에요, 사냥은.
4: 근데 이게 실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실제 쓰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네.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 재미삼아서 노숙인을 괴롭히는 이른바 노숙인 사냥이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
4: 이게 지난달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19일 새벽 3시 정도에 이제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한 육교 아래에서 10년 넘게 이제 노숙인 생활을 해온 87세 이토시 가명인데요. 이토시가 있습니다. 이토시가 폭죽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근데 가해자가 22세 남성과 17세 소년이었는데 비닐로 만든 이토시의 임시 거처를 들추고 그 안에 폭죽을 던져 넣은 거죠. 오호. 잠에서 깬 이토 씨가 이제 불이 붙은 셔츠를 필사적으로 벗어 던지고 있는데 그걸 가해자들이 지켜보면서 웃고 있었다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1: 근데 왜 이랬어요? 장난 삼아?
4: 장난 삼아서 그랬습니다.
1: 그래?
4: 그걸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그걸 보고 인근 노숙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동안에도 가해자들의 괴롭힘이 지속이 됐는데요. 네. 종이에 또다시 불을 붙여서 다시 이토 씨의 임시 거처 안에 던져서 넣었고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 차를 타고 도주를 했습니다. 뭐 결국 이제 체포가 됐는데 상해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이번에 드러난 게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4: 사건 발생 엿새 전에도 같은 두 명의 남성이 이토 씨를 찾아가서 경찰이다 내가 체포를 하겠다라고 위협을 하기도 했고 텐트를 향해서 비비탄 총을 쏘고 이 빈 깡통까지 던지면서 1시간 가까이 괴롭혔고요. 도망가려고 하는 그 이토 씨의 팔을 붙잡아서 장난감 총을 얼굴에 겨누고 방아쇠까지 당겼다고 합니다.
1: 예.
4: 그러니까 이토 씨는 이제 젊은 남성들이 워낙 힘이 세니까 본인이 저항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저항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당시에 또 순찰 중이던 경찰이 있었는데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해자들은 현장에서 조사만 받고 이제 별다른 제재가 없이 돌아갔는데 결국 그 며칠 뒤에 큰 사건이 벌어진 거죠.
1: 아니 그래서 이 80대 남성 이토 씨는 어떻게 부상은 안 입었어요?
4: 부상 입었습니다. 화상을 입었는데 이토 씨를 직접 인터뷰한 현지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티셔츠 안으로 불이 붙은 무언가를 집어넣고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1: 입은 티셔츠 안으로?
4: 네, 안으로. 그러니까 텐트 안이 아니고 옷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도 시력이 거의 좀 없는 안 좋은 상태인데 이 사건으로 도망도 못 치고 해서 팔 안쪽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사건 이후에 이제 노숙인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에서 매일 찾아와 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그 단체 대표가 얘기를 했던 거는 일본 노숙인의 약 70%가 이렇게 습격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었고 가해자의 대부분은 어린이나 청소년이다라고 설명을 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아, 이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런 케이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4: 네, 이렇게 노숙인을 겨냥한 범죄가 사실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반복이 되어 왔는데요.
1: 네.
4: 크게 알려진 사망 사건만 봐도 2012년에 오사카역 인근에서 노숙인 다 5명이 젊은이들한테 습격을 당해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었고 2020년 같은 경우에도 이 기우시에서 80대 노숙인이 소년 5명한테 폭행을 당해서 또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렇게 노숙인을 공격을 해도 사회가 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인식에 깔려있기 때문에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좀 죄의식이 없이 놀이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노숙인이라면 좀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있는 게 문제 나라는 지적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찾아보니까 일본 유튜브에 이제 노숙인 사냥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해보면 꽤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숙인을 향한 폭력이 이렇게 놀이처럼 소비가 되고 그 영상이 또 다른 모방 범죄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런데 이게 애들 장난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아까 22살 청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4: 네, 그렇죠.
1: 혹시 이게 그럼 또 그때 유튜브 영상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4: 그 사건이 활용된 건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노숙인을 희화화하는 영상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 하나는 이제 가령 뭐 여성 노숙인한테 말을 쌓아서 친분을 쌓은 다음에 편의점에 데려가서 내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하겠다라고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 노숙인이 이제 신나서 장바구니에 가득 음식을 담았는데 계산대 앞에 두고 도망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몰래 숨어서 그 반응을 지켜본다던가.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오사카의 한 관광지에서 벌어진 일인데 노숙인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구걸을 하고 있는 현금이 든 통을 들고 그냥 달아나는 겁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숨어서 이제 그 반응을 보고

0: 괴롭히기잖아요. 이건.
1: 그렇죠. 근데 영상 말미에 그 촬영자가 직접 설명을 했던 게 내가 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 저 노숙인한테 돈이 갈 거고 내 조회수도 올라가지 않겠냐라면서 웃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채널 구독자가 무려 41만 명이었습니다.
0: 희한한 논리를 다 펴네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사회적 약자한테 좀 표적을 삼고 좀 처벌이 가볍거나 합의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좀 악용을 해서 이 고통을 이제 콘텐츠로 소비를 하는 움직임이 좀 꽤 많이 보이고 있어서요. 네. 당연히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벌어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음에는 그 사례를 취재를 해서 가져와 볼까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이건 뭐 평화고 말 것도 없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사회의 악이죠.
0: 그래서 사냥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1: 너무 잔인한 말입니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1: 맞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천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3: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0: 입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6: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 중에 적자를 보고 있는 곳은 이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이야기 좀 들어보죠. 요즘에는 선진국들이 오히려 경제에 빗장을 걸고 개발도상국들은 활짝 문을 열고 있죠. 유엔에서 이런 앞뒤가 뒤바뀐 세계화 역전 현상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명품 회사들은 재고가 남을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거나 폐기해서 브랜드 가치를 지키곤 했는데 유럽연합이 이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6: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희애, 김치형 두 분의 경제 뉴스 큐레이터와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까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6: 자, 미국의 IRA를 본따 만든 한국판 IRA.
8: 네.
6: 이게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죠. 모든 것을
8: 미국은 그렇죠.
6: 모든 네. 것을 미국에서 만들어라.
8: 네네.
6: 이제 이건데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공장들도 미국으로 자꾸 빨려 들어갈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좀 남아주면 우리도 돈 드릴게요. 뭐 이런 제도인 것 같아요.
8: 그렇습니다. 예. 뭐 미국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유럽도 일본도 비슷한 제도들을 지금 좀 하고 있고요. 중국도 워낙 기업들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종의 각국의 보조금 전쟁이 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대상하고 방식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정부가 이제 도입을 공식화했고 관련 토론회들도 좀 열리고 그래서 정부가 추진한 대략적인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도 조직 취지에 맞게 좀 더 효과를 내려면 이런 거 꼭 해야 돼. 이거 빠지면 뭐 안 꼽는 찐빵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6: 예.
8: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제도는 이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라는 이름입니다. 한국판 IRA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경제 안보하고 녹색 전환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그걸 생산하는 해당 기업의 국내 생산량에 연동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6: 네.
8: 미국의 이제 IRA라는 제도 안에 AMPC라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하고 이제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판 IRA라고 불리고요.
6: 예.
8: 우리는 아마도 2차 전지, 전기차, 태양광 품목들이 여기에 들어갈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보완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환급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세액 공제 방식이다 보니까 낼 세금이 없는 기업들, 다시 말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6: 예.
8: 여기 품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0: 실질 혜택을 거의 못 받는다. 받을 수가 없다. 새 공제니까. 뭐 내지도 않았는데 뭐 공제받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넣어준 거 아니에요? 정작 더 중요한 것 같은 디램은 여기서 빠져 있네요. 이거 넣어주기 시작하면 세금 많이
0: 디램은 이제 조금 그 K칩스법이라 그래서 투자, 그러니까 과감히 투자할 때 예. 생산 라인 늘리고 할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럼 미국도 IRA 안에 그것과 AMPC는 또 따로 구별이 좀 돼 있고요.
1: 그래서 우리도 네. 투자를 할 때 투자 금액에 대해서 해주는 건 취지가 맞는데 미국도 결국 네네. 그거니까. 네. 근데 우리는 40년 된 공장 계속 굴리기만 해도 해준니까 이제 야 이거 그럼 취지가 맞아? 이제 이런 얘기가 오가는 모양이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 약간은 다른데요. 미국은 이제 제조업 기반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이 제조업 기반 자체를 자기네로 들여와서 첨단 산업에 대한 공급망 자체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거든요.
1: 예.
0: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탈중국화. 중국은 빼겠다라는 의지가 제도 안에 딱 들어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 생산량, 처음에는 이제 투자하다 보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적자 기업들까지 조금은 지원을 하겠다. 대신에 일몰을 둬서 2033년. 1년을 트럼프가 줄여서 2032년까지만 우리가 뭐 일몰제로 해가지고 해줄게 뭐 이런 법안들이 들어있는데
1: 예.
0: 우리는 이미 투자는 다 해놨고 어느 정도. 근데 지금 경쟁에 밀려서 특히 중국의 경쟁에 밀리거나 뭐 이래서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지금 보조금을 다 지급하다 보니까 그 경쟁력이 더 떨어지니까 우리도 뭔가 보조금을 줘야겠는데 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뭐 통상에서 문제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니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제도를 넣어야겠다라는
1: 예.
0: 게 이제 한국판 IRA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 갈까 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로 떠날 수도 있으니 네.
0: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 업체들이 지금 이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투자 엄청 많이 해서 지금 경쟁은 치열하고 중국에 밀려서 거의 적자를 보는 기업들이 많은데
1: 예.
0: 이거 도와준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혜택을 못 받아. 근데 미국에 보니까 미국은 이건 세액 공제라고 해 놨는데 보니까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도 좀 같이 미국처럼 했으면 좋겠어.
1: 미국처럼 해주라.
0: 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 미국도 세액 공제면 네. 이익을 내서 세금 낼 게 있을 때 그 세금에서 깎아드릴게요. 그게 이제 세액 공제인데.
0: 그렇습니다.
1: 미국은 좀 이걸 또 다르게도 쓸 수 있어요? 이게
0: 여기에
1: 현금이죠?
0: 현금화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공제액을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게 이른바 선택적 지급이라고 해서 다이렉트 페이 제도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공제액을 미리 낸 세금으로 간주해서 납부할 세금을 초과한 부분으로 보고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적자로 법인세가 0원인데
1: 예.
0: 공제액이 이제 생산량으로만 공제액을 산정한다 그랬잖아요.
1: 예.
0: 그래서 100억 원이라는 공제액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 이미 납부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 현금으로 주세요라고 하면 신청하고 그러면 맞아 그러면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이 제도가 있고요.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하냐면 이 공제권을 다른 기업에 팔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법인세 많이 내야 되는 기업이 야 너네 공제권 우리가 살래 그러면 약간 할인해가지고 팔면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뭐 이런 제도까지도 있어서
1: 예.
0: 우리도 이 다이렉트 페이 제도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그다음에 공제권 판매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달라 이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1: 가끔 보면 미국은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좀 부럽고 합리적인
0: 네.
1: 그런 제도들이 좀 있어요. 우리도 연말정산 때
0: 네.
1: 예를 들면 연봉이 뭐 2-3천만 원 정도로 좀 낮은 편인 근로자들은 세금이 별로 없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의료비 뭐 예를 들면 교육비 많이 썼으면 사실은 그 해에는 거의 적자여서 뭐 어디 친구한테 돈 빌리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0: 네네.
1: 그런데 의료비 이런 그 교육비를 공제 받으려고 해도 뭐 세금 소득이 많지 않으니 공제밖에 없으니까 네네. 그냥 돈은 내가 분명히 썼는데 아깝게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네. 내가 그럼 지원 못 받을 만큼 여유로웠냐 하면 의료비 교육비는 나갔잖아요.
0: 네.
1: 그럼 그런 걸 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야,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네요.
0: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네.
1: 아니 국민이 더 중요하지. 국민 잘 살자고 나라지.
0: 네, 뭐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신청하고 실제로 환급 돈으로 받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공제권도 팔 수 있게 해서 빨리 현금화해라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이걸 좀 하자라는 건데 지금
1: 예.
0: 정부의 입장을 보면 조금 애매하다. 이것까지 도입하기에는. 그래서 일단 국내 생산 세액 공제부터 시작하고 직접 환금하고 3자 양도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당 주도로 토론회가 몇 번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 주장을 여당 의원들이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회의 논의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도 일몰

0: 월제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입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기대감도 조금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적자 기업들 가망성 없는 기업들까지도 네. 괜히 생존시켜주는 그런 연명 지원 자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같이 따라붙는다는 얘기겠죠?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업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왜 얘들만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 안보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뭐 친환경 산업이나 이런 데는 육성해야 되니까 미래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예. 어쨌든 다른 데도 우리도 적자 보고 생산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줘라는 이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생산량으로 이걸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생산만 많이 늘리면 정부에서 나중에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부러 막 생산을 많이 늘리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탈중국화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원산지부터 시작해서 중국 물건 쓰는데 이런 데들은 안 해줘. 그다음에 뭐 적격기업이라 그래서 이른바 적대국과 관련된 기업들은 안 해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1: 예. 근데
0: 우리도 산업 기반에 결국엔 마지막에 모든 원자재는 대부분 중국에서 가져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지원해주면 결국에는 이게 다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까지 있을 수 있어서 품목의 세분화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뒤에 있죠.
1: 그런 논란이 좀 있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계기로 연말정산에서 네. 공제 못 받은 항목이 있으면 그냥 그 해에 날려보내게 하지 말고
0: 네.
1: 포인트로라도 쌓아줘서 나중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될 때 있을 때 그때 좀 써먹을 수 있게 해줘라.
0: 제가 보통은 이제 반론을 제일 많이 하는데 저도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1: 아니 25살 때 소득이 적을 때 병원비 500만 원 나간 네. 거는 그거는 그냥 날려도 되고 그걸 45살 때 소득이 좀 있는 분들한테는 좀 돌려주는
0: 네.
1: 그게 왜 25살은 차별을 받아야 돼요?
0: 송경재 이름으로 그 저거 청원 하나 올리시고 네. 법안 발의에.
1: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 뭐 이런저런 네.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정지석 기자님,
2: 네.
1: 세계화라고 하는 게 이제 선진국들이 이른바 개발도상국들 대상으로 시장 열어라라고
2: 네.
1: 했던 거였는데,
2: 그렇죠.
1: 요즘은 선진국들이 자꾸 국경 쌓아 올리고 개발도상국들이 문 좀 여세요 이제 이러고 있는.
2: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보고서를 구조인데. 보면 예. 이제 지난해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외국인 투자 심사 조치가 모두 선진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한 개혁 같은 경우는 전부 또 개발도상국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21건, 아프리카에서 5건, 중남미에서 3건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강조하던 선진국들은 문을 닫은 거고 보호무역을 하던 개발도상국은 문을 연 거예요.
1: 예.
2: 이제 대표적인 게 관세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철강, 알루미늄 같은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또 유럽연합도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기존 관세 합쳐가지고 최대 45% 수준까지 관세를 매겼고
1: 예.
2: 반면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나 이집트 같은 개발도상국은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투자 규제 풀면서 외국 자본을 지금 열심히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1: 예.
2: 워싱턴포스트가 이걸 두고 아, 세계 경제에서 놀라운 역할 역전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선진국 구호가 시장에 맡기자였다면 지금은 우리 산업은 우리가 지키자가 된 예. 거고요. 반대로 또 개발도상국은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 개방, 민영화 그러니까 이런 이 오래된 자유화 공식을 지금 다시 꺼내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1년 전부터 이렇게 되고 있다고 참 신기합니다라고 했던 걸 워싱턴포스트는 지금
2: 이제 와서 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예. 또 이런 보고서를 이제 냈네요. 네.
1: 예. 결국은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공장을 지금까지 공장을 어디에 지어야 될까요라고 하면 생산비 제일 적게 드는 곳에 지어야죠.
2: 네.
1: 그래서 전 세계로 수출해야죠. 수출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2: 네, 맞습니다.
1: 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만 무관세고 국경 넘어오려면 관세가 무거워라는 쪽으로 바뀌다 보니 시장이 큰 곳은 아, 저기 공장 짓고 저 제품 만들기는 되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저기다 공장 지어야 관세 안 무니 저기 공장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만드는.
2: 네, 관세 피하고 보조금 주는 게 진짜 최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분야가 사실 반도체죠.
1: 예.
2: 이번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2020년부터 작년까지 발표된 세계 반도체 그린필드 투자. 그러니까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해외 공장을 새로 짓는 투자 가운데서 대만 기업이 45%고요. 한국 기업이 1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들이 가장 많이 향한 국가는 어디냐?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신설 투자의 한 절반 정도를 유치를 했거든요.

0: 보면요. 뭐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 짓고 있고 예. 삼성도 텍사스주에 짓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도 미국 인디애나에 첨단 패키징 공장 추진하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을 계속 가냐. 생선 비용이 싸서가 아니잖아요.
1: 협박당한 거죠.
0: 맞아요. 미국 정부가 2022년부터 이 반도체법, 칩스법을 내놓으면서 여러 해에 걸쳐서 총 390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배정을 하면서 예. 뭐 공장과 설비에 들어간 적격 투자 비용도 25%를 세금에서 깎아주고 있잖아요. 일본도 같은 시기, 그러니까 2022년부터 반도체 산업에 약 257억 달러를 지원했거든요. 예. 이번에 TSMC가 구마모토 공장 건설비 상당 부분을 일본 정부가 지원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의 산업 보조금을 비판해왔던 게 미국과 일본, 선진국들 이런 예.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중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전략 산업을 키우고 있다. 특히 그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 정책이 단순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지금 기업의 지분을 직접 확보하는 것까지 확대되고 있잖아요.
1: 예.
0: 대표적인 경우가 인텔이죠. 지금 인텔에 지급할 반도체 보조금 일부를 지분으로 바꿔서 약 1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됐고요. 정부가. 또 히토리 업체인 MP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4억 달러를 출자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네. 앞으로 10년간 원료 가격의 하한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쉽게 말해 전략 산업은 국가가 키운다가 선진국의 공식이 된 거죠.
1: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너무 요란하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동반진반으로 협박당해서 가는 거죠. 뭐라고 표현을 했는데
0: 네.
1: 진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억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각종 보조금 뭐 넓은 시장 멀리 보면 이게 나 뭐 자동화되기 시작하면 로봇 어디서 만들겠어 뭐 이런 생각하다 보면 또 꼭 그렇게 볼 만한 거는 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의 공장을 다시 짓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럼 이제 성장과 고용이 늘어나냐. 그럼 이건 또 아니거든요. 보통 이런 선진국들은 임금과 전력 아니면 뭐 환경 규제 비용이 높기 때문에 같은 제품도 더 비싸게 생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0: 문제는 소비자의 소득은 또 그만큼 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아 이걸 사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판매량이 줄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아하.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되면 생산비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만
1: 예.
0: 이후에는 소비와 투자가 위축이 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심하면 뭐 일부 상품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는 경기 침체형 디플레이션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우리가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물가를 낮추는 정책이 아니라 고비용 구조를 만든 다음에 수요를 눌러서 물가를 낮추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아시아 공장에서 3천만 원 주면 만들 수 있는 전기차를
0: 네.
1: 예전에는 그냥 3천만 원에 유럽 소비자가 샀는데 그냥 아시아에서만 만들면 이제는 관세 1천만 원 물고 들어와야 되니까 4천만 원이고
0: 네.
1: 유럽 공장에서 지으면 만들면 관세는 없는데 비용 비싸면 3,500이면
0: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1: 소비자는 3,500짜리와 4천만 원짜리 중에 골라야 되는 셈이 됐네요.
0: 맞아요.
1: 몇 년 전만 해도 3천만 원짜리였는데
0: 네. 결국에 비용을 다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이니까요.
1: 그러면 이제 그게 불편해지고 경제도 효율적으로 안 돌아가고 소비자들은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사고 그러면 뭐 기업들도 힘들어지고 악순환일 것이다.
0: 네, 결국에는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 공식도 좀 달라지는 게 과거에는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벌면 국내 외화가 쌓여야 되는데
1: 예.
0: 그래서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반도체나 뭐 자동차 수출로 번 달러가 미국 공장 짓는 데 다 간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면 수출을 통해 달러를 벌어도 그 돈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미국으로 다시 가기 때문에 아 예전에는 무역 흑자면 원화 강세야라는 공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좀 약화 되고 있습니다.
1: 돈도 안 풀리겠네요.
0: 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유엔이 내놓은 이 세계투자보고서가 보여주는 게 과거에는 세계화가 어떤 시장에 의한 세계화였다면 지금은 국가가 설계하는 세계화가 됐다. 그래서 세계화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국가화가 됐고 현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3대 메가 프로젝트나 그러니까 국내 AI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1: 예.
0: 용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어서 만들고 전력망을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보고서가 말하는 하고 있는 전략 산업 중심의 투자 경쟁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돈 버는 수출 기업들이 다 현지에다 공장 짓고 돈 벌면 또 현지에다 쓰고 현지 근로자 쓰고 그러니
0: 네.
1: 우리나라 기업 수출 잘 돼도 우리나라 경제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될 수
0: 네.
1: 있으니까.
0: 지킬 수 있는 것도 지켜야 되니까 대응책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 억지로라도 그래서 근로자들이 성과급이라도

0: 요구해서 받는 게 유일하게 또 국내로 풀리는 돈일 수도 있겠네요. 또 이게 물이냐 아니냐 논리에 맞냐를 떠나서
1: 네, 그런 걸 떠나서
0: 그냥 국익으로만 보면
1: 네 순기능을 보자면 그럴 수
0: 세상에.
1: 있는 거죠.
0: 세상에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군요. 자, 소니의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명품 브랜드들 이른바 그 이제 사치품 브랜드 가방들 가끔씩 이제 태우면서 저거 왜 태워 아까운데 뭐 그러면 세일에서 팔거나 아울렛에서 팔면 브랜드 이미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1: 네.
0: 태우지 말라고 그렇습니까 유럽이?
1: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이 이제 지난 19일부터 유럽 시장에 속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제는 폐기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본격 시행을 한 거고요. 이 대상으로는 팔리지 않은 의류, 신발, 액세서리가 대상이 되고
0: 예.
1: 네, 이번 조치는 2024년 7월에 도입된 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여기에 따른 거고요. 그러니까 고질적인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또 섬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마련이 된 겁니다.
0: 2년 전에 법 도입하고 잠깐 2년 동안 유예기간 주고 시행하는 건가 보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판매 재고를 소각한다거나 매립하는 대신에 기부, 수선, 재사용 혹은 재판매 등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0: 예.
1: 뭐 예를 들어서 태우는 과정에서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끼친다거나 위조품으로 판명이 된다거나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아 저희 안 받아요 뭐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한다거나
0: 예.
1: 이런 경우에는 폐기가 허용이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걸 또 이제 폐기를 꼼수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용하는 거 막기 위해서 매년 미판매 재고 발생 규모 그리고 구체적인 폐기 내역에 대한 보고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0: 예.
1: 또 한편 중소기업들은 산업적인 충격을 좀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유예를 해줍니다. 4년 더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30년부터 해당 규정 중소기업들에 한해서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이거 어떡하죠? 근데 이른바 그 이제 브랜드들은 사실은 이거 뭐 불량품이라서가 아니라 희소성 유지를 위해서 없애버렸던 건데.
1: 네, 맞아요.
0: 대놓고 이러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니까 어떻게 할까요?
1: 그래서 앞으로는 재고 관리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 뭐 대표적으로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아울렛으로도 옷이나 판 가방 같은 것들을 절대 빼지 않았거든요.
0: 예.
1: 그런데 앞으로는 아울렛을 통한 할인 판매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 또 인공지능 기반으로 재고 관리 시스템을 조금 더 앞다퉈서 도입을 하고 이걸 실시간 수요 예측하는 정교화된 그런 산업이 경쟁적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이제 의무화된 제도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0: 예.
1: 정부가 2026년까지 올해까지 폐의류 재활용 체계 그리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까지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는 했으나
0: 명확한 규정은 없다는 거죠?
1: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기업들은 재고 처리 손쉽게 하기 위해서 파쇄 소각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재활용 방안도 가이드라인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입장이 되고 있다 보니
0: 예.
1: 뭐 체질 개선이 좀 구체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헬스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딸이 초등학교 때 가훈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만들어준 가훈이 아니면 말고 뭐든지 멋대로 한번 저질러보는 거야. 그랬는데 분위기가 썰렁해지면 쿨하게 말하는 거지. 아니면 말고. 소설가 김중혁도 인생관이 뭐냐는 질문에 비슷한 대답을 했다지요. 70%만 하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랑도 일도 100% 쏟다 보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70%도 많이 쏟는 거예요. 일어설 여지는 남겨둬야 하니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밤사이 주택과 도로 침수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오늘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부평구 구산동에는 시간당 최대 39mm의 강한 비가 내려 89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간 연수구 송도동에는 74.5mm, 강화군 교동면에는 73.5mm, 옹진군 영흥면에는 52.5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의 수위가 밤사이 비홍수기 인명대피 기준인 2m를 넘어서 2.7m까지 상승했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 필승교 수위는 2.71m로 12시간 전인 어제 오후 5시에 기록된 0.73m보다 1.89m 올랐습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 오후 위성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감댐을 방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오늘 오전 7시부터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보고와 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인 박모 경정 측은 최근 장 씨의 살인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박경정은 수사팀이 살해범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경정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20일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 5도, 강원 중북부 내륙에 최대 100mm,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에 최대 60mm로 예보됐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포항 37도, 제주 34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7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